대응각이니까 크기 같고요. 여기도 점 플러스 X, 여기도 점 플러스 X, 대각의 크기까지 같아진다. 오케이. 대각의 크기가 같은 것도 증명이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진짜로 이등분하냐 보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두개 삼각형 OAB, OCD 합동인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AB랑 DC랑 길이 같대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기도 엇각, 여기도 엇각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두 삼각형이 엇갈려서 합동이네요. ASA 합동. 따라서 어떤 얘기? OA와 OC 대응변이니까 길이 같고 OB와 OD 대응변이니까 길이 같더라. 어쨌든 증명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 각각의 성질들, 대변 길이 같아요, 대각 크기 같아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이걸 가져가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각 X, 각 Y 크기를 구해볼게요. 하고 봤더니, 평행사변형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려준다면, X는 엇각이니까 각 X는 35도. 50도 엇각이니까 각 Y의 크기는 50도. 요렇게 체크해 볼수 있겠죠. 또, 평행이라는 거에 의미를 살려보자면, X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여기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알죠? 20도죠. 엇각 20도. 그럼 20, 65. 85니까, 각 X의 크기는 180도에서 85 빼주면, 정답은 95도. 요렇게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길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오케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라는 걸 이용해주면, 요렇게 같대요. 요렇게 같대요. 그러면 1차 방정식 x 플러스 4랑 10이랑 같대요. 그러면 x의 값은 6입니다.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이 7이랑 같대요. y의 값은 8입니다.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엔 어떤 입장? 각의 입장에서 보자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대요. 65도예요. 그럼 각 y는 65도.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근데 각 x의 크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모르는데요. 어떻게 찾죠? 근데 여기가 x라면 여기도 x잖아요. 그러면은 65도, 65도니까 총 130도. 360도에서 130도를 빼주면 230도가 남고요. 그거를 각 x 두 개가 나눠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115도가 돼요. 기본 문제인데 약간 난이도가 있죠. 근데 이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평행이잖아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여기가 65도니까 여기도 65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평각 180도에서 65도 뺐네. 각 x 115도. 중요한 성질 집중하세요.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개의 각의 크기를 합하면 항상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됩니다. 왜? 방금 전 설명했듯이 동의각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알아야 되는 건 뭐다? A랑 B를 더해도 B랑 C를 더해도 C랑 D를 더해도 D랑 A를 더해도 항상 180도다. 요거는 체크해 두세요. 10번. 이제는 뭐다? 대각선까지 섭렵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2X래요. 근데 여기가 16이래요. 아,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댔지. 그러면은 2x가 16이네. 오케이. x의 값은 8. 요렇게 체크해 볼수 있고요. 또, 왜 이번엔 10이랑 3y 플러스 1이 같아야 되네요. 10이랑 3y 플러스 1. 야,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이 1차 방정식이 도형에서도 쓰이고 있죠. 그러면은 3y가 9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y의 값은 3. 요렇게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X표를 쳐볼 건데. 자, 하나씩 볼까요? OA랑 OD랑, 여기랑 여기랑 같냐? 이런 말한적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요거는? 아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건 OA랑 OC랑 같고, OB랑 OD랑 같아요. 요것만 이야기를 할수 있죠. 13번. BAD. BAD. 여기죠. 그 다음에 BCD. 여기죠. 둘의 크기 같아요? 같아요. 왜? 대각이잖아요. 대각의 크기는 같다. 오케이. 얘는 같습니다. 요렇게.

이야기하면 평행사 변형의 성질은 얼추 기초는 다 다진 거야. 그럼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달라진 점은 초등학교 수학과 달라진 점은 이 대각선의 성질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사각형 사이의 어떤 계열성도 중요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 변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까? 그리고 평행사 변형이라고 이름이 불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 되는 조건, 여기에 별표를 막 해주세요. 세 개. 이 평행사 변형이 되려면 이 다섯 가지, 1번에서 5번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평행사 변형이란 이름으로 불린대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오케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요. 평행사 변형이래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면 얘는요, 평행사 변형이 된대요. 다시 이해하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결국엔 얘네가 평행해진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이 엇각이 돼요, 엇각이. 엇각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요, 요 지금 마주 보고 있는 이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돼요. ABC와 CDA가.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대응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대응각이 됐는데, 대응각, 엇각의 크기가 같아지니까 요렇게 평행해지는 거고, 엇각의 크기가 같아지니까 요렇게 평행해집니다. 즉, 대변의 길이가 같다만 보장이 돼도 평행은 보장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하면, 대각의 크기,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면 얘도 평행을 보장해주더라. 즉, 평행사변형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네 번째 거 설명하면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그러면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더라.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 거 5번만 좀 특별해요. 나머지는 다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보는데, 5번만 어떤 이야기하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대요. 근데 다른 한변 평행한 거 주는 게 아니라, 그 심지어 걔가요, 길이도 같대요.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사각형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이 다섯 가지 중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알고리즘화 시켜서 이게 된다 하면은 평행사변형. 안 되네? 그럼 평행사변형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냐? 1번. 여기가 120도.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각 C가 60도. 각 D가 120도. 그림하고 맞진 않지만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평행사변형이냐? 그럼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냐? 요걸 봐야 되는데, 안 같네? 그럼 평행사변형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B가 6, BC가 4. 그 다음에 DC가 6, AD가 4.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네? 각각 같네? 오케이. 얘 평행사변형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7번은 더 쉽죠.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라는데요. 각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걸로 가야 돼요? 아,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도록 해야겠다. 그럼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60도가 되게 해야겠네. x의 값이 몇이 되게? 60이 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각 y가 몇 도여야 얘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아지냐 하고 보니까 얘네 둘이 더한 120도, 360도에서 120도 빼면 240도 남으니까 여기 하나당 120도씩 가져간다면 우리는 D도 120도가 되니까 두 쌍의 대각이 각각 같은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렇게 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다섯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반복 체크 1번을 볼게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라.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를 쓰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이 5가 되도록 하는

X는요? 6입니다. 요거 하나 챙겨놓고.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 2y가 12가 되게 하려면요? y의 값은 6이에요. 요거 하나 챙겨놓고. x6, y6 더하면 12. 정답은 3번. 이렇게 보면 아주 깔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어려워요. 다음 중 ABCD가 평행 사변형이 아닌 것은?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내 마음대로 일단 평행 사변형 같은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예쁘게. 예쁘게 그려볼까요? 예쁘게 그려서 그려놓고 A, B, C, D.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까지 갈 거니까 대각선의 모양도 그려놓으면 좀더 좋아요. 자, 여기까지 그려놓고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여기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AD랑 BC랑 평행하고요. 각 B가 40도, C가 140도래요. 그럼 일단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건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하냐? 근데 이게 보니까, 요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조건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가 140도라면 여기도 40도일 텐데, 무슨 말이야? 얘네 둘이 동위각인데 크기가 같네요? 아, 얘네 둘이 평행하다라는 말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구나. 즉,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 AP랑 DC랑 평행하다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2번. 자, 2번은 그림을 또 그려줘야겠죠? 빨리 그려볼게요. 자, AB가 8, BC가 8, AC가 6, CD가 6. 마주 보는 것끼리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얘네는 마주 보는 게 지금 같진 않죠? 그래서 아, 정답은 일단 2번이구나. 2번이 평행사변형이 안 되는구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3번. 3번 보면 100도, 그 다음에 80. 그 다음 여기가 100이네요. 그러면은 280이니까 D도 자연스럽게 80도가 되니까 아, 얘도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사각형 평행사변형 되고요. 4번. 4번 보면 자, A, B, C, D에서 OA, 요 지금 여기 중간에 O라고 하면요. OA 6, OC 6, OD가 9, OD가 9, OB가 9, OD가 9, 6, 6, 9, 9.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까 얘도 평행사변형. 마지막 5번. 5번 그냥 여기서 이어서 쓸게요. AD랑 BC가 평행한데 AD랑 BC가 5cm. 이거 마지막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마지막 중에 한 쌍이 되면 평행한데 그 길이까지 같으면 얘네도 평행사변형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빼고는 다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을 골라보세요 하면요. 1번 이런 식으로 될수 있구나. 이거를 좀 머릿속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교점. 그 다음에 AB 10cm, AC 12, BD 16cm. OCD 이거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봤는데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CD가 필요해요. CD는 대변의 길이니까 10cm. OC도 필요해요. OC는 12의 절반이니까 6cm. OD도 필요해요. OD는 16의 절반이니까 8cm. 이 모든 건다 평행사변형의 성질로부터 나온 거죠. 저는 뭐더쓴게 없어요. 그래서 18, 6. 즉, OCD의 둘레의 길이는 다 더해서 24cm입니다. 하고서 정답 1번.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다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요두 가지 성질 지금 이거 두 개만으로도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을 했어요. 자, 문제 조건이 쭉 나열되어 있고 결국에는 BF의 길이는 몇 cm이게요? 하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우리가 천천히 같이 생각해 보면 AD가 20이라면 B부터 C까지가 일단 20인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20이니까 우린 이 CF만 빨리 구해서 CF만 빼내고 싶은 거죠. 20에서 CF만 빼내자. 그럼 이 CF를 어떻게 찾지? 그럼 이 CF와 관련이 있는 변은 어디일까? 뭔가 CE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CE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 그럼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될까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큰 삼각형을 보니까
AD가 20인데요. D부터 E까지도 20이래요. 어? 2등분 삼각형이잖아. 여기가 점이라면 여기도 점이 된다라는 거죠. 또 이제 또 이야기할 거는 평행사변형이잖아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가 점이라면 엇각이라서 여기도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가 점이면 막꼭지각이니까 여기도 점이네? 아, 우리가 뭔가 예상한 대로 이 CF와 CE는요. 길이가 같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근거를 찾은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따라서 CF의 길이는 3cm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 B부터 C가 20cm니까, B부터 F는 20 빼기 3cm가 돼서 정답은 4번 17cm가 된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근거를 확실하게 들어줘야 돼요. 이 전체 삼각형이 이등변인 거 확인했고, 또,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해요. 그러면은 엇각을 요렇게 G자 거꾸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 막꼭지각 찾아줬고, 이런 식으로 체크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각형 성질의 가장 첫 번째 파트인 평행사변형.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찾아 만날게요. 그럼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인데 유닛 2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유닛 2는 우리 Education and Knowledge, 교육에 관련된, 지식에 관련된 파트에 쭉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 표현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주제로 배우게 될지 단어들 궁금하죠? 한번 쭉 보고 왔으면 훨씬 좋을 텐데 이 단어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고민도 한번 가지고 오시면 저렇게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외우기가 쉽네 라는 좀 깨달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팁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소제목 한번 볼까요? 네, knowledge and skills, 기술에 관련된 그리고 지식에 관련된 단어들. 어떤 것들이 지식이나 기술을 다루는 내용을 다루는 단어들일까? 일단은 기본적인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basis라는 단어인데요. basis, 기반, 기초라는 정말 기본에 관련된 기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고 얘가 근거나 이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반이나 기초라는 의미부터 시작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 의미를 먼저 알고 근거나 이유라는 의미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oundation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found가 설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find의 과거 PP 형태도 find, found, found 이렇게 불규칙 변화를 하지만 found라는 단어 자체가 원형으로 쓰이게 되어서 기반을 다지다 라는 의미, 설립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foundation이라고 하면 기반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기반, 기초라는 basis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기초라는 기반이라는 단어에 base라는 단어도 역시 비슷한 의미로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 형태는요 조금 특이합니다. es를 붙이지 않고 여기에 있는 i라는 이 철자를 e로 바꾸게 됩니다. 어떤 단어들에서는 이렇게 철자 중간에 있는 철자에 특히 모음을 바꿔서 복수 형태를 만드는 녀석들이 있죠. 이게 바로 basis가 그것의 또 다른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에다가 es를 붙이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cept 이 단어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별표 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모든 단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많이 빈출이 될 수 있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빈출이면서 특히 어떤 것에 대한 핵심 설명을 할 때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게? 개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중요한 핵심 소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개념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단어, concept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의미 단어 보시면 idea, notion. notion이라는 단어도 개념이라는 의미로 쓰이는구나 한번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teacher explained. 선생님은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The concept of gravity.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뭐의 개념이라는 의미로 the concept of something. 무언가의 개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gravity라는 단어가 맞아요. 중력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와서 많이 볼 거예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좀 챙기라고 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이 중력의 개념이라고 해석이 여기서는 되겠죠. 자, 뭐에? 뭘 사용해서? Using simple experiments. 단순한 실험을 사용해서 중력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라는 얘기요. 자, 뭔가 물건이 떨어지는 거, 이 중력의 개념이잖아요. 어떤 실험을 이용해서 쌤이 이걸 개념을 설명해 주셨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형용사 형태는요, 끝에 UAL를 붙여서 conceptual이라고 발음이 되는 형용사 개념의 구상의라는 의미를 만들게 되는 단어도 챙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 bias라고 읽어요. bias라고 읽지 않습니다. bias라고 읽어요.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얘도 역시. 특히 이 단어를 모르면 전반적인 의미를 놓칠 수 있는 굉장히 핵이 되는 단어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얘는 무슨 뜻이냐? 네,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향이나 편견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아니면 편견을 갖게 하다 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A라는 컨셉, 개념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한쪽으로 편향,
치우쳐진 거죠. 그러니까 편견을 갖게 하다, 편향을 갖게 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 의미에서 출발을 하고요. 명사 의미로 편향이나 편견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요, prejudice라는 단어입니다. judge가 판단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judice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pre가 붙게 되면 미리 먼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조사죠. 먼저 판단해버린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알기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SNS에 그 친구가 올린 그 글들을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미리 판단해버리는 거.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편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prejudice, bias 요두 개의 단어는 짝꿍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지문에서 이 언어라는 특징상 언어는 반복이나 중복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bias가 한번 나왔으면 prejudice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으니까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고요. 편견이나 편향과 반대가 되는 개념의 단어는 뭘까? 우리말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주관적인 어떤 성향이 아니라 objectivity, 객관성이라는 단어가 반대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objectivity, object라는 단어가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물, 동그란 걸 보면서 이걸 네모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세모, 이것도 역시 누가 봐도 다 세모의 모양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대상, 물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object라는 단어가 사물이나 물체라는 명사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연결해서 objective, 객관적인, objectivity, 객관성 이렇게 연이어서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자, bias가 들어간 예문 한번 볼게요. Exploring various sources, 다양한 원천, 다양한 자료, 다양한 출처를 exploring, 탐색하는 것은 helps us,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reduce bias, 선입견이나 편견, 편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라는 얘기야.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편견이나 편향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단어 갑니다. 자, critical thinking. critical thinking. 자, 여러분들, critical이라는 단어가 비판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죠. 동사는 뭐예요? criticize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맞아요. 비평하다, 비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의 형용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비판적인 사고, 무언가 어떤 그 의견이나 혹은 생각들을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누군가가 주고 지시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생각으로 이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 잘못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바로 비판적인 사고죠. 비판적인 사고는 우리가 굉장히 학습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현

정말 많이 나오는, 우리가 시중에서 볼수 있는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이다.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 다섯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Strategy, strategy, strategy. 중간에 A의 강세가 오겠고요. 얘는 무슨 단어냐? 무슨 의미냐면 전략이나 전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trategy, strategy라는 단어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tactic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고등학교에 올라오셔서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tactic이라는 단어는 고 1, 2 정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단어고요. Strategy라는 단어 먼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할때 어떤 전쟁에 사용할 전략이나 전술이라는 건그 전쟁에서 사용할 어떤 자신들이 쓰는 이런 무기에 관련된 혹은 어떤 전략에 관련된 계획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얘는 전략이나 전술이라는 의미 말고도 계획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그래서 plan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A good strategy. 좋은 전략이라는 건 helps you.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요. 공부할 수 있도록요. 어떻게 공부해? Smarter and save time. 더 영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and save time.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라는 얘기예요. 공부도 그냥 엉덩이의 힘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래 앉아있는다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닌 거 알죠? 그죠?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즉, 영어 단어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 얘가 어떤 기원으로 시작해서 어떤 의미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갖고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열심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 전략적인 공부입니다. 전략적인이란 형용사가 strategic이라고 IC를 붙여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strategically라고 해서 여기 끝에 있는 AL 대신에 AL 다음에 LY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보통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라는 부사의 의미도 만들 수 있다. 한번 챙겨주시고 여섯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요 단어는 말이에요. valid라는 단어 먼저 볼게요. valid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 value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value가 뭐야? 맞아. 가치, 값어치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어떤 것에 가치나 값어치가 있다. 요거 선생님이 유효한이라는 단어 우리 앞에 강에서 나왔었어요, 여러분. 예, valid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이렇게 우리 유효기간이 있는 이런 그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valid date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이 증빙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날이 언제까지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value에서 출발해서 valid라는 건 이것이 가치가 있는 기간이라고 해서 validate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효한, 타당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거의 명사 형태가 끝에 ity를 붙여서 validity, 타당성, 유효성, 정당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되겠고요. 반대말은 valid의 반대어가 invalid, in을 똑같이 앞에 접두어를 붙인 것처럼 invalidity라는 무효라는 명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in이 여기서는 not, 아닌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구나 이렇게 챙겨두시고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 갑니다. reliability. reliability. 이 단어도요, 밑에 있는 reliable 이라는 단어 먼저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붉은색으로 rely라는 동사. 여러분들 동사. 이게 무슨 동사야? 이게 원래 원형이죠. R-E-L-Y. 여기서 Y를 I로 고치고 A-B-L-E를 붙이게 되면 믿을 수 있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rely라는 동사는 무슨 의미예요? 맞아요.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건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eliable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자, 요 단어 꼭 챙겨두셔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그거의 명사 형태, able, 할수 있는, 할 만한의 명사 형태가 ability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reliability라고 하면 신뢰성. 믿을 만한 가능성을 지닌이란 뜻이니까 신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는 부정 반대말은 unreliability, 언을 붙인다.
역시 방금 전에 invalid와 마찬가지로 in이라는 접두어랑 마찬가지로 on이라는 접두어가 부정의 의미를 갖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The high reliability of the data. 데이터의 높은 신뢰성은

made the report valid. 그 보고서를 valid, 유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valid란 단어도 같이 응용해서 나온 문장입니다. 좋은 문장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killful, skillful.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skill, 기술이란 뜻이고요. 기술을 갖춘, 즉 기술을 굉장히 잘하는, 기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능숙한, 능란한, 우리 능수능란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능숙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련한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competent라는 단어가 우리가 유능한이라는 의미로 봤죠. 여기다가 in을 붙이면 incompetent, 무능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skillful의 반대 의미가 된다라는 게 되겠고요. skilled라는 PP 형태의 굳어진 형용사 형태도 숙련된이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무언가에 굉장히 기술이 많다,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숙련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ly를 붙이면 부사로 skillfully라는 솜씨게라는 부사가 된다. 한번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capable. capable. 이 단어도 기본 단어죠.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able이라는 단어가 할수 있는, 할 만한이라는 능력, 가능을 나타내고, capable이라는 단어도 역시 비슷하죠. 할수 있는, 유능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skillful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competent에 in을 붙인 incompetent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competent가 되겠고, incompetent라고 하면 반대말로 무능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New employees, 새로운 직원들은요, don't know, 몰라요. What they are capable of at first.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것에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이 뭘 잘하는지, 어떤 분야에 능숙한지 잘 모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apability, 끝에 역시 A, B, L, E를 명사 형태로 붙여서 ability라는 명사로 만든 거죠. capability, 능력, 역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수거적인 표현, be capable of라는 의미를 잘 살린 요 문장을 보시면 수거적인 표현, of라는 전치사를 붙인다. be capable of.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만들게 된다. 이것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 번째 단어, competence, competence. 역량이나 능력.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competent의 명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competence in, 어디 어디에 있어서의 능력. lack of competence. 그러면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부족. 명사에 lack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11번째. efficiency. efficiency. 자, 일단 efficient라는 형용사 형태 먼저 보셔야 되겠죠. 효율적인, 유능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의 명사 형태로 바꾼 CY를 붙여서 바꾼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를 빼고 efficiently라고 하면 형용사에다 부사를 붙여서 LY를 붙여서 부사를 맞는 게 되겠고요. The efficiency of learning, 학습의 효율성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뭐뭐의 효율성 이렇게 해서 the efficiency of something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의 효율성은 increases 증가하게 돼요. When students apply prior knowledge, 학생들이 사전의 지식, 이전 지식을 적용할 때 그때 학습의 효율성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학습에 efficient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efficiency라는 명사를 의미를 챙길 때, 그럴 때 학습의 효율은 훨씬 올라가죠. 반대말은 역시 in을 붙여서 아닌이라는 의미, inefficiency라는 의미를 만들어서 비효율, 비능률이라는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째, adaptability, adaptability. adapt라는 단어 먼저 챙겨두겠습니다. adapt는 적응하다, 각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adaptable이라는 형용사는 적응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만드는 형용사입니다. 그것의 명사 형태가 adaptability가 되겠죠. 명사 형태의 의미는 적응성, 적응력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우리 이거 앞에서 쌤이 굉장히 중요해라고 이야기했던 단어입니다. flexibility. 얘가 뭐예요? 융통성, 유연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할 때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걔가 바로 유연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flexibility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구나 라고 볼수 있겠고요. inflexibility라고 하면 반대말로 경직성, 융통성 없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tention span, attention span. span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한 뼘이란 뜻입니다. 손에 이렇게 한 뼘. 근데 얘가 기간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우리가 이걸 잴때한 뼘, 두 뼘, 길이를 재기도 하고, 시간적인 길이를

skillful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experienced, 그 다음에 어떤 직책이 나온다. 뭐 experienced manager라고 하면 아주 노련한, 능숙한, 아주 기술이 많은 그런 매니저, 관리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숙한 혹은 기술이 있는 이런 의미의 경험을 많이 갖추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될수 있다.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자, inexperienced 역시 in이라는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를 붙여서 반대말을 만듭니다. 경험이 부족한, 미숙한 이라는 의미를 만들게 돼요. 자, 다음 단어 expert. 앞에 강세가 오고요. 얘는 전문가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죠. 그래서 professional이라는 단어가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있지만 명사의 의미로 전문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저 사람은 프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professional의 줄임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pecial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특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specialist, ist를 붙여서 역시 전문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말의 단어는요, 요거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amateur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아마추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추어는 professional의 반대적인,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라는 의미로 expert의 반대 의미의 단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expertise 끝에 ITISE를 붙이게 되면 전문 지식.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experti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xpert, expertise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째 단어 professional이란 단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단어예요. 전문직 종사자, 전문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expert라는 반가운 단어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두 개가 연이어서 나오니까 우리 확실하게 외울 수 있겠다요. 자, specialist는 방금 전에 봤고, 요 amateur라는 단어도 봤습니다. 직업의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profession, 직업, 전문직. professionally, ly를 붙이면 전문적으로라는 부사가 되지요. 17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amateur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아마추어, 비전문가. 자, professional을 활용해서 none을 붙여도 비슷한 말이 됩니다. 아, 비전문가라는 게 뭐겠어요? 아마추어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professional이라는 형용사이자 명사의 의미, 여기 professional, 그리고 expert라는 단어 반대말로 우리 계속 세 개의 단어가 연이어서 비슷한 말과 반의어로 보여지니까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8번째 qualify라는 단어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단어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단어를 먼저 연상시켜주고 싶어요. quality라는 단어가 뭐죠? 네, quality는 질이라는 뜻이죠. 반대적인 좀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는 quantity, 양이라는 단어고. 질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음식의 질을 중요하세요, 중요시하세요, 아니면 양을 중요시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되는데요. quality는 질, 자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는 의미가 실제로도 있어요. 자질. 특징, 특성이라는 의미도 quality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연상시켜서 qualify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그 자질을 부여하다, 즉 자격을,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qualify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어를 활용해서 한번 연상해서 연결해서 외워보자 이런 의미예요. 예문 한번 볼게요. This certificate, 이 자격증은요, will qualify you,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부여할 겁니다. To work, 일할 수 있는 자격이요. As a tour guide, 여행 가이드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Qualification, 여기 CATION을 붙여서 명사, 자격이라는 의미를 만들었고, qualified, 자격을 부여받은 이란 뜻이니까 자격이 있는 이란 의미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그 다음 19번째, authorize. 자, 이 단어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외우자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에 출발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quality처럼요. 그러니까 author라고 하면 얘는 작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작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떤 작품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author, 권이나 권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authorization이라고 하면 authorize라고 하면 권한을 부여받은 그 권리를 부여받은이라는 PP 형태가 되겠고요. authority라고 하면 권한이나 권위라는 의미가 되겠죠. authorize라는 동사가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의미로 아까 우리가 봤던 방금 전에 봤던 자격이나 권한을 주다라는

qualify라는 동사와 상당히 비슷하구나 라고 볼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작가라는 author에서 한번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uthority라고 하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권한을 생각해 보시고 authorize라고 하면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반대의 의미는 on을 붙입니다. 그래서 not의 의미를 in이 아닌 this가 아닌 on을 쓰는구나 라고 unauthorized라는 단어도 챙겨 두시고요. 자, external, external. 자, ex가 들어가면 맞아요. 아웃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이거는 internal, in, 안, 내부의 의미를 갖고 있는 in을 접도어로 바꾸게 되면 internal, 내부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external, 외부의, 대외의라는 의미가 되어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outer, outside, internal, inside 이렇게 반대말도 같이 연이어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external, 외부의 대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이렇게 챙기시고 다음 단어. 자, 21번째 virtual, virtual. 여러분들 이 표현 되게 많이 보지 않아요? 실제로 요즘 많이 듣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VR이라는 표현으로요. 아, VR? 그거 왜 우리가 뭐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마치 현실을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느끼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게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 VR은 virtual reality의 줄임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virtual이라는 단어가 가상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상의라는 의미와 얘는 가상이면 실제가 아니지 않나? 근데 얘가 사실상의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세계로 들어가면 사실상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 가상이 사실상의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가상의라는 의미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의미인 사실상의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단어가 virtual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가상의 반대는 진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real이라는 단어가 반대말이 된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internet has become 인터넷이 되었습니다. A virtual world of endless knowledge. 끊임없는 지식의 가상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virtual world, virtual reality 이런 것들은 같이 많이 나오는 짝꿍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한번 눈에 다시 한번 담아두시면 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22번째 단어 format. form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form이라는 단어가 형태나 형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 h를 붙인 겁니다. format. 비슷해요. 그래서 형식이나 구성 방식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우리가 어떤 것의 포맷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서적이나 어떤 잡지, 책이나 어떤 잡지의 그 판형, 판의 형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컴퓨터의 포맷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형식이나 구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식이나 구성 방식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design, style 이라는 단어도 있다. format이라는 단어, 형식이나 구성 방식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부터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format이라는 단어요. 13번째, describe. 이 단어도 참 많이 나오는 단어죠. de가 붙으면 여기서는 noun의 뜻입니다. scribe라는 단어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prescribe, 미리 사전에 써주는 것. 의사쌤이 약 받기 전에 미리 써주시는 것. prescription, 처방전이죠. 그래서 scribe라는 동사가 write, 쓰다라는 뜻이고, de는 down, 아래로 쓴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아래로 써서 묘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설명하다, 묘사하다, 서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술하다나 설명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챙겨두시면 설명한다는 의미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description이라고 하면 묘사, 서술, 기술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보통요, 어떤 대상을 뭐뭐로 서술하거나 기술하거나 묘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as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시면, Could you please describe, 묘사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Your previous work experience, 당신의 이전의 업무 경험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술하다, 서술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언가를 설명한다라는 의미로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describe라는 단어예요. 다음 단어 combine. com. 전부 다 함께 together의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죠. A라는 대상, B라는 대상을 함께 bind,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합하다. 연합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형태 combination. 여러분들 피자 중에서 피자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콤비네이션 피자 들어봤죠? 그죠? 콤비네이션 피자. 우리말로는 그렇게 쓰던데요. 콤비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ingredients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 피자가 바로 콤비네이션 피자가 되는 거죠. 그죠? 콤비네이션이라는 단어가 결합, 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be combined into라고 하면 뭐뭐로 결합이 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예문 볼게요. Good leaders, 훌륭한 리더들은요, combine,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한다고 나오면 무엇과 무엇을 결합시킨다. 적어도 두개 이상의 대상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 and B, A와 B를 결합시킨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Knowledge and experience, 훌륭한 리더들은 지식과 경험을 결합시킵니다. 뭐할 때? When making decisions, 의사결정을 할때 그냥 단순히 자신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잘 이렇게 체득한 경험을 다 합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combine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니까 얘도 한번 꼭 눈에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assemble, assemble 이란 단어고요. 얘는 무엇을 모아서 정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데 모으다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그래서 gather, collect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얘가 조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은다라고 해서 집합시키다라는 뜻도 돼요. assembly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조회, 모든 학년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이 강당에서 모여서 하는 조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회, 집회라는 단어가 assembly라는 단어입니다. 조립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죠. 조립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assemble the information 정보를 조립했다, 정보를 모아서 정리했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는 지금 잘 보여줄 수 있는 표현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utilize, utilize는요, 여러분들 use. make use of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활용하다, 이용하다라는 의미의 use, utilize, make use of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utility라고 하면 유용, 유익, 즉 utilize의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tility라는 단어가 공익 사업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utilize의 명사 의미구나라는 거 먼저 챙겨두시고 그게 확실하게 여러분 것이 되었을 때 공익사업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번째 단어, highlight, highlight. 얘는 이렇게 한번 나눠 볼까요? light, 빛을 high, 아주 높게 비춰준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쌤처럼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높이 빛을 비추는 이게 뭐예요? 그치, 강조하다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형광펜이 하이라이트 펜입니다. 높은 빛을 주는 펜이라는 의미요. 그러니까 높은 빛을 왜 줘요? 그치, 강조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강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emphasize라는 단어, 그리고 underline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데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요한 것, 두드러진 부분이라는 의미요. The recent study, 최근 연구는요, highlight the importance,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Of training programs, training,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 highlight라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ierarchy, hierarchy. 이 단어 조금 어렵죠, 그죠? 사실 쌤이 고3 수업을 하는데 고3들도 이 단어가 아주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이도 복화니까 이것까지 완전히 잘 챙겨 두시면 엄청 나중에 여러분들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Hierarchy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이게 뭐지? 뭐 지구상에 많은 신분제도가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인도의 카스트제도, 아주 많은 계급직이 있다고 하지만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스드라 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피라미드가 되죠. 즉 신분계를 나타내는 이런 피라미드가 바로 하이라키의 가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딱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체계의 그런 위계나 체계를 가리키게 돼요. 계급 혹은 계층이라는 의미의 class라는 의미의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복수 형태로 쓰이게 되면 지배층이나 권력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social hierarchy, 사회적인 위계라는 의미, 이렇게 하나의 의미군으로 같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은 hierarchy, hierarchy라고 발음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째, vertical, vertical. 얘는요, 수직의라는 뜻입니다. 세로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로

수평해라는 단어도 있겠죠? horizontal. horizon이라는 단어가 수평선, 지평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horizontal이라고 하면 수평해, 가로해라는 뜻이 되겠고, vertical이라고 하면 세로해, 수직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vertical, horizontal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vertically,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다. 이 vertical hierarchy, 수직적인 위계 구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hierarchy랑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선생님이 highlight, 강조의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 founder, 이것도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founder라는 동사가 find, found. find의 과거 PP의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를 설립하다, 만들다라는 뜻, 세우다의 의미가 있다 알겠어요. foundation, 설립이나 재단, 기초라는 의미가 돼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 창립자, 설립자. creator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우리 30개의 단어 잘 배웠으니까 이제 뭘로 daily practice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풀고 왔죠? 네, 한번 볼게요. 72페이지 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문맥상 적절한 단어 딱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혼동하기 좀 쉬운 녀석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bias는 뭐고? 편견이나 편향. basis는 기본, 기초라는 단어, 첫 번째 단어였습니다. 자, a prejudice. 딱 보니까, 편견이나 선입견이라는 단어니까 어떤 단어가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밑에 있는 단어가 연결되는 것 같죠? for or against one person or group.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반대가 되는 편견이라는 것이 as a bias, 편견이나 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는 거죠. 3번. 자, an abstract idea. 얘 무슨 뜻이었더라? 맞아요. 추상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생각. 어떤 생각인데? That exists in the minds.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생각. 뭔가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개념이라는 단어가 뭘까? 그렇지. concept 이란 단어가 되겠죠. claim 이란 단어는 주장하다, 주장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B 파트 가볼게요. 두 단어의 관계. 일단 앞에 있는 단어의 묶음 한번 볼까요? founder, creator, 만드는 사람, 창립자, 비슷한 의미의 creator. 그러니까 유의역 관계구나. 뒤에도 그럼 볼게요. emphasize, 강조하다. 자, 강조하다. H로 시작하는 단어 뭐였더라? 그렇지. highlight라는 단어가 되겠죠? highlight. 밝은 빛을, 높은 빛을 비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utilize, 이용하다라는 동사. utility, 명사가 됐죠? 자, adapt. 적응하다. 조정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명사 형태? adaptability라는 명사 형태의 전미사 끝에 ity 붙여서 만드는 명사입니다. assembly라고 하면 조립 혹은 조회라는 명사였고 assemble 모아서 정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였습니다. 그러면 combination 조합이라는 명사. 그러면 조합하다, 결합하다, 결합이나 결합하다 명사 동사의 관계를 가지려면 여기에는 ation을 빼고 이를 붙여서 combine이란 단어를 만드시면 되겠죠. 조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C 파트 영작으로 오늘 마무리해 볼까요? 자, 일단 영작이 되어 있는 파트는 제외하고 우리가 영작해야 되는 부분을 표시 한번 해보고 들어가라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작 문제에서 The teacher asked. 선생님은 요청하셨습니다. 뭐뭐 해달라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학생들에게요. 뭐뭐 해달라고? ask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거든요. 자,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자, 그럼 to 부정사니까 to. 그 다음 설명하다, describe.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겠죠? 뭘 설명해 달라고? 주요 내용. 이야기의 주요 내용이니까 the main idea 이렇게 되겠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The teacher asked the student to describe the main ide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번 갑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student should 학생들은 해야만 합니다. To improve their thinking skills 그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자원들을 활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먼저 나와줘야 되겠죠? 활용하다, 이용하다. utilize 첫 번째 갑니다. 뭐를요? 다양한 various 온라인 자원들 resources 자 붙여보겠습니다. utilize various online resourc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자 요거 뭘로 정리할까요? 네 daily review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국어 3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새로운 내용들을 함께 다루어 볼 텐데요. 일단 지난 시간 퀴즈 정답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는요. 낱말 사이의 관계를 알면 낱말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 글을 읽거나 쓸 때에도 도움이 된다 였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정답은 바로 짜잔! 맞아요. O입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낱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이 글 속에서 여러 낱말들도 찾아보고 관계도 이해해 볼 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네, 오늘은요, 하은이라는 친구가 정리한 보고하는 글쓰기 과정에 대한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관찰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맞아요. 관찰할 대상을 정하는 거죠. 내가 거미를 관찰하고 싶은지, 개미를 관찰하고 싶은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대상을 정했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관찰할지 관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관찰 계획 세워보세요 라고 하면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아마 이럴 거예요. 뭘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그냥 거미를 관찰할 건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 안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거 관찰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찰할 것인지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될 수도 있고요.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기간을 정확하게 딱 계획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관찰 방법을 정해야 돼요. 관찰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눈으로만 볼 건지, 아니면 뭔가 냄새도 맡아볼 건지, 아니면 손으로 뭔가 촉감 같은 것도 확인해 볼 건지, 여러 가지 관찰 방법도 정해 놓아야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점점 변해서 뭔가 보고하는 그 글쓰기 했을 때 굉장히 헷갈리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과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관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도 명확하게 정리해 주어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준비물입니다. 이 관찰을 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준비물이 뭐지? 예를 들면 뭐 돋보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접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계획을 해야 여러분들의 이 보고하는 글쓰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관찰 기간이나 방법, 과정, 준비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결과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계획은 항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 3단계입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대상을 직접 이제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직접 이제 관찰을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관찰할 내용을 꼭 뭐 해야 돼요?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찰 대상, 기간, 관찰 방법을 생각하면서 관찰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 친구들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사실과 다르게 쓰거나 아니면 뭔가 어제 관찰 안 했는데 어제 관찰한 것처럼 쓰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마치 방학 숙제를 개학 직전에 몰아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올바른 보고하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관찰

하면서 느낀 점도 함께 기록해두면 마지막에 글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 이 부분은 처음 보는 거라서 신기하고 놀라웠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관찰한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낀 점, 궁금했던 점, 신기했던 점을 짠 기록해 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잖아요.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우리 꼭 함께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수집한 자료에 출처를 정확히 써놔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거 어디서 찾았지? 막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보고하는 글쓰기. 쓰기 윤리를 지켜서 보고하는 글을 써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쓰기 윤리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조사하거나 연구한 결과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실 있는 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찰 대상의 그림, 사진, 도표와 같은 이런 매체 자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친구들 식물 관찰 일기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내용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관련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기억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볼게요. 기억 단계 뭐냐면 5단계거든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렇죠? 자료를 수집할 때 알맞지 않은 것. 1번부터 볼게요.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뭐 아무 사람이나 막 이렇게 어딘가에 그냥 메모하듯이 끄적여 놓은 글을 자료 없이고 가져오면 안 돼요. 정말 믿을 만한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2번 글의 주제에 알맞은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주제랑 상관없는 자료를 수집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다음 3번 주관적인 자료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거 맞는 말 같은데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그렇죠. 일단 주관적인 자료면 안 돼요. 객관적인 자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여야 하고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료라기보다 내가 관찰한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요.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3번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23번입니다. 하은이가 관찰하면서 정리한 내용의 일부래요. 보기에서 가와 나에 알맞은 내용을 찾아 쓰세요. 보기에 관찰 방법, 주제, 기간, 느낀 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관찰 대상은 껍질을 깎은 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관찰할 건가 봐요. 그 다음 가는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관찰을 하겠다. 이거 뭐예요? 그렇지, 관찰 기간이 됩니다. 관찰 기간 적어볼게요. 관찰 기간 적었고, 그 다음 나는요, 돋보기로 관찰하겠다. 그 다음 겉면을 만져보겠다. 그 다음 냄새 맡겠다. 이거 뭐예요? 어떻게 관찰할까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방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관찰 방법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획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보다 관찰도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봉숭아 기르기라는 보고하는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있고요. 씨앗을 심은 지 7일차라고 적혀 있네요. 글 읽어볼게요. 봉숭아 씨앗을 화분에 심고 시간이 한참 지나자 싹이 텄습니다. 잎의 개수는 2개였고 색깔은 연한 초록빛이었습니다. 잎의 크기는 새끼 손톱만큼 정말 작았고요. 싹의 키를 자로 재어보니 3cm였대요. 그리고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싹의 겉면은 거칠거칠할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하는 글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잘 적었는데 이 마지막 기억 부분이 좀 이상하죠.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이럴 것 같았다라는 게 관찰한 내용에 대한 보고하는 글로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겠죠. 이 내용을 직접 만져보고 그 느낌을 적는 표현으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24번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1번 복숭아를 먹은 소감. 복숭아를 먹은 소감이랑은 상관없죠. 2번, 봉숭아를 관찰하기 전에 쓴 글? 아니죠. 관찰한 다음에 쓴 글이고요. 3번, 복숭아 기르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 아니고. 4번, 손톱에 봉서나 물을 들인 경험? 이것도 아니죠. 5번,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한 보고하는 글이다.
보고하는 글 맞고요. 아까 그림 같이 확인해 봤죠. 그래서 이 글에 대한 맞는 설명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입니다. 글쓴이가 봉숭아를 관찰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관찰한 내용 선생님이 표시하면서 읽는 거 봤죠? 하나씩 볼게요. 1번 볼게요. 싹의 겉면은 부드럽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싹의 겉면을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어떠어떠할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관찰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 다음 2번 잎의 개수, 그 다음에 색깔, 싹의 키, 그 다음 크기에 대한 내용은 모두 관찰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같이 볼게요. 기억이 보고하는 글에 알맞지 않은 표현인 까닭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관찰에 대한 보고하는 글의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죠. 게다가 뭐뭐 할 것 같았다가 아니라 뭐뭐 했다, 이러했다, 저러했다 라고 정확하게 관찰 내용을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설명한 거 한번 볼게요. 서희, 시간이 한참 지난 내용을 썼기 때문이야. 시간이랑은 상관없죠. 지금 관찰하지 않은 내용을 그냥 추측해서 썼잖아요. 수덕, 관찰한 내용이 잘 드러나게 쓰지 않았기 때문이야. 일단 관찰을 안 했다니까요. 관찰한 내용이랑은 상관없죠. 그 다음 정우, 관찰한 내용을 사실의 근거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죠. 일단 관찰을 안 했는데 사실의 근거에서 쓰지도 않고 뭐뭐 할것 같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표현을 잘 이야기해 준 친구는 정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입니다. 기억을 보고하는 글에 알맞은 표현으로 고쳐서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뭐 할 것 같았다 이래도 안 돼요. 이걸 바르게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내가 직접 이 싹을 만져보니 어땠다? 겉면이 뭐 부드러웠다 또는 거칠거칠했다. 진짜 그 느낌을 사실 그대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낱말 카드 뒤집기 놀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건요, 우리 게임 설명이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낱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준비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카드를 준비하냐면 뜻이 비슷한 낱말, 뜻이 반대인 낱말,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낱말을 한 쌍씩, 쌍으로 준비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카드가 짝수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이 카드를 다 모아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카드를 두 장씩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이렇게 쌍쌍의 카드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다 뒤집어 놓는 거지. 그 상태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두 장씩 이렇게 아무 때나 무작위로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색깔과 빛깔을 골랐다. 그럼 이건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뜻이 비슷한 낱말의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두 낱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계예요. 뒤집은 낱말 카드의 두 낱말이 뜻이 비슷한 낱말, 반대인 낱말,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낱말로 한 쌍을 이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낱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성공하면 이 카드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뒤집은 색깔과 빛깔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 라고 정확히 설명해주면 이 카드는 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2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낱말 카드 뒤집기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낱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준비한 카드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개와 동물 어때요? 개가 동물 안에 포함되고요. 2번 아래와 밑은 뜻이 비슷한 관계에 있는 낱말이죠. 그 다음 3번 빨강과 색은 어때요? 빨강이 색 안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4번 입다와 벗다는요? 뜻이 반대되는 관계에 있고요. 마지막 5번 음식과 오다는 어때요? 음식은 먹는 거고 오다는 위치가 이렇게 가까이 바뀌는 거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29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는 문제네요. 이번에 내가 뒤집은 색깔과 빛깔은 서로 어떤 관계예요? 뜻이 그렇죠. 비슷한 관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30번 같이 보겠습니다. 낱말 카드 뒤집기 놀이에서 민수는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낱말 카드를 뽑았대요. 자, 요런 카드를 뽑았대요. 민수가 뽑은 두 번째 카드로 적절하지 않은 카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카드가 방향이었대요. 그런데 두 번째 카드를 무엇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카드의 관계가 뭐라고요?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낱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방향에 포함되는 낱말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씩 볼까요? 위, 그렇죠. 위도 방향 중에 하나죠, 동그라미. 앞도 방향 중에 하나고요. 뒤도 그렇고요. 아래도 마찬가지. 그런데 방위는 어때요? 방위는요, 방향을 뜻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방향과 방위는 뜻이 비슷한 낱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뜻을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낱말이랑은 상관이 없죠. 정답은 5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낱말의 의미관계 알기라고 해서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낱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은근히 어려워. 그래? 어떤 점이? 예를 들면 이 낱말과 저 낱말이 뜻이 반대인 관계가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아, 나도 그래. 얼마 전에 음식에 대한 글을 읽다가 짜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이 궁금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뜻풀이뿐만 아니라 낱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정보도 있었어. 국어사전을 보고 짜다와 니은이 뜻이 반대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어떤 글의 내용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낱말이 생길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것과 뜻이 비슷하거나 반대인 낱말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무엇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요? 그렇죠. 국어사전을 활용해 보면 됩니다. 국어사전에는요, 어떤 낱말의 뜻풀이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여러 가지 낱말들의 관계에 대한 정보도 실려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볼게요. 31번입니다. 서로 관련 있는 내용끼리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1번, 뜻이 비슷한 관계. 2번, 반대인 관계. 3번, 포함하는 관계, 포함되는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거죠. 가부터 볼게요. 태양과 해는 뭐예요? 둘 다 맞아요. 뜻이 비슷한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1번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직업과 경찰은 어때요? 그렇죠. 경찰이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직업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랑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볼게요. 길다와 짧다는 뭘까요? 길다, 짧다. 길다는 이렇게 긴 거, 짧다는 이렇게 짧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길이에 대해서 뜻이 반대인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 낱말과 저 낱말이 뜻이 반대인 관계가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자, 뜻이 반대인 관계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거죠. 한 번씩 해볼게요. 자, 국어사전을 보고 기억을 확인할 수 있어. 국어사전을 보고 뜻이 반대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국어사전에 이런 정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2번, 음식과 비빔밥은 기억에 관계에 있는 낱말이야. 음식과 비빔밥 어떤 관계예요? 비빔밥이 음식의 한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비빔밥이 음식에 포함되는 관계겠지. 그런데 뜻이 반대인 관계라고 했으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기억의 관계에 있는 낱말로는 높다와 낮다가 있다. 그래요. 뜻이 반대, 높이를 표현하는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죠. 높다와 낮다. 그래서 동그라미 할게요.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국어사전에서 니은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쓰시오. 국어사전을 보고 짜다와 니은이 뜻이 반대인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국어사전에 짜다를 찾으면 이렇게 나온대요. 소금과 같은 맛이 있다라고 이 뜻풀이가 나와 있고 예문도 나와 있죠. 옆집 김치는 짜다. 짜고 매운 음식을 피해라.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반대말이라고 해서 싱겁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짜다와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낱말이 싱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인 관계 정답 뭐가 되는 거예요? 싱겁다를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 34번으로 가볼게요. 나팔꽃을 관찰하여 보고하는 글을 쓸 때 보고하는 글을 쓰는 방법과 알맞은 내용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첫 번째, 관찰 대상을 정하는 거 제일 먼저 할 일이라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관찰 계획을 세우는 거 어떤 식으로 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찰한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 내가 궁금했던 거, 신기했던 거 자료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가! 나팔꽃이 매일같이 피고 지는 까닭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봐야겠어. 이거 뭐예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의 연결. 나입니다. 나팔꽃은 내가 등교할 때에는 피어있는데 하교할 때는 시들어있어. 나팔꽃은 언제 펴서 언제 지는 걸까? 나팔꽃을 관찰해봐야겠어. 이거 뭐예요? 이것을 관찰하고 싶다라는 거죠. 나팔꽃을 관찰하고 싶어. 관찰 대상을 정하는 거고요. 마지막 다. 꽃봉오리 상태의 나팔꽃을 하루 동안 시간대별로 관찰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어야겠어. 시간대별로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서 기록해 두겠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35번에서 36번입니다. 선생님,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관찰 계획은 왜 세워야 하나요? 관찰 계획에 따라 보고하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것 같은데, 그쵸? 관찰 계획에 따라 무엇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상을 언제 어떻게 관찰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선생님, 관찰하고 나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자료 수집할 때 주의할 점 생각해 볼 수 있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수집할 때는 특히 이것을 잘 살펴야 해요. 아까 두 글자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나나요? 자, 문제 볼게요. 35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관찰 계획에 따라 보고하는 무엇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1번 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2번 관찰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3번 관찰 대상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 뭘까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고하는 마지막 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겠죠. 대상이나 그 특징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36번으로 가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이것을 잘 살펴야 해요 라고 했어요. 자, 아까 하나는 같이 살펴봤는데 1번 출처가 분명한지. 그렇죠.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번 진짜 믿을 만한 자료인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아무나 그냥 글을 써놓은 것들을 가져와서 자료랍시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안 되겠죠. 진짜 믿을 만한 자료인가. 그 다음 세 번째, 객관적인 자료인지 이것도 맞는 말이죠. 객관적으로 진짜 사실을 근거로 진짜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인지 확인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4번, 나의 취향에 알맞은 자료인지, 내가 좋아하는 자료인지, 내가 싫어하는 자료인지 이것이 자료를 선정하는데 뭔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취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5번 글의 주제에 알맞은 자료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제와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경태의 병아리라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민주가 주말 동안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승진이도 큰 목소리로 병아리에 대해서 떠들어댔다. 너희 병아리 암컷과 수컷 구별하는 방법 알아? 오, 병아리 암컷과 수컷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설명해 줄 건가 봐요. 호기심을 느낀 아이들이 승진이 쪽으로 몰려들었다. 어떻게 구별하는데? 도준이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병아리가 태어난 지 2, 3일이 지나면 날개끼 끝 모양에 따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수컷은 날개 끝에 감춰진 깃털의 길이가 비슷해서 가지런하고 암컷은 길고 짧은 게 반복되어 들쭉날쭉해 그리고 머리의 볕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수컷과 암컷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에 낱말들이 나와 있죠. 각각의 낱말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승진이의 병아리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시간

0: 하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다. 이야, 승진이는 병아리 박사네, 박사. 정수의 한마디에 승진이의 별명은 병아리 박사가 되었다. 그때 선생님이 커다란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오, 웬 택배 상자? 그게 뭐예요? 민주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궁금해서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갔다. 부화기야. 오, 부화기? 선생님의 박스의 테이프를 뜯어내며 말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부화기가 뭔지는 알고 있죠? 부화라는 게 뭐예요? 알 속에서 그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부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기기를 부화기라고 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알에서 부화시키려고 하나 봐요. 자, 3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택배 상자에는 부화기가 들어있었다. 맞죠? 2번, 암컷은 날개 끈 모양이 가지런하다라고 되어 있었나요? 맞아요? 아니요. 암컷은 길고 짧은 게 반복되면서 이 길이가 들쭉날쭉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3번, 승진이의 별명이 병아리 박사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4번, 민주는 주말 동안 할머니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내용 어디 있었죠? 그렇죠. 글의 제일 앞부분에 있었어요. 동그라미. 5번, 승진이는 병아리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었다. 암컷은 이렇고 수컷은 이래 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번입니다. 낱말과 낱말 사이의 관계를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암컷과 수컷 그리고 상자와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다 글 속에서 나왔던 말들이에요. 관계 알 수 있겠죠. 암컷, 수컷 뭐예요? 뜻이 반대인 관계죠. 그래서 나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상자와 박스는 어때요? 뜻이 비슷한 관계입니다. 둘이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경태와 학급 친구들이 병아리를 관찰한 후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 경태랑 친구들이 이제 관찰을 할 건가 봐요. 무엇을? 병아리를. 여기에서 그럼 병아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관찰? 그렇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대요. 가부터 볼게요. 관찰한 내용을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맞아요. 이것이 윤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관찰, 뭐 나는 예를 들면 얘를 하나만 봤는데 세 개, 네 개 본 것처럼 막 부풀려서 하거나 아니면 더 줄여서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표현한다.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표현하려면 뭐 이거 관찰해서 보고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실과 다르더라도 말도 안 돼요. 항상 관찰해서 쓰는 글은 사실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눈 이렇게 크게 떴어요. 사실대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다 볼게요. 병아리를 키우려면 부화기가 필요한 것 같다처럼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주관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표현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보면 뭐뭐 한 것 같아요, 뭐뭐 한 것 같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은 확실하지 않은 표현이야. 관찰했다고 하면요. 그 관찰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뭐뭐 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주의해야 할 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풀이 해봤고요. 잠깐 퀴즈 확인해 볼게요. 자료를 수집할 때는 출처가 분명하고 주관적이며 믿을 만한 자료인지, 글의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더 재미있는 내용 함께 공부해 보자고요. 친구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27강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즐겁게 신나게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오늘 대상을 설명해요. 세 번째 시간이고요. Book 1 개념책 가지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33번부터 48번의 문제까지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만점 고치기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모두라는 표현은 공통점을 알려주는 말이다. 정답은 오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만점왕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국어를 좋아한다. 우리의 공통점을 나타내는 말이죠. 정답은 오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96쪽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목은요. 자연재해 알고 대처해요 라는 제목인데요. 선생님이 안전을 위해서도 꼭 알아둬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었죠. 집중해서 봅시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하는 거겠죠? 자연재해는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피해를 말합니다. 자, 무엇이 나오고 있어요? 자연재해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밑줄 치면 되겠죠? 자연재해는 뭐다?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피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처 방법을 알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기상특보를 잘 살피고 재해에 대처하는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만약에 일어났어요. 그럼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기상특보를 잘 살핍니다. 이러한 매체들로. 그리고 나서 대처하는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 즉 방법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중요합니다. 끝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조금 더 알려줄 것 같죠? 이 문단 보겠습니다. 첫째, 아 이런 단어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첫째가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 둘째도 나온다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를 알려주려는 모양이에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몸을 보호하면서 대피해야 하는군요. 학교나 집처럼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 실내에 있을 때는 책상,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몸을 보호하고요. 흔들림이 멈추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쓰고 계단을 이용해 내려와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 문제로 아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단 말이죠. 흔들림이 멈추면입니다, 여러분. 실외에 있을 때는, 아, 실내랑 실외도 나뉘나 봐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몸을 보호하면서 이동한다이고요. 실내에 있을 때는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실외에 있을 때는 역시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또는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거리를 두고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가야겠습니다. 뭐 건물과 가깝게 간다. 또는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살짝씩 바꿀 만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면 좋겠죠? 흔들림이 멈추면입니다, 여러분. 자, 더 볼까요? 문제 33번인데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죠? 설명하는 것은 자연재해가 얼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니죠.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지 또 아닙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하나요? 아니고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대피하셔야 되고요. 무엇으로 머리를 보호하셔야 되고요.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답은 5번이지요. 3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피해.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었죠? 자연재해. 자연재해 의미 지문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연재해. 이렇게 적어요. 34번 잘 풀었고요. 35번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해야 할 일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1번, 인터넷으로 기상특보를 잘 살핀다. 우리 지문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으로 기상특보를 잘 살펴봐야 하고요.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한다? 얼핏 보면 자연재해 안 좋은 거니까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조절하거나 막을 수가 없죠. 줄일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설명한 건 아니었어요. 자연재해가 왜 생기나? 아니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난 곳을 직접 가서 관찰한다? 아니에요. 재해에 대처하는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 여기에 또 답이 있죠. 이 글에서는 대처하는 어떤 행동 요령, 즉 방법, 안전수칙, 지켜야 하는 규칙,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실천합시다를 설명하는 글이니까 1번과 5번에 정답이 있네요. 36번.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우리 글의 내용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볼게요. 바로 일어나서 건물과 가까운 곳으로 가서 대피한다? 선생님 조심해야 한다고 했었죠. 건물과 가까운 곳 아닙니다.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런 거 아니고 흔들림이 멈췄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하잖아요? 아니고요.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우리 실내랑 실외로 나뉘었었는데, 실내에 있을 때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내용 있었어요. 3번. 흔들림이 발생하면 물건을 머리에 대고 계단을 이용하여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물건 머리에 댔던 것 같은데, 계단도 맞는데, 넓은 공간 대피했는데, 맞나요? 어떤 부분이 틀렸어요? 흔들림이 발생하면 이 부분이 틀렸죠. 흔들림이 멈추면, 일단 흔들림이 있을 때 실내에 있다면 여기 2번의 내용처럼 몸을 보호하다가 흔들림이 멈추면 물건을 머리에 대고 계단을 이용하여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거였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 한 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더 읽어봐야 되겠죠? 3문단인데요. 둘째 나오고 있어요. 아까 첫째 나왔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려나 보다. 태풍이 올 때는, 새로운 자연재해도 나오네요. 우리가 아까는 지진이었는데, 이 3문단에서부터는 태풍이 올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일단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요. 산, 계곡, 하천, 방파제,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산사태나 홍수, 높은 파도가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면 안 되는지, 왜 이런 곳이 위험한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재해로 대피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때요? 태풍이 올 때는 이것도 바꿀 수 있겠죠. 지진과 태풍을 살짝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연재해는 지진도 있고 태풍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문제 만나볼까요? 37번. 태풍과 관련한 안전수칙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태풍에도 동그라미 해볼게요. 지진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태풍과 관련한 안전수칙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는다. 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리창문 가까이에 가서 태풍을 지켜본다. 자연재해는 아주 위험한 재난 상황인데 깨질 수도 있는 유리창문 가까이에 가서 지켜보는 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아니에요. 자주 침수되는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맞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다리를 지나가지 않는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요.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선생님이 이렇게 묶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다 맞는 내용입니다만 2번이 정답이 아니네요. 즉 여기서는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니까 정답이지만 이 틀린 내용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38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연결하는 문제예요. 빈칸이 이렇게 뿅뿅 뚫려 있는데요. 침수가 들어가야 할지 방파제가 들어가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이것을 돌아 바다로 나갔다. 지난 여름 홍수로 집이 이것 되었다인데요. 침수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었고, 방파제라는 것은 파도를 막기 위해 쌓은 둑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배가 침수를 돌아? 침수라는 것은 물에 잠긴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얘기하겠죠? 방파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배가 방파제를 돌아 바다로 나갔다. 파도를 막기 위해 쌓은 둑을 돌아 바다로 나갔다. 풀어서 설명해도 자연스럽죠? 지난 여름 홍수로 집이 물에 잠겼다. 침수되었다.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39번. 이 글에서 기역을 사용한 까닭을 다음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우리 기역은 둘째였습니다. 첫째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 둘째 하면서 태풍이 왔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알려줬었는데요. 왜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까닭을 찾아보는 거예요. 가 절차나 방법의 순서를 드러내려고 아 우리 순서 드러낼 때 첫째 둘째 이렇게 사용했나요? 먼저 다음으로 이런 거 사용했었죠.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사용되었고요. 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자, 여러 가지 정보. 아, 나 너에게 무엇을 설명할 건데, 나 하나만 알려주지 않을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이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첫째, 둘째 이런 단어잖아요. 여기 정답이 있네요. 다.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려고. 공통점을 드러내는 단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모두, 우리 만점 고치기 퀴즈에도 나왔던 모두 이런 것들 있고요. 차이점을 드러내는 단어는 반면 이런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둘째는 순서 구조나 어떤 비교와 대조 구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제시하고 나열하고 열거하는 그런 구조에 사용되는 것이니까 기억을 사용한 까닭은 나의 정답이 있네요. 40번입니다. 이 글을 정리할 때 알맞은 틀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려고 할때 알맞은 틀 구조에 맞게 찾아보는 건데요. 1번은 어떤 구조를 나타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나열하고 열거하는 열거 구조에 알맞은 건데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이 글, 첫째, 둘째 이런 거 사용됐었죠? 그러면 열거 구조라는 틀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2번은 뭘 나타내요? 화살표가 있네요.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 구조의 글은 이런 틀을 사용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겹친 부분도 있고 따로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비교와 대조 구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이네요. 이 글에서는 1번 틀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셋째에 나오고 있어요. 아, 어떤 자연재해가 나오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안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볼게요. 어떤 자연재해래요? 폭염.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줄이고,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무더위 상황을 자주 확인합니다. 우리 기상특보 확인한다, 이랬던 것처럼 똑같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무더위 상황은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폭염이라는 것은 너무 더울 때 있는 자연재해 종류죠. 꼭 외출해야 할 때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가볍고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 너무 더워서 생긴 자연재해인데, 뭐, 모자 없이 얼굴 그대로 노출한다거나 아니면 두껍고 더운 옷을 입으면 체온이 너무 올라가게 되겠죠? 또, 물병을 들고 다니며 물을 자주 마십니다. 물 자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하대요.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가서 쉬어야 합니다. 이때,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선생님이라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 것도 같아요. 시원한 음료를 빨리 마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림 보면 37도나 돼요.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이나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안전수칙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행동 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 표시해야죠. 어디에서 확인해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평소에 잘 읽고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여기서 잘 소개해 주기는 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럼 어디 가면 돼요? 이 누리집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같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네요. 4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안전수칙과 관련 있는 자연재해는 무엇인지 쓰는 거예요.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는다만 읽어도 우리는 알수 있지만 두 번째까지 봅시다.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시원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다. 어떤 자연재해요? 폭염. 폭염. 이렇게 적습니다. 되도록이면 외출하지 않는 게 좋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설명해 줬었죠? 42번.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행동 요령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찾아 써보겠습니다. 국가 재난 안전 포털 누리집이었죠.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찾아 적으면 돼요. 행동 요령 어디에서 확인한다고요? 국가 재난 안전 포털 누리집. 여러분 상식으로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에서 이 글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표가 없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글의 구조, 선생님 힌트를 주고 있죠? 이거 어떤 틀이에요? 열거 구조. 열거 구조를 설명할 때 이런 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알려주겠다. 도입 부분.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자연재해 종류. 지진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태풍이 일어났을 때, 폭염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를 열거, 나열하고 있었죠. 꼭 차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공통점,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 아니었으니까. 글의 구조는 열거 구조고, 그럴 때 사용하는 틀은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44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 글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눌 때 끝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쭉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부분에는 우리가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피해 줄일 수 있다. 이제부터 내가 설명할게. 이런 느낌이었다면 가운데에서는 지진, 태풍, 폭염이 왔을 때 이렇게 하세요를 알려줬었죠.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평소에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나 안전수칙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한 거잘 기억하세요? 라는 마무리의 느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을 또박또박 잘 적으셨다면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건 뭐예요?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 안전수칙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이라는 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까지 이 글을 통해 배워볼게요.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은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국민 참여 문화 운동이다. 어떤 운동이요?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 동그라미 하고 여기에는 밑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 운동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을 자발적으로 가꾸는 문화까지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자발적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한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그런 스스로 가꾸려는 문화까지 물려주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구나. 아,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2018년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을 널리 확산하려고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지정 선포했다.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정했대요. 이 날짜는 임진왜란 당시 일반 백성이 참여해 전주 사고에 보관된 조선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긴 날을 기념한 것이다. 아, 왜 하필 1년 중에 6월 22일일까 궁금하던 찰나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런 날을 기념해서 6월 22일로 정했다. 선생님, 사고라는 것은 이렇게 꽝, 뭐, 교통사고 나거나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에도 뜻이 설명되어 있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의 중요한 서적, 책들을 보관하던 곳이 바로 이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장산으로 옮긴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뒤 2024년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추어 명칭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에서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로 변경했다. 원래 우리 문화재 지킴이의 날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쵸?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유산 지킴이가 될수 있다. 직접 국가유산을 방문하거나 우리 유산을 체험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글이나 그림을 공유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글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45번.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의 뜻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중한 무엇을요? 국가유산을.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어떤 문화 운동이에요? 누가 참여해요? 그렇죠. 국민 참여 문화 운동이다. 이렇게 의미가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46번.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에 날짜와 관련 있는 것. 아, 우리 날짜는 6월 22일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임진왜란 당시 일반 백성이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날? 아니에요. 문화재 지킴이의 날에서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로 명칭을 변경한 날? 아니죠. 일단 이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 날짜가 먼저 지정이 되고 나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임진왜란 당시 전주 사고에 보관된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긴 날, 여기 답이 있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47번.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자, 찾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어서 쓰거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모든 단어는 중요합니다. 다음 뜻에, 뜻은 여기 주어져 있고요. 알맞은 낱말을 그래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어떤 뜻일까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실록 따위 국가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곳이래요. 선생님이 아까, 이 단어 잘못 알고 있을까봐 다시 설명해 줬었는데 두 글자로 뭐예요? 그렇죠. 사고.
사고라는 단어에 다양한 뜻이 있죠. 우리가 뭐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책을 많이 읽어서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 할 때의 사고도 있는데 그런 뜻이 모두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실록 따위의

0: 국가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곳. 이것이 사고의 의미입니다. 서적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수 있죠? 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아, 이런 뜻도 있구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48번 문제입니다. 일이 일어난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을 설명해요라는 이번 단원에서 이런 대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풀어가고 있구나. 순서가 무엇이지를 기억하고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대처 방법은 이거고 가방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야. 순서를 잘 지켜야 해.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글의 구조는 다 다르죠. 사용되는 틀도 다르고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방법은 순서 구조가 아니라 나열 열거하는 구조였지만 가방을 만드는 방법,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 글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들은 순서가 중요했죠. 왜?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 순서, 맞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주어져 있네요. 가가 2번이에요.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이 일어났대요. 가장 처음에 온 것은 무엇일까요?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지정했다? 운동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니죠. 문화재 지킴이의 날에서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니죠. 지정한 것보다도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임진왜란 당시 전주 사고에 보관된 조선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겼다. 이것이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일이죠. 라. 그리고 나서 국가유산지킴이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것을 널리 확산하려고 6월 22일을 문화재지킴이의 날로 지정했죠. 이것이 세 번째가 되겠네요. 나. 이렇게 날짜를 정했는데, 그 다음에 명칭을 변경하게 됐어요. 어떻게요? 문화재 지킴이의 날에서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로 선생님이 본문에서도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명칭을 변경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네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아, 순서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명칭, 사고,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 너무 생소하고 낯선 그런 단어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 지문의 내용 뭐였지? 나의 기억력을 시험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안전하게 앞에 교재의 지문을 찾아보면서, 첫 번째가 이거고, 1번 쓰고, 그 다음에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이 일어났고, 이렇게 단계로 차분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 안 보고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그렇게 푼다기보다는 순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요한 48번 문제가 오늘 우리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은 따로 있죠. 선생님이 준비한 만점 그치기 퀴즈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한다. 맞는 내용일지 틀린 내용일지 이유와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 바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문제 잘 풀었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다양한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요. 그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조금 더 범위를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지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 볼 거고요. 또 지구 내부는 과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조금 친숙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의 모습인데요.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령에 묶인 여러 천체들의 집합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태양계에서 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어떤 집합이나 모임은 아닐까요? 라고 추측하신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감을 잘 잡으셨습니다. 과연 오늘 시간 개는 무엇이고 또 지구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개의 정의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과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았던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생태계도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도 1학년 때 한 번쯤 들어봤던 개념일 것 같은데 생물과 비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그러한 집합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화계와 순환계는 무엇이냐? 2학년 때 우리 이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요. 소화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식도, 그리고 위, 소장, 대장을 거쳐 소화가 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합쳐서 우리는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순환계는요. 우리 혈액순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할 거고요. 이 혈관 안에는 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모임을 순환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 그리고 순환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지구 역시 지구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지구계는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라고 하는 생명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기도 있네요. 또 물도 마셔야 돼요. 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지구 밖의 공간도 지구의 영역일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지구계는요, 총 5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권역이냐면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이 5개의 권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 우리 하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래요. 그러면 뭘것 같아요? 우리 대기권 혹은 우리가 대기권을 줄여서 기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이 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들이거든요. 우리 어떤 기체들이 있냐면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가 바로 이 질소입니다. 선생님, 이 비율도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우리 이 숫자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요, 상대적으로 크기 비교 정도는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요, 가장

많은 기체가 바로 이 질소고요. 질소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면요. 혹시 과자 좋아하시나요? 과자 봉지 보시면 굉장히 빵빵해요. 과자 봉지가 그렇게 빵빵한 이유는 안정한 질소 기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소가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그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때 필요한 기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소와 산소를 한번 합해볼까요? 몇 퍼센트인가요? 21에다 78을 더하면요, 99%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대기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많은 기체는요, 아르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굉장히 적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바다가 보이고요.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는 영역. 즉, 물 숫자 써서요, 우리가 수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수권은요, 지구를 멀리서 보면 파란 바다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수권의 대부분은 무엇이? 해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물 대부분은 바다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육지의 물은 2.8%로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은 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강과 호수다 보니 강이나 호수를 많이 떠올리지만요. 사실 육지의 물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고체 상태의 물이죠. 빙하입니다. 빙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육지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많은 육지의 물은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호수와 강물은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물은 해수이고 그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강물과 호수이구나라고 이 순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수증기는 기권일까요? 수권일까요? 수증기? 물인가? 근데 기체 상태의 물 아닌가?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우리 수증기는요, 기체 상태의 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볼게요.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라고 되어 있네요. 보다시피 우리 땅과 관련된 권역이죠. 바로 직권입니다. 이 직권은요,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표와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구 내부도 깊이 살펴볼 거고요. 이두 번째 대단원의 이름이 직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권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보도록 할게요.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생물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생물권에는 동물, 식물, 균등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명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땅 위에도 땅 안에도 살고 있을 것 같고요. 물 속에도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있고요.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생물권은요, 기권, 수권, 직권 등 다양한 권역에 많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권역입니다. 우리가 태양,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한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한문으로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쪽이다, 지구 바깥쪽이다라는 말에 외권을 씁니다. 이 외권은요, 태양과 달은 지구 환경과 생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주 공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계의 구성 요소면 서로 분명히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1학년 때 혹시 배웠던 태양풍 기억나시나요? 태양에서 우리 오는 태양풍에 의해서 지구에는 오로라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전파가 두절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태양은 지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는 양분을 스스로 합성해야 하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하는데, 그때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즉,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해요. 이처럼 우리가 우주에 있는 천체들도 지구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음 개념 아이템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구.

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땅 하면, 지권 하면 이렇게 겉에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이 지구 내부도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구 내부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지구 내부를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이렇게 땅을 파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요. 땅속 깊숙이 구멍을 뚫어 지구 내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시추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구의 한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6,400km 중에 우리는 몇 km나 시추해 볼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2km 정도밖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건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듭니다. 우리가 땅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도 올라가고요, 압력도 커져요. 그래서 땅을 실제로 파고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커요. 그래서 6,400km나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데 그중에 12km밖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한계가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를 화산 분출물 조사라고 합니다. 화산이라고 하는 건이 지구 내부에서 생긴 녹은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분을 조사하면 지구 내부 성분을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산 역시도요, 지구 어디에서나 분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그마라고 하는 게 한없이 깊이 깊이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 분출물 조사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조사 방법으로는요, 지구 내부 구조 전체를 알아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 지질학자나 지구 물리학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땅이 흔들리는 현상,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진이 꽝 하고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발생한 그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진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시면요. 지진이 발생할 때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 어떤 방법? 지진파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진파를 이용하면요, 지구 내부의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진파 중에서 어떠한 지진파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진파가 막 지구 내부를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어요. 그런데 그 지진파는 액체 상태를 통과하지 못한대요. 지금 지구 내부에 액체 물질을 만난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체 물질을 막 지나가다고 가도 이 고체의 밀도 차이에 따라서 이 지진파의 속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가지고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냈는데요. 이 지구 내부는 크게 네 개의 층 을 이루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층이었냐면요.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림을 보면요. 지권의 층상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층상이라는 말은 지구 내부가 층을 이루고 있고 그 층은 우리가 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바로 지각인데 지각은 지표로부터 약 5에서 35km 깊이까지의 그 층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지각의 뜻을 좀 살펴보면요. 땅지자의 껍질 각자예요. 아, 우리 지구의 가장 껍질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바깥쪽이면서도 제일 얇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다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뭐가 더 깊이가, 즉 두께가 더 두꺼운 것 같나요?
그렇죠. 대륙지각이 훨씬 더 두꺼워 보이죠? 대륙지각은 대략 평균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양지각의 경우는 대략 평균 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 대륙지각의 암석 성분을 봤더니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선생님, 화강암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암석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이 암석의 종류 굉장히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아,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이 해양지각은요, 제주도의 많은 돌이죠.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은 크게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나뉘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각 밑에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멘틀은 보다시피 지구의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멘틀은 지각과 성분물질이 조금 다릅니다. 지각보다 조금 더 밀도가 큰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멘틀 밑에 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누었어요. 사실 지구의 핵은 모두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외핵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핵이 액체 상태를 통과하지 못하는 지진파가 이 외핵 구간에서, 즉, 5,100km에서 이 2,900km의 이 구간 사이, 이 외핵 구간에서 뚝 지진파가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 외핵은 고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시 5,100km에서 6,400km의 이 구간, 여기는 고체 상태인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만 설명했으니까요. 뒤에 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 우리 지구의 껍질이다라고 해서 지각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지각은 다시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으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륙지각은요,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평균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밝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지각은요, 두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습니다. 평균 약 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색깔이 주로 어두운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지각 밑에 멘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각과 멘틀 사이에 면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면을 뭐라고 하냐면, 모호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호면은 축약 표현이에요. 원래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호로 비치치는 사람 이름이고요. 불연속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질이 일정하게 연속되지 않고 끊겨 있다,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불연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호면은, 아,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는요, 멘틀이 위치하고 있고요. 멘틀은 지각 아래서부터 약 어디까지? 2,900km 깊이까지의 층입니다. 그리고 멘틀은 외핵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층은요,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알아두면요, 멘틀은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말로만 설명했는데,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핵인데요. 우리 핵도 두 구간으로 나뉘죠. 멘틀 아래서부터 깊이 약 5,100km까지의 2층을 우리는 외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핵만 특이하게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액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액체 상태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핵을 지나다 보면은요, 이 내핵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고체 상태로 바뀌죠. 즉, 외핵 아래서부터 지구 중심부인 약 6,400km 깊이까지의 층을 우리는 내핵이라고 하고요.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권의 층상 구조를 네 개의 층으로 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서 모아본 개념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해당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계는 총몇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우리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지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수권, 그리고 기권, 생물권, 그리고 마지막 외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그림은요, 딱 봐도 물과 관련됐죠? 아, 수권이구나라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읽어볼게요.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수권의 대부분은 90% 이상이 훨씬 넘는 그 퍼센테이지가 바다, 해수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육지해물은 굉장히 비율이 작았어요. 3%도 안 됐거든요. 그럼 육지해물 중에 가장 많은 건 무엇이었죠? 그렇죠. 빙하였어요. 그 다음은요. 빙하 다음에는 지하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강물과 호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크기 비교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은 볼게요.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졌대요. 기체로 이루어진 권역은 수권이 아니라 무슨 권? 기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디귿은요, 육지의 물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귿도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개념책 46쪽 문제네요. 그림은 지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위 A와 D 중에서 다음 가나에 해당하는 층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각의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A는 가장 바깥쪽 껍질로 제일 얇습니다.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B의 경우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 멘틀 밑으로는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외핵이고요. 그리고 다시 외핵 아래쪽으로는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가.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한대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멘틀이었고요. 멘틀의 기호는 뭔가요? 그렇죠. 비가 멘틀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 지진파가 뚜껑 꼈던 층입니다. 어디예요? 그렇죠. 외핵이죠. 외핵의 기호는 C입니다. 따라서 B와 C를 찾으면 답은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위 A와 D 중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층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A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로?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양지각은 무슨 암질로? 색깔이 어두운 네,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무암질. 자, 그렇다면요. 그 밑에 있는 멘틀은요. 이 지각보다 밀도가 좀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B의 경우는 무슨 암질?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남암질 암석. 그리고 C와 D는요, 가장 밀도가 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물질, 무엇과 무엇? 철과 니켈처럼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C와 D가 될것 같아요. 3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지각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억. A는 대륙지각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A가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보아 대륙지각이 맞긴 한데요. 대륙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 아니라 무슨 암질? 화강암질 암석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B는요, 바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죠. 그런 것으로 보아 해양지각인 건 맞는데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진 않죠. 무슨 암질?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지금 이 암석이 바뀌었죠. 그래서 모두 틀렸고요. 디귿, C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며 모호면이라고 한다. C를 봤더니 지각과
과 멘틀의 경계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씨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을 줄인 모호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디귿도 맞고요. 리을, 디는 고체 상태이며 지각과 다른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는요, 지각 밑에 뭐예요?

0: 멘틀이고요. 멘틀은 고체 상태인 거 맞죠? 그리고 지각과 다른 암석, 선생님이 어떤 암석이라고 얘기했죠? 감나망질 암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구나. 그러면 정답은 디귿과 리을 몇 번? 3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난도 탐구 문제이네요. 그림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위 A와 E 중 다음 가와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계는 이렇게 다섯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가부터 읽어볼게요. 해안가에서는 파도에 의해 절벽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파도라고 하는 거 물이죠. 물이 속하는 권역 어디예요? 그렇죠. 수권입니다. 이 파도에 의해 절벽이 만들어졌대요. 여러분들 절벽은 어떤 권역과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암석, 돌, 어디예요? 직권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의 기호는 뭐예요? 이라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나는요, 낙엽이나 풀이 땅에서 분해되면 토양의 성분으로 변한대요. 여러분들, 낙엽이나 풀, 식물과 관계됐어요. 식물은 어느 권에 속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물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권. 그런데 이 생물권에 속했던 낙엽이나 풀이 분해되어서 뭐가 됐어요? 토양이 됐어요. 토양은 땅과 관련됐죠. 직권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직권 있고요. 생물권 여기 있어요. 상호작용의 기호는 D. 아, E와 D 찾아주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준비한 모든 개념 문제는 모두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 클리어해 보도록 해야겠죠?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는요. 지구 내부는 무엇, 무엇, 무엇, 무엇이라고 하는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여러분들 이거 쓰실 때 요쪽이 제일 첫 번째 크게 가장 바깥층 측이고요. 선생님이 가장 바깥쪽 껍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지구 중심부 쪽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에 맞게 답잘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답 어디에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3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써주시면요. 선생님이 종종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응원의 답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한강 한강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벌써 오늘 3강의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함께 지구 내부의 구조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꼭 복습하고 문제 꼼꼼히 풀어보고 다음 강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더 힘차게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목소리)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짜잔! 지난 시간에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 관용어하고 속담을 알아봤죠. 자, 오늘 라면 있어요 외치면서 어떤 글을 읽어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읽고 쓰고 말하고 다할수 있어. 그치? 네. 여기 아주 재미있는 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를 다녀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생포라는 곳이 있어요. 그죠? 여기 포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예, 배가 드나드는 곳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구 무슨 무슨 항 그러면 아,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지요. 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커다란 항구 이런 건 아니지만 역시 배가 드나드는 곳이 있을 때 포를 또 붙입니다. 자,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예요. 예, 특별히 만들어 놓은 구역이란 뜻이죠. 자, 그럼 예, 이 글을 이제 읽기 전에 일단 이 글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종류는요, 견학 기록문이에요. 자, 견학 기록문. 네, 뭔가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하고 견학을 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견학이라는 건말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갔어요. 네, 책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가서 직접 무엇을 했다?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직접 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듣고 뭔가 생각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느낀 것이 있겠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문이라고 했잖아요. 정리한 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견학 기록문은 내가 책을 읽고 보고 배운 게 아니고요. 그냥 어른이 얘기하는 거 보고 배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정리한 글이 견학 기록문이다.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글을 읽고 나면 읽은 사람이 야, 여기가 그런 곳이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일요일 우리 가족은 울산에 있는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에 다녀왔답니다. 누구랑? 예, 우리 가족과 함께 이글쓴 사람이 예,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에 다녀왔고 언제? 지난 일요일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평소 고래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래 박물관과 생태 체험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왜 갔는데?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나 고래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고래 박물관하고 생태 체험관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찾아갔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네. 그다음 쇳불도 당김에 빼냈다고 부모님과 함께 견학을 계획했대요. 자, 여기 관용 표현이죠.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 쇳불을 그 소의 뿔을 이렇게 뺐다고요. 근데 그냥 안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솥불을 가지고 뭐 생활용품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러려면 이 솥불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뜨겁게 달궈 놓는다는 거죠. 그래야 가공이 쉬우니까. 자, 이 단김에는 달궈진 김에 이런 뜻이에요. 뜨거울 때 빼냈다고. 그러니까 한번 마음 먹었으면 기다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빨리 실행에 옮길 때, 예, 그때에 이런 말을 씁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냈다고 부모님과 함께 견학을 계획했다. 자동차를 타고 도로 위를 4시간 이상 달려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여기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에 말이죠. 자, 고래에 대해 알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자, 요거 얘기했었죠? 예. 손을 이렇게 꼽아가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예, 어떤 날을 기다릴 때 손꼽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래서 지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문단이잖아요. 첫 번째 문단에 무엇을 알수 있었습니까? 아, 일요일에 견학을 갔구나.

그리고 가족과 견학을 갔구나. 울산에 있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다녀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장소까지도 알수 있고 왜 가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견학 기록문 처음 부분에는요, 견학 간 때, 그 다음에 같이 함께 견학 간 사람, 그 다음에 견학한 곳,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견학 기록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갔는지, 예, 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가운데서도 어디를 갔는지가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정이라고 하고 이 여정, 어디를 갔는지, 거기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있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를 다녀와서 견학 기록문을 보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어디를 갔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 요것도 꼭 알아두시고 정리하시면서 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글쓴이가 견학한 장소는 어딘가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되겠고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그래서 찾아 두 글자로 쓰래요. 힌트입니다. 진로 탐색을 위해 방송국 이것에 참여했다. 과학관 이것을 통해 다양한 실험 기구를 직접 볼수 있었다. 직접 보는 거죠. 네.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박물관을 이것 하며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배웠다. 모두 다 방송국, 뭐 과학관, 박물관 어딜까요? 네.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배워볼 수 있는 곳이죠. 자, 무엇을 한 것일까요? 보고 들었다. 견학을 한 것입니다. 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는 견은 볼 견자예요. 학은 배울 학자예요. 말 그대로 직접 가서 보고 배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평소 고래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래 박물관과 생태체험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자, 원래 예,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 나는 견학을 하게 되었어 라고 견학한 까닭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견학 기록문의 처음 가운데 끝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이 언젠가 얘기한 적 있죠? 우리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그 글들이 많은데, 그 글들은 대부분은 세개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예, 처음, 가운데, 끝. 그쵸? 자, 아까 우리 1문단에서 읽어봤듯이, 1문단, 즉, 처음 부분. 견학 기록문의 처음 부분은 내가 거기에 견학을 하게 된그 장소가 어딘지, 누구랑 갔는지, 또 언제 갔는지, 왜 가게 되었는지, 네, 이런 말들을, 이런 내용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니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 너.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이야. 내가 책을 매일 읽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래, 내일부터 하자. 이러지 말고, 오늘 당장 읽어라. 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요. 견학을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관용 표현이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 어떤 속담이 떠오릅니까?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 건너라. 자, 이번에 2문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견학 기록문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먼저 고래문화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자, 어디를 갔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견학 기록문에서는요, 어디를 갔는지를 항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간 곳이죠? 자, 우리가 여행의 과정이다. 여행의 과정. 예, 여행의 과정. 또는 여행의 일정. 네, 이런 뜻으로 여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견학 기록문에 3요소가 있어요. 견학 기록문은 꼭 이게 들어가야 돼. 첫째는 여정이 들어가야 돼요. 너 어디 갔니? 나 여기 갔어.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봤는데? 아, 나 거기서 뭘 보고, 뭘 듣고, 뭘 알게 되었어. 얘기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포유류라서, 그러니까 젖을 먹여 기르는 동물이란 뜻이죠.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어요. 어, 진짜? 네, 맞아요. 고래는 물속에서 일반 물고기들처럼 숨 쉬지를 못해요.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이말좀 어렵죠? 자,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우리 물고기 그려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게 꼬리 지느러미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그리죠. 자, 여기가 이제 물속이에요. 그러면 꼬리 지느러미가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치? 이게 수직으로 딱서 있어요. 그런데 이 고래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려라, 고리, 그, 꼬, 어,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못 그려요. 옆에서 그냥, 어떻게 할까? 서 있는 걸 한번 그려볼까? 요렇게. 요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 그 어류는 지느러미가 이렇게 딱서 있어요. 그죠? 요렇게 딱서 있어. 그래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 요렇게 살랑살랑 움직이죠. 근데 고래는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있단 말이야.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어요. 얘는 수직으로 서 있어요. 우리 고래는 수평으로 누워있어. 꼬리가. 이렇게 누워있다고. 그런 뜻이에요. 자,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천장에는요, 봄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이 있고요. 네, 또 무엇이 있대요? 뼈가 전시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띄었다. 이 말이 뭐예요? 가다가 눈이 이렇게 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이 바짝 났다. 이 말이죠. 네, 이것도 관용 표현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여기에 가서 1층 전시실에 가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에서는 모형과 뼈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자, 그 여정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여정을. 안내판에 따르면 고래는 무리와 의사소통할 만큼 지능이 높다라고 했고요. 고래에 대해 알고 나서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자, 여기 바로 이 부분이 뭐다? 감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정, 그다음에 여기는 견문이 되겠죠? 네,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견문이 되겠죠. 보고 듣고 알게 된 것, 마지막에 감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 문단에서 여정, 견문, 감상이 있는 걸 여러분이 그 짜임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래가 헤엄치는 방법 설명한 글이다. 뭐 고래 보호를 위한 법을 제안하는 글이다. 쭉 보니까 고래 박물관에서의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항상 견학 기록문에는 견문과 감상이 들어간다. 이 글에서 알수 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고래는 무리와 의사소통을 한다. 요거 분명히 있었어요. 뼈가 있는 동물이다. 뼈도 봤고요. 그런데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한다라는 내용은 이 글에 없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포유류다. 그다음에 일반 어류와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가 움직인다. 다 있었고요. 고래의 지능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이들은 의사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요. 자, 글쓴이가 견학한 차례대로 알맞게 기호를 쓰시오. 자, 제일 먼저 어디를 갔죠?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방문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본문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고래 모형과 뼈가 전시된 것을 보았다. 고래의 진화와 생태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았다. 고래가 무리와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단, 여기 고래 박물관을 방문을 했고요. 1층에서 또 2층에서 무엇을 봤느냐. 이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1층에서 요거. 예, 1층에서 진화와 생태에 관한 정보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넓은 곳에서 그러니까 2층과 3층에 이제 있는 그 넓은 곳에서 요걸 봤다고 했죠? 요거. 모형과 뼈.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안내판을 통해서 라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찾아간 고래 생태 체험관은 진짜 고래를 볼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여정입니다. 어디를 갔대요? 고래 생태 체험관을 갔대요. 아까 박물관에서는 고래의 과거에 대해서 깊이 알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실제, 예, 지금 고래 모습을 볼수 있겠네요.
많은 사람이 고래 수족관에 몰려 있었다. 이곳에서는 돌고래를 실제로 볼수 있었다. 와.

얼마나 좋았을까? 그쵸? 돌고래 네 마리가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라고 했어요. 돌고래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관람객들은 모두 와! 탄성을 지르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우레가 뭐냐면 우리 왜 이렇게 과과광 번개 칠때 천둥 소리 나잖아요. 과과광 이 소리가 바로 우레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뢰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이 부분이 뭘까요? 감상이죠. 생각이나 느낌이 되겠죠. 고래 생태 체험관의 돌고래는 어떤 돌고래? 남방 큰 돌고래라는 종이래요. 이 돌고래는 평균적으로 30에서 40년을 살수 있으며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모든 사육사가 열심히 관리한다고 한다라고 알게 된 것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남방 큰 돌고래는 평균 10에서 20년을 산다. 3, 40년인데? 네 마리의 돌고래가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예, 봤어. 이게 뭐예요? 견문이에요. 이 부분이 견문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이 바로 견문이고요. 고래 생태체험관에서 수족관 돌고래에게 먹이 주는 체험을 하였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 알맞은 낱말에 각각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견학 기록문을 읽을 때에는 낱말별로 아니면 문단별 역할을 고려하며 읽는다. 어떤 것일까요? 문단별 역할이죠. 한 문단 안에 여정과 견문과 또 감상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 문단에서는 견학한 일이 들어가겠죠. 또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나 느낌을 감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글쓴이가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보고 듣고 안 내용을 차례대로 알맞게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 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보고 듣고 알아낸 내용이에요. 자, 돌고래를 실제로 봤어. 관람객들 모두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어. 모든 사육사가 돌고래를 열심히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 고래 생태 체험관에 있는 돌고래의 종이 남방 큰 돌고래임을 알게 되었어. 일단 고래를 실제로 봤죠. 그리고 이 돌고래가 묘기를 부리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돌고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방 큰 돌고래더라. 그리고 사육사들이 모두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더라. 네, 그렇게 사용하면 여기 써주면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돌고래를 직접 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생각이나 느낌을 구분해서 한번 써볼게요. 일단 알게 된 사실은, 예, 바로 이 남방 큰 돌고래가 평균 3, 40년을 살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돌고래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이렇게 살수 있는데 그 재주 부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 굉장히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는 걸 보고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4문단이에요. 장생포 고래박물관 근처에서는요,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한대요. 자, 이게 세 번째 여정입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은 장생포항을 출발해서 연안을 둘러보거나, 고래가 출몰하는 지역을 탐사하는 관광선이래요. 이 연안이라는 말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이렇게 쭉, 여기는 출렁출렁 바다야. 응? 여기 바닷물이 촥촥 와요. 촥. 그리고 여기는 육지죠? 네. 보통 이런 그림이나 사진 보이죠? 자, 이때에 이 바다 쪽에, 바다 가까이에 있는 그 육지 있잖아요? 그걸 연안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 총네 경로 가운데서 우리는 고래를 볼수 있다는 세 번째 경로를 선택했는데, 3시간이나 배를 타야 해서, 어휴, 많이 간다. 부모님께서 뱃멀미를 걱정하셨다.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뱃멀미. 네. 자, 멀미가 심한 동생은 이거로 배를 탔다. 멀미가 심해. 배 타고 싶겠어?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탔어. 자, 그래도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돌고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마음을 졸였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걱정했는데 멀리서 참 돌고래 떼가 나타났다. 수십 마리쯤 되는 참돌고래가 힘차게 헤엄치며 먹이를 잡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앞으로도 고래들이 바다를 거침없이 헤엄칠 수 있도록

0: 모래를 보호하고 바다도 깨끗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아주 정석대로 견학 기록물을 쓰고 있어요. 여정을 얘기했고, 나 어디 갔어? 거기서 이걸 봤어. 견문을 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감상까지 잘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래바다 무엇을 탔어요? 여행선 탔고요. 참돌고래떼가 헤엄치는 걸 봤고요. 그래서 고래 보호와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대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여정은 고래바다 여행선이다. 고래를 볼수 있는 경로를 선택했다. 배 타는 시간은 약 3시간. 수십 마리쯤 되는 참 돌고래떼가 나타났다. 동생은 여행선을 타고 난뒤 멀미를 심하게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타긴 했지만 멀미했다는 말은 또 없네요. 자, 기억에 들어갈 관용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멀미가 심한 동생은 이거로 배를 탔어요. 무엇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네, 울며 겨자 먹기. 겨자 먹어봤어요? 겨자 먹으면 진짜 눈물이 나죠? 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 예, 그때 울며 겨자 먹기.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자,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파악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탁해인 푸른 바다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랬죠? 예. 고래를 만나지 못해 아쉬웠지만,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아이, 고래 만났다니까요? 참 돌고래떼. 고래를 보호하고 바다도 깨끗이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알맞게 파악하지 못한 친구는 태성이 되겠네요. 네, 요렇게. 태성. 태성아, 다시 읽어봐. 자, 마지막 5문단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그 전에 1문단은 처음 부분이었고, 2, 3, 4문단은 가운데 부분이었죠? 자, 여기 5문단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끝부분인데, 2, 3, 4문단은요, 여정이 나오고, 견문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에 감상 부분이 나왔어요. 자, 여기는 어떤 부분이 나올까? 이번 견학으로 고래의 종류와 생태, 고래와 인간이 함께한 오랜 역사를 알고 고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고래와 바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래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다. 아우! 뭐다 들렸겠죠? 자, 이 부분은요. 이 견학 기록문 전체에 대한 이 글쓴이의 감상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글쓴이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견문과 감상으로 구분해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견학 기록문을 읽고 나서는요. 일단 견문이냐, 감상이냐. 그걸 한번 잘 구분해 봅시다. 고래의 종류, 생태. 생태는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죠. 생태는 살아가는 모습을 생태라고 해요. 고래의 종류, 생태, 역사를 무엇했다? 학습했다,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문에 들어가고요. 자연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느꼈다. 생태계 보호의 힘을 보태야겠다고 다짐했다. 전체를 다 보면 또는 요 밑줄 그은 것만 싹 봐도 뭐예요? 아, 이 부분은 감상 부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이글 전체를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 궁금한 점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더 알고 싶죠. 이 내용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또 못한 친구를 또 봐야 되네. 고래바다 여행선의 엔진 구조와 작동 원리가 궁금해졌어.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걸 봐야 돼요? 고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 네. 요셉처럼 옛날부터 사람들이 고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더 알아봐야겠어. 또 고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생물이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볼래. 이렇게 더 알고 싶은 내용 써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서윤아, 조금 더 생각해봐. 자, 1에서 5 문단을 잘 살펴보고 이글 전체 중심 내용을 정리해서 볼까? 일단 견학 기록문이에요.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견학 기록문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3요소 있다고 했죠? 어디를 갔는지, 여행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줄임말이에요. 여행의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정이 들어가야 되고, 자, 여정 중에 내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 견문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인 감상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정리하려면요,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감상이든 견문이든 여정이든 조금씩 넣어주면 참 좋아요. 일단 장생포 고래 박물관, 고래 생태 체험관, 여기는 여정과 관계된 부분이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생태계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감상 부분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중심 내용을 정리해주면 되겠고, 견문 내용이 아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선 뺀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정과 견문과 감상을 골고루 넣어주면 좋겠다. 자, 64번 보겠습니다. 견학 기록문의 특성에 알맞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언제? 너 견학 언제 갔어? 이거 궁금하겠죠? 예, 견학 기록문에는 언제 견학을 갔는지 넣어주는 게 좋고요. 견문, 내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보고 듣다 이런 뜻이에요. 보고 들었는지를 써주면 좋겠고, 여정, 내가 어디를 갔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를 써주면 좋습니다. 자, 감상 부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견학 기록문의 특성.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여정, 그 다음에 견문, 감상은 꼭 들어가 주어야 된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세웠다. 예, 견학 기록문에 처음 부분에 넣어줄 수 있죠? 역시 언제도 처음 부분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갔어, 거기를. 뭐, 이렇게. 자, 여행의 과정인 이것이 드러나 있다. 뭐예요? 여행의 과정. 네. 이게 바로 여정입니다. 오, 기호를 쓰라고 했네. 오, 여기다 여정이라고 쓸 뻔했어. 오, 틀릴 뻔했어. 자, 여정이니까 다. 그다음, 누구와 언제 견학했는지 알수 있다. 요, 가지요? 가, 그 다음, 견학하면서 보고 들은 것인 이것도 살펴볼 수 있다. 자, 보고 들었다. 여기 그대로 나와요. 보고 들었다. 견문이죠. 자, 그래서 나를 쓸수 있습니다. 자, 보고 들었다. 견문. 아, 제가 한자를 잘, 예쁘게 못 쓰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견, 이게 본단 뜻이에요. 눈 목자 들어갔죠? 보고 있어. 견, 그 다음에 문이죠. 자, 그냥 이렇게 쓰면은 이게 드나드는 문인데, 여기다 아주 재밌어. 귀 자를 써줘요. 네. 귀, 귀. 자, 그래서 보고 듣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4번 정답은, 예, 다, 가, 나. 라면 문제입니다. 이것 기록문은 특정 장소를 견학하고 알게 된 사실,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이다. 견학, 견생, 견호. 정답은 이거네요. 보고 듣고 느낀 것, 보고 듣고 느낀 것, 보고 듣고 느낀 것, 보고 듣고 느낀 것, 보고 듣고 먹은 것. 아, 맛있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서술형 대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사각형의 성질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뒤쪽에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조금 높지만 같은 변, 같은 각들을 찾으면서 우리 도형들을 옮기는 과정들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각형의 성질 마무리 짓는 날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구원픽을 세 문제 준비해 봤습니다. 16번, 20번, 21번 세 문제인데요. 이 16번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20번, 21번 문제에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셨죠? 아, 물론 난이도가 높은 걸로 따지면 22번이 제일 난이도가 높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4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모양의 종이를 ABC, 종이 ABCD에서 점 D가 선분 AB 위에 점 E에 오도록 지금 접었답니다. 자, D가 E에 오도록 접었대요. 자, 그랬을 때 사각형 ABCF가 등변사다리 꼴이 되었다. 각 BEC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네요. 접었다라는 말을 그냥 준게 아니겠죠. 등변사다리 꼴이라는 말 그냥 준게 아닐 겁니다. 평행사변형 그냥 준 말이 아닐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을 사용해서 크기가 같은 각, 길이가 같은 변 찾아볼 겁니다. 먼저 선분 A, B의 길이와 길이가 똑같은 거 어디 있어? C, D에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길이가 똑같아지느냐? 그렇지 않다. 각의 크기가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자, 이쪽에 있는 이각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너 동그라미야 라고 그대로 옮겨왔을 거다 이야기할 수 있겠네. 괜찮아? 거기에 더불어 너를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모가 그대로 접기 전과 접은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 여기 있는 이걸 그대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FE와 FD의 길이도 똑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CE와 CD의 길이도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줄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변의 길이 똑같은 거, 각의 크기 똑같은 거. 자, 이렇게 찾아서 표시해 봤죠. 됐죠? 그리고 나면요, 크기가 똑같은 각을 또 찾을 수 있어요. 자, 110도가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있는 이각, 이게 110도구나라는 것도 또 우리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괜찮아? 그리고요, 여기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선 이제 이쪽에 있는 각들만 생각하면 되는데, 각 B의 크기가 70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니까 이웃하고 있는 두 각의 크기, 그렇지. 더해서 180도 돼야 돼서 네가 70도예요. 됐니? 그럼 여기 있는 동그라미도 몇 도여야 된다? 70도여야 된다. 그럼 여기 있는 동그라미도 몇 도여야 된다? 70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 볼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됐죠? 거기에 우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 하나 있어요. 등변사다리 꼴이 되었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 사각형 ABCF에서 FC의 길이마저도 지금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이렇게도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지. 당연하죠. 접었으니까 합동인 삼각형일 테니까. 그럼 각의 크기 찾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네. 자, 이거 70도, 너도 70도, 너도 70도. 그럼 세모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세모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180도에서 70도 2개, 140도 빼내면 되니까, 아, 세모가 40도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그럼, 너 40도, 너 40도니까, 여기 있는 이각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한다면, 동그라미는 몇 도가 될 거니? 110도에서 40도 2개 빼내는 거라서 30도다라고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세모도 알고요. 동그라미도 알아요. 그리고 각 B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삼각형 EBC로 옮겨가면 되겠죠.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각은 180도에서 30도와 70도, 즉 100도를 빼내면 되는 거니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 BEC는 180도에서 100도 빼낸 80도만 남겠다라고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합동인 삼각형들 찾을 수 있는 각들 지금 다 찾아놓은 거니까 여러분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가는 과정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평행사변형 그냥 준거 아니고요. 접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그냥 준거 아니다. 더불어 등변사다리꼴도 그냥 가르쳐 준건 아니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라서 이 얘기들을 가지고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들을 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에서 각 CDE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보던 익숙한 그림이고요. 우리 이렇게 선분 AE를 연결해주면 정확히 반으로 좌우가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이등변 삼각형 눈에 보입니다. 자, 이거는 정사각형의 한 변, 너도 정사각형의 한 변, 그런데 정삼각형의 한 변도 되기 때문에 자, 이 길이 두 개가 서로 길이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이거 봤다면 문제를 다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90도에서 60도 빼낸 거니까 이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가 30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건 꼭지각이 30도인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 하나의 크기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각 CDE의 크기는 180도에서 30도를 빼낸 것을 2로 나누어주면 되죠. 150도 2로 나누면 되니까 몇 도? 75도 하고 쓰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합동인 삼각형들을 찾아보는 연습도 많이 했었고요.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다라는 결론까지도 내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익숙한 그림이어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16번 문제. 자, 이런 문제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이 강조했었고요. 오늘의 구원픽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이쪽으로 옮겨주면서 색깔칠한 이 이상한 모양의 넓이가 전체적으로 사각형 ABCD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만큼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나 어때? 할 수 있겠니? 그럼 정답이 얼마인지는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연습이니까 이 두 삼각형이 왜 합동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OD의 길이와 OC의 길이는 길이가 똑같아요. 이건 이해되죠? 네, 정사각형의 대각선 두 개가 길이가 똑같고 O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더불어 이 각의 크기 동그라미라고 했다면 이 각은 45도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정사각형의 한 내각을 대각선이 나눈 거니까 그렇다면 너도 지금 45도야 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거기에 더불어 이 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너는 네모라고 얘기했을 때 네모가 직각에서 세모 뺀 거. 그렇다면 당연히 너도 네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이게 직각이어야 되니까. 대각선끼리 서로 수직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동이고요. 옮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할 수 있다. 사각형 OPCQ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넓이는 결국은 정사각형 ABCD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더라? 4분의 1이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4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6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쉽죠? 그래, 이 문제가 쉬운 이유가 뭡니까? 널 뜯어서 이쪽으로 옮길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 문제 정말 어려워집니다. 됐지? 예. 그럼 이 정사각형 아래에 있는 건 왜 준 겁니까? 그렇지. 너 직각이다라는 조건 준 거죠. 너 직각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각을 하나 공유하고 있어서 양쪽 각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밑에 있는 정사각형이라는 조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 보면 쉬운데 저 원리를 모르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너무 강조를 많이 해놨으니까 조금 눈에 편하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됐니? 좋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17번 문제 가봅시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CD 위에 점 E, BE 위에 점 H에 대해서 DE와 HE의 길이를 똑같다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애라고 조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매우 독특한 조건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랬을 때 90도와 50도, 20도라는 각들이 주어져 있고 각 ADH의 크기를 구해봐라. 자, 여기 표시된 각의 크기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각의 크기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B가 70도니까 각 D도 70도일 거고 그럼 동그라미만 알면요. 70도에서 동그라미 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도 있어요. 자, 괜찮아? 그럼 문제 해결했네. 아, 너 동그라미야? 여기 있는 외곽이 동그라미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의 합과 20도와 각 C를 더해주면 180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식 세울 수 있어요. 자, 각 C가 110도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도라면 옆에 있는 것까지 더해서 180도 나와야 되니까 너 110도.
거기에다가 20도 더하고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두 번 더해준 것까지 계산하면 아 180도야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럼 130도 넘어가면 50도 남고 동그라미 두 개가 50도니까 동그라미 하나의 가게 크기를 생각해보면 너 25도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각 ADH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ADH는 70도에서 동그라미 25도를 빼버린 거잖아. 그러니 45도야 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림이 자주 나오는 그림은 아닙니다. 생소한 그림이죠. 그게 오히려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왜?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주었다는 얘기는요. 이 밑에 있는 꼭지각 밑에 있는 밑각 두 개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활용을 해봐라 라고 대놓고 말해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의 각 표시해놓고요. 이 두 각에 관련된 외각 찾고 삼각형 생각해보면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죠. 됐니? 그래. 그림이 생소하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생소한 그림이라면 그 그림에서 가장 독특하게 주고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됐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18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대각선 AC에서 AE와 EF와 FC의 길이가 같도록 지금 대각선을 3등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각형 EBFD의 넓이가 26으로 주어져 있을 때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렇게 위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면서 넓이가 똑같아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됐니? 그럼 우리 관심은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서 두 배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가 동일한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밑변의 길이 똑같고 높이 똑같으니까. 그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AC에 평행하면서 점 B를 지나가는 선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내려 그은 게 세 개의 삼각형 공통의 높이가 된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밑변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으니까 세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집니다. 자, 넓이가 같은 세 개의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사각형의 넓이가 26이다라는 조건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넓이가 26이래요. 그럼 대각선으로 나누어지면 이 넓이는 얼마야? 13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됐니? 왜 그래? 너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 평행사변형인 거 눈에 잘 안 보이는데요? 자,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애초에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니까요. 이렇게 대각선 BD를 그려서 만나는 점을 O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렇지. 이거 당연히 OB의 길이와 OD의 길이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은데 EA와 FC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남아있는 이 길이 OE와 OF의 길이도 같아져야 되죠.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하니까 너도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게 예,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눈에 바로 보였다면 이 설명 없이 너는 평행사변형, 대각선에 의해서 넓이가 나누어졌으니까 똑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넓이가 13씩이야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 넓이가 이렇게 세 개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 넓이들이 모두 다 13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39다. 두 배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죠? 39에 두 배해서 78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문제를 그냥 푼다면 아, 너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26으로 주어져 있어? 이거 13이고 너도 13이고 너도 13이고 너도 13이고 너도 13이고 너도 13이야? 그러면 13 곱하기 6 해서 78 하고 바로 답을 써낼 수도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 그래서 실제로는 오래 걸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지.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연습에 의해서 눈에 바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풀 때 증명하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9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 ABC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문제가. 자, 그런데 그림에는 지금 그게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아, 선분 AB

길이와 선분 A씨의 길이가 같구나라는 거 표시해야 될것 같고, 그렇다면 당연히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근데요, 꼭지각을 별표라고 이야기한다면 별표랑 동그라미 두개 더하면 아, 180도 나와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별표가 어디로 옮겨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왜? 평행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별표랑 동그라미 두개 더하면 180도야라는 얘기를요,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 할수 있어요. 이 각이 뭐여야 된다는 거야? 동그라미여야 된다는 거지. 자, 됐지? 또 여기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별표랑 동그라미랑 뭘 넣어야 180도 되니? 라고 이야기하면 역시 동그라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들에서 같은 각들을 표시해 볼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눈에 보이십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변의 길이들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이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길이가요. 그래요. 오른쪽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너랑 길이가 똑같아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하얀색 길이에다가 빨간색, 주황색 더해 놓은 건데 그 빨간색, 주황색을 요렇게 더하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더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는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문제의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같은 길이 두 개를 더해서 18cm가 되는구나. 선분 AC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와 똑같으면서 9cm구나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괜찮니? 지금 시작이 어땠어?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아. 그리고 너를 별표로 하고 하면 네가 별표가 되면서 별표에 동그라미 두개 더한 게 180도니까 너도 동그라미, 너도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지금 밑에 아래에 있는 곳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을 옆으로 옮기고요. 이쪽 변을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주면서 사각형의 둘레를 삼각형의 두 변으로 바꿔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19번이었어요. 자, 그다음 20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20번 문제는 오늘의 구원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본 문제입니다. 실제로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를요, 넓이로 접근하는 요런 문제. 이게 실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우리 눈에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골라보았고요.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인데 넓이로 접근해야 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연습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길이는 뭐니? 선분 EC의 길이를 원합니다. 자, 이 길이 원해요, 이 길이. 자, 그래서 이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쓰려고. 자, 근데 이 길이 X가 어디에도 있냐면 요 FE라는 길이도 X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입니다. 직각 삼각형 두 개인데 빗변을 공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가 같아져요. 무슨 합동? RHA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RHA 합동이니까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아져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두 변의 길이를 모두 다 X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삼각형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BDE라는 삼각형. 그 삼각형의 높이가 뭡니까? X예요. 높이 X.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BCE라는 삼각형. 네가 직각이니까 요 삼각형의 높이도 뭐예요? X예요. 그런데 이두 개의 삼각형을 더하면요. 그렇지. 커다란 BCD라는 삼각형이 되면서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하고 만들어지고요. 이 넓이는 5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바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X에 관련된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X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 BCD의 넓이부터 계산할게요.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5 생각해서 너는 30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넓이를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밑변의 길이가 13, 높이가 x인 삼각형으로 생각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13x라고 넓이 생각할 수 있고, 또 밑변의 길이가 12cm가 되고 높이가 x cm인 그걸로 생각해 보면 너 2분의 1 곱하기 12x로 넓이를 표현할 수 있죠. 그거 두 개 더하면 바로 30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 야, 다 계산하면요. 25x가 6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x값을 생각하면 x가 25분의 60이라고 값이 구해집니다. 자, 5로 약분해 봅시다. 그렇다면 5분의 12cm를 우리 x의 값으로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EC, 선분 FE의 길이가 동일하고 5분의 12cm가 된다. 이런 생각 해줄 수 있어요. 자, 아이디어가 뭐였어? 그래, 접근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넓이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였다. 이 접근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그림, 요 문제 나중을 위해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중학교뿐만 아니라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해서 등장할 아이디어입니다. 길이를 물어봤지만 넓이를 구할 수 있을 때 넓이로 접근하는 아이디어. 자, 중요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2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등변 사다리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등변 사다리꼴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했던 일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일, 이거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합동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죠.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합동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치? 그러면서 더불어 이 날개 쪽에 있는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각이 이각이랑 똑같아진다, 너랑 너 똑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당연히 네가 네모면 너도 네모고요, 너 별표면 너도 별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줄 수 있었고, 지금 여기 있는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좌우 길이가 같아지고 너도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을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등변 사다리꼴에서. 근데 지금은 독특하게도요, 등변 사다리꼴에서 위에 있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상황을 생각합니다. 자, 이 상황이, 그래, 지금까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상황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사다리꼴,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내는 일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것과 2차 방정식을 같이 공부하는, 같이 알게 되는 3학년에 가면 정말 많이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반대쪽에도 하나가 더 존재해서, 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요, 이 점 H라고 이야기한다면 삼각형 DCE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BH라는 삼각형이 완벽하게 합동인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왜 합동이니? 생각해보면요,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빗변 똑같고요, 둘 다 직각삼각형인 건 맞아요. 그런데 밑각이 등변 사다리꼴이라서 같아집니다. RHA 합동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는 평행선 두 개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 RHS 합동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이 길이들이 서로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위에 있는 4cm가 선분 HE로 그대로 옮겨왔을 때 이 1cm가 왼쪽으로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밑변 BC의 길이가 6cm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밑변의 길이를 구해내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나중에 많이 등장할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얘기가 진짜 많아져요. 좌우가 합동이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적용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을 보면 중학교 2학년의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맞냐면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의 합동을 바라보는 게 많은데, 학년이 올라가면 선을 내려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봐야 될 일이 더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할수 있겠니? 예. 그래. 내려 그으면 반대쪽에 내려 그은 것과 완벽하게 합동이더라. 라는 얘기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되었다면 중단원 서술형 대비 21번에서 챙겨가야 될 것들은 우리 챙겨갔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22번 문제로 가볼 겁니다.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22번 문제 별표 하나 붙여놓고 갈게요. 자, 이제 읽어보자. 오른쪽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4cm인 정사각형 ABCD에서 각 FBE의 크기가 45도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삼각형 DF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이에요. 선생님, 이거 45도고 양쪽에 있는 각의 크기 똑같으니까 뭐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 어디를 찾아봐도요,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를 세모라고 표시해야지, 저거 둘다 동그라미야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거 두 개를 막 합동이라는 쪽으로 몰아붙여가면, 아, 이 문제 제대로 푼게 아닙니다. 됐지? 그래서 너 동그라미, 너 세모라고 다르게 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맞아.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낼 수 있어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45도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는 알아낼 수 있죠. 직각에서 45도를 빼낸 거니까 동그라미와 세모 더하면 45도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각을 새롭게 여기다 만들어 볼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선 내려 그어준다면 요게 이 동그라미를 그대로 옮겨와서요, 삼각형 ABF를 이쪽에 그대로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A라는 점을 이쪽 C라는 점의 위치에 이렇게 옮겼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F라는 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A', F'이라고 한번 표시해보죠. C와 A' 같은 점이고요. F' 여기 있는 점이고요. 이거 직각이고요. 요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완벽하게 합동인 거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각의 크기가 몇 도다? 45도와 세모와 동그라미가 붙었으니까 이게 직각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두 변의 길이가 현재 같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가운데 변을 하나 공유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45도, 너도 45도,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45도. 그래서 이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이 길이를요, 이리 옮겨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의 길이가 바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인데 주황색 길이 같으니까 널 이쪽으로 뜯어 옮겨준다면 선분 AD와 선분 DC의 길이를 더한 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두 개의 길이의 합은 그럼 얼마입니까? 14 더하기 14하고 만들어지니까 28cm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합동이라는 거 활용해서 변의 길이 옮기는 과정이 마지막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잘 집중하고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해 안 되면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화산이 부글부글.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0: 구왕 공룡의 불을 받아라. 얍!
2: 알아.
0: 훈정, 너 아직 집에 안 갔어?
2: 어? 좀 전까지 할아버지랑 공룡놀이 했거든.
0: 공룡놀이?
2: 응, 여기서 막 부글부글 화산도 폭발했는데.
0: 아, 나도 보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또 해달라고 하자.
2: 좋아.
3: 할아버지!
4: 우와, 이게 훈민정음이구나.
5: 훈민정음이 어디 갔나 했더니.

0: 새벽이 있나? 부글부글 화가 난다.
1: 부글부글 여기서 끓어오르는데?
2: 아,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할아버지!
1: 아까 할아버지가 이 가루 불리니까 부글부글했는데 한번 해볼까?
3: 우리끼리 해도 될까?
4: 한번 해보자.
1: 그러면 거품이 부글부글부글부글.
3: 뭐야, 가루 넣으면 된다며.
1: 할아버지가 됐는데.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개벽이 때문에 훈민정음을 잃어버렸으면 한글 파괴도 못할 뻔했군. 개벽! 지금 생각해도 화가 부글부글 나. 잠깐, 화가 날 때도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며 끓어오를 때도 부글부글. 오늘은 이게 좋겠군. 으잇! 비읍, 우, 푸, 기역, 으, 리을, 글. 비읍, 우, 푸, 기역, 으, 리을, 글. 부글부글.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볼까?
6: 기역! 전지! 어? 훈민정은? 야!
7: 천지는?
6: 얘들아, 훈민정음을 되찾았어.
7: 정말? 정말?
6: 어? 어? 이럴 수가.
0: 훈민정음을 쉽게 뺏길 순 없지.
8: 천지, 잘 더 빠져나가는군.
6: 끝까지 따라갔어야 하는데.
8: 기회는 또 있는 법. 어서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9: 모마, 자마.

0: 그러니까 오늘 파괴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라는 거죠?
1: 맞아.
0: 시옷이랑 시옷. 시옷이랑 시옷. 호수. 호수 아닐까?
2: 호수. 내가 가볼게. 헛. 땅 위에 커다랗게 물이 고여 있는 호수. 호수는 잔잔해.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
0: 그럼 히읗 시옷 여기 홍시 홍시도 히읗 시옷이 들어가.
3: 말랑말랑 잘 익은 감 홍시. 홍시도 괜찮은 것 같아.
4: 게다가 엄청 맛있어.
0: 홍시도 아니면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2: 저게 뭐지?
4: 아까 화산 놀이 하던 건데 이제 터졌나 봐.
3: 갑자기 화산이? 역시 화산이야.
2: 맞아. 여기도 터지고 있어. 전 세계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나 봐. 사람들이 위험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화산이야.
4: 화산?
2: 이제 곧 전 세계가 용암과 화산재로 뒤덮이고 말 거야.
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모음, 자음 준비됐지?
4: 네. 모음, 자음, 변신.
2: 화산에서 나는 가스 냄새야.
5: 저기 화산이 있어요.
3: 어서 가보자.
2: 용암이야. 내가 올라가서 볼게. 용암이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3: 너희들은 너무 위험해. 안전하게 피하자. 여기서 기다려.
5: 네, 조심하세요.
6: 아, 한글용
2: 천지?
6: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군. 그렇다면 터지다. 화산이 더 강력하게 터지다.
2: 모두 조심해.
3: 모음이나 자음이가 위험해.
7: 하나, 예.
2: 화산재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나한테 맡겨.
8: 떨고 있니?
6: 태극공 회오리가 이렇게 셀 줄이야.
2: 천지가 사라졌어. 잘했어.
9: 이 정도 가지고 뭘.
3: 빨리 용암을 굳혀야 해.
2: 좋아.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4: 자음 마법

0: 오와 아가 만나 와. 한 번 더. 뿅망치로 아.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히읗이 와를 만나 화. 시옷이 아와 니은 만나 산. 화산.
3: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아, 하마터면 지구 전체가 뜨거운 용암으로 들끓을 뻔했어. 정말 아찔했어.
5: 화산 놀이를 너희들끼리만 하려던 거야?
2: 네.
5: 안 돼요. 화산 놀이는 어른이랑 꼭 같이 해야 돼.
2: 네, 할아버지.
5: 화산은 말이지 뜨거운 마그마라는 시뻘건 불덩어리가 땅 속에 있다가 뻥! 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야.
2: 아하.
5: 모두 긴장해.

0: 화산이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부글.
1: 에이, 진짜 화산 더 펑 터진대.
2: 게다가 엄청 뜨겁잖아.
3: 어? 너희들 정말 화산을 진짜 본 것처럼 말한다?
1: 그럴리가요.
4: 와, 신기하다, 신기해.
3: 우리 그럼 한글 과자를 먹을까?
4: 와!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책인데?
1: 응.
2: 조금 전 난 창문을 통해 화장실에 들어왔고 이 책을 발견했어. 멸종동물 퇴출동? 근데 이걸 보니까 공룡, 매머드, 도도새 이렇게 힘세고 큰 동물들이 다 멸종했더라. 그러니 파리 따위 곧 멸종하겠지.
1: 아니, 아이 그렇다고 막 그렇게.
2: 자, 파리채로 날 쳐. 어차피 멸종할 거.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 그런 소리 하지 마. 약하다고 다 멸종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
2: 아니, 이렇게 약한데 무슨 수로 어떻게 살아남아?
3: 아니야,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1: 어쩌다.
2: 누구지?
4: 살아남을 수 있어.
5: 나도 살았어.
3: 나도 살아있다고.
2: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1: 그래. 세상에는 작고 보잘것 없지만 자기만의 방법으로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동물들이 있더더. 우리 그 친구들을 불러서 생존의 방법을 물어보는 건 어때?
2: 그러던가.
1: 좋았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지구의 생명체들이여, 모두 모여 보자.
6: 간다. 기다려.
1: 생존 동물 퇴출동.
7: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았다.
1: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생존 비법을 배워보는 시간.
7: 생존 동물 퇴출동. 우와.
1: 그럼 첫 번째 생존 동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7: 빨판상어.
4: 빨판. 안녕하세요, 빨판상어입니다. 빨판.
8: 이름 빨판상어. 농어목 빨판상어과. 그의 생존 비법은
4: 바로 요 빨판.
2: 근데요, 여기 상어가 나와도 되나? 상어는 힘세고 무서우니까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4: 아유, 저 상어 아니에요.
2: 빨판 상어라면서요?
4: 이름만. 전 그냥 물고기예요.
1: 이름만 상어인 우리 빨판 상어님. 빨판으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얘기해 주시겠더더?
4: 예. 저는 이 빨판 때문에 어디든지 척척 붙을 수가 있죠. 고래 상어에도 척 붙고 거북이에도 척 붙고.
9: 응? 내 배에 뭔가 붙은 것 같은데? 아닌가?
4: 고래나 상어처럼 나보다 큰 친구의 배에 붙어 다니면 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서 좋고, 또 고래나 상어가 먹다 흘린 걸 받아 먹을 수 있어서 좋죠. 이게 바로 저 빨판 상어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죠.
1: 오호, 나보다 크고 힘센 동물한테 딱 붙어 다니면 진짜 편하겠어요.
4: 아이, 그럼요. 엄청 편하죠. 고래나 상어 이런 애들은 저한테 그냥 자동차 같은 존재예요.
2: 근데요, 그렇게 딱 붙어 다니다가 고래나 상어한테 들키면요?
4: 아이, 들키면요?
10: 그때는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그때는.
0: 이제 상업에서 떨어져야겠다.
9: 잡았다, 이놈!
0: 아이, 깜짝이야!
9: 내 배에 맛있는 먹이가 붙어 있었네. 배고파는데 잘 됐다. 이렇게 잡아먹힌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3: 이봐, 이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생물의 배에 딱 붙어서 사는 거. 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살다가 빨판 상어도 멸종하는 거 아닌가요?
4: 아이, 너 어디 그런 소리를! 이 파리가!
6: 자. 빨판 상어님, 이야기 잘 들었다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4: 알겠습니다. 빨판!
6: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생존 동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경미귀신.
3: 어우, 뭐야?
4: 이상하다. 왜 뒤로 걸어오지?
11: 안녕하십니까, 개미귀신입니다.
8: 이름 개미귀신. 명주 잠자리의 애벌레로 뒤로만 걸을 수 있음. 그의 생존 비법은?
11: 개미지요.
6: 개미귀신님, 이 먼 곳까지 뒤로 걸어오느라 수고 많으셨다더.
11: 아닙니다.
4: 근데 신기하네. 뒤로 걸어다니면 먹이 구하기가 힘들 텐데 어떻게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지?
11: 힘들죠. 먹이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 뭐 그냥 뭐 멸종할까요?
4: 아닙니다.
3: 그건 아니지만요.
11: 맞습니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개미 지옥을 만듭니다. 이렇게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뒤로 빙글빙글 돌면서 앞다리로 모래를 휙휙. 이게 바로 개미 지옥이에요.
6: 근데 개미 지옥에서 뭘 하는 거도도?
11: 개미 지옥은 말 그대로 개미들의 지옥. 우린 거기서 개미들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비나이다. 개미가 떨어지길 비나이다. 미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방법으로 개미 귀신들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4: 이야, 진짜 보통이 아니다.
6: 자신의 약점을 딛고 살아남은 개미 귀신님, 정말 대단하더더. 파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3: 아니요, 난 저렇게 비겁하게 살고 싶진 않은데요.
11: 뭐, 비겁?
3: 그래, 함정을 파고 남을 속여서 잡아먹는 거, 파리 성격엔 안 맞아. 내가 좀 더럽게는 살아도 비겁하게 난 살아.
11: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멸종하라는 거야, 뭐야?
6: 자. 진정하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개미 귀신님.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동물을 소개하죠. 다음 동물은 도토리 딱따구르예.
12: 안녕하세요. 도토리 딱따구리입니다.
8: 이름 도토리 딱따구리. 날카로운 뿌리로 나무에 구멍을 뚫을 수 있음. 그의 생존 비법은?
12: 바로 도토리 은행!
6: 생존 비법이 도토리 은행! 이게 뭔가요?
12: 도토리 은행이 뭐냐면 바로 이 나무예요. 구멍을 뚫었으면 구멍에 도토리를 쏙!
13: 도토리를 쏙!

0: 그린이네 화장실에 지저분한 파리가 돌아다니게 할 순 없지. 에이. 어이. 어이 파리. 도망 안 가?
1: 도망가서 뭐 하게?
0: 뭐 하긴. 도망가면 살 수 있잖아.
1: 살아서 뭐 하게? 어차피 멸종할 거.
0: 멸종?

0: 이렇게 도토리를 많이 모아놨으니 도토리를 구하기 힘든 겨울이 와도 문제가 없겠어.
1: 맞아. 우리 친구들은 누구든지 이 나무에 와서 도토리를 꺼내 먹으면 되니까. 아하.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도토리를 잔뜩 넣어두는 거군요.
2: 맞아요. 다 같이 도토리를 모아놓고 다 같이 도토리를 나눠 먹는 거죠.
3: 오, 부럽네.
4: 야, 저건 좀 배우고 싶다.
5: 근데요. 만약에요. 도토리 은행에 모아둔 도토리를 도둑 맞으면요?
2: 하하,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도토리 은행을 털어 가려는 침입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6: 랄랄라. 우와, 도토리다.
2: 침입자를 쫓아낸답니다. 이 도토리 은행은 우리가 잘 지켰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도토리 은행 덕분에 멸종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요.
7: 우와, 도토리 딱따구리의 이 협동정신, 이 준비정신 정말 대단하도도. 자,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 네?
7: 자, 이렇게 해서 동물들의 생존 비법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다리, 오늘 들은 방법 중에 뭐 따라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5: 없어요.
3: 뭐야! 기껏해서 알려줬더니.
4: 아이, 괜히 알려준 것 같아.
2: 뭐야, 진짜.
5: 하지만 이건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작고 힘없는 생명체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생존 방법이 있다는 것.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 파리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요.
4: 파리 화이팅!
3: 살아남자, 아자아자.
7: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국어 공부 열심히 신나고 재미있게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국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글 읽기와 그리고 어느새 벌써 3단원 짜임새 있는 글또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 단원에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일부분 풀어볼 겁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 잘 기억하면서 또 배운 내용 잘 떠올리면서 오늘의 공부도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이 글을 통해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서 공부하러 올 때, 이번엔 어떤 머리띠를 하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볼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머리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은요, 이 머리띠가 어떤 동물의 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고, 선생님, 이건 이 동물의 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은 이 선생님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동물의 귀인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지? 강아지 귀인가? 자, 그러면 오늘의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요, 지역마다 맛도 모양도 달라요 라는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먼저 가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단 배웠죠? 문장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는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했잖아요. 자, 먼저 가 문단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맛. 겨울이 길고 기온이 서늘한 편인 북부 지방에서는 백김치, 동치미 같이 싱겁고 담백한 김치를 많이 만들어 먹어요. 날씨가 추워서 김치가 금방 익지 않으므로 고춧가루도 소금도 많이 넣지 않아요. 자, 북부 지방에 비해 날씨가 따뜻한 남쪽 지방이 바뀌었어요. 남쪽 지방에서는 김치가 빨리 익고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춧가루와 소금, 젓갈을 많이 넣어 맵고 짠 편이에요. 양념도 넉넉해서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지요. 새우가 많이 나는 서해안과 중부지방 또 바뀌었습니다. 지방이. 서해안과 중부지방에서는 새우젓을, 남해안에서는 멸치가 많이 잡혀 경상도와 제주도 지역에서는 김치 양념에 멸치젓을 주로 넣어요 라고 지방을 바꿔가며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나 문단 보죠. 충청도는 나박김치, 강원도는 해물김치. 충청도는 젓국을 많이 쓰지 않고 소금만으로 간을 하여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특징이에요. 무김치를 담글 때 삭힌 풋고추, 미나리 등을 함께 넣어 먹기도 하고 표고버섯, 배, 밤 등을 넣어 은근한 맛이 우러나도록 담그기도 하지요. 충청도에서는 김치를 짠지라고도 하는데 겨울에는 주로 배추로, 여름에는 무로 담가 먹어요. 자, 강원도는 자, 충청도가 나왔고요. 자, 문단이 바뀌면서 강원도가 나옵니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이 가까운 곳과 바다가 가까운 곳, 그러니까 산이 가까운 곳을 강원도 중에서도 영서라고 하고요. 바다가 가까운 곳을 강원도 중에서도 영동이라고 합니다. 자, 에 따라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요. 영서 지방에서는 소금과 고추만을 이용해 소박하게 김치를 담그는 반면, 영동 지방에서는 동해에서 나는 오징어, 북어, 명태를 넣은 해물 김치를 많이 담가 먹어요라고 충청도와 강원도를 예를 들며 나박김치와 해물 김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글가를 세 문단으로 나눌 때 나누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두 군데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가를 세 문단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두 군데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이네요. 자, 글가는요, 보니까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맛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고요. 자, 보니까 기역, 겨울이 길고 기온이 서늘한 편인 북부지방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니은은요, 날씨가 추워서 김치가 금방 익지 않으므로 고춧가루도 많이 넣지 않아요 라고 이 문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디귿은요, 날씨가 따뜻한 남쪽 지방 이야기가 나오고요. 리을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다 앞에 문장을 또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음은요, 새우가 많이 나는 서해

평양과 중부 지방에서는 새우젓을 지방이 바뀌었어요. 또 남해안도 나오고요. 경상도와 제주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새 문단으로 나눈다면 뭔가 내용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북부 지방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한 부분, 그리고 디귿 남쪽 지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중부 지방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전, 따라서 디귿과 미음으로 문단을 나누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디귿과 미음을 고르면 3번과 5번이기 때문에 3번,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다시피 배운 적이 있잖아요. 문단은요,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북부 지방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남쪽 지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요, 서해안, 뭐 중부 지방, 남해안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적절히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디귿과 미음이 적절하다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인데요. 충청도 김치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충청도 김치. 자, 나글의 제목이요. 충청도는 나박김치, 강원도는 해물김치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여기서 충청도 김치의 특징을 묻고 있으니까 선택지를 보죠. 1번, 맵고 짠 편이다. 그런가요? 여기 보면 소박하고 담백한 맛이라고 있는데요. 들렸습니다. 자, 소박하고 담백 맞고요. 새우젓을 사용한다. 양념이 넉넉한 편이다. 그리고 해물김치를 많이 담가. 이거는 모두 충청도 김치와 관련이 없지요. 소박하고 담백한 맛, 2번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41번 문제인데요. 글 나의 비읍 그리고 치읍 가운데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나 한번 보죠. 비읍부터 치읍까지 볼 텐데요. 자, 비읍은요, 충청도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충청도 김치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옷은요, 무김치를 담글 때뭐 이런 걸 넣어 먹기도 하고 은근한 맛이 우러나도록 담그기도 해요. 뒷받침 문장이지요. 그리고 이응은요, 충청도에서는 김치를 짠지라고도 하는데 겨울에는 주로 배추로, 여름에는 무로 담가 먹어요. 역시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충청도의 특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읍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읍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강원도는 이라고 이야기가 바뀝니다. 따라서 문단을 바꾸어 줬어요.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이 가까운 곳과 바다가 가까운 곳에 따라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영서 지방에는 이러이러한 재료를, 영동 지방에서는 이러이러한 재료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읒이 바로 중심 문장, 치읒이 지읒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또 다른 중심 문장은 강원도의 특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읒, 그러니까 4번이네요. 따라서 1번과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 또 떠올려 볼까요? 문단은요, 중심 문장이 있고요,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중심 문장은 말 그대로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단의 여러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은 이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중심 문장이고요.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중심 문장이 아니라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글을 읽을 때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 뒷받침하는 문장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다면 조금 더 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4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남쪽 지방 김치가 맵고 짠 편인가닥 묻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 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남쪽 지방이라고 했으니까요. 남쪽 지방 찾아보면 여기 있죠. 남쪽 지방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해서 맵고 짠 편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 앞을 좀 자세히 볼게요. 김치가 빨리 익

있고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 고춧가루와 소금, 젓갈을 많이 넣어서 맵고 짜구나. 그러면 김치가 왜 빨리 익고 물러지냐면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이겠죠. 북부지방에 비해서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날씨가.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날씨가 따뜻해. 날씨가 따뜻해. 김치가 빨리 익고, 빨리 익고,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뭘 넣느냐면, 고춧가루와 소금, 그리고 젓갈을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날씨가 따뜻해 김치가 빨리 익고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춧가루와 소금, 젓갈을 많이 넣기 때문에 바로 남쪽 지방 김치가 맵고 짠 편이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 알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4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만나보는데요. 이번에는요,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1번과 2번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떠올리며 1번과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풀어보기 전에 1번부터 보죠. 기역니은 디귿 가운데 문단의 짜임에 맞지 않는 문장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기역은요, 흥부전을 읽고 흥부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 흥부전을 읽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감동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니은, 나는 제비가 왜 나무 위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집을 짓는지 궁금했다. 갑자기 나의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디귿은요, 감동을 느낀 이유는 이라고 해서 내가 왜 감동을 느꼈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흥부의 착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자, 이야기를 읽고 감동이 드러난 부분, 재미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때문입니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이유도 함께 적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자, 그래서 문단의 짜임에 맞지 않은 문장은요. 갑자기 나의 궁금증을 이야기한 니은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따라서 기호를 쓰면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 보죠. 글쓴이가 흥부전을 읽고 감동을 느낀 부분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글을 쓴 친구는요, 바로 이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대요. 자, 요 앞에 부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이라고 여기서 찾아서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동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디귿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 B 가위표 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문단이란

무엇인가요? 문단이란 문장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는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우리 문단은요, 한 문장마다 줄을 바꾸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단에서는 문장을 쭉 이어쓰고 문단이 바뀔 때 줄을 바꾸어 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2번은요, 중심 문장은 문단의 맨 처음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일 수도 있고요, 중간일 수도 있고요, 맨 끝일 수도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위표. 3번, 중심 문장은요, 말 그대로 그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기 때문에 3번은 동그라미 해주고요. 4번,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글을 써야 글을 읽는 사람도 더 이해가 쉽겠죠? 따라서 4번도 동그라미 해주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리고 5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글 우리 읽은 적이 있지요? 자, 플라스틱은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장난감, 페트병 따위의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습니다. 라고 플라스틱의 좋은 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4번. 기역 니은 디귿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나누어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중심 문장은요, 그 문단에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은 기역일까요? 니은일까요? 디귿일까요? 아, 좀 헷갈린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물론 선생님, 이거예요! 바로 찾은 친구도 있겠지만,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역, 니은, 디귿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이 다른 문장을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라는 문장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이 문장은 나머지 두 문장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끌어안을 수 있어요. 라는 문장. 바로? 자, 기억 보세요. 좋은 점이 많아서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안에 니은, 플라스틱은 장난감, 페트병 따위 물건 만들어. 또 디귿, 단단하고 가볍고 녹도 안 슬어. 그래서 널리 사용돼. 그러니까 이 기억 문장 안에 니은과 디귿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심 문장은요. 니은과 디귿을 다 안을 수 있는 바로 기역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역이라고 적어주고요. 뒷받침 문장은 니은과 디귿 두 개를 골라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찾아봤고요.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 볼까요? 중심 문장을 생각하여 이 글의 제목을 정할 때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 널리 사용된다라는 중심 문장. 1번, 가벼운 플라스틱. 2번, 단단한 플라스틱. 3번, 플라스틱의 역사. 4번, 플라스틱의 좋은 점. 5번, 모양을 바꾸는 플라스틱에서 이 중심 문장을 생각하면 바로 플라스틱의 좋은 점이 가장 제목으로 어울리겠죠? 따라서 5번 정답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에 알맞은 설명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자, 먼저 뒷받침 문장은요. 중심 문장을 강조하거나 잘 나타내기 위해 덧붙여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드는 방법 따위로 표현한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고요. 중심 문장은요. 그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입니다. 따라서 2번은 1번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7번 문제 해결해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디 보죠? 공으로 하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구는 주로 발과 머리를 사용해 상대편의 골대에 골을 넣는 운동입니다. 야구는 상대가 던진 공

공을 방망이로 치는 운동입니다. 볼링은 공을 굴려 병 모양의 핀을 많이 쓰러뜨리는 운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 문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찾았나요? 밑줄을 그어 보았나요? 자, 보면 축구는, 야구는, 볼링은 다 예를 들고 있지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공으로 하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부터는 축구, 야구, 볼링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 밑줄을 그으면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까지 또 신나게 풀어봤고요.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우리 집의 장소를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꿀단지 친구들의 집의 장소를 떠올리며 이 문제 풀어봅니다. 자, 우리 집의 장소, 어떤 곳들이 있나요? 뭐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이런 곳, 이런 곳도 있겠죠. 8번, 여기에 들어갈 장소. 그렇다면, 우리 집의 장소와 어울려야 됩니다. 1번, 주방, 요리를 하죠. 2번, 안방. 3번, 도서관, 집 안에. 4번, 경찰서. 5번, 소방서. 자, 우리 집의 장소로 어울리는 것은요, 바로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가 아니라 요리를 하는 주방, 그리고 큰 방인 안방이 어울리겠죠. 따라서 1번과 2번을 골라 적어주면 되고요. 이어지는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춘 문단을 쓸 때요, 이어질 뒷받침 문장을 하나 더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우리 집에는 다양한 방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니까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 방, 저 방,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 좋겠네요. 가족 모두가 모여 쉴수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하나 나왔고요. 씻거나 용변을 볼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뒤에 또 다른 뒷받침 문장, 그러니까 거실과 화장실 말고 다른 우리 집의 장소를 소개하는 문장 하나를 더 적어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주는 것은요, 참고로만 보고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을 떠올리며 나이 장소 써야지 우리 집의 장소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맛있는 요리를 하는 맛있는 요리를 하는 주방도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주방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친구들의 집에 따라 뭐내 방도 좋고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옷방, 뭐 공부방, 베란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집에는 다양한 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심 문장과 어울리도록 우리 집의 방이어야 합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봤고요. 우리 친구들도 뒷받침 문장 하나 더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10번과 11번 문제인데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1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띠띠띠띠띠띠띠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시 읽어보았죠? 한번 더 보죠. 자, 우리 집 비밀번호 띠띠띠띠띠띠띠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띠띠띠띠띠띠띠는 엄마, 띠띠띠띠띠띠띠띠는 아빠, 띠띠띠띠띠띠띠는 누나, 할머니는 띠띠띠띠띠띠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라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듬뿍 담은 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띠띠띠띠, 띠띠띠인 사람은 바로 여기, 이연을 볼까요? 누르는 소리로 안 돼요. 누가 누가 누르는지, 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띠 누나네요. 따라서 나, 엄마, 아빠, 누나, 할머니 중에 4번을 골라 10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어지는 11번 문제인데요. 이 시를 낭송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장면을 상상하며 낭송합니다. 그래요. 이 시를 읽을 때는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죠. 맞고요. 2번. 말의 느낌을 생각하며 낭송합니다. 그래요. 시를 읽을 때이 말은 어떤 느낌인지를 떠올리며 읽으면 조금 더 실감나게,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죠. 3번. 글쓴이의 마음,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글쓴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으면 조금 더 시를 실제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죠. 4번. 비밀번호 부부는 같은 속도로 낭송합니다. 그런가요? 자, 비밀번호 부부는요, 여기잖아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왜 띄워놓았을까요? 이 글쓴이는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읽으면요,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하겠죠. 따라서 같은 속도로 읽으면 안 됩니다. 들렸네요. 5번,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뿍 담아 낭송합니다. 정답이죠? 맞죠? 알맞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정답이겠네요. 11번에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속도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11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만나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문단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답을 찾아 수강무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 뒤에 문제까지 쭉쭉 이어서 풀어볼 테니까요. 아직 못 다푼 문제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꼭 먼저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꼭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윤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려운 강의는 이제 끝. 그죠? 이제는 다음 내용으로 건너왔습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인데요. 마지막 두 글자 보이시죠? 계산입니다. 계산. 그래서 계산은 사람마다 조금씩 푸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다양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찾아봐라. 우리 EBS에 좋은 강의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연구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여덟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에서는요, 제곱근의 먼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덧셈과 뺄셈이죠. 그럼 이 곱셈과 나눗셈에서 주된 개념이 무엇이냐? 1번이요? 아니요. 2번이죠. 그렇죠?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에 따라서 곱셈, 나눗셈, 약분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덧셈과 뺄셈을 하는 데에서도 많이 티가 나요. 그래서 개념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슷한 수들이 계속 등장을 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요, 좀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많이 틀리고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되었고요. 네, 3번에 있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2를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개념 4, 분모의 유리화. 아, 얘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살펴볼까요? 실전책 16쪽입니다. 네, 소단원 실전 테스트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그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이름에서부터, 그러니까 문제에서부터,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 크기를 생각해야 돼. 근데 일단 곱셈과 나눗셈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어떻게 하느냐? 근홍 안에 있는 수는 안에 있는 수끼리. 밖에 있는 수는 밖에 있는 수끼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번 볼게요. 원칙은 근호 안에 다 몰아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지만, 그쵸? 지금 제가 쓰는 과정은 앞으로 생략할 거고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근호 안에 있는 게 2랑 8이네. 그쵸? 그럼 둘을 곱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제 풀이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 계산 방식을요. 루트 16,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얘를 4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거고요. 두 번째, 3과 6이 근호 안에 있기 때문에 루트 얼마? 바로 18.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얘도 근호 안에서 28 곱하기 2분의 1 써주지 않고 여기서 바로 보는 거죠. 28 곱하기 2분의 1. 약분하면 루트 14.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이게 시작 단계입니다. 자, 나눗셈. 요렇게 간단한 나눗셈. 비교적. 그러니까 막 안에 분수 들어가 있는 거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도 바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다 과정을 한번 써드리면, 요런 느낌이죠. 그쵸? 뭐 요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요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 나눗셈. 분수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원래 나눗셈을 쓰면 루트 3분의 루트 45라고 쓸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였죠? 요런 경우는 그냥 근호 안에서 계산할 수 있어.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15가 돼. 이런 과정인데 가운데 이제 요 단계는 생략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요렇게.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요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잘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5번도 같은 이유로 바로 루트 얼마? 12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루트 16, 루트 18, 루트 14, 루트 15, 루트 12 가장 작은 것은요? 네,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작은 걸 찾아주면 되겠죠? 어디 있습니까? 네, 5번이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1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자, 요런 거 이제 본격적인 계산이죠. 자, 근호 안에 있는 수는 안에 있는 수끼리, 근호 밖에 있는 수는 밖에 있는 수끼리, 그쵸? 근데 근호 밖은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는 부호, 그렇죠? 부호. 근호 밖에 있는 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부호를 결정하는 것도, 네,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세요. 세 덩어리를 곱할 건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음수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부호는 플러스겠죠? 그래서 일단 1번, 2번은 답은 아니다. 이렇게 제외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부호를 써주고요. 그다음 근호 밖에 있는 수를 먼저 볼게요. 근호 밖에는 2가 있고요. 자, 일단 부호는 생략할게요. 여기 3 있어요, 3. 보통은 한 번에 얘기합니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죠? 근데 처음이기 때문에 부호를 먼저 결정했고요. 그러면 근호 밖에 있는 수끼리 곱셈을 해보면 얼마예요? 네, 6이죠, 6.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루트하고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보면 3, 3분의 7,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원거리 약분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거, 7, 2, 14.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가면 됩니다. 속도를 점점 올려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3번. 어우, 나눗셈. 그쵸. 나눗셈 무섭죠? 이런 깔끔하지 않은 나눗셈인 경우는, 그렇죠.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역수 취해주시면 됩니다. 분자분모 뒤집는 거예요. 그럼

적어볼게요. 2루트 20.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고 분자분모 뒤집으면 루트 5분의 루트 6 이렇게. 그죠? 그리고 뒤에 것도 곱하기 할 텐데, 자, 요런 경우 보세요. 이렇게 근호가 그냥 분자분모 다한 번에 감싸져 있으면 뭔가 불편한 느낌. 불편한 느낌. 근데 상의와 하의를 구분한 느낌이 루트 6분의 루트 5. 좀 뭔가 자유 활동을 하기에 좀 좋아 보여요. 자유롭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루트 3분의 루트 8이랑 같애라는 걸 항상 떠올려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면 루트 8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근호 밖에 있는 수는 지금 2밖에 안 보이고요. 근호하는 수를 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 2, 8, 4, 5, 20. 자, 이렇게 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인지, 루트인지, 요게 5인지, 루트 5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는 편이에요. 저의 팁입니다, 팁. 자, 이렇게. 근호 안에 예쁘게 적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막 풀다 보면 잘안 보일 때가 있어서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루트 5, 여기 루트 5, 또 사라지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루트 2, 여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끝이 아니네요. 자,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게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죠. 그렇죠? 근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기 때문에 답은 2 곱하기 3, 6 이렇게 되겠죠. 3번의 답은 3번이네요.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그죠? 여기.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뭐 x랑 y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루트 x제곱 y. 근호 안에 제곱인 어떤 수가 있으면 얘는 그냥 밖으로 뿅 나가서 x루트 y. 요렇게 쓸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쵸?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문제 보시면, 루트 72는 a 루트 2래요. 그죠? a 루트 2.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제곱인 자연수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가장 작은 자연수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의 제곱은 1이니까 패스.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요런 어떤 제곱인 자연수의 배수를 좀 어느 정도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요? 한번 써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다 비슷한 게 나와서 인지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면 72는 36 곱하기 2거든요. 저좀 멋있죠?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지금은 차근차근 해볼게요. 지금은 막 72를 소인수분해 하지 마시고요. 2만 남아있네. 이렇게 보세요. 근호 안에 2만 남아있네? 다 나갔네? 그럼 72는 2 곱하기 얼마죠? 네, 36이죠? 그렇게 찾아오면 되겠죠, 지금은. 그러면 a는 루트 36이네요. 그러면 얘는 루트 36. 그래서 6이다. a를 찾은 거고요. 자, b는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구조를 보세요. 근호 안과 밖으로 이제 구분할 때, 밖에 4가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B는 3이 있었는데 4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와요? 들어올 때는 제곱을 달고 들어오죠? 그럼 16 곱하기 3이 되어서 48이죠. 그쵸? 그러면 A는 6, B는 48. A분의 B는 6분의 48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죠? 네, 8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2번이네요. 2번. 그래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속도 차이가 이제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어떤 학생들은 72를 2로 차근차근 소인수분해 하거든요. 그럼 잘 하는 건데 좀 힘들어져요. 많은 문제를 풀기가. 그래서 제곱인 어떤 자연수와 그 외로 분해해야겠구나 라는 게 숨어 있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4번이었고요. 그다음 5번. 자, 얘도 보세요. 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데 잘 보겠습니다.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거예요. 루트 6인데 루트 6. 분자끼리는 똑같죠? 근데 분모 보세요. 루트 49인데 여기는 근호가 없어졌네. 그쵸? 루트 49는 얼마와 같죠? 근호 없이 네, 7이죠. 그래서 A는 7. 얘는 비교적 바로 나오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분자의 루트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 하는 유형에 속해요. 이거는 계속 예시를 보면서 익히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개예요. 루트 6.75와 루트 67.5. 그죠? 두 값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어떤 값인 루트 6,6750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초록색을 이용할래? 노란색을 이용할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다 이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10의 어떤 짝수 지수 또는 10분의 1의 짝수 지수. 그죠? 100분의 1, 만분의 1 곱한다든지 100, 만 이런 걸 곱한다는 건데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잘 보세요. 우리가 궁금한 건 루트 6750인데 얘는 앞에 걸 이용해 보면 루트 6.7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 이거죠. 100을 곱해야 675인데 한칸더 올라가야 되니까 1000을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따로 분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인 루트 6.75에다가 루트 1000을 곱해야 돼요. 그렇죠? 루트 1000은 근호안이 제곱인 어떤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무리수예요. 그렇죠? 사실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인데 우리가 이렇게 제곱근표에선 어림값도 이렇게 등호 표시를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어찌되었든 2.598인데 루트 1000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이걸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뭔가 머리가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두 번째 거 보세요. 루트 6750은 그렇죠? 얘는 루트 67.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100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써보면 주어진 값은 우리가 알고 있던 루트 67.5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 루트 100을 곱한 거, 그렇죠? 루트 100과 루트 1000은 완전 다르죠? 완전 포지션이 달라요. 우리 루트 100은 얼마와 같죠? 그래서 10과 같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요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루트 67.5의 10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루트 67.5, 8.216의 10배다. 82.16이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답을 찾아보면 몇 번입니까? 예, 2번이 되겠죠.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찾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일반화한 것이 10의 1제곱, 3제곱, 5제곱, 이런 건 근호를 없앨 수 없으니까 안 되고, 10의 제곱, 10의 4제곱, 10의 6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건 근호가 사라지니까 10, 100, 1000을 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다. 라는 거고요. 반대로 소수점, 이렇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곱해 나가는 과정도 1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적용되지 않고, 100분의 1, 만분의 1, 요렇게 곱하는 게 적용이 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결론을 암기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소한 꿀팁을 말씀드리면, 요 기호의 의미는 제곱해서 6750 되는 수중에 이 양수잖아요. 그렇죠? 제곱해서 6750 되는 거, 보세요. 값의 차이가 좀 크죠? 차이가 큰데, 대략 80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6400이죠? 비슷하네요. 그렇게 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7번. 자, 앞에 있는 문제를 좀 빨리 풀수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결론을 좀 활용하면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주어진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그 값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입니다. 그럼 적당히 10, 10분의 1 이런 거안 되고, 100분의 1, 만분의 1 또는 100, 만, 요런 식으로 곱해 나가서 이 안에 있는 수에 대한 제곱근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루트 값을 구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볼게요. 얘는 우리가 비슷한 거 찾아볼게요. 1.27. 그쵸? 그래, 루트 1.27은 알아요. 얘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거죠. 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두칸 올라가면 얘가 되네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면 얘가 되네요. 주어진 값.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주어진 루트 1.27에다가

10분의 1만 곱하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렇죠. 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값을 찾는 건 아니죠.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얘는 보세요. 148이라는 수가 있죠. 1.48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루트 1.48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48 입장에서 10분의 1, 100분의 1또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곱하기 10분의 1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가능하다 이거죠. 조금씩 속도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125라는 수가 있죠? 1.25가 떠오르네요. 루트 1.25 입장에서는 루트 100을 곱하면 루트 125가 되죠? 즉, 그냥 10배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3번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4번 볼게요. 1390. 1.39, 그죠? 지금 쓰고 있는 값들은 좀 동그라미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루트 1.39에다가, 아니라고요? 벌써요? 빠른데? 1.39에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0을 곱해야 되죠, 그쵸? 루트 1000. 그쵸? 이미 좀 불편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성공적이에요. 얘는 사라지지가 않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도 마무리 해볼게요. 13,600이니까 1.36, 요 값을 좀 이용해보자. 이겁니다. 얘는 루트 1.36에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만을 곱하는 거죠. 그럼 루트 만이기 때문에 얘는 100인 거죠. 그쵸? 요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5번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이거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 많이 당황할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들 이 문제는 꼭 연습해 둡시다.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약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면 시간 엄청 걸릴 것 같아요. 알겠죠? 꼭 반드시 연습해 둡시다. 자, 일단 8번 보겠습니다. 자, 루트 2는 x, 루트 5는 y라고 할 때, 루트 90을 x, y를 이용하여 나타내라고 하네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 단원에서도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품을 주고 어떤 커다란 수를 표현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 아이디어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90을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네, 니은자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9 곱하기 10이네. 그죠? 그럼 9는 3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이기 때문에, 보세요. 루트 90은, 루트, 자, 이렇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연습장. 9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그럼 루트를 씌우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5. 그죠? 우리가 곱셈 기호도 보통 이렇게 생략을 하니까, 요렇게까지만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가 x예요. 그죠? 얘가 x. 그리고 루트 3, 루트 3은 따로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곱하면 3이죠. 그렇죠? 그리고 루트 5는 뭐라고요? 네, y라고요. 그러면 x 곱하기 3 곱하기 y니까 우리가 순서만 잘 정렬해주면 되겠죠? 3, x, y. 답 어딨어요? 네, 1번이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뭔가 부품을 이용해서 표현해라. 소인수분해를 떠올리자. 됐죠? 넘어갑니다. 9번. 자, 루트 5a분의 10 루트 2의 분모를 유리화. 자, 분모의 유리화 나왔네요. 분모의 유리화예요. 알겠죠? 그냥 유리화라고 흔히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분모만 보는 거예요. 지금 루트 5가 있으니까 분모는 무리수인데, 그쵸? 근데 그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걸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요. 곧 새로운 방법도 적용되지만 지금은 그냥 루트 5 곱하기 루트 5를 해주면 5로 바뀌니까, 그쵸? 근데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겠죠? 값이 변하니까요.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로 곱한다. 이렇게. 이것이 분모의 유리화죠. 그쵸? 한번 적어볼게요. 루트 5a분의 10루트 2가 있는데, 분자 분모에 루트 5를 곱한다. 자, 그러면 분모가 유리화된다. 참고로 a는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쵸?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면, 자, 분모는 5a로 바뀌죠? 5a분의 10 루트 10이 되고,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a분의 2 루트 10. 그죠? 근데 그게 문제에서 3분의 2 루트 10이래요. 그럼 a가 얼마겠어요? 네, 3이 되겠죠. a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분모의 유리화를 매우

어렵게 풀어놨고, 또 근호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문자로 표현한 거네요.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 그 감정 있죠? 어우, 나 이거 빼고 다잘 푸는데. 이런 감정들. 그래서 얘를 극복해야 됩니다. 얘를 정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문자로 표현됐을 뿐 당황하지 맙시다. 자, 1번. 분모의 유리어를 해야 되는데, 자, 새롭게 막 곱하기 써주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줍니다. 좀 좁지만, 이렇게. 좁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루트 x 곱하기 루트 x 얼마예요? x죠? 어차피 유리화 할 거니까 얘는 x가 될 거예요. 약분을 바로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바로 약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전 앞으로 이렇게 풀 거니까 여러분도 연습해 보셔요. 자, 그다음 2번. 자, 우리 이거 x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x 제곱 맞죠? 동그라미. 자, 그다음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3번. 자, 여기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x를 곱하는 거예요. 자,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분모의 루트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x분의로 바뀌는 거 맞죠? x분의 y 루트 x 맞네요. 그렇죠? 3번 동그라미.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얘는 한번더 써볼게요. 루트 y분의 x는 루트 y분의 루트 x와 같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분모의 유리화를 해볼게요. 분자 분모에 루트 y를 곱해주면 얘는 y분의 루트 xy 합쳐진 모양으로도 쓸수 있죠? 네, 맞네요. 4번도 맞고요. 그럼 답은 5번이겠죠, 그렇죠? 5번 확인해 볼게요. 분자 분모에 루트 y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y분의 루트 xy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계산한 건 이건데 얘가 나오네. 그럼 틀렸네라고 말하기엔 좀 모양이 어렵긴 하죠, 그렇죠? 그냥 첫 번째, 1, 2, 3, 4번이 다 맞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 그두 번째, 이렇게 내가 구한 식의 모양과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다른 경우 확신이 없을 때는 지금 x랑 y가 둘다 양수래잖아요. 뭔가 안될것 같은 수를 넣어보면 확신을 갖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 2, 3 이런 거 1, 2, 3, 2, 3 같은 거보다는 좀 제곱인 자연수가 나을 것 같은데. 자, 대입해 볼게요. x를 4라고 하고 y를 1이라고 하고 주어진 5번 보기에 좌변, 우변 대입해 볼게요. 먼저 좌변. 지금 루트 y 없는 상태로 쓰는 거예요. 여기다 써보면 루트 1분의 그럼 1분의 루트 4, 2가 되고요. 좌변. 우변은 xy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 아, 뭐야. 완전 틀렸네. 그쵸? 이런 식으로 좀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나머지 4개가 확실히 맞다면 네, 답은 5번이 되는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자, 단순 계산이죠? 하지만 매우 복잡해요. 자, 보겠습니다. 2분의 루트 75. 먼저 그대로 써볼게요. 곱하기 마이너스 8 루트 10. 그다음 곱하기 바꿔주면 루트 24분의 1. 자, 지금 이첫 번째 풀이는 근호 안에 뭔가 복작복작한 형태, 제곱인 자연수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막 약분을 해줘야 돼요. 약분해 볼게요. 2, 5, 10. 그죠? 여기는 12, 루트 12.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약분이 되나요? 여기 3으로 약분해 볼게요. 3, 3, 4, 12. 그럼 루트 4. 그리고 여기 3, 루트 25. 그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리고 근호 밖도 약분해야죠. 2, 이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또 여기 4, 루트 4는 2가 되죠. 그쵸?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얘는 또 5잖아요. 그쵸? 5.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겸 적어보면, 5 곱하기 마이너스 4 루트 5 곱하기, 여기는 2분의 1이네. 그쵸? 그러면 여기 또 약분되죠? 저다 의도가 있는 풀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0 루트 5네요. 그럼 11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풀면 느껴지세요? 저 지금 진짜 집중하고 풀었어요. 진짜 집중하고. 아, 선생님, 당연히 공부할 땐 집중해야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모든 순간을 완전 집중하면 금방 지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다? 지금 뭐가 분모 있고, 뭐가 분자 있고, 뭐가 근호가 있고, 뭐가, 그죠? 여기 덧셈 추가돼 보세요.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풀이는 뭐 괜찮지만, 어떤 풀이냐면, 지금 근호 안에 있는 수를 안 빼내면, 제곱인 수를 빼내지 않으면,
좀 약분을 많이 하고 그 과정

상황에서 조금 실수할 확률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권장하는 풀이는 오늘 제가 계속 강조했던 속도 차이가 난다고 했던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리를 하는 거죠.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너무 커요. 내보냅니다. 먼저 루트 75.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75는 25 곱하기 3이에요. 25 곱하기 3. 그럼 루트 75는 5 곱하기 루트 3이죠. 그렇죠? 25 곱하기 3.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 8 루트 10. 얘는 못 나가죠. 그렇죠? 그다음 곱하기 루트 24. 얘는 4, 6에 24라서요. 2루트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좀 써놓고 약분을 하면 좀 계산이 조금은 준다. 이런 얘기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계산에. 자, 볼게요. 먼저 2랑 2 곱하면 4인데 4, 2, 8,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루트 3, 루트 2. 그죠? 그리고 루트 2, 루트 5. 이렇게 되죠? 남아있는 게 비교적 잘 보이죠? 그쵸?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6루트 5. 요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예, 요렇게 할수 있겠고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라지 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4분의 3루트 2 곱하기 라지 A 곱하기 6분의 루트 3. 그죠? 이것이 4분의 루트 10이다. 이거죠. 자, 일단 먼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4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쵸? 또 양변에 루트 2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좌변에 좀 약분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면 좀 비교적 식이 간단해져요. a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루트 5다. 그쵸? 그럼 양변에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a는 자, 루트 5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 과정을 거쳐 줍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3분의 2 루트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예,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계산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우리 1단원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전기문 계속해서 읽고 있죠. 전기문, 시 이런 것들 우리 모두 작품이라고 부르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 마음에 드는 부분 이런 것을 어떤 부분이라고 불렀죠? 인상적인 부분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시와 이야기 두 가지 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법 비교를 해보자면 시는 어떤 경험 아니면 표현, 주제나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았다면 이야기에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배우는 거 이런 것이 무엇인가 즉 마음의 움직임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인상적인 부분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낱말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음이 초성이었는데요. 정답은 문물이었죠. 그 나라는 외국의 문물을 일찌감치 들여왔다. 어떤 문화나 물건, 즉 뭐 정치, 경제, 종교, 예술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들여왔다라는 뜻이죠. 일찌감치도 이렇게 쓰는 거면 일찌감치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뭔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삶이 더 편해지고 더 넓어지고 이런 것들 문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함께 공부할지 확인해 볼까요? 유관순이라는 전기문에 이어지는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 우리 결에는 내 나라, 내 땅에서 마음 놓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 역시나 시대 상황이 드러나고 있죠. 이 무렵이 어떤 무렵이에요? 일본의 침략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일제강점기였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요. 우리 결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내 나라, 내 땅에서 마음 놓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았으며 모두 독립을 애타게 바랐다.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애타게 바랐다. 애타게라는 건 뭐예요? 너무 간절히 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슴이 끓는 듯한 그런 것을 애타게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온 결의가 한 마음으로 목청껏 독립을 외쳤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독립 만세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날짜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을 한 것이 전기문이니까 이런 날짜의 흐름 나온다고 했었죠. 자, 3월 1일에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하게 됐대요. 우리나라 독립을 바라면서 한 행동이죠. 3월 1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국경일로도 지정된 3.1절이 이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그날, 유관순도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다. 태극기를 든 남녀노소가 한 목소리로 독립만세를 불렀다. 유관순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실제로 뭐 체온이 오르거나 한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독립을 바라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독립만세를 부르니까 어떤 가슴 속에서 열정 같은 것도 일어나고 정말 간절히 염원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유관순은 친구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런 것들 인물의 행동이라고 볼수 있죠. 거리로 나가서 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부르는 것들, 이런 행동을 통해서도 인물이 중시하는 것, 그다음에 인물의 삶, 이런 거알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물결? 실제로 뭐 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서 흘러내려온 건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하면서 배웠죠.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리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점점 이제 모여들었겠죠. 뭘 하려고? 독립만세 부르려고 독립운동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거대한 물결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비유적인 표현. 무엇을 보고 물결이라고 생각, 거대한 물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리에 그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이요. 태극기의 물결은 온 장안을 뒤덮었다.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도예요. 서울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 헌병들은 닥치는 대로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아댔다. 이런 그 독립운동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몽둥이와 칼 휘두르고 우리 지난 강에서 무력 이런 단어 배웠었는데 지금 무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쓰러졌으나 만세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독립을 애타게 바라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유관순과 친구들이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여러 선생님과 친구가 잡혀간 뒤였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못하게 막으니까 막 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했겠죠. 그래서 기숙사로 돌아오니까 이미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잡혀가고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 상황이나 분위기, 인상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시와는 조금 이제 다른 무거운 분위기죠. 문제도 볼게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일어난 일을 정리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바랐습니다. 아주 애타게 바랐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일본 헌병들은 몽둥이와 칼로 탄압하였다.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막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을 바라기만 했으면은 탄압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행동을 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쓰러졌다. 이것은 탄압한 이후의 일이고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이 독립을 바라게 된 계기가 됐겠죠. 독립 만세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렇죠? 이 행동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3번. 여러 선생님과 친구들이 잡혀갔다. 이거 탄압당한 이후의 일이고요. 그리고 유관순과 친구들이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자면 탄압하였고 기숙사로 돌아오니까 여러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미 잡혀간 뒤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3번입니다. 26번. 기역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문장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선생님이 어떤 표현이라고 했었죠? 비유적인 표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물결과 비슷하다 해서 비유한, 빗댄 표현이었죠.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1번, 2번 한번 살펴볼까요? 할머니의 손은 약손이다. 또 2번은 선생님의 미소는 햇살같이 따뜻하다. 이두 문장 중에서 모습을 보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게 뭔가요? 할머니의 손과 선생님의 미소 중에서. 그렇죠. 선생님의 미소가 어떤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자, 선생님이 웃어볼게요. 웃는 모습이잖아요. 미소. 그것이 마치 햇살같이 따뜻하다. 선생님의 미소도 따뜻하고 햇살도 따뜻하고 비슷한 공통점이 있네. 그러면 미소를 햇살에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의 손. 손의 모습만 보고 약손이라고 한게 아니라, 할머니 손은 약손 할때 그 문장이잖아요. 내가 배가 막 싸르르 아픈데,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새끼 배가 아팠어 하면서 배를 이렇게 만져주시면 마치 약을 먹은 것처럼 싹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의 역할, 기능, 이런 것을 보고 약손이다 얘기하는 거지, 할머니의 손의 모습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역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은 2번에서 찾을 수가 있네요. 또, 거대한 물결처럼 햇살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빗대는 표현도 똑같이 사용이 되었네요. 27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 글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보기와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쓰러졌으나 만세 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아 이게 인상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독립을 바란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그럼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지금 드러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도 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적으면 돼요. 예시는 유관순이 친구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부른 장면이 기억에 남아. 어린 나이임에도 독립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장면을 통해서 내가 그 마음을 느꼈다. 뭐 느낀 점, 깨달은 점, 배운 점. 이런 것이 있으면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1919년 3월 10일, 일본은 학교를 강제로 닫았다. 아, 이제 너무 독립운동을 막 하고 하니까 아예 학교 가지 마. 사람들 모이는 일을 없애야겠어 하면서 학교를 닫은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유관순도 고향으로 돌아왔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건 이게 제각각 흩어지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독립만세를 부를 준비를 했다. 학교를 닫아도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독립만세를 불러야 해 준비를 했대요. 유관순은 사촌 언니와 함께 동지들을 모으고 독립만세를 부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아주 꼼꼼하게 세운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뒤에 나오겠죠? 날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며 독립만세를 부르는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이런 것이 이제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한 계획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했다. 그렇지만 잠시 찬물에 발을 담그고 곧바로 가족과 함께 밤새워 태극기를 만들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와 용기로 일을 추진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반영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막 무력으로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먹고 거기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고향에 내려와서도 사촌 언니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동지들을 모아서 같이 우리 독립만세 부르는 일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선생님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면 너무 피곤했겠죠. 그런데 잠시 찬물에 발을 담그고 또 무슨 일을 했어요?
가족과 함께 태극기를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선생님이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도 또 1919년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네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볼게요. 28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일본은 1919년 3월에 학교를 강제로 폐쇄하였다, 닫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랬죠. 유관순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학교를 닫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왔죠. 하지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준비를 했어요. 독립만세에 부를 준비. 예를 들어 3번에 있는 내용이죠. 밤새워가며 태극기를 제작하였고, 그다음에 4번 볼까요?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 주로 혼자서 만세 운동을 계획했다? 만세 운동을 계획한 건 맞는데 혼자서인가요? 아니죠. 사촌 언니, 그리고 뭐 동지들을 모아서 함께 했으니까 혼자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유관순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독립만세를 부르는 일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29번.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뿔뿔이 치밀한 추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뿔뿔이라는 것은 각각 이렇게 흩어진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치밀하는 뭐냐면 아주 자세하고 꼼꼼한 이런 뜻이고요. 추진했다는 그 목적대로 밀어붙여서 진행시키는 걸 얘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친구들과 삐리리 헤어져 오는 길이다. 그러면 흩어져서 헤어져서 오니까 어떤 표현이 어울려요? 뿔뿔이가 들어가겠죠. 뿔뿔이 헤어져 오는 길이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성준이의 삐리리 계획은 혀를 내두를 만하다. 혀를 내두른다는 것은 어떤 업적이 놀라워가지고, 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준이의 어떤 계획이에요? 치밀한 계획이죠. 와, 성준아, 내가 세운 계획 정말 치밀하고 완벽한데? 하면서 혀를 내두른 거죠. 비가 오는 날씨지만 예정대로 축구 경기를 추진했다, 진행했다, 이런 것과도 바꿨을 수 있겠군요. 이런, 낱말. 선생님이 왜 20초 낱말 퀴즈를 하는지 알겠죠? 단어들을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번.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유관순의 마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했어요. 하지만 잠시 찬물에 발을 담그고 곧바로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뭘알수 있어요? 아, 내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한시도 우리 쉴 틈이 없어.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런 마음가짐이었겠죠. 비슷한 거 찾아볼까요? 뭐, 고향 친구를 만나서 설렜다. 아니고요. 아, 학교 닫았는데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런 것에서 알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억지로? 아, 벌써 아니에요. 이런 일에 질렸다. 절대 아니고요. 몸은 힘들어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의 몸을 바치고 싶다. 그런 것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주변 친구들이 만세 운동에 함께해주지 않아서 외롭다. 사실도 아니고요.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이런 행동,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고 가치, 중요시하는 가치도 알수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1번. 이 글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우리 계속해서 이런 문제 연습하고 있죠. 인상적인 부분, 까닭,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현아, 유관순이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녔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아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일본군을 피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피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녔나요? 아니에요. 우리 독립 그 운동 같이 합시다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닌 거예요. 이 까닭을 알맞게 말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틀린 내용이죠. 민규, 유관순이 가족들과 밤새워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아 인상적인 부분 잘 찾았고요. 까닭이 맞는지 봅시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가 잘 느껴졌기 때문이야. 밤새워서 태극기를 만든 거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겠죠.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민규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볼게요.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 약속한 날 전날의 그런 이야기겠죠? 밤이 되자 유관순은 회를 가지고 매봉에 올랐다. 회, 매봉 이런 것들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여러분 느끼셨을 텐데요. 회라는 것은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떤 나무, 집 이런 것을 뭉쳐서 어떤 더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매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봉우리를 나타냅니다. 매봉에 올라가서 예전에 이제 전화 같은 것이 없으니까 회

불을 붙여 높이 쳐들자 여기저기 다른 산봉우리에서도 횃불이 올랐다. 그 횃불들은 이튿날 있을 일을 다짐하는 약속이었다. 나 지금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전화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회를 가지고 매봉에 올라서 불을 붙이면 그것을 보고 나도 불을 붙여서 어떤 신호를 주고받은 거죠. 어떤 약속이자 신호였어요? 아, 내일 이튿날이라는 건그 다음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날 뭘 하기로 했어요?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약속을 확인하고요. 1919년 4월 1일 아침, 역시나 시간 나오고 있네요. 아우네 장터에 날이 밝았다. 새벽부터 장터에 모여든 사람들은 여느 때보다 몇 곱절이나 되었다. 곱절이라고 하는 것은 배예요. 몇배할 때. 독립만세를 부르려고 모인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자, 4월 1일 아침에 우리 아우네 장터에 모여서 독립만세 부르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오한 씨, 유관순은 많은 사람 앞에서 외쳤다. 그래서 이제 큰 따옴표 안에 인물에 무엇이 나와요? 말이 나오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결의가 불행하게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두 일어나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세를 부릅시다. 대한독립 만세! 하고 사람들 앞에서 외친 거예요. 반만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이냐면요. 만이죠. 숫자 1만. 1만을 반으로 뚝 나누면 뭐예요? 5천이죠. 5천년의 역사. 이런 뜻이에요. 반만년. 그래서 우리 결의, 민족이라고 했었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상태인데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 즉, 독립을 우리가 외쳐야 한다. 그래서 다 같이 만세를 부릅시다 하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이라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이런 뜻입니다. 32번.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려고 모인 장소. 그래서 찾을 수 있죠? 어디에 모였어요? 장터인데 구체적으로는 아우네 장터였습니다. 아우네 장터. 여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만세를 부르게 되었죠. 33번. 유관순이 회를 가지고 매봉에 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불을 붙여서 뭔가를, 약속을 확인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몇 번에 있을까요? 그렇죠. 3번. 이튿날 있을 독립만세 부를 일을 약속하기 위해서요. 우리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모이는 거죠. 다 같이 확인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3번. 횃불로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 이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려는 거니까. 잔인함을 알리거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는 일이 위험합니다. 알린다던가. 5번이 제일 터무니없는 답이죠. 어떤 행사가 아니라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4번. 시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정리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사실에 근거한 글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그 시간, 또 장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전, 그럼 뭐예요? 그 다음날은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는 날이었죠. 회를 가지고 매봉에 올랐다. 새벽부터 아우네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나와야겠어요? 왜 모였어요? 왜 매봉에 올라가지고 약속을 확인했어요? 저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기 위해서죠. 아우네 장터에 아침이 밝았다. 아니죠. 아침 밝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겠죠? 유관순은 많은 사람 앞에서 외쳤다. 저 오후 1시 시간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여들고 나서 외친 거. 여기 두 번째 내용이 맞네요. 여기저기 다른 산봉우리에서도 횃불이 올랐다. 아니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네요. 역시 두개 사이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5번 서술형 문제예요. 기억에 나타난 유관순의 마음을 짐작해서 쓰는 거예요. 아우네 장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태인데요. 우리 독립을 외쳐야 합니다. 다 같이 만세를 부릅시다. 대한독립 만세! 이거를 말했을 때 유관순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간절하게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것들을 풀어서 쓰면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뭐 용기라고도 쓸수 있겠네요.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하겠다는 굳건한 마음,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모두 정답입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예시로 나온 것들이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독립만세 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었다. 천지라는 건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온 천지 모든 곳을 뒤흔들었다. 깜짝 놀라 달려온 일본 헌병들은 총과 칼을 휘두르면서 평화롭게 독립만세를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았다. 역시나 이 독립운동이 평화롭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군이 큰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못하도록 막았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일본 헌병의 손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일본 헌병들은 유관순을 찾느라 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다. 누가 이 독립운동 주종자야 하면서 막 찾아다닌 거죠. 유관순은 부모님의 시신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정말 유관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나 스스로도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것을 진행을 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모님의 시신을 두고도 내가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어땠을지 가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그러나 결국 유관순은 일본 헌병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다. 그리고 일본 현방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한 뒤에 재판을 받았다. 어떤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가한 거죠. 유관순은 재판을 받을 때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했다. 잘못을 한게 아니라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했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당당한 행동을 보였겠죠. 유관순은 3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한다는 유관순의 신념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마음, 생각 이런 걸 말해요. 비록 내가 이렇게 잡혀왔지만 우리나라는 독립을 해야 돼. 이것은 나만의 굳은 정신,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글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 초성으로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죠.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지배한 시기,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독립운동을 하지도 못하고, 사실 독립운동을 한 이유가 뭐예요?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37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의 내용 확인 문제네요. 유관순은 일본 현병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죠. 부모님의 시신을 두고도 피했지만 일본 헌병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유관순은 어리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아니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관순의 부모님도 일본 헌병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시신을 두고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한다는 유관순의 신념은 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당한 자세를 가졌죠. 일본 헌병들은 총과 칼을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부른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히고 다치고 죽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알맞지 않은 것 2번이네요. 38번.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유관순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겁니다.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했다. 내가 붙잡혀 왔음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생각 찾는 겁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가 모두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죠.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말을 나타내는 거면, 그렇죠. 큰 따옴표 안에 내용이 들어가겠죠. 어떤 말의 내용이. 이거는 생각이고,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인물의 말을 나타낸다까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의 죄가 부끄럽다? 부끄러우면 당당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감옥에 갇히는 것은 두렵다? 아니요. 두려우면 독립운동을 계획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지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부끄럽다, 이런 감정 아니에요. 당당했다, 계속 기억하시고요. 독립만세를 외친 것은 부끄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당했겠죠.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의 독립이다.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행동을 보였겠죠. 알맞은 것두 가지니까 4번과 5번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선생님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아요. 정말.
일본 헌병이 총과 칼을 들면서 막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참 당당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또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그런 숙연한 마음도 또 가져봅니다. 3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글의 특징을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역사 속 인물의 말과 행

0: 상황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시대 상황과 그에 따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알 수가 있어요. 전기문이기 때문에 사실의 근거에서 글쓴이가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과 그에 대한 느낌이 담겨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뭐 일기 이런 글이겠죠? 자,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는 우빈입니다. 자, 문제 잘 풀었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낱말 퀴즈 준비되셨죠? 시작! 자, 이 단어는요, 초성은 시옷 니은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누가 옆에서 놀리거나 방해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지는 정신, 생각입니다. 예문은 정신력과 이것으로 어려운 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유관순이란 인물이 가진 것이기도 하죠? 네, 오늘의 낱말 여러분 바로 읽기 전에 수강호기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낱말과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상적인 부분 우리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전기문 나머지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강 4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weather and seasons. 날씨와 계절입니다. 날씨와 계절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월드 미션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설명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답은 바로 carrot, 당근이 되죠. 자, 당근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It is orange. Rabbits like to eat it. 이것은 주황색이고요. 토끼들이 그것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바로 carrot, 당근이 되죠. 자, 다음은 과일인데요. It is red and sweet. 빨간색이고 달콤합니다. It has many tiny seeds on the outside. 바깥에 작은 씨앗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strawberry, 딸기가 되겠죠. 잘 맞춰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월드 미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절에 대한 단어들을 함께 볼 텐데요. Guess the season. 바로 설명을 읽고 알맞은 계절을 여러분이 맞춰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을 읽어볼게요. It is hot and sunny. 덥고 해가 쨍쨍합니다. Many people go swimming.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절에 수영을 하러 가죠. 자, 두 번째는 It is cold and snowy. 춥고 눈이 와요. People wear warm coats. 사람들은 따뜻한 코트를 입습니다. 자, 각각이 어떤 계절을 나타내는지 오늘 단어 공부 열심히 한 뒤에 월드 미션 도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Weather이요, weather. 자, 발음해 볼까요? Weather. 바로 날씨 또는 일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니?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오늘 날씨가 어떠니? 라는 질문

이 되겠는데요. 지금 아래에 보면 How's the weather?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날씨가 어떠니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날씨가 어때라고 물을 때는 What's the weather like? 또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그리고 How's the weather?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Weather, 날씨 또는 일기예요. 자, 다음은 season. 자, 발음해볼까요? season. 자, 지금 발음교를 잘 보면 zn이라고 발음으로 끝나요. zn. 그래서 season입니다. season. season. 계절, 철. 그리고 동사로는요, 양념을 넣다, 양념을 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너는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하니? 자, 이때는 계절이라는 의미의 명사. What season do you like best? What season do you like best? 너는 어떤 계절,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하니? 라고 묻고 있죠. 자, weather, 날씨고요. season은 계절, 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hot. 자, 발음해볼까요? hot. hot. 형용사로 더운, 뜨거운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매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인기 있는 이란 의미도 있죠. 자, 이렇게 같은 형용사이지만 셋다 다른 의미인 거 여러분 별표 잘 쳐놓고 의미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더운, 뜨거운, 매운, 인기 있는. 자, 예문 볼게요. 말레이시아 날씨는 매우 덥다. The weather in Malaysia is very hot. 이때는 덥다라는 의미의 hot이 쓰인 거죠. The weather in Malaysia is very hot. 자, 우리가 푹푹 찌는 끓는 듯이 더우는 boiling이라는 표현을 써서 boiling hot이라고 합니다. boiling hot. 정말 더울 때 boiling hot 이런 표현을 쓰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cold. 자, 따라해 볼까요? cold. cold. 자, 형용사로 추운이란 의미가 있고요. 또 명사로는 감기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북극곰은 추운 지역에 산다. polar bears. 북극곰인데요. live in cold areas. polar bears live in cold areas. 북극곰은 추운 지역에 산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정말 덥다라고 할 때는 boiling hot, 끓는 듯이 더운이란 표현이 있었다면요. 매섭게 추우는 freezing cold라고 돼요. freeze가 얼다거든요. freezing, 정말 추운 겁니다. freezing cold, 매섭게 추운이란 의미가 되죠.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cool입니다. cool. 자, 발음해 볼까요? cool. cool. 시원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쿨하다. 이때는 침착한이라는 의미로도 써요. 그리고 멋진, 끝내주는 이런 표현도 있죠. 자, 동사로 무언가를 쿨하다, 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시원한 날씨는 야외 활동에 좋다. 시원한 날씨, the cool weather이 되겠죠. The cool weather is good for outdoor activities. 자, 여기서 outdoor이라고 하면 야외란 뜻이에요. 야외. 그럼 반대로 우리 실내 활동은 뭐라고 할까요? indoor activities라고 합니다. 자, outdoor, 야외의, indoor, 실내의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warm입니다. warm. 자, 발음해 볼까요? warm. 형용사로 따뜻한, 따스한. 그리고 동사로는 무엇을 데우다라는 의미로 써요. 자, 예문에 보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때는 여러분 그냥 warm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몸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에 맞춰서 비교급을 써줘야 돼요. 자, 여기서 비교급이 무엇이냐? 자,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더 뭐뭐해진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정도가 더 심해질 때 비교급 and 비교급을 쓰는데요. 비교급의 형태는 이렇게 형용사 뒤에 자, 이거 플러스 표시인데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형용사 뒤에 er을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warmer 이란 표현이 돼요. 더 따뜻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s getting warmer and warmer 이라고 하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warm, 따뜻한 이것의 비교급은 warmer, er을 붙여준다. It's getting warmer and warmer.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sunny예요, sunny. 자, 발음해 볼까요? sunny. 화창한 또는 햇살이 내리쬐는 이라는 의미가 되죠. 내일은 화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It won't be sunny tomorrow. It won't be sunny tomorrow. 내일은 화창하지 않을 것이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rainy. rainy. rainy. 비가 오는. rain은 비라는 명사 또는 동사로는 비가 오다란 뜻이죠. rain. 그래서 rainy는 비가 오는 이란 형용사가 돼요. 자, 여기 런던은 춥고 비가 온다. It's cold and rainy here in London. It's cold and rainy here in London. 여기 런던은 춥고 비가 와요. 라는 의미가 되죠. 자, sunny, 화창한, rainy, 비가 오는입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cloudy. cloudy. 흐린 또는 구름 낀 이란 뜻이에요. 자, cloud는 명사로 구름입니다. 그래서 cloudy는 구름이 낀 흐린이 되죠. 자, 일요일은 흐려질 것이다. Sunday is going to be cloudy. Sunday is going to be cloudy. 일요일은 흐려질 것이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windy입니다. windy. windy. 바람 부는. 자, wind는 우리가 명사로 바람이에요. 그래서 wind는 바람 부는 이란 의미가 되죠. 자, 밖은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분다. The weather is cold and windy outside. The weather is cold and windy outside. 밖은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어요. 자, cloudy, 흐린, windy, 바람 부는.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눈 내리는 이란 표현이 나와요. snowy. 자, 발음해 볼까요? snowy. snowy. 자, 우리가 눈은 snow라고 해요. snow 또는 눈이 내리다. snow. 마찬가지로 동사의 의미도 있는데요. snowy는 눈 내리는이에요. 자, 예문에 보면 우리는 눈 내리는 주말 동안 집에 있었다. We stayed inside during the snowy weekend. 여기서 위켄드가 주말입니다. 그래서 snowy weekend, 눈 내리는 주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단어 볼까요? foggy. 자, 발음해 볼게요. foggy. foggy. 네, 안개 낀이란 뜻입니다. fog는 명사로 안개예요. 그래서 foggy, 안개 낀. 자, 예문 볼게요. 안개가 너무 심해. 운전할 때 조심해라고 합니다. It's too foggy. 네, 안개가 너무 심하다라고 할때 우리는 It's too foggy라고 할수 있어요. It's too foggy. Be careful when driving. 운전할 때 조심해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wet입니다. wet. 자, 발음해 볼까요? wet. wet. 젖은이란 형용사이고요. 반의어는 dry, 마른이에요. wet, 젖은, dry, 마른. 자, 그리고 습한 비가 오는 상태도 우리가 we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문에 보면 내 신발은 폭우에 젖었다라고 하죠. My shoes got wet in the heavy rain. 자, heavy rain이라고 하면 폭우예요. 그래서 비가 정말 많이 올때 우리는 heavy rain, 폭우라는 말을 쓰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clear. 자, 발음해 볼까요? clear. clear. 날씨가 맑은 can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날씨가 clear하다, 맑다, 갯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또는 분명한, 확실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리고 clear 동사 의미도 있습니다. 동사로는 치우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예문 볼게요. 오늘 맑은 푸른 하늘을 볼수 있습니다. You can see a clear blue sky today. You can see a clear blue sky today. Clear blue sky. 맑은 푸른 하늘이 되겠죠. 이때 clear, 맑은, 날씨가 맑은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dark예요, dark. 자, 발음 따라 해볼까요? dark, dark. 어두운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진한, 짙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명사로 어둠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 너무 어두워서 나는 아무것도 볼수 없다. It's too dark. 자, 이때 dark는요, 어두운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t's too dark. 너무 어두워서. So I can't see anything.

자, 발음해볼까요? 아이스. 아이스. 얼음이죠, 얼음. 사람들은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다. People are enjoying ice fishing. 자, 이때 fishing은요, 낚시죠, 낚시. ice fishing. 얼음 낚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cy라는 단어도 있어요. icy. 자, 이건 형용사인데요. 얼음의 또는 얼음 같은 또는 차가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icy. 네, 얼음의 얼음 같은 차가운.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freezing. 자, 발음해 볼까요? freezing. freezing. 자, 아까 전에 freezing cold라는 표현을 봤었어요. freezing cold. 네, 몹시 추운, 매섭게 추운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freezing 자체가 꽁꽁 얼 정도로 몹시 추운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보면 밖은 매우 춥다라고 하죠. It's freezing outside. It's freezing outside. Wear warm clothes. 따뜻한 옷을 입어라 라고 하네요. 자, freeze. 동사 의미가 있습니다. freeze는 동사로 얼다죠. freeze, 얼다. freezing. 몹시 추운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spring입니다. spring. 자, 이제 계절이 나오네요. spring. spring. 자, 계절 중에서 spring은 봄입니다. 그리고 뭐 용수철, 스프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샘이란 뜻도 있어요. 자, 봄이 코앞에 왔다. Spring is around the corner. Spring is around the corner. 자, around the corner이라고 하면 코앞에 이런 뜻이에요. Spring is around the corner. 봄이 코앞에 왔다. 자, 다음은 summer입니다. summer. 자, 발음해 볼까요? summer. Summer. 네, 여름이죠, 여름. 나의 가족은 여름에 캠핑을 갔다. My family went camping in the summer. My family went camping in the summer. 나의 가족은 여름에 캠핑을 갔다. 자, spring 봄이고요. summer 여름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가을과 겨울이 나옵니다. 가을은 fall. Fall. 자, 따라해 볼까요? fall. 가을이고요. 사실 유의어로 autumn도 정말 많이 써요. autumn, autumn, fall, autumn 둘다 가을이란 의미가 됩니다. 네, autumn, fall. 자, 그리고 fall이라고 하면 동사로는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사의 3단 변화도 함께 나오죠. fall, fell, fallen입니다. fall, fell, fallen, fall, fell, fallen. 자, 예문 볼게요. 가을에는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진다. The air feels cool and fresh. 자, 이때 cool, 시원한, fresh는 상쾌한이죠. 언제? 가을에. During fall. During autumn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겨울입니다. Winter. 자, 발음해볼까요? Winter. Winter. 겨울. 사하라 사막에서는 겨울에 가끔 눈이 온다. It sometimes snows in winter. In the Sahara. It sometimes snows in winter in the Sahara. 네, 사하라 사막에서는 겨울에 가끔 눈이 와요. Sometimes snows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다음 단어는요. 기후라는 좀 어려운 명사가 나옵니다. 자, 기후는 climate. 자, 지금 보면 climate라고 발음되죠. climate. 자, 따라해 볼까요? climate. climate. climate가 아니에요. mit예요. mit. climate 기후. 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는요. climate change라고 합니다. climate change. 기후 변화가 되죠. 자, 예문에 그대로 나와요. 기후 변화는 바다들을 데우고 있다. climate change is warming the seas. Climate change is warming the seas. 기후 변화는 바다들을 데우고 있다. 자, 다음 단어는요. thunder이요, thunder. 자, 발음해 볼까요? thunder. thunder. 천둥, 우레라는 의미예요. 자, 지금 보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자, 강한 폭풍, a strong storm인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폭풍이에요. with 천둥을 써주는 거죠, 일단. 천둥은 thunder. 그리고 번개는 우리가 lightning이라고 합니다. lightning. A strong storm with thunder and lightning is coming.
천둥과 번

번개를 동반한 강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자, 우리가 thunder과 storm을 합치면요. thunderstorm이 돼요. thunderstorm. 뇌우 또는 천둥 번개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봤던 단어예요. lightning. 자, 따라해 볼까요? lightning. lightning. 번개란 의미가 됩니다. 번개. 형용사로는 번개 같은 또는 매우 빠른이 돼요. 자, 예문 볼게요. 방금 번개가 번쩍였다. There was a flash of lightning just now. There was a flash of lightning just now. 방금 번개가 번쩍였다. 자, 아래에 보면요. A flash of lightning. 번개의 번쩍임이라고 하죠. A flash of lightning. 번개의 번쩍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weather and seasons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단어들 함께 봤는데요. 자, 지금 보면요. 우리 이 번개라는 단어 앞에 700이라는 숫자가 있죠. 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700개의 단어를 공부를 한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하루하루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어느새 700개의 단어를 내가 공부를 한 거예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이 700개가 전부 다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단어라는 게참 신기한 게요. 아무리 외워도 그 다음 일이, 날이 지나면 또 까먹고, 그 다음 날이 또 지나면 더 까먹고요. 계속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자꾸 잊혀지는 게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반복. 자, 반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복습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반복과 복습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 700개의 단어가 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보카노트 잘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700개의 단어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쯤 되면은 다시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공부한 단어들이 많이 잊혀졌을 겁니다. 꼭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word puzzle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가로 퍼즐을 쭉 완성한 뒤에 히든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자, frozen water이에요. 자, 물이 얼면 뭐가 되죠? 얼음이 됩니다. 자, 얼음은 영어로 ice죠. ice. 자, ice. 얼음. 자, 2번은 the loud noise from the sky during a storm. 자, 폭풍 도중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천둥이죠. 천둥. 천둥은 thunder입니다. thunder. thunder. 자, 3번. The season between fall and spring. 자, season이라고 하면 계절인데요. 어떤 계절이냐? Between fall and spring. 가을과 봄 사이의 계절이에요.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봄이 오죠. 아하, 그럼 겨울 winter이 되겠죠. winter.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having bright sunlight라고 나와 있죠. 밝은 햇빛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는 sunny라는 형용사를 쓸수 있죠. 네, sunny. 자, 그러면 우리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은 그림 힌트입니다. 지금 어떤, 뭐가 오고 있죠? 그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snow가 되죠, snow. 자, snow는 눈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또는 눈이 내리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자, 6번은 not hot or warm. 자, 덥거나 따뜻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는 바로, 그렇죠, cold가 되겠죠. 추운 상태가 됩니다. 자, 6번은 cold. 추운이죠. 추운. 자, 7번의 그림 힌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번개가 보여요. 번개. 우리 번개는 영어로 lightning이라고 합니다. lightning. lightning. 네, 번개죠. 번개. 자, 8번은 full of clouds라고 하네요. 구름으로 가득한, 즉 흐릿한 구름이 낀 cloudy가 됩니다. cloudy. 자, 마지막 9번이죠. How's the blank today? 자, 무엇을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네, 오늘 날씨가 어때요? 라는 질문이 되면 되겠죠. 날씨는 weather입니다. weather. 그래서 날씨를 물어볼 때 우리는 How's the weather today? 라고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메시지는 It is so hot.

하시 되겠죠? 자, 아래 함께 적어 볼게요. It is so hot. 자, 이 문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매우 덥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히든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데일리 프랙티스로 가서 A번 한번 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자, 1번에 rainy, 비가 오는이라는 형용사이고요. 비가 오다, 동사는 그냥 rain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rainy, rain. 자, 2번은 fog, 안개라는 명사가 나오고요. 안개 낀이란 형용사를 써주면 돼요. 안개 끼는 foggy입니다. foggy. 자, 잠을 한번더 쓰고 y를 붙여주면 되죠. fog, foggy. 자, 3번은 wet, 젖은이고요. 이것의 반이요. 마르는 dry입니다. dry. wet, dry. 자, 4번 hot, 더운이죠. 자, 추우는 cold입니다. cold. hot, cold. 자, 5번 autumn. 자, 가을의 유의요. 우리 똑같은 의미로 어떤 단어가 있었죠? fall이 있었어요. fall. 그래서 autumn, fall 둘다 가을이란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A에 해당되는 단어를 한번 적어봤고요. 이제 B로 가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볼게요. 흐리고 바람 부는입니다. 자, 우리 흐린이란 뜻은 그렇죠. cloudy가 되죠. cloudy. cloudy and windy. 흐리고 바람 부는. 자, 2번은 어두워지다예요. 어두워지다는 get dark. get dark가 되겠죠. 어두워지다. 자, 3번. 꽁꽁 얼 정도로 몹시 추운 상태를 우리 어떤 단어를 쓰죠? 그렇죠. freezing cold가 있었어요. freezing cold. 매섭게 추운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freezing. 꽁꽁 얼 정도로 추운. freezing cold. 자, 4번. 기상캐스터입니다. 우리 기상이라는 단어. 네, 바로 weather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a weather reporter. 기상캐스터가 되죠.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캐스터, a weather reporter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은 번개의 섬광이에요. A flash of, 그렇죠. 번개는 lightning이었습니다. lightning. A flash of lightning. 번개의 섬광. 자, 이렇게 우리 비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잘 정리해 봤는데요. 흐리는 cloudy, dark, 어두운 freezing, 그쵸? 꽁꽁 얼 정도로 추운이었고요. weather, 기상, 날씨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에 lightning, 번개가 되죠, 번개. 자, 이어서 우리 C로 가서 우리말 뜻을 보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기후 변화입니다. 우리 기후 변화는 climate change라는 표현으로 봤었죠. 기후는 climate이에요, climate. Climate change is a global problem. 기후변화는 지구적 문제이다. 자, 2번. 눈이 올 때, when it snows. When it snows, we go outside. 눈이 올때 우리는 밖에 나간다. 자, 3번입니다. 내일은 햇빛이 나고 더운 날이 될 예정이다. It's going to be a sunny. 자, 일단 햇빛이 난다. sunny라고 써주고요. And hot day tomorrow. 내일은 sunny and hot day. 햇빛이 나고 더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1번에 climate, 기후입니다.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이고요. snow는요, 눈이 오다죠. 그래서 when it snows, 눈이 올 때. 3번에 sunny는요, 햇빛이 난 상태, 즉 화창한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볼때 따뜻하다고 느낀다. 따뜻한 Worm이죠, worm. I feel warm when I look at the painting. I feel warm. 나는 따뜻하다고 느낀다. 자, 마지막 5번은요. 여름 내내 그녀는 바다 근처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자, 여름 내내는 all summer long. All summer long, she stayed near the sea. 여름 내내 그녀는 바다 근처에 머물렀다가 되겠습니다. 자, warm, 따뜻한. Summer, 여름이란 의미가 돼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단어와 관련된 Daily Practice까지 잘 완성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Word Mission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Guess the Season, 알맞은 계절을 여러분이 골라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 계절은요. It is

0: sunny. 덥고 해가 내리쬐는 계절입니다. Many people go swimming.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러 가죠. 자, 다음은 It is cold and snowy. 춥고 눈이 오는 계절입니다. People wear warm coats. 사람들은 따뜻한 코트를 입습니다. 자, 해당되는 계절을 각각 영어로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벌써 Day 28, Day 28까지 왔죠? Day 28 미션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벌써 700개 단어를 봤습니다. 정말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완강까지 함께해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지금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공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유닛을 들어갑니다. 우리 유닛 7 제목은요, Society and Culture인데요. 우리 이 유닛에서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 예술 등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Day 28에서 Society, 사회와 관련된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26페이지 첫 번째 단어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Society. Society 하면 사회,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말할 때 Society.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역할이 있다. Everyone has a role in society.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 단어로 social. Social 하면 이건 사회의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한편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 있잖아요. 그 사회 과목은 society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회 과목은 social studies. 사회와 관련된 어떤 연구이다, 학문이다 라고 해서 사회 과목은 social studies라고 부른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public. public 하면 일반인의, 대중의라는 뜻이 됩니다. 또는 이제 공공의라는 뜻도 되고요. 반대말로는 private 하면 이건 사적인이란 뜻이 되겠죠. 해서 이 public이란 단어는 또 명사로도 쓰여요. 대중이란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추가 단어로 공공장소, 이제 함께 공공이 사용하는 장소다 해서 public place 이렇게 부르고요. 또 우리가 다 함께 사용하는 도서관, public library, 공공도서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또는 우리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다 같이 사용하는 교통수단 있잖아요. 우리 대중교통,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때 public transportation 이렇게 부른다는 거. 해서 이 표현들도 같이 알아둘게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 이 발음 기호를 잘 보고 2강세 그리고 1강세 지켜서 population입니다. 우리 population 하면 이건 인구,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개체 수를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popular.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이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자,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popular 이고요. 이제 인구, 인구 수를 나타낼 때는 population 입니다.

예문 보시면 The population of this city is growing. 이 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때 population은 이셀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관사 더랑 함께 쓰이며 단수 형태로만 사용된다는 거. populations 이렇게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이것도 2강세, 그리고 1강세 지켜서요. individual. individual 하면 이건 형용사로 개인의라는 뜻이 되어서요. 예문 보면 우리는 개인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We should respect individual differences.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한편 명사로 또 개인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집단, group의 반대말이죠. 자, 여긴 어떤 단어가 숨어 있냐면 divide 하면 나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in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할때 individual.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도 강세를 먼저 표시해 보면요. 이렇게 2강세, 그리고 이렇게 1강세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단어가 길때 강세가 두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1강세를 더 강하게 읽어주면 된다. 해서 civilization, civilization입니다. 우리 civilization 하면 이건 문명을 말하는데요. 이 문명이라는 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제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회나 문화를 발전시킨 것, 그것을 문명이라고 하죠. 자, 예문 보면 고대 문명은 또강 근처에서 발달을 했어요. 고대 문명이라고 할때 ancient civilization. 자, 이렇게 철자가 어려운 단어는 여러분 따라 쓰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Ancient civilization developed near rivers.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지도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세계에서 문명의 최초 발상지, 고대 4대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일강 유역에 이집트 문명 있고,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에 인도 문명, 그리고 황허강 유역에 중국 문명, 이네 가지 지역이 이제 인류 최초로 문명이 발생한 발상지이다. 해서 이 고대 4대 문명을 가리킬 때요, four civilization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vote. 자, vote 하면 투표하다, 또 선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명사로는 투표라는 뜻도 되는데, 우리 투표하는 거, 민주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자질이죠. 우리 같이 쓰는 표현 보시면, vote for 하면 누구누구에게 투표하다입니다. 나는 그에게 투표했어. I voted for him.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편 vote against 하면 이건 뭐뭐뭐에 반대 투표하다란 뜻이에요. 나는 그 계획에 반대표를 던졌다. I voted against the plan.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투표권이라고 할 때는 right to vote 이렇게 표현합니다. right가 권리라서 투표할 권리라고 할때 right to vote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음절에 1강세를 두고요. 자, 이거는 발음이 두 가지 가능하네요. candidate. 자, candidate도 가능하고 또는 candidate도 가능한데요. 자, 이건 후보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선거에 출마하는 여러 명의 후보자를 이 단어로 표현하는데, 자, 그 남자는 그 직책에 적합한 후보자가 아니다. The man is not a suitable candidate for the position. 적합한 후보자, suitable candidate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떤 선거에서 아주 당선이 유력한 후보라고 할 때요, strong candidat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직책 이름들이 또 나오는데요. mayor. 자, mayor 하면 시장인데, 이건 물건을 파는 시장이 아니고 어떤 도시를 관리하는 장. 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라고 할 때, the mayor of Seoul, 그리고 부산시장이라고 할 때, the mayor of Busan,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시장이라고 할 때, mayor.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 보시면,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president. president 하면 대통령을 얘기하죠. The president leads the country. 대통령은 나라를 이끈다라는 예문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 학급 내에서 회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학급 회장인 친구들 있을 텐데, 학급 회장을 class president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유의어로 또 leader가 있겠죠. 한편 추가 표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Vice President, 부통령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부통령이 없지만 미국에 부통령이 있습니다. 이때 부, 이 Vice라는 단어가 부라는 뜻이에요. 부차적이다 할 때 부. 그래서 부통령 하면 Vice President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학급에서의 부회장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Vice Class President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 출마하다라고 할 때는요, run이라는 동사를 써요. 이때 run은 달리다가 아니라 어떤 선거 같은 것에 출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run for presid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 읽어볼까요? Prime Minister. Prime Minister 하면 총리. 또 수상이라는 직책 이름입니다. 여기서 prime은요, 주된, 최고의라는 뜻으로 prime minister는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minister, 장관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이래요. 우리 장관을 minister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장관을 prime minister, 총리라고 부른다. 줄여서 PM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나라마다 어떤 정치 제도라든지 직책 이름이 모두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들에는 대통령이 없고 이제 총리가 어떤 정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일본 그런 곳에서는 이제 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 총리를 prime minister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보카 플러스 보시면 선거와 정치 지도자를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면요. Running mate. 자, running mate는 어떤 선거의 동반 후보를 얘기합니다. 이건 주로 미국 정치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이랑 부통령 선거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랑 이제 부통령 후보가 한 팀이 되어서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 후보와 함께 출마하는 그 부통령 후보를 이제 running mate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선거의 어떤 후보자, candidate라는 표현 우리 배웠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할 때 mayor, 대통령이라고 할 때 president. 우리 시장이나 대통령은 보통 국민이 투표로 선출을 한다. 한편 총리, prime minister는 국민이 직접 뽑기보다는 의회에서 선출되거나 또는 다수당이 구성한다. 다수당의 장이 이제 총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우리 정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식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이 단어도 강세 지켜서 한번 읽어볼까요? Federation. Federation이라는 약간 어려운 단어 나와 있는데 이건 연방국가, 연맹을 얘기합니다. 여러 어떤 지역이, 여러 단위가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연방국가를 말해요. 자, 연방에서는 각 주가 자체 정부를 가지고 있다. In a federation, each state has its own government. 해서 연방국가 할 때는요, 여러분, 미국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우리 미국이라고 할 때요, the US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게 이때 US가 뭐의 약자냐? United State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state는 이제 하나하나의 주를 얘기해요. 캘리포니아 주, 뭐 텍사스 주, 뉴욕 주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Federation은 여러 지역이나 주가 모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체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 있다. 미국에는 여러 주가 있고 각 주는 또 자체 정부를 가지면서도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와 함께 나라를 운영한다는 거 이 단어랑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Agreement. Agreement 하면 동의. 또는 협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agree가 동의하다니까 이것의 명사형이 이제 agreement가 되는 건데요. 자, 그들은 무역 협정을 맺었다. They made a trade agreement. 어떤 협정을 맺다라고 할 때 make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네요.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도 같이 읽어보면 international. International 하면 국제적인입니다. International은 inter plus national인데요. inter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그리고 national은 국가의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즉 국제적인이라는 뜻이 된다. 영어는 국제적인 언어죠. international language. 그리고 또 인천국제공항 있잖아요. international airport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homeless. Homeless 하면 노숙자의,
또는 집이 없는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lease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lease는 어떤 명사 뒤에 붙어서 무엇이 없는 이란 뜻의 형용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노숙자의라고 할 때 homeless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care에다가 lease를 붙이게 되면 이건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 거죠. 해서 careless 하면 부주의한입니다. 그리고 hope에다 list를 붙이면 이제 희망이 없는, 그래서 절망적인이라고 할 때 hopeless 이렇게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orphan. orphan 하면 고아를 얘기하죠. 부모를 여인, 고아. 그리고 우리 추가 단어로 orphanage. orphanage 하면 고아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순간 포착입니다. 우리 친구들 눈을 크게 뜨고 첫 번째 단어 바로 드릴게요. 자, 잘 보였나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뭔가요? 정답은 mayor. mayor 하면 시장이라는 뜻이었죠. 다음 우리 두 번째 단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 단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public. public 하면 공공의 또는 대중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단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 단어는요. 정답은 candidate. candidate 하면 후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general. general 하면 일반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반대말로는 specific 하면 구체적인, particular 하면 특정한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정보, specific information. 그런데 그것과 이제 반대로 일반적인 정보를 나타낼 때는 general information입니다. 자, 예문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깨끗한 공공장소가 있는 안전한 동네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할 때, 자, 일반적으로라는 표현, in genera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일반 상식을 얘기할 때, general knowledge,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까요? crime. crime 하면 범죄, 범행을 얘기해요. The crime happened at night. 그 범죄는 밤에 일어났다. 되고요. 여러분 어떤 범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범죄 현장에 노란색으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범죄 현장을 뭐라고 하냐면 crime scene. crime scene이라고 하면 범죄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추가 단어로 범죄자라고 할 때는요. criminal. criminal 하면 범죄자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입니다. steal. 우리 steal 하면 동사로 훔치다 라는 뜻인데요. 이건 3단 변화, 불규칙 변화합니다. 그래서 steal, stole, stolen. steal, stole, stolen 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지 마라 할 때 don't steal ideas from other people 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steal 이라는 표현은 또 어떻게도 쓰일 수 있냐면 be a steal 하면 값이 너무 싸서 뭐 거저나 마찬가지다 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물건이 정말 싸서 정말 훔친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it's a ste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는데요. 이 단어는 명사, 동사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전동의 법칙을 따라서 이제 명사로는 첫 음절의 강세가 오죠. suspect. suspect 하면 용의자를 말하는데요. 용의자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말하죠. 경찰은 그 용의자를 심문했다. The police questioned the suspect. 그래서 용의자이고요. 이건 아까 전에 범죄자, criminal과 구분해야 되겠네요. 한편 이 단어는 또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뒤음절의 강세가 와서요. suspect. suspect 하면 동사로 의심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army. 자, army 하면 군대를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로 쓰이고요. 자, 그래서 군대에 입대하다라고 할 땐 join the army. 군 복무를 하다라고 할 땐 serve in the arm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army는요 군대 중에서도 육군을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 외에 뭐 해군이라고 할 때는 navy,
그리고 공군이라고 할 때는 Air Force 이런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 Tradition.

Tradition 하면 전통을 얘기하죠. 오랜 시간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문화 또는 생활 양식을 전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형용사형으로는 뒤에 AL을 붙여서 traditional 하면 전통의입니다. 우리 전통의 음식이라고 할때 traditional food 말할 수 있고, 또 전통 옷, traditional clothes, 그리고 전통 음악, traditional musi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단어입니다. unique. 자, unique 하면 이렇게 뒤듬절의 강세가 오게 되는데, 자, unique는 독특한, 유일한이라는 뜻이에요. Everyone's fingerprints are unique. 모든 사람의 지문은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unique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자,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엔 첫음절의 강세 두고요. Various. 자, various 하면 다양한, 여러 가지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전 강의에서 vary가 서로 다르다 또는 달라지다라는 동사로 배웠거든요. 자, 이걸 형용사형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한편 명사형은요, variety였어요. variety 하면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various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들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라고 할 때, various kinds of,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 various kinds of ice crea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 때, in various ways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요,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develop. develop 하면 개발하다 또는 발달하다, 발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선진국을 말할 때는요, developed country입니다. developed 이렇게 ed를 붙여준 형태는 과거분사라고 부르는데, 이건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서 이미 발달한, 이미 개발이 완료된 나라를 말할 때 developed country 이렇게 표현하고요. 한편 developing country도 있습니다. 이때 ing는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형태예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서 아직 개발 과정에 있는,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개발도상국을 developing country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까요? 자, 뒤듬절의 강세를 두고요. include. include 하면 포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반대말은요, exclude예요. 우리 in은 이제 안에다가 포함시키는 거고, ex는 밖이란 뜻이 있어서 exclude 하면 제외시키다. 자, 예문 보면 이 패키지 여행이 투어와 점심을 포함하나요? Does this package include a tour and lunch?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음절 강세를 두고요. establish. establish인데요. 이건 설립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의어로 found도 마찬가지로 설립하다. 이건 어떤 조직이나 단체 같은 걸 설립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의 증조부는, 우리 증조부라고 할 때, my great grandfather인데요. 1985년에 그 학교를 설립했다라고 하려면, established the school in 1985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prosper. 자, prosper 하면 어떤 것이 번영하다, 또 번창하다, 번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도시는 무역을 통해 번영했어요. The city prospered through trad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어떤 사업이 번창하다라고 할 때, The business prospered.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의 강세 두고요. donate. 자, donate 하면 기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어떤 것들 기부할 수 있어요? 우리 돈을 기부하다라고 할때 donate money 이고요. 또는 어떤 물건 같은 것을 기부하다라고 할 때는요, donate goods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헌혈하다라고 할때 이것도 피를 기부하는 거니까 donate를 써서 donate blo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추가 단어로 명사형도 알아두세요. donation. donation 하면 기부라는 뜻의 명사이고요. 그리고 여기 OR로 끝나는 형태, donor 같은 경우엔 기부자, 기부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statistic. statistic.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statistic 하면 통계를 얘기합니다. 그 통계는 인구 증가를 보여준다. The statistics show population growth. 이렇게 됐는데, 자, 이 statistic 하면 만약에 앞에 어를 붙여서 a statistic 하면 그건 어떤 하나의 통계 수치를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 보통 여러

수치들이 모여서 어떤 추세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통계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복수형으로 statistics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플러스 보시면 statistics 이 단어가 통계학이라는 학문 이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학이라는 학문 이름으로 쓰일 때는요,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통계학이라는 이 학문은 뭐 재미있다 라고 할 때 statistics is fu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도 강세 지켜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interpretation이라는 정말 긴 단어인데요. 여기서 interpret이라는 단어가 해석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interpretation 하면 이건 해석 또는 해설이라는 단어가 되고 또는 어떤 것을 내가 해석한 거, 즉 이해, 판단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 the man gave a new, 자, 그 남자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라고 할 때 interpretation 이렇게 여러분 철자도 쓰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The man gave a new interpretation of the king's dream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 단어로 interpreter. interpreter 하면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통역사라는 직업 이름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숨은 단어를 찾아라 입니다. 우리 워드 퍼즐 나와 있는데요. 첫 글자 힌트 바로 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 빨간색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잘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모두 찾으셨을까요? 그럼 우리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I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요. include. include 하면 포함하다 라는 뜻이었죠. 다음 오른쪽 맨 위에 D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donate. donate 하면 기부하다 였습니다. 다음 왼쪽 아래에요. S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요. suspect. 자, suspect 하면 용의자 또는 suspect 하면 의심하다 라는 뜻도 있었고요. 다음 V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various. various 하면 다양한 이란 뜻의 단어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32페이지예요. 다음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단어 체크 표시해봅시다. 우리 1번에 노숙자의라고 할 때는 당연히 homeless 골라야겠죠. home은 집, 그리고 homeless 해야 집이 없는 이란 형용사가 된다. 다음 우리 대통령이라고 할 때는요. president이죠. mayor는 시장이라는 단어였고요. 다음 훔치다 라고 하는 단어는 둘 중에 steal 이걸 골라야 됩니다. 이때 이 steal은 아직도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국제적인이라고 할 때는요. 국제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해서 international 골라야 합니다. national 하면 이건 그냥 국가의 라는 뜻이고요. 다음 범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crime 골라야 되겠죠. suspect 하면 이건 용의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B번 같이 풀어볼게요. 알맞은 단어 체크해 볼까요? 1번에 when people choose a leader, 사람들이 리더를 선택할 때 그들은 뭐 한다? 투표한다 해야겠네요. 우리 투표하다 vote 골라주시고요. donate는 기부하다니까 여기엔 맞지 않네요. 다음 2번입니다. The number of people. 자, 사람들의 수예요. Living in a place. 어떤 장소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뭐라고 불린다? 인구라고 불리죠. Population 골라주시고요. Public 하면 뭐 대중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음 3번 보면요. A group of soldiers. 한 그룹의 군인이에요. Who fight for a country. 어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군대라고 할 때는 army 골라주시면 되죠. agreement 하면 동의, 협정이었고요. 다음 4번에 a child who has lost both parents. 자, 부모님을 둘 다 잃은 아이는 뭐라고 부른다? 고아라는 단어 orphan입니다. candidate 하면 이건 후보자란 뜻의 단어였습니다. 다음 우리 C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각 개인은 그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 있었죠. Each individual has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issue. 이렇게 완성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그 두 나라는 서로 돕기로 협정을 맺었다. The two countries made an
협정이라고 할 때 agreement 이렇게 완성해 주네요. 다음 3번입니다. 한국은 명절에 한복을 입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Korea has a 전통이라는 명사는요, tradition입니다. Korea has a tradition of wearing 한복 on holidays. 자, 다음 우리 4번 볼게요. The company plans to, 그 회사는 뭐 할 계획이에요? 내년에 새로운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에요. 우리 설립하다라는 단어 E로 시작하는 establish 있었죠? The company plans to establish a new school next year. 다음 우리 5번입니다. 그 보고서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여준다. The report shows, 자, 우리 통계라고 할 때 statistics. The report shows statistics about the increase in tourists.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 3개 골라서 정리하기입니다. 오늘 사회와 관련된 여러 어려운 단어들, 긴 단어들을 공부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어려웠던 단어 3개를 골라서요. 그 뜻과 예문을 다시 써보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포텐 수학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무리수와 실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실수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수의 범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확인하도록 하죠. 자, 우리 처음 알아야 될 개념은 무리수와 실수의 정의예요. 무리수는 어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입니다. 선생님, 예전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였는데요. 그럼 유리수와 반대입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우리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반대의 생각을 한다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 무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수라는 것은 그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 안에 유리수인 것과 무리수인 것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진다 생각할 수 있겠죠.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파이는 3.1415926......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하는 거 없이 계속 무수히 소수점 아래로 숫자들이 나열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루트 2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요. 이 값도 1.414213535...... 하고 나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무리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1.23에서 23이 순환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죠. 23, 23, 23, 23, 소수점 아래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분수로 바꾸는 방법도 공식화시켜서 알고 있었죠. 분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인가요? 아닙니다. 유리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무리수들과 유리수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틀리지 않아야 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의 싱크홀 첫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첫 번째 싱크홀은 유리수의 정의를 명확하게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무리수와 실수를 알기 위해서는 유리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무리수와 실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그 분수로 나타낸다는 것의 의미가 p분의 q의 꼴로 나타냈을 때 분모는 0이 아닌 정수, 분자는 정수가 되는 형태를 유리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실수의 체계라는 건데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통틀어서 실수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리수와 무리수들이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리수는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지고요. 정수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구별됩니다. 자, 더불어 자연수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자연수는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나누어져요. 1은 약수가 1개밖에 없고요. 소수는 약수가 2개,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이다라고 구별할 수 있겠죠. 자연수의 구별까지도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무리수는 아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수의 관점에서 보자면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무한소수 안에 순환하면서 무한히 소수점 아래로 숫자가 반복되어지는 순환소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다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빨간 선 보이시죠? 저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고요. 아래쪽에 있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소수가 모두 무리수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이야기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첫 번째 싱크홀과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에서 분수로 나타내려면
분자와 분모가 모두 정수꼴로 나타나야 한다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있지만 분자에 있는 루트 2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수꼴로 나타났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보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골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쓸 수 있어야겠죠? 자, 먼저 16분의 1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16분의 1은 어떤 수니? 하고 고민했더니 제곱하면 16분의 1이 되는 것 중에서 양수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머릿속에서 빨리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를 제곱해야 16분의 1이 되죠?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 그런데 그 중에 양수가 바로 루트 16분의 1이니까 아, 루트 16분의 1은 4분의 1에 해당하는구나 얘기할 수 있겠네. 결국 유리수죠. 그래서 우리 루트 16분의 1은 유리수에 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리수에만 쓰나요? 아니죠. 유리수라면 실수도 될 거예요.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 쪽에도 루트 16분의 1이 쓰여져야겠죠. 그 다음 2분의 파이는 파이가 무리수였어요. 그걸 2로 나누어도 소수점 아래의 숫자들이 순환하지 않으면서 계속 반복된다라는 건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는 무리수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무리수도 실수의 일종이니까 아 실수 자리에 2분의 파이 들어가야겠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0.12에서 2가 순환하는 것은 어때요? 그래, 순환하는 거 하나구나. 그러면 분모는 90이고 분자는 12에서 1 빼면 되니까 90분의 11이라고 분수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유리수입니다. 그렇다면 유리수 자리에 0.12에서 2 순환하는 순환소수 쓸 수 있어야 되고 실수 자리에도 똑같이 써주실 수 있어야겠죠. 자, 다음 루트 0.9에 0.9 순환 생각할게요. 그럼 먼저 안쪽에 있는 0.9에서 9 순환하는 값이 얼마인지 생각해야죠. 이거 9분의 9니까 1. 결국 이 전체 값은 루트 1을 의미하고요. 루트 1은 제곱해서 1이 되는 것 중에 양수를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 1이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정수네요. 자연수이면서 정수예요. 그래서 정수 자리에는 루트 0.9에 구순환하는 값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수라면 당연히 유리수도 될 테니까 여기 유리수 자리에도 쓰셔야 되고 실수도 될 테니까 실수 자리에도 똑같이 써주실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봅시다. 3분의 루트 5, 무리수를 3으로 나눴어요. 여전히 무리수일 겁니다. 그래서 3분의 루트 5, 역시나 실수 자리에도 3분의 루트 5 하고 들어가야겠죠? 2 플러스 루트 2는요, 소수점 아래로 순환하지 않는 숫자들이 무수히 많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2만 더했다고 하더라도 소수점 아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리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 무리수 자리에 쓰시고, 실수 자리에도 2 플러스 루트 2를 써주셔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무리수와 실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숫자들을 구별해 봤습니다. 오늘의 한줄 통해서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만점왕 수학 플러스로 만나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합동과 대칭에 관련한 내용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응용문제 복습 일부를 다뤄보았죠? 이번 시간에 이어서 그 내용을 다뤄보면서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까지 확인해 볼 거예요. 이 내용들은요, 북2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 합동과 대칭에서 서술형 수행평가 그 풀이 과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찬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용문제 복습 세 번째 유형으로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넓이 구하기. 오른쪽은 직선 기역 니은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의 일부분이에요.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요? 완성된 선대칭 도형의 넓이는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넓이의 두 배와 같게 됩니다. 문제결의 비법, 선대칭 도형에서 대응점끼리 이은 선문은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또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문을 똑같이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완성한 선대칭 도형을 살펴보면은요, 이 점의 대응점이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칭축 위에 있는 점과 이 대응점 이렇게 이어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고요. 완성된 선대칭 도형에서는 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또 이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똑같이 둘로 나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14cm이고 높이가 5cm인 삼각형 넓이의 두 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70을 2로 나누고 다시 2를 곱하니까 이 값은 70. 따라서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70제곱 cm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죠. 문제 해결됐나요? 그럼 비슷한 문제로 연습해 볼게요. 직선 기역 니은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의 일부분입니다.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다리꼴 넓이의 두 배가 되거든요. 그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이 점의 대응점이 여기 있고요. 이 점의 대응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대칭축 위의 점과 이 대응점을 차례로 이어서 완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빗금칫, 이 처음 사다리꼴 넓이의 두 배만큼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192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넓이는 192제곱센티미터로 해결해 줄게요. 이어서 하나 더 연습해요. 직선 기역 니은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의 일부분입니다.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이 사다리꼴 넓이의 두 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이 길이가 5cm니까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는 11과 5를 더한 16cm니까 이 둘을 더한 후 여기에 높이 8cm 곱하고 2로 나눠줍시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한 값의 두 배로 우리는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에다가 8을 곱하면 168, 2로 나누고 다시 2를 곱해서 168. 이렇게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실제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삼각형의 넓이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8cm의 두 배, 16cm, 높이 11cm 곱하고 2로 나눠주니까 88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16cm, 세로가 5cm니까 80제곱센티미터가 되어서 이 둘을 더했더니 역시 168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도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의 일부분이에요.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점대칭 도형을 완성한다.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있고,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있어요. 이 점의 대응점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대응점을 찾아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와 같이 이어서 점대칭 도형을 완성해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는 결국 처음에 있었던 이 사다리꼴 넓이의 몇 배? 두 배와 같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이렇게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하고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이 값은 11에다가 6을 곱해 66, 2로 나누면 33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금 그 넓이의 몇 배? 두 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6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의 일부분이에요.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실제로 점대칭 도형을 완성하고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 두 배라고 표현해 줄수 있겠죠. 완성한 점대칭 도형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될 테니까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12cm고 높이는 8cm. 그럼 12 곱하기 8 나누기 2할 건데 그 값의 몇 배? 두 배. 따라서 이때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는 9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합니다. 하나 더 봅시다. 오른쪽은 점 시옷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의 일부분이다.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정사각형일 때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점 미음이 있죠. 대응점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대응점 여기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점 기역에 대응점 쭉쭉쭉쭉쭉쭉 와서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의 점 니은의 대응점 그리고 점 디귿의 대응점 점 디귿의 대응점이니까 뭐 이쯤 있다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점대칭 도형이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완성한 점대칭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볼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넓이라고 하는 건 처음 정사각형 넓이의 두 배에다가 요기요 겹쳐진 부분의 넓이만큼을 뺀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5, 25제곱센티미터고 두 배를 하면 50제곱센티미터인데 거기서 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빼내주는 거예요. 요기 요렇게 겹쳐진 부분. 그럼 2 곱하기 2에서 4 빼주니까 4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군요. 문제의 답을 구하여 46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해 둘게요. 이렇게 응용 문제 복습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서술형 도전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미음 디귿 리을은 서로 합동이다. 선분 기역 미음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일까라고 묻습니다.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은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두 삼각형이 합동일 때 변, 기역 니은의 길이와 변, 미음, 디귿의 길이는 서로 같게 돼요. 따라서 이 길이를 8cm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변, 기역, 디귿의 길이와 변, 미음, 리을의 길이가 같아 이처럼 17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분 기역, 미음의 길이는 17에서 8을 뺐으니까 9cm입니다라고 나타내 주어야죠. 자,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므로 이때 변, 기역, 니은의 길이와 그리고 또 누구? 변, 미음, 디귿의 길이가 같다. 이 길이는 8cm. 이와 같이 표현되고 그다음에 변, 기역 디귿의 길이는 또 누구와 같다라고 했나요? 변, 미음, 리을의 길이와 같게 되어서 이 길이는 17cm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선분 기역, 미음의 길이, 선분 기역, 미음의 길이는 다 구해두었죠? 17에서 8을 뺀 9cm입니다. 이와 같이 풀이 과정을 써주고 문제의 답은 9cm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간단히 그 풀이 과정과 답까지가 해결되었습니다. 2번 두 사각형이 서로 합동입니다.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가 몇 cm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니까 대응변은 그 길이가 같습니다.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 기역, 리을의 길이를 알아야겠군요. 그럼 변, 기역, 리을, 대응변은 변, 이응, 미음이에요. 따라서 그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3cm라고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 리을, 디귿의 길이. 요것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대응변을 찾아주세요. 그럼 이것은 변, 미음, 비읍하고 그 길이가 같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가 4cm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 요것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는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하니까 18cm가 되겠습니다. 라고 풀이의 과정을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8cm.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서 표현해 보았어요. 두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음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3번 봅시다. 선분 기역 디귿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 이등변 삼각형일 때각 리을 기역 니은의 크기는 자 표시하고 있는 이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는 것일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주어진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이므로 이때 각, 기역, 디귿, 니은의 크기는 무엇과 같게 되나요? 각, 기역, 디귿, 니은의 크기. 이것은 각, 기역, 니은, 디귿의 크기와 같아서 그 크기가 65도, 이렇게 65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65도이고, 그러면 각, 니은, 기역, 디귿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각, 니은, 기역, 디귿. 세각의 크기야 180도에서 65도를 빼고 65도를 뺀다. 그러면 결국은 130도를 빼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이처럼 50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선분 기역 디귿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대칭 도형에서 선대칭 도형에서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크기는 같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각, 니은, 기역, 디귿의 크기하고 여기는 각, 니은, 기역, 디귿 있죠? 그것과 대응각은 각, 리을, 기역,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각, 리을, 기역, 디귿하고는 이두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와 같이 50도 이렇게 선대칭 도형에서 대응각의 크기는 같으므로 이두 각의 크기는 50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리을, 기역, 니은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그럼 이것은 50도의 두 배가 되겠죠. 뭐 50도 더하기 50도 할까요? 그러면 이건 100도입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각의 크기는 100도예요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해결되었죠? 선대칭 도형 그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답니다. 또 4번의 문제는 선분 기역 디귿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에요.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여기서 점 니은과 점 리을은 대응점이에요.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똑같이 둘로 나눕니다. 거기에다가 이 대칭축과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수직으로 만난다. 바로 이것이 선대칭 도형의 성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그 다음에 대칭축이 수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똑같이 둘로 나눈다. 또는 이렇게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같으므로, 그러면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삼각형, 누구? 여기는 이 삼각형 넓이의 두 배가 된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21cm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16의 반만큼, 즉 8cm, 높이가 8cm인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와 같으므로 두 배와 같으므로,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1 곱하기 8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런데 그 값의 두 배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계산하면 168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죠. 문제의 답168 제곱 센티미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림과 같이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습니다. 이때 각 리을 미음 비읍의 크기가 몇 도일까요? 각 리을 미음 비읍 여기에 표시하고 있는 이

자기 크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접었다 펼쳐보세요. 그럼 결국은 이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각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각 미음, 리을, 비읍. 각 미음, 리을, 비읍의 크기. 이 크기가 누구와 같게 될까? 여기 이렇게 표시한 이 각의 크기는 여기는 이 각과 크기가 같게 되죠. 각, 기역, 리을, 비읍의 크기와도 같아서 그 크기는 65도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고요. 그래서 얘는 65도이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 이두 각도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써줄게요. 각, 미음, 비읍, 리을의 크기는 자, 이 크기가 무엇과 같게 됩니까? 각 미음, 비읍, 리을이니까 각 기역, 비급, 기역, 비읍, 리을의 크기와도 같게 되는데 그러면 이럴 때이두 개의 크기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통하여 각 누구? 미음, 비읍, 리을. 각 미음, 비읍, 리을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직선이 이루는 각도 180도에서 70도를 뺀 값을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10도를 2로 나눠주니까 이 각의 크기는 55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55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각, 리을, 미음, 비읍의 크기. 각, 리을, 미음, 비읍의 크기는 180도, 삼각형 세각의 크기와 180도에서 65도와 55도를 빼면 돼요. 그럼 합해서 120도를 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크기는 60도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해서 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풀이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제 편리한 방법들이 생기는데 단 적용되는 성질을 잘 보면 돼요. 합동이다. 얘를 접은 것을 펼치면 얘랑 얘랑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는구나. 합동인 도형에서는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들을 활용해 가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6번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의 일부분이에요.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넓이에 몇 배가 되는 것일까? 바로 두 배가 되겠죠.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있고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있어요. 이 점의 대응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고요. 이 점의 대응점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완성한 점대칭 도형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한번더 살펴볼게요. 여기 대응점, 여기, 여기 대응점, 여기. 이 점의 대응점은 좀더 여기, 요쯤에 요렇게 있을 것이다. 표현해 볼수 있겠죠? 또이 점의 대응점이니까 요렇게 가서 요런 식으로 표시돼서 우리 점대칭 도형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삼각형 넓이의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는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는 결국 밑변의 길이가 12cm, 높이가 5cm인 삼각형 넓이의 두 배,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와 같으므로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5 나누기 2인데 그 값의 두 배니까 바로 그 넓이는 6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여 문제의 답 60제곱센티미터로 해결해 주는 것이죠. 7번도 볼까요?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다.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지읒이 정사각형일 때이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일까? 그러면 일단 정사각형은 여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17cm, 변 기역 지읒, 변 니은 디귿도 17cm, 변 리을 미음 17cm, 여기 변 미음 비읍도 17cm, 비읍

변 비읍 숏도 역시 17cm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변 지읒 숏과 변 리을 디귿 그 길이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인데요. 자, 변 지읒 시옷의 길이 하고요. 그 다음에 변 리을 디귿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또 이것도 볼게요. 선분 디귿 이응의 길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선분 시옷 이응의 길이도 서로 같다라고 살필 수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맞아요.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은 이 대칭의 중심에 의해서 길이가 같게 나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4cm라고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이 길이가 4cm입니다. 그러면 변 지읒 시옷이나 변 리을 디귿의 길이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7cm이기 때문에 17cm에서 4 더하기 4, 즉 4를 빼고 4를 뺀다 할까요? 그럼 4 더하기 4, 8을 뺐기 때문에 이 길이는 9cm라고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이 점대칭 도형의 둘레, 점대칭 도형의 둘레를 구하게 되면 그 둘레는 17 더하기 17 더하기 17 더하기 17 더하기 17 더하기 17 더하기 얘가 지금 9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다시 17 더하기 17 더하기 17 더하기 9만큼을 더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의 두 배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17을 세번 더하니까 51, 거기에 9를 더해서 60, 60에 두 배를 하니까 120 이렇게 표현이 되었단 말이죠.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120cm입니다. 이두 선분의 길이는 4cm이고 또이두 변의 길이는 각각 9cm이므로 구하려고 하는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120cm가 된다. 문제의 답을 구하여 120cm로 정리를 해두세요. 이어서 만나볼 건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의 일부분입니다.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둘레가 몇 센티미터일까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점대칭 도형을 한번 완성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있고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있죠. 이 점의 대응점을 찾아보도록 해요. 여기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또 여기 있는 이 점의 대응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대응점들을 이어서 요렇게 점대칭 도형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와 같이 완성한 점대칭 도형에서 자, 그러면 이제 대응 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이 변의 길이는 7cm이다. 왜냐면 이것과 길이가 같아야 하는 거니까요. 또 대응 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 길이는 12cm 이렇게 표현되죠? 대응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는 길이가 8cm로 표현되는 거예요. 위와 같이 완성한 점대칭 도형에서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둘레를 구하면 완성한 점대칭 도형에서 둘레를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12 더하기 8 더하기 7. 12 더하기 8 더하기 7에다가 다시 12하고 8하고 7을 또 더해줘야 하니까 세수의 합의 두 배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27에 1을 곱해서 54cm가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을 구하여 54cm로 정리해 둘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을 완성했어요. 이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있었던 이 사다리꼴 넓이의 두 배와 같게 되는 것이므로 그 넓이를 구하여 처음 사다리꼴 넓이의 두 배로 66제곱센티미터로 구해줄 수 있다. 완성한 점대칭 도형

0: 수명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한번더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는 한번더 살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상큼한 직장인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JSM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북 1, 단원평가 레벨 2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강의만 쭉 그냥 아이고 선생님 잘 푸네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죠? 자, 이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을까? 어느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을까? 라는 것들 꼼꼼하게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북2를 준비해 주세요. 북2에서도요,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 그대로 복습해 볼 거예요. 우리가 북1에서 풀었던 문제들도 있고 또 새롭게 만나는 문제 유형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 친구들이 쭉 풀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 훨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랍니다. 자, 그럼 기본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1번은 자전거 사진을 여러 방향에서 찍었습니다. 각 사진은 어느 위치에서 찍은 것인지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요, 자전거가 이렇게 두 발 자전거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자전거의 앞부분이 보이네요. 그러니 가방향에서 찍은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옆에서 바퀴 부분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나 방향에서 찍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방향에서 찍으면 가처럼 되게 얇게 이렇게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핸들 부분,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썼는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위에서 본 모양 보세요.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요, 1층에 쌓은 모양은 위에서 바라본 모양과 같기 때문에 개수를 여기서 세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그리고 2층에는요, 그대로 여기서 3개가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3개. 자, 더해보면 10개. 아하, 그러니 똑같이 쌓으려면 나는 10개가 필요하군 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층별로 쌓아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를 복습할 수 있을까요? 네, 위에서 본 모양은 1층에 쌓은 모양과 같다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 3번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모양이 보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자, 여기가 맨 앞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 그럼 튀어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별 표시해보면 각각 여기는 없어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뒷줄도 세 개가 있고요. 그 뒷줄에는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세 개, 한 개가 이쪽 방향으로 있는데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세 개, 한 개니까 가장 모양하고 맞는 거는 다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뭐 기준이 되는 방향을 정해도 좋아요. 뭐 이렇게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정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 삼아서 몇 줄이 보이고 그 줄에 몇 자리가 있느냐를 따져주면 되겠어요.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죠. 쌓기나무 몇 개? 다섯 개로 쌓은 모양을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섯 개로 쌓았대요. 근데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몇 층에 쌓은 모양과 같죠? 1층에 쌓은 모양과 같아요. 아니, 그런데 1층에 5개 다 쌓았어요.

있어요. 그러면 2층이나 3층 없고 그냥 1층짜리 쌓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두 다한 개씩 쌓았다라는 뜻이므로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왼쪽부터 높은 층이 다 1층이겠죠? 1층, 1층, 1층. 그래서 1층, 1층, 1층.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서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부터 1층, 1층. 두 자리가 보인, 두 줄이 보이네요. 그래서 왼쪽부터 1층, 1층.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에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인데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6자리, 6개를 쌓았고요. 그리고 이럴 땐 앞과 옆에서 바라본 모양을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몇 개를 쌓았는지 수를 써서 알아보는 방법이 좋겠죠. 앞에서 봤을 땐 왼쪽부터 높은 층이 2층, 오른쪽 3층,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왼쪽부터 1층, 3층, 1층으로 보입니다. 자, 확실하게 알수 있는 자리 있어요? 일단 앞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줄이 1층이라면 두 자리 모두 한 개씩 쌓았고, 그리고 오른쪽 줄도 1층이니까 모두 한 개씩 쌓았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왼쪽 줄에 높은 층이 2층인데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를 쌓았고, 오른쪽 줄도 여기에 세 개를 쌓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쌓기나무는 바로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계산하면 몇 개? 9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9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앞방향이 여기니까 앞에서 바라봤을 때첫 줄, 바로 여기에 이 부분. 한 자리밖에 없으니 짠! 별 표시를 해서 이별 표시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맨 앞줄에 가운데 한 자리에는 두 개, 2층으로 쌓아졌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세요. 세 개가 쌓아졌는데 모두 지금 1층으로 쌓아졌어요. 그럼 앞에서부터 세 번째 줄은 가운데만 3층으로 쌓아졌고 양쪽은 모두 1층으로 쌓아졌다라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2를 모두 더해줍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자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다음에 2까지 더하면 몇 개로 쌓았는지도 알수 있어요. 5, 6, 7, 8, 9, 10, 10개로 쌓았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그런데 뭐몇 개로 쓰느냐가 아니라 위에다 수를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썼습니다.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세요라고 했네요. 이미 우리 친구들 수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서라는 건 우리가 이제 오른쪽 옆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이 줄에 가장 왼쪽 줄은 3층, 가운데 줄 2층, 오른쪽 줄 1층. 그래서 왼쪽 3층, 가운데 2층, 오른쪽 1층.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1층 모양을 보고 2층과 3층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1층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2층과 3층에 어디만 잘 찾으면 된다. 위치만 잘 찾으면 되겠죠? 자, 앞방향에서 바라본 것을 기준으로 가장 첫 번째 줄에 왼쪽 여기 끝에 별 표시를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자, 수를 좀 먼저 써볼게요. 한 개가 쌓아졌고, 그 옆에 세개 쌓아졌고요. 그 뒤, 두 번째 줄은 한 개, 세 번째 줄은 세 개, 한 개가 쌓아졌어요. 그러니까 2층에 쌓은 쌓기나무는 당연히 어때요? 3층에 쌓은 이 이상의 수가 쓰여진 자리에는 2층에 쌓기나무가 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이라고 쓰여진 요두 자리인데, 근데요, 이 자리 그대로 한층더 올렸죠? 지금 보니까 이두 자리가 모두 3층으로 쌓아져 있기 때문에 3층에도 같은 자리에 다음과 같이 두 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를 쓰면 훨씬 찾기 쉽겠다라는 거. 자, 9번은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썼습니다. 2층에 쌓은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나올 때마다 우리 친구들 조심하세요. 실수하기 쉬워요. 라고 쌤이 항상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바로 이라고 쓰여져 있는 요거. 아, 이가 한 개니까 한 개가 쌓아졌어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건 3층까지 쌓아졌고, 2층에 반드시 쌓기 나무가 있어야 그 위에 하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2 이상의 수, 자, 2도 두 개였네요. 2 이상의 수가 쓰여진 자리를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2 이상의 수는 이렇게 4개이기 때문에 2층에 쌓은 쌓기 나무의 개수는 4개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0번으로 갈까요? 쌓기 나무로 1층 위에 2층과 3층을 쌓으려고 합니다. 2층과 3층 모양을 보고 1층 모양으로 알맞지 않은 모양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2층 이렇게, 3층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3층에 있는 자리를 여기에 3을 쓰면 나머지 자리는 2층까지만 쌓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층에 쌓아진 모양은 당연히 여기 2층에 쌓아진 자리까지 모두 포함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1층. 자, 여기에서 여기 2층, 3층, 3층이니까 나머지 자리 모두 1층으로 쌓아졌다라는 뜻이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지금 이 자리, 세 자리를 찾아보면 여기 2층, 여기 3층, 여기 3층 자리 찾았죠. 그러니까 나머지 모두 1층으로 쌓아진 모양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디귿 2층. 근데 여기 안 쌓아졌네. 3층. 3층. 자, 우리가 알아본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위에다가 쓴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두 개, 2층으로 쌓아야 되는데 1층에 쌓아져 있지 않다라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은 뒤집거나 돌렸을 때 보기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기억, 1층의 기억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친구들 되게 헷갈리니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1층에 3개를 꺾여서 쌓는 경우에는 어느 자리, 그 3개에 각각 2층에 하나씩 쌓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헷갈리면 우리 이런 조형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올라가 보자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바라보냐면 다음과 같이 여기 안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 2층은 바로 어느 쪽에 있어요? 올라간 친구의 왼쪽에 2층에 있다. 2층이 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첫 번째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꺾인 부분을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올라감 자리를 이 자리라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오른쪽에 하나가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역자 부분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안쪽을 바라보게 이 자리에 딱 안쪽을 바라보게 섰다면 2층으로 올린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오른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모양은 일단 니은자 또는 기역자를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올라간 자리가 여기고 이쪽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어때요? 네, 왼쪽에 튀어나왔다. 아, 그래서 보기랑 같은 부분은 오른쪽 모양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1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른쪽은 가나다라 중에서 두 가지 모양을 사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사용한 두 가지 모양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가 꺾였어요. 우리 11번에서 봤던 그 모양인데요. 근데 어느 쪽? 왼쪽에 지금 여기 딱 올라가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봤을 때 왼쪽에 2층에 하나가 있다라는 모양.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모양이냐면 짠 이렇게 이거 별명 우리 붙여줬죠. 쌤하고 북원에서 이런 모양 할때 뭐라고 별명 붙여줬어요? 번개 모양.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가와 똑같이 기역으로 꺾여 있는데 꺾인 부분 2층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라는요 이렇게 긴 니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두 가지 모양 사용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럼 일단 가 모양을 사용한 걸까? 우리가 가 모양을 찾아보면요. 가 모양은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나 모양, 번개 모양 찾아볼까요? 번개 모양이 이렇게 있네요. 이쪽으로도 있지만 그러면 남는 쌓기 나무가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얘를 번개 모양으로 했을 때 나머지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자, 이게 꺾여서 니은자에다가 이 꺾인 부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다 모양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다로 만들었다. 자, 라도 찾아보면은 이렇게도 있고 뭣도 이렇게도 있는데 나머지 모양이 가나 다중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가 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기본 문제 우리가 개념 되짚어 보면서 복습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응용력을 높이는 응용 문제. 자, 유형 4개 복습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빼내고 남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모양에서 빨간색 쌓기나무 몇 개? 3개를 빼냈대요. 그럴 때 남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비법. 남는 쌓기나무의 개수는 처음에 몇 개였느냐, 거기서 몇 개를 빼냈냐를 비교해 주면 됩니다. 뺄셈으로. 그러면 처음에 있던 것은 1층에 위에서 본 모양의 개수 세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2층에 그림 보세요. 세 개. 3층에 한 개. 따라서 10개로 처음 쌓기나무를 쌓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개를 뺐습니다. 그럼 몇 개가 될까요? 7개가 되겠죠. 정답은 7개가 답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오른쪽 쌓기나무는 몇 개로 쌓았대요? 9개로 쌓았다고 다 말해줬어요. 이 모양에서 초록색 쌓기나무 3개를 빼냈을 때 남는 모양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록색은 3개니까 2층에 3개거든요? 그럼 1층에 몇 개가 될까? 그렇죠. 바로 6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초록색 3개 합해가지고 9개로 쌓았구나 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1층에는 6개로 쌓아진 모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5개로 쌓았습니다. 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3개를 빼기 전엔 9개가 됐겠다. 정답은 가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3번. 왼쪽 정육면체 모양에서 쌓기나무 몇 개를 빼냈더니 오른쪽 모양이 되었는데 쌓기나무를 최대한 많이 빼냈을 때 빼낸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에 3개씩 있으니까 3개씩 세줄 3층으로. 그래서 27개로 쌓았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빼낸 후의 모양을 봤을 때는 보세요. 1층. 자, 보세요. 최대한 많이 빼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수를 써도 되겠고 여기 써볼게요. 한개한개두개 남았고 여기 가운데 줄 앞에서 봤을 때이 가운데 줄은 모두 3개씩 있으니까 빼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는 한 개, 여기도 한 개라는 거 알았는데 근데 저 뒤에 자리 있죠? 바로 요 자리. 요 자리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쵸?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를 뺐을까? 자, 한개 뺐을 수도 있고, 두개 뺐을 수도 있고, 다 뺐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많이 뺐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세 개를 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인 경우가 많이 뺀 경우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개수 세보면요. 하나하나하나하나 4에다가, 2에다가 333, 9를 더해볼게요. 15가 되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5개로 보자. 따라서 몇 개를 뺀 거냐? 27개에서 15개가 남았으므로 12개를 뺀 거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개가 답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죠. 보이지 않는 수 알아보기 유형인데요. 쌓기나무 몇 개, 11개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썼는데 얼룩이 져서 보이지 않는 수가 있대요. 쌓은 모양을 앞에서 볼때 보이는 면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을 풀수 있는 비법은 보이는 면의 수가 각 줄에서 가장 큰 수압과 같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일단 얼룩진 자리가 몇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 자리가 얼룩졌어요. 아니죠. 딱한 자리만 얼룩졌죠. 그럼 전체 개수를 알기 때문에 여기 얼룩진 자리에 몇 개를 쌓았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나머지 11에서 나머지 수를 빼주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한 개, 세 개, 한 개. 그럼 11 빼기 3, 4, 7, 8. 아하, 얼룩진 부분에는 세 개가 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쌓은 모양을 앞에서 볼때 보이는 면의 수는 보세요. 각 줄에서 가장 큰 수의 합과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왼쪽 줄에서는 세 개, 그 가운데 한 개, 오른쪽 세 개가 보이기 때문에 합이 얼마? 7. 아, 그래서 보이는 면의 수는 7개가 보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같은, 비슷한 유형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쌓기나무 몇 개, 12개로 3층까지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는데, 어머, 얼룩이 져서 보이지 않는 수가 있네요. 자, 쌓은 모양을 앞에서 볼때 보이는 면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거 얼룩진 자리가 두 자리나 되는데요. 어떡하지? 일단, 이두 자리에 쌓기나무의 합을 알려면 나머지 자리를 좀 빼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12에서 1, 2, 2, 1 빼주자. 12에서 6을 빼는 거니까 얼마? 6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개의 두 자리를 쌓고, 그 다음에 여기 6개를 쌓는 방법은 이렇게 두 자리 중에 여기 한 개, 다섯 개 쌀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 조건 보세요. 어디까지? 3층까지 쌓았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5층 안 됩니다. 자, 두 개, 네개 가능하지만 4층이니까 안 되고요. 세 개, 세 개. 이렇게만 가능하네요. 3층까지이기 때문에. 합이 6이 돼야 되니까. 아, 그래서 모두 세 개씩 쌓았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보이는 면의 수를 구합시다. 앞에서 봤을 때 왼쪽 줄은 2층, 가운데 3층, 오른쪽 3층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면의 수는 2 더하기 3 더하기 3. 그래서 8. 즉, 8개가 보입니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6번은요. 쌓기나무 몇 개, 11개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는데 얼룩이 져서 보이지 않는 수가 있대요. 쌓은 모양을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은 서로 같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얼룩이 묻은 자리에 각각 쌓은 쌓기나무의 개수로 가능한 경우를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11개에서 나머지 빼보도록 하죠. 자, 11에서 1, 2, 2, 1. 그럼 몇 개예요, 여러분? 5개입니다. 아, 빨간색과 초록색의 합이 5개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5개가 될수 있는 조합은 뭐 1개, 4개, 3개, 2개, 뭐 여러 개가 될수 있겠지만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지켜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초록색 부분이라고 했을 때 가능한 수를 좀 써보면서 우리가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에 빨간색이 가장 적게 한 개를 쌓았으면 초록색에는 네 개를 쌓아야 되는데 여기 1, 4가 있을 때 앞에서 본 거는 높은 수부터 써볼게요. 2, 4, 1이죠. 여기도 2, 4, 1. 같아요. 오케이. 너는 통과.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가 되는 경우는 한번 여기 두 개, 세개 써보고요. 자, 앞에서 봤을 때 2, 3, 1. 옆에서 봤을 때 2, 3, 1. 이것도 같네요. 통과. 그럼 3, 2는 어떨까요? 3, 2, 1. 3, 2, 1. 이것도 맞네요. 4, 1은 어떨까요? 4, 2, 1. 4, 2, 1. 얘도 맞아요. 그럼 끝났네요. 우리가 가능한 이네 가지가 다 조건을 맞는다. 맞겠다. 자, 따라서 경우를 모두 구해보세요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경우, 자, 빨간색 한 개, 그리고 초록색 네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빨간색 두 개, 초록색 세 개. 그 다음, 빨간색 세 개, 초록색 두 개. 그 다음 빨간색 네 개, 초록색 한 개. 이렇게 네 개를 다 답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의 부피 구하는 거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인데, 쌓기나무 쌓은 모양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그럼 몇 개로 쌓았는지부터 알면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1층에 5개, 2층에 2개, 3층에 1개니 모두 몇 개? 8개로 쌓았죠. 그러면 부피, 1개의 부피는 1세제곱 센티미터니까
8개의 부피는 8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부피에다가 전체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정답은 8세제곱센티미터. 자, 그러면 하나 더. 모창 마찬가지로 한 모서리 길이가 1cm고요. 위에서 본 모양이래요. 부피 구하래요. 그러면 1층에는 이거 개수 세보면 되잖아요. 1, 2, 3, 4, 5, 6, 6개. 2층에 2개, 1개. 합해서 9개. 그러니까 부피는 9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데요.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인데 싸움 모양의 부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봤을 때는 왼쪽부터 3층, 1층, 1층이 보이니 이 자리는 한 개씩 쌓았고, 옆에서 봤을 때는 왼쪽부터 1층, 1층, 3층이 보이니까 이 자리 3개, 1개, 그 다음에 여기 1개를 쌓았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모두 더해보면 쌓은 쌓기나무의 개수는 몇 개냐? 7개로 쌓은 것이고요. 그리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니까 부피는 어때요? 2 곱하기, 한 개의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8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개의 부피는 7 곱하기 8, 그래서 56세제곱센티미터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56세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갈까요? 본 모양이 변하지 않게 쌓기나무 빼내기.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인데 쌓기나무 한 개를 빼내어도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느 것을 빼내야 하는지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비법은 한개 빼냈을 때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가 기억을 빼면요 가장 높은 층을 빼는 거니까 모양이 당연히 바뀌어서 안 되고요. 자, 니은을 빼면 앞에서 모양 안 바뀌어요. 뒤에 더 높은 층이 있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어때요? 자, 디귿에 가려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니은이다. 자, 디귿은요, 앞에서 봤을 때 가운데가 2층에서 1층으로 바뀌죠? 그래서 안 되고, 니을을 빼면 옆에서 봤을 때 왼쪽 한 줄이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안 되죠. 미음도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줄이 아예 없어지니까 안 됩니다.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1번도 같은 문제예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에서 쌓기나무 한 개를 빼내어도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느 것을 빼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기억은 옆에서 봤을 때 왼쪽이 3층이 아니라 2층이 되니까 안 되죠? 니은은 어때요? 니은을 빼면 우리 친구들 앞에서 봤을 때도 어차피 가려지니까 안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도 가운데 줄 가려지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니은 빼도 됩니다. 자, 디귿은요? 디귿을 빼면 안 되죠. 옆에서 봤을 때 높은 층안 돼요. 3층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리을을 빼면 가운데 줄이 없어지니까 안 되죠. 자, 미음을 빼면 어때요? 앞에서 봤을 때 어차피 가려지니까 변하지 않고 또 옆에서 봤을 때도 오른쪽 줄이니까 변하지 않아서 가능해요. 비읍은 앞에서 봤을 때 미음이 있으니까 변하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 니은 자리가 있었으니까 변하지 않아서 가능하다. 그래서 세 개나 니은, 미음, 비읍을 빼도 괜찮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 찾는 건데요. 지금 여기 위에서 바라본 모양도 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기억은 가장 높은 층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니은을 뺐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 오케이. 변하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도 어차피 기억 자리 때문에 괜찮죠? 그 다음에 디귿 빼볼게요. 디귿은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줄이 아예 사라지는 거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앞에서 봤을 때 변하지 않고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2층이 아니라 1층이 되니까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미음은 앞에서 봤을 때이 3층 때문에 괜찮고요. 옆에서 보면 안 되죠. 옆에서 보면 2층이 1층으로 보이니까 안 돼요. 비읍을 빼볼까요? 비읍 빼면 앞에서 봤을 때 괜찮아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비읍 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것은 니은과 비읍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응용 문제 복습까지 해봤고요. 지난 시간 플러스 프리한입 뚝딱은 자, 지금 60개로 똑같은 모양 몇 개까지 만드느냐는 일단 1층에 4개, 그리고 2층에 여기 한 개죠. 그러니 몇 개? 5개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60개로는 60 나누기 5를 하면 12이니까 아, 똑같은 모양 12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빠진 친구들, 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잘했어요. 칭찬 많이 해줄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틀렸다. 오늘의 퀴즈도 한번 도전해주세요.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인데요. 자, 부피 구하래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오늘 응용 문제

나왔었죠? 다음 시간까지 꼭 풀어오고요. 우리 이제는 다음 시간은 정말 중요한 서술형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꼼꼼하게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인우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까지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배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할까?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곱셈과 나눗셈은 근호 안에 있는 숫자들끼리 곱하고 근호 밖에 있는 숫자들끼리 곱했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뭔가 제곱근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덧셈과 뺄셈,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루트 5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아쉽게도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럼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이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함께 하는 그러한 복잡한 계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31쪽이에요. 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예를 통해서 먼저 볼게요. 자, 예를 통해서 보면은 2루트 3과 3루트 3을 더해요.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보고 말씀드릴게요. 루트 3과 루트 3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요 숫자들 2와 3 보세요. 2와 3. 그거를 각각 더해서 5루트 3이라고 쓰네. 참, 이건 어떤 규칙일까? 이건데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귤이 두 개 있었어요. 자, 우리가 마트에 갑니다. 귤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근데 귤을 세 개 샀다고 해봅시다. 귤을 세 개 더 샀어요. 그러면 귤 몇 개죠? 그렇죠. 귤 다섯 개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사과가 보이는 거, 사과. 사과도 맛있겠다. 그래서 사과를 두 개 더 샀어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 일상적인 용어긴 하지만 보통 요렇게 표현하죠. 귤 다섯 개와, 그렇죠, 사과 두 개 요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다 이거죠. 그럼 이거 비슷한 내용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살펴보겠습니다. 2a 더하기 3a 더하기 2b라는 어떤 덧셈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2a와 3a를 더해서 몇 a? 그렇죠. 5a로 나타내고요. 뒤에 a와 b는 더할 수 없기 때문에 더하기 2b 계산 끝! 이렇게 나타내줬던 게 있었죠. 우리가 이때 어떤 규칙이었냐면 동류항끼리 더해준다. 그죠? 그렇게 표현했고요. 2a라고 하면 2와 a 사이에 곱셈 기호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두 개 이런 의미고요. 여기는 a 세 개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에서 세 개를 더한 거니까 몇 개? 네, 다섯 개. 그렇죠? 그리고 B는 그대로 두 개 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했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볼게요. 다시 보시면요. 루트 3이라는 이 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수인데 지금 그게 몇 개 있다? 이 루트 3은? 그렇죠. 두 개 있다. 그럼 이 표현을 보면 이제 이렇게 저 따라해 주세요. 아, 루트 3이 두 개 있는데, 그쵸? 루트 3이 또 몇 개 있더라? 세 개 있어요. 그쵸? 두 개 있었는데 세 개 더했으니까 몇 개다? 다섯 개다. 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위에 있는 표현 보시면 루트 A가 M개 있고요. 루트 A를 또 몇 개 더한다? N개 더하면 루트 A가 M 더하기 N개 있다. 이런 소리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표현 뺄셈도 마찬가지죠. 루트 A가 M개 있었는데요. 몇 개를 빼줘요? 그렇죠.

맞다. 뭐, 요 정도 수준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밑에 이 네모 보시면, 아,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더하기 B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다 우리의 생각대로 호락호락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진 않습니다. 이게 왜안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단원인 곱셈 공식을 좀 배우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고, 근호 안의 수가 a제곱 b의 꼴인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럴 때는 근호 안에 있는 제곱을 근호 밖으로 제곱을 떼고 내보내서 최대한 근호 안을 가볍게 만든 후에 계산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는 계산을 할 때, 루트 12와 루트 3을 더한다? 어? 얘네들은 지금 근호 안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더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까 말했듯이 A와 B처럼 서로 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루트 12가 누구였다? 루트 12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서 2루트 3이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 얘는 사실 루트 3이 두개 있는 것과 같네. 그죠? 그래서 최대한 요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낸다.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간단하게 나타내서 2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니까 몇 루트 3? 네, 3루트 3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여기 루트 3 앞에 1이 없다고 해서 0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한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 있었는데 한개더 했으니까 몇 개다? 세 개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A 더하기 B처럼요. 마치 사과 더하기 귤처럼요. 사과와 귤을 더하면 뭐 주스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과, 귤, 별개로 말하는 것처럼 루트 2, 루트 3. 네,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 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요 참고. 근호 안의 수가 좀 무거운 경우, 좀 많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슉 간단하게 근호 밖으로 좀 내보내서 더할 수 있는 걸더 찾아서 더하거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조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감각을 키우는 기준 세 가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호 안에 어떤 제곱수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제곱수에 대한 배수를 많이 익혀두면 좋다. 근데 가장 작은 제곱인 자연수는 1인데 1은 제외죠, 그렇죠? 2와 3의 제곱인 4와 9의 배수를 좀 알아두면 좋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렇죠? 8을 봤을 때 4, 2, 8을 떠올려야 되고 루트 4는 2이기 때문에 2, 그죠? 그래서 2루트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루트 20은 루트 4 곱하기 5이므로 2루트 5로 나타낼 수 있고, 그죠? 여기 왔다 갔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28은, 자, 루트 4 곱하기 7이니까 2루트 7. 그리고 루트 60은 루트 4 곱하기 15, 그죠? 충분히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컸어요. 알겠죠? 할수 있다. 자, 그럼 2루트 15.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혹 헷갈릴 때 얘가 루트 60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때 다시 집어넣어 보세요. 4로 4 곱하기 15는 60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검산까지 하면 더 좋겠어요. 자, 그다음 18, 27, 45, 54 볼게요. 다 9의 배수예요. 9, 2, 18, 9, 3, 27, 9, 5, 45, 9, 6, 54. 그쵸? 근데 루트 9는 얼마니까? 3, 2니까. 그쵸? 이렇게 나가고요.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거죠. 요게 엄청난 속도 차이를 만드는 기본 기능 중 하나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조금 더큰 제곱인 자연수. 4, 4, 16, 5, 5, 25 이런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32를 소인수분 해도 좋지만, 그렇게 풀어도 돼요. 하지만, 32는 16 곱하기 2니까 4루트 2네. 요렇게. 그리고 48이, 16 곱하기 3이니까 4루트 3이네. 그죠? 그리고 80, 16 곱하기 5예요. 그래서 이 값은 4루트 5, 요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50은 25 곱하기 2니까 주어진 값은 5루트 2다. 요런 거. 그죠? 그다음 75는 25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5루트 3이고, 자, 36 곱하기 2가 72이므로 6루트 2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죠? 요런 거. 36 곱하기 3, 그죠?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눈에 띄어요, 나중에. 아, 108!

16 곱하기 3, 이렇게 6루트 3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8은 49 곱하기 2임으로 주어진 값은 7루트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지속적으로 간단히 나타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너무 바꾸려다 보니까 안 내보내도 되는 걸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곱인 자연수가 없지만 좀 커다란 수. 보세요. 아, 루트 30? 조금 생각보다 커 보이죠? 뭔가 곱해져 있는 것도 많게 생겼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잖아요. 32. 제곱인 자연수가 없죠? 그러면 끝. 그래서 이거를 분해해보고 끝 해도 좋지만, 아, 루트 30 정도는 기억해두자 그랬죠? 아, 얘는 더 이상, 네,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내보낼 수 없더라. 그쵸? 자연수로. 그 다음에 42, 105도 같은 이유로. 그렇다. 근데 이 아래 둘은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하고 싶은 말은, 아, 안 내보내질 수도 있다는 걸 빨리 파악하고 멈추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딱 해도 자신감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뭐 하라는 건지 알아야 돼요. 뭐 하라는 건지. 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려. 루트가 너무 무섭게 생겼나 봐요. 자, 이거는 지금 둘을 더하란 얘기예요. 그쵸? 곱하기인지 더하기인지 보란 얘기입니다. 아, 둘을 더하는 거야. 근데 저처럼 읽어주세요. 여기는 루트이가 몇 개? 그렇죠, 세 개.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루트이가 몇 개? 네 개. 그럼 세 개와 네 개를 더했으니까 루트 2몇 개? 네, 일곱 개. 요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됐죠? 괜찮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 루트 7 다섯 개 있었는데 몇 개를 빼라? 세 개를 빼라. 그렇죠? 그럼 몇 루트 7? 2 루트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뭐 소소한 재미지만 위아래 답에 이 근호 안과 밖에 숫자가 바뀌었네요. 그쵸? 아, 저는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 다음 더하기와 빼기가 있죠. 그쵸? 오케이. 그럼 확인할 거. 아, 모두 루트 5에 대한 이야기네. 그쵸? 자, 필요한 안목이 이겁니다. 지금 봤을 때, 아, 더하기 빼기, 그 다음 루트 5에 대한 이 수들이구나. 그쵸? 요게 딱 보여야 돼. 삥! 이렇게. 아, 루트 5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루트 5가 두개 있었는데 세 개를 더했어요. 그럼 다섯 개가 됐죠? 근데 한 개를 뺐어요. 그럼 몇 루트 5? 네, 4루트 5.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이 1루트 5입니다. 그죠? 1루트 5. 0루트 5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안 더해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뭔가 더욱더 간단히 나타낼 수 없나? 근호 안이 막 복작복작 하잖아요, 지금. 그쵸? 좀 약수가 많아 보이면 복작복작한 거예요. 그러면, 루트 12, 4, 30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앞에 거는 2 루트 3이 되겠죠. 그쵸? 더하기, 자, 안에 9, 3, 27이기 때문에 여기는 3 루트 3이 되죠? 그러니까 더하면 몇 루트 3이다? 5 루트 3이다. 요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되겠습니다. 됐죠? 네, 첫 번째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자, 이제 복잡한 계산이에요. 얼마나 복잡하면 이름에 복잡한 게 있을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매 학년마다 어떤 새로운 연산을 배우면, 예, 그렇죠. 이제 좀 복잡한, 그죠? 다 섞여 있는 거를 계산하죠. 근데 이게 설명서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샀을 때 설명서부터 읽어보긴 참 어렵죠, 그렇죠? 보통 물건을 빨리 뭔가 배터리를 충전한다든지 일단 켜본다든지, 그렇죠? 일단 눌러본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읽어보고 물론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근데 그러기보다는 일단 뒤에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보면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상황을 보면은 자 3번, 아니 4번부터 볼게요. 4번. 4번은 우리가 곱셈, 나눗셈과 덧셈, 뺄셈 중엔 무엇을 먼저 한다? 곱셈, 나눗셈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번 볼게요. 분모에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를 유리화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 루트 2분의 2 더하기 루트 2라는 네, 이런 덧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루트 2가 한 개인데 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1이 두 개인가? 이렇게 하면은 좀 덧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전 내용에서 뭘 배웠을까요? 분모가 무리수네 분모를 그렇죠 유리화해줘야겠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해보면 자 주어진 식이 자 우리 멋있게 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2분의 적지 않고 바로 아얘 2니까 약분해야지.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2인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모에 근호가 있는 경우, 이제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좀더 바꿔주면 더 더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루트. 그죠? 요 얘기입니다. 3번. 그러니까 더하기 전에, 그죠? 더하기 하기 전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2번.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1번.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활용하자. 괄호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거죠. 얘 먼저 해줘. 이거잖아요. 그죠? 이 4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규칙이 있지만 얘 먼저 해줘라는 어떤 이렇게 딱 테두리를 감싸는 게 괄호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먼저 계산해라 이런 건데, 아, 분배 법칙 너무 중요하죠. 자, 이거 뭔지 몰랐다. 지금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단원에서 거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 A 곱하기 B 더하기 C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 B 더하기 C가 있어요. 사과와 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사과와 귤이 있는데 둘다 a 배 해주면 이거죠. 그래서 여기 a 곱하기 b, a 곱하기 c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뒤에서도 가능하다.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좀 볼까요? 네, 개념 확인 문제.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설명서를 외워봤자 잘 써먹지 못해요. 일단 보면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5. 얘네 둘은 더할 수 있습니까? 더할 수 없죠. 여기는 계산 끝이에요. 근데 밖에 루트 2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3과 루트 5둘 다에게 루트 2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밑줄을 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5. 요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렇게 쭉 연산기호를 쭉 나열하면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 지금 보세요. 곱하기를 먼저 해줘야죠. 그죠? 이렇게 좀 인식을 하세요.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요. 이어나가 보면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셈입니다. 덧셈 아니에요. 곱셈이니까 루트 6. 뒤에 것도 루트 1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래 것도 보면요. 아, 루트 32 빼기. 3루트 2 더하기. 이번엔 뺄셈과 덧셈이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근호 안에 있는 숫자를 통일시켜줘야 되니까. 지금 32, 2, 8. 모두 달라요. 그죠? 그렇다고 끝내면 안 된다 이거죠. 복작복작하니까 좀 내보내 줍시다. 16 곱하기 2잖아요. 32가. 루트 16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몇 루트이다? 네, 여기 4루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루트2는 그대로 가고 루트 8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2이기 때문에 2루트 2. 그죠? 네, 루트 8이 2루트 2인 건 거의 구구단처럼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루트 8, 2루트 2 이렇게. 자, 그러면 4개 있었는데 3개 빼고 2개 더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한번더쓴 것뿐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몇 개예요? 네, 3개죠, 3개. 3루트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2번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예제와 유제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32쪽입니다. 예,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예제 1번인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루트 50을 어떻게 해줘야겠다? 그렇죠. 좀 근호 밖으로 좀 내보내주자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요. 분모의 유리화 해주고요. 루트 8은 아까 2루트2라고 했죠.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루트 50, 25 곱하기 2잖아요. 그렇죠? 루트 25 곱하기 루트 2이기 때문에 5루트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요거 분모의 유리화 해보면 분자 분모에 루트2를 곱한다. 그죠? 그러면 2, 3은 6. 저 지금 고급 기술 썼어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그죠? 한 번도 안 썼어요. 약분을 했습니다. 그럼 빼기 3루트 2. 그럼 더하기 루트 8은? 그렇죠. 2루트 2라 그랬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루트 2가 5개 있었는데 3개를 빼요. 그럼 2개 남았죠? 그리고 다시 2개를 더해요. 그래서 4개. 그죠? 요렇게 계산한다. 답은요? 네, 4번이겠죠. 괜찮을까요?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유제 1번입니다. 같은 네, 문제죠. 첫 번째, 루트 48은 혹시 좀 이제 보이시나요? 48은 16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루트 48은 루트 16 곱하기 루트 3이니까 4 루트 3인 거죠. 4 루트 3. 자, 이렇게. 그리고 빼기 루트 27입니다. 루트 27은 그렇죠. 9, 3, 27이니까 루트 9와 루트 3의 곱으로 이렇게 또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3루트 3. 자, 굉장히 억제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저는 지금 막 달려가고 싶은데 굉장히, 굉장히 억제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항상 뭐냐면 여러분도 더 빨리 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분모의 유리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걘 최대한 미루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짐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보면 약분이 되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굳이 분모의 유리화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요거 소소하지만 아주 큰 꿀팁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기계적으로 해본다면 루트 3 앞에 곱해져 있는 수들끼리의 계산을 하면 되겠죠. 4 빼기 3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 6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이죠. 괜찮을까요? 네, 유제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제 2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렇죠?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 뭔가 더하고 빼고 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앞에 보세요. 5 루트 2와 루트 7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안목. 아, 여긴 루트 2 동네네, 그렇죠? 루트 2 동네. 그리고 루트 7이 있네. 둘은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저는 저렇게 보여요. 그냥 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고, 뒤에 있는 것들을 좀 바꿔볼게요. 루트 32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32는 16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얘는 4루트입니다. 4루트 2. 자, 그리고 그럼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 다시 한번 써볼게요. 줄을 맞춰서 어느 정도. 자, 그러면은 5루트 2. 그다음 또 소소한 팁인데 줄을 살짝 달리해 볼게요. 얘네 둘은 못 더하니까 루트 7을 살짝 아래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아까 4루트 2라 그랬죠? 그럼 빼기 4루트 2. 얘네끼리는 서로 계산이 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거 보시면 분모의 유리화를 하기 전에, 그렇죠. 약분이 되네요. 그럼 빼기 2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몇 루트 2? 네, 1루트 2. 그럼 그냥 루트 2. 그리고 무슨 루트 7? 네, 마이너스 루트 7 또는 빼기 루트 7.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제 2번의 답입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제 2번. 이제 복잡한 식의 계산 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식의 계산 밑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항의 개념부터 나온 건데요. 덧셈과 뺄셈을 기준으로 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밑줄 치고 들어갈게요. 자, 분배하겠습니다. 분배. 자, 그러면 먼저 루트 6 곱하기 2니까 루트 6몇 개? 네, 두 개.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6, 3, 18. 그죠? 이렇게 되죠? 더하기 루트 18. 그 다음 빼기, 빼기. 그 다음 요 부분 계산해 볼게요. 계산. 나누기죠? 6 나누기 3 얼마예요? 2니까요. 빼기 4 루트 2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루트 18을 좀 변형을 해야겠네요. 루트 18은, 자, 몇 루트 2? 3루트 2가 되겠죠? 조금씩 속도를 올려볼게요. 얘가 3루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 계산할 수는 없고요. 루트 6과 루트 2가 있으니까, 일단 루트 6은 그대로 두고, 2루트 6, 3루트 2 빼기 4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그래서 빼기 루트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답은 어디 있어요? 네, 3번이에요, 3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조금만 더 올린다면, 어떤 과정이 있냐면, 자, 보세요. 맨 위에 처음 분배할 때 말이죠. 분배할 때, 여기 루트 6과 루트 3을 곱하는 이 지점이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얼마죠? 3이죠? 그래서 먼저 곱하고 빼낼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죠. 루트 6이 다가가는 순간, 잠깐만! 여기 루트 3이네. 나는 루트 3 있는데. 그죠? 루트 3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자석처럼. 루트 3 있는데. 그럼 루트 3이랑 루트 3 곱하면 얼마니까? 3이니까 바로 3루트 2로 적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죠. 제가 계산에 대해서 말하지만 어떤 정확한 가장 빠른 정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규칙 아래에 이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운동하는 거랑 같다 이거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푸는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최고의 풀이를 찾으려 하기보단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번엔 이렇게 푸는 게 빠르네. 저번엔 이렇게 푸는 게또 빨랐는데. 계속 이런 경험이 누적돼서 최선의 선택을 매번 내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유제 3번이요. 자, 유제 3번도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조금 빨리 푸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 분배를 해야 돼요, 앞에. 그죠? 그리고 뒤에 건 그대로네요. 그래서 밑줄을 요렇게 치는 게 나름의 포인트죠. 덧셈을 기준으로. 앞에 분배할 때첫 번째 분배는 4루트 3이 나오죠. 그죠? 근데 뒤에 거 분배할 때 2루트 9 이럴 게 아니라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면 3이 되기 때문에

가로 빼기 6 이렇게 적어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모의 유리화가 필요하겠죠? 분자 분모의 루트 3을 곱해서 자, 3분의 여기 3 이렇게 약분되면 더하기 루트 3. 그러면 계산 결과는 5루트 3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순서가 마이너스 6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유제 4번이요. 여기도 밑줄부터 치고 시작할게요. 자, 나눗셈 여기, 그쵸? 밑줄,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자, 덧셈을 기준으로 분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자, 먼저 막 빼낼 필요 없이 일단은 간단히 나타내면 루트 8이죠, 그쵸? 그럼 여긴 2루트이네요, 2루트. 그죠?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는 루트 50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아요. 알겠죠? 루트 50 나타내고, 25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좋지만, 아, 아까 얘기했던 걸또 활용을 해보면, 활용을 해볼게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10인데, 여기에 누가 있다? 루트 5가 이미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 나는 사실 루트 5 곱하기 루트 2야. 그러니까, 그 굳이 들어오지 말고 이 입장이 그런 거야. 이가 안에 있잖아. 이가 아 굳이 들어오지 마. 굳이 들어와서 막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너네끼리 나가라 이거. 여기 나가라. 그럼 곱하면 5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둘을 더하면 답이 얼마입니까? 네, 7루트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방법이 꼭 써라 이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냥 아 선생님 저는요 루트 50으로 나타낼게요. 그거를 네, 이렇게 바꿀게요. 아, 물론 그것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오늘 내용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자, 이것만은 꼭 유런 하나. 자, 이것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근호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만 모아서 계산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루트 2는 루트 2끼리, 루트 3은 루트 3끼리.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호안의 수가 좀 복작복작하다. 그러면 제곱인 자연수들을 밖으로 내보내라. 단 제곱을 떼고, 그죠? 제곱근의 성질로부터 유도된 건데, 항상 뭐 성질에 의해, 성질에 의해 이러면 너무 느리잖아요. 그죠? 이제는 조금씩, 네, 습관처럼 내보낼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볼게요. 루트 32? 너무 복작복작해. 그죠? 근데 얘가, 아, 32는 16 곱하기 2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4루트 2로 바뀐다. 그쵸? 이거랑 그리고 루트 8은 그냥 웬만하면 외워라.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몇 루트 2? 네, 2루트 2라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외워두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하고 빼고 하면 된다. 그쵸? 근데 항상 뜻을 떠올려 주세요. 4개에서 3개를 빼고 다시 2개를 더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설명란에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좀 서운합니다. 그쵸? 여러분도 서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 뭐야, 그냥 개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3루트이죠, 3루트이. 그쵸? 앞에 있던 문제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지난 강과 우리 이번 강의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쵸? 이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됐을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복잡한 계산도 뭐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한번더 천천히 짚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복습하시고 다음 강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이 네 번째 단원 대상을 설명해온 단원에 마침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모든 문제를 마저 다 풀어보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 정리평가 이외 문제 열심히 풀다가 말았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남은 문제들 마저 만나보고요. 서술형 문제 네 문제까지 몽땅 다 풀어볼 거니까요. 우리 이번 시간 집중해서 모든 문제 정복해보자고요.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단원 정리 평가 이외 문제 12번 문제부터 풀어보기 전에, 자, 우리 지금 네 번째 단원 대상을 설명해요 단원 공부하고 있잖아요. 특히 국어는 그래요. 국어는요, 단원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이 이 교과서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표하고 질문해요 또는 뭐 대상을 설명해요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단원 제목을 잘 보고요. 그것을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대상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요. 가장 좋은 건 내가 직접 이 글쓰기 과정, 계획하기, 글쓰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글쓰기 단계에 맞추어서 내가 한 편의 글을 직접 써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열심히 우리와 함께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이 시간이 다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은 공책이나 뭐 연습장에다가 내가 한 편의 대상을 설명하는 글쓰기를 직접 해보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골라서 직접 한 편의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 시간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번 문제부터 한번 열심히 풀어볼 건데요.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에서 순서 구조를 나타내는 말 묻고 있는데요. 구조 나왔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글의 구조 배웠잖아요. 글의 구조란 무엇인가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이 바로 글의 구조이고요. 크게 세 가지 구조 배웠습니다. 열거 구조 배웠고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그리고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설명하는 순서 구조,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 크게 세 가지 구조 배웠습니다. 그런데 12번 문제는요, 이 중에서도 이 순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선택지 1번 보죠. 모두, 2번 차이, 3번 반면에, 4번 다르게, 5번 다음으로 라고 했는데요. 자, 모두라는 건 두 대상이 모두 그래요. 그러니까 A도 그렇고요. B도 그래요. 모두 그래요.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고요. 차이라던가 반면에라던가 다르게는요. A와 B가 모두 그렇지만 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반면에 A는 이런데 반면 B는 그래요. A와 B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비교와 대조 구조에 어울리겠고요. 바로 5번이 순서 구조에 어울리죠. 먼저 이렇게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요. 단계에 따라 설명하는 말 다음으로가 어울립니다. 따라서 12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잘 보고, 아, 이 글은 열거 구조구나, 이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구나, 이 글은 순서 구조구나라는 것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12번 문제 해결해봤고요.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글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

가진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1번부터 보죠.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 설명하는 방법을 열거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특징을 나열하는 것. 첫째, 둘째, 셋째, 나열하는 것. 열거 구조 맞습니다. 2번. 시간이나 공간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방법을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 구조라고 하죠. 맞습니다. 세 번째.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 바로 요약하기가 아니라 네 글자로 글의 구조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요약하기는 뭘까요? 요약하기. 우리 배웠죠? 요약하기는요. 긴 글을 중요한 내용에 따라 간추리는 것을 바로 요약하기라고 하지요.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하면 1번과 2번에 모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 그리고 15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14번 문제는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먼저 글을 훑어보면, 국가유산 지킴이의 나를 맞아, 뭘 알아보자,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라고 하고요. 다음 문단부터는 이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다음 문단에서는 먼저 이 성덕대왕 신종이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다음 문단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은요, 어떤 구조예요?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고 저래요. 특징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의 구조는 바로 열거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번부터 보죠. 아, 비교와 대조 구조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자, 이렇고 저렇습니다.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 둘째, 이렇게 하면 확실한 어떤 단서가 되겠지만, 첫째, 둘째라는 단서가 나와 있지 않아도 그 글의 내용상 이 성덕대왕 신종이 왜 만들어졌는지, 크기와 모양은 어떠한지, 그 특징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가 아니라 바로 열거 구조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국가유산 지킴이의 나를 맞아 쓴 글, 그리고 3번, 성덕대왕 신종의 다른 이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밀레종이라고 말이죠. 4번, 성덕대왕 신종을 소개하기 위해 쓴 글, 바로 대상이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맞고요. 5번,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에서 자료를 조사하여 쓴 글이다. 이것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아, 지우가 글을 쓰기 위한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지우 공책이에요. 이렇게 적어 주었는데,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 성덕대왕 신종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그 소리에.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아래에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무엇을 떠올리냐면 1번 쓸 내용, 2번 읽을 사람, 3번 글의 목적, 4번 글의 구조, 5번 글의 구조 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정답 고르기 전에 배운 내용 떠올립니다. 자, 우리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 배웠습니다. 먼저 계획하기. 기억하고 있죠? 다음은 글쓰기. 열심히 쓰고요. 다음, 공유합니다. 학급 누리집 같은 곳에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잘했는지 되돌아보며 점검하기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뭘 생각해요?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 쓸 건지, 누가 이 글을 읽을 건지, 이런 것들을 쭉 계획하는 게 바로 계획하기예요. 내가 어떤 글의 구조를 선택할 건지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건 내가 무엇에 대해 쓸 것인지 그 대상을 먼저 골라내야 되고요. 그걸 골랐다면 나는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 쓸 테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에 대해 쓸 건지 쓸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디서?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우는 나는 우리나라 국가유산 중에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 쓸 테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까다.

크기와 모양, 종소리 특징에 대해서 써볼 거야. 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 과정은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인데요. 설명하는 글을 쓸때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과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자, 맨 왼쪽에 글의 내용입니다. 종묘 제례학의 특징과 가치고요. 이런 내용을 조사할 거래요. 의미와 구성, 역사, 가치. 나 이런 내용을 조사할 거야.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활용할 매체. 나는 이런 매체를 활용할 거야.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신문기사도 보고, 전문가 면담 자료도 살펴볼 거야.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조사할 건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알맞은 건 뭘까요? 1번, 글의 목적인가요? 쓸 내용인가요? 읽을 사람인가요? 정리한 자료 점검인가요? 5번, 조사할 자료 정리하기일까요? 뭘까요? 자, 먼저 어떤 것에 쓸 것인지는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나는 어떤 자료를 조사할 거야, 어떤 매체를 활용할 거야, 즉 조사할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걸 조사할 거야, 이런 매체를 활용할 거야. 5번이 정답이고요. 이걸 다 이제 정리하고 직접 조사한 다음에 점검은 그 다음이겠죠.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5번, 조사할 자료 정리하기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부터 19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17번은요, 이 글의 구조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구조를 골라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보죠. 자, 첫째 문단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있다. A와 B 두 대상이 나왔습니다. 두 도자기는 모두 나왔습니다.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그렇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차이점까지 한 문장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미 눈치를 챘나요? A와 B가 나오고요. 둘다 모두 똑같은 점이 있어. 하지만 요런 다른 점도 있어. 어떤 구조? 바로 그 구조. 계속해서 보죠. 자, 고려 청자는 이렇습니다. 고려 청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 문단은 조선 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문단은 고려 청자에 대한 특징, 다음 문단은 조선 백자에 대한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있나요? 반면이 있습니다. 반면. 반면이라는 말은요, 모두와는 달리 A는 이런데 반면 그런데 B는 이래요. 차이점을 쓸때 활용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고려 청자의 특징과 조선 백자의 특징,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겠죠. 이처럼 종합하면서 두 도자기는 모두 이러이러한 점이 다르지만 모두 이러이러한 공통점도 있어요. 두 도자기는 시대는 달라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구조는 뭐예요?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중에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글의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이죠. 따라서 정답으로 비교와 대조 구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글을 읽으면서 모두, 반면, 이런 말을 보고, 아하, 비교와 대조 구조라는 것알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8번 문제인데요.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방금 봤다시피 이 글은요, 두 도자기, 그러니까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우리나라의 도자기. 2번,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3번, 소중한 문화유산 도자기. 4번, 고려 청자에 사용된 무늬. 5번,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도자기. 얼핏 봐서는 다른 것도 정답이 될수 있나 싶지만, 제목이라고 있잖아요. 이 제목은요, 글의 내용을 일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글의 전체 내용을 다루는 것이요.

0: 합니다. 왜? 제목은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거든요. 이 글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뭐 3번, 4번, 5번보다는 이 글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2번이 가장 알맞겠네요. 18번 문제 정답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만나볼까요? 다음은 이 글을 읽고 학급 누리집에 올린 댓글이래요. 조언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학급 누리집에 올렸대요. 이건 뭐예요? 공유하기 단계입니다. 계획하기, 글쓰기. 그 다음,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나만 보면 아쉽잖아요. 공유합니다. 그게 바로 공유하기 단계인데요. 자, 학급 누리집에 올렸다면 친구들이 쓴 글을 보고 내 의견, 내 생각을 댓글에 올릴 수가 있죠. 이것도 공유하기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조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새싹천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별명을 가진 친구가 이렇게 기억을 적었습니다. 비교와 대조 구조를 사용하니 두 문화 유산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어. 니은,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디귿, 잘 읽었어. 라고 적었는데요. 자, 보통 친구들이요. 학급 누리집에 댓글을 쓰세요라고 하면 꼭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잘 읽었어. 잘했다. 좋아. 이렇게만 간단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글을 올린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좋아라는 칭찬 좋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그 글을 읽은 사람 입장에서 요런 점은 조금 더 보완해 주면 좋겠다. 요런 점은 조금 더 보충해 주면 좋겠어라는 조언까지 적어 준다면 글을 올린 사람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 중에 이건 좀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에 해당하는 문장은 뭐 이해할 수 있었어. 잘 읽었어라는 것보다는 니은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조언에 해당하는 문장이겠죠. 따라서 니은 기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처럼 우리도 앞으로 학급 누리집의 친구들의 글을 보고 그냥 좋아, 뭐 잘했어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조언까지 구체적으로 댓글을 작성해주면 글을 올린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이제 단원 정리 평가 이외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만나볼 건데요. 떡볶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주제에 알맞은 글의 구조와 그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자, 뭐예요? 자, 선생님은요, 정말 떡볶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가끔씩 배가 출출할 때 떡볶이를 자주 사 먹곤 하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이렇게 딱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면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뭐 만들어 먹진 않지만 사 먹지만 자, 주제가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주제가 왜 중요하냐? 글의 구조와 글의 주제는요.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방법. 그렇다면 어떤 글의 구조가 어울릴까요? 방법이기 때문에 뭐 냄비를 준비한다. 가장 먼저. 그리고 물을 얼마만큼 붓는다. 그다음 떡을 어떻게 한다. 뭐 양념을 어떻게 한다. 어떤 단계가 나올 겁니다. 꼭 떡볶이뿐만이 아니라 요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고요. 뭘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라는 어떤 단계 딱딱딱딱딱 해야 하는 게 요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단계에 따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글의 구조가 어울려요? 열거, 순서, 비교와 대조 구조 중에 그래요. 바로 순서 구조가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 순서 구조라고 적어보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자, 순서 구조의 특집을 생각하며 일정한, 자, 친구들도 참고해서 적어보세요. 일정한 단계의 따라, 일정한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일이나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 알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정한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일이나 방법을 설명하는데 알맞기 때문에 순서 구조의 특징을 생각하며 떡볶이 만드는 방법 이렇게 알맞은 글의 구조와 까닭을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서술형 문제 잘 적어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어 정리 평가 2회 문제,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아직 네 문제가 남았습니다. 오늘은요, 서술형 문제까지 네 문제 모두 만나볼 거거든요. 먼저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소나무와 잣나무 공통점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공통점을 중심으로 한번 잘 보자고요. 자, 글 속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자, 여기 첫째 문단에서는요.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는 어때요? 공통점은 아니에요. A는 이런데 B는 이래. 차이니까 말이죠. 다음 문단은 쓰임새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차이점이고요. 자,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상록수이자 침엽수라는 공통점 나왔네요. 공통점. 그 앞을 보면 상록수이자 침엽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정답으로 상록수이자 자, 사계절 내내 푸른 상록수이자 잎이 바늘처럼 뾰족하고 긴 침엽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공통점 상록수이자 침엽수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겠네요. 두 가지 찾아서 잘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2번 소나무의 쓰임새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이 쓰임새라는 말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소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보죠. 소나무 줄기 겉에서 나온 송지는 현악계에 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하는 데 쓰이고요. 하나 나왔고요. 꽃가루인 송악가루는 다식을 만들어 먹는 데 쓰인대요. 우리나라 전통 고유 과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두 가지를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잣나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송지는 잘 보고 적어줍니다. 현악기의 활에 발라. 현악기의 활에 발라. 찾아 쓰시오이기 때문에 잘 보고 그대로 적어줍니다. 소리를 좋게 하는데, 입니다. 하나 적어줬고요. 두 가지라고 밑줄까지 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적어줍니다. 바로 이 부분. 가루는 주어 적어주고요. 다식을 만들어 먹는데 쓰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찾아 적어줘야 됩니다. 1번 송진, 2번 송악가루와 관련된 문장을 이렇게 찾아서 각각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두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자, 3번부터 4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역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자연재해 관련된 글인데요. 자연재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첫째 문단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자연재해는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피해를 말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러이러이러한 것으로 기상특보를 잘 살피고 재해 대처하는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첫째 나옵니다. 열거구조.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행동 요령을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3번 보죠. 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나 안전수칙을 알아두어야 하는 까닭 이유를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첫째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뭐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처 방안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 써 보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찾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잘 보고 적어줍니다. 피해를 줄일 수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면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을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구조를 쓰고 글의 구조를 드러내는 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번 단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읽으면서 이 글은 어떤 구조이지 그 단서를 파악하며 읽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 글은 첫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의 특징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열거하면서 글을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구조? 우리 배웠던 대표적인 세 가지 글의 구조,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가운데 그래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바로 열거 구조죠. 따라서 1번에다가는 글의 구조, 열거 구조라고 적어주고요. 글의 구조를 드러내는 말, 단서는 바로 뭐요? 이거죠. 첫째. 따라서 2번에다가는 첫째라고 당당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형 문제 네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와, 진짜 많은 문제를 우리 만나봤는데요. 자, 그냥 또 헤어지기 아쉽잖아요. 이번 단원 다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오늘의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배워봤는데요. 이 많은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유와 까닭까지 어디다가 수강구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네요. 또 적으면서 배운 내용도 함께 떠올려 보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풀어본 많은 문제들 중에서 내가 좀 헷갈리거나 틀렸던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점왕 통합본 공부 이어나가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2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 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 쌤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수학 단원 평가 문제 해결해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단원 각기등과 각불 핵심 내용들 선생님과 알아보았죠? 그다음 단원 평가 문제 1회도 해결해 보았어요. 여러분, 단단 퀴즈도 잘 풀고 있죠? 선생님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단원 평가 2회 문제 만나볼 거예요. 그다음 이어지는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면서 여러분 서술형 문제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원평가 2회 시작합니다. 단원평가 2회 역시 20문제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집중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부터 3번,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합니다. 총 6개의 입체 도형이 나와 있죠? 1번, 각 기둥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각 기둥이 어떤 도형인지 알아야겠죠? 맞아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고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먼저 그럼 각은 각기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이 다각형이어야 하는데 다각형이 아닌 원이 나와 있잖아요. 자, 나 보니까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고 그다음 옆으로 둘러싼 면도 모두 다 직사각형이니까 모두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각기둥 맞다. 단은요?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밑면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라는요, 역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없죠. 자, 마 같은 경우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두 개의 면이 서로 평행하긴 하지만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둥이라고 볼수 없고요. 발에 보니까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고 나머지 면이 모두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각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각기둥을 모두 찾아라, 나랑 봐. 두 개를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번에는 각불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각기둥은요,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이를 둘러싼 모든 옆면들이 삼각형 모양인 입체 도형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일단 가도 역시 해당되지 않아요. 모든 면이 다각형이어야 하니까요. 자, 나는 우리 각기둥이라고 했으니까 빼고요. 달에 보니까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둘러싼 모든 면이 바로 옆으로 둘러싼 모든 면이 삼각형이니까 각불 맞습니다. 라도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둘러싼 모든 옆면이 다 삼각형이니까 각기도 각불 맞아요. 자, 마는 어때요? 마는 밑에 놓인 면이 하나도 아니고 그다음 옆으로 둘러싼 옆면이 삼각형도 아니죠. 각불 아닙니다. 반은 각기둥이었으니까 역시 해당되지 않고요. 각불을 모두 찾으면 다 그리고 라.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3번 입체 도형 바에서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모두 몇 개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바를 볼게요. 바에서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래요. 밑면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면이죠. 그다음 이 위에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옆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밑면의 한 변과 하나씩 만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밑면의 변의 수와 같고, 즉, 4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옆면의 수 4개, 밑면의 변의 수도 4개. 자, 4번이에요. 밑면과 옆면이 다음과 같은 각기둥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밑면은 어떤 모양인가요? 변의 수가 5개인 오각형이죠. 자, 그 다음, 옆면은요. 직사각형이에요. 이 각기둥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밑면인가요? 옆면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밑면이에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므로 이 각기둥의 이름은 오각기둥이 됩니다. 오각기둥.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다음 5번에서부터 6번입니다.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5번. 각기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하나, 둘, 셋. 그다음 하나, 둘, 셋.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 하나, 둘, 셋. 그래서 3, 3은 9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각기둥의 면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수 더하기 2로 구할 수 있고, 각기둥에서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수에 2를 곱하여 구할 수 있고, 모서리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수에 3을 곱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7번이에요. 면이 12개인 각기둥의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 일단 면이 12개인 각기둥, 어떤 각기둥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 꼭지점의 수와,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을 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면의 수가 12개인 각기둥이래요. 그러면 한 밑면의 변의수가 네모다라고 했을 때, 네모개다라고 했을 때, 각기둥의 면의 수는 네모 더하기 2. 즉, 옆면의 수 더하기 밑면의 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 12란 얘기죠.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10이죠. 그래서 이 각기둥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십각기둥이라고요. 자, 그러면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도 구할 수 있겠네요.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모서리의 수는 우리 이한 밑면의 변의수에다가 3을 곱하여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 꼭지점의 수는요, 한 밑면의 변의수에다가 2를 곱하여 구할 수 있으니 10 곱하기 2예요. 그래서 30 더하기 20을 해서 5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거든요. 풀이로는 이렇게 씁니다. 면이 12개인 각기둥은 십각기둥입니다. 이 말이 들어가 주어야 해요. 일단 먼저 어떤 각기둥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 십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30개이고, 꼭지점의 수는 20개이므로, 십각기둥의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 수의 합은 30 더하기 20, 즉, 50개입니다. 라고 쓰면 되고요. 정답 50개. 라고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술형 풀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냥 풀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과정을 말로 풀었으면 됩니다. 전부 다 선생님이랑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다음 8번입니다.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전개도, 일단 어떤 기둥의, 각기둥의 전개도인지 볼게요. 일단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이면 여기 두 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변의수 한번 볼까요? 변의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에요. 아, 그러면 육각 기둥의 전개도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죠. 사각기둥입니다. 아니죠. 육각기둥이에요. 밑면은 모두 6개입니다. 밑면 6개인가요? 아니죠. 옆면이 6개죠. 밑면은 2개입니다. 옆면의 모양은 육각형입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인 거죠. 자, 모서리의 수는 18개입니다. 모서리의 수 18개인가요? 그래요. 우리 밑면의 변의수가 6개인데요. 여기에 3을 곱해서 모서리의 수를 곱할 수 있으니 6, 3, 18.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이고요. 5번 꼭지점의 수는 8개입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꼭지점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수에 2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 곱하기 2는 12죠. 그래서 옳지 않다. 자,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골라라. 4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죠. 9번에서 10번입니다. 9번.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밑면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전개도를 보니까 서로 마주보고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이면 찾을 수가 있죠?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히읗. 그다음 사각형 시옷,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10번. 전개도에서 점 기역, 점 리을과 만나는 점은 어느 것인지 각각 쓰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개도를 보고 어느 점과 어느 점이 만나는지, 어느 모서리와 어느 모서리가 만나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직접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점 기역과 만나는 점은 어디 있을까? 자, 생각을 해보니까 접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맞닿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기역은 점 기역은 점 피읖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점 피읖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점 리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점 리을 여기에 있는데요. 자, 이 각기도

통의 전개도를 접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모서리 이렇게 만나고, 그다음 이 모서리는 이렇게 만나고, 이 모서리는 이렇게 만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점 리을은요, 점 치읓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 치읓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1번입니다.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전개도 어떤 도형의 전개도일까요? 그래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거 보니까 삼각기둥의 전개도인 것 같죠? 그러면 각 기둥에서 높이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나요? 무엇이라고 배웠죠? 두 밑면 사이의 거리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모서리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죠.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의 높이는 9cm다.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모서리 중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모서리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2번이에요. 육각기둥의 전개도를 완성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육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리는데 일단 밑면 하나, 옆면 하나는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나머지 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잘린 모서리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일단 옆면 다음과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옆면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다음 밑면 이렇게 육각형을 여러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자, 그다음 나머지 옆면도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 옆면의 개수는 몇 개? 6개가 되어야겠죠. 하나, 둘, 그려 놓았으니까 셋, 넷, 다섯, 6개까지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자, 이제 잘리지 않은 모서리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때에는 점선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다음과 같이 잘리지 않은 모서리를 표현을 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육각기둥의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이에요. 잘못 그린 각기둥의 전개도입니다. 잘못 그린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왜 잘못 그렸을까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일단 밑면의 수, 오, 두개 맞죠? 근데 옆면의 수를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옆면 여섯 개인데 밑면의 모양 한번 볼게요.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오, 밑면은 칠각형인데 옆면의 수가 여섯 개네요. 아, 그럼 옆면의 수가 하나 부족한 거네요. 자, 그래서 각 기둥의 밑면의 변의 수는 옆면의 수와 같아야 하는데 이 전개도는 밑면의 변의 수가 7개고 옆면의 수는 6개이므로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거나 또는 옆면의 수가 한 개가 더 많아야 올바른 전개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꼭 똑같이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밑면의 변의 수와 옆면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해요. 14번에서부터 16번입니다. 각불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보이는 이 각불, 14번에서 각불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어요. 각불의 이름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밑면의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밑면의 모양을 보니까 변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사각형이죠. 그러면 이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이니까 각불의 이름은 사각불이겠구나. 정답, 사각불.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사각불. 다음 15번. 각불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길이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높이는요, 각불의 꼭지점, 그러니까 모든 옆면이 만나는 이 꼭지점에서부터 밑면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그은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이 수선의 길이를 우리가 높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만큼이 4cm래요. 그래서 각불의 높이는 4cm구나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6cm, 7cm 이렇게 쓰면 정답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다음 16번. 각불의 꼭지점은 어느 것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미 보여줬어요.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옆면들이 만나서 생기는 점, 만나는 점을 우리가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점을 읽을 때에는 앞에 점이라는 말을 쓰죠. 점 쓰고, 그 다음 기역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7번이에요. 각불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밑면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밑면이 있고요. 2번, 옆면은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옆면은 모두 삼각형. 3번, 모든 옆면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런가요? 네, 맞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이 점을 우리가 각볼의 꼭지점이라고 불렀어요. 4번,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자, 이것은 각기둥에 어울리는 설명입니다. 각볼에는 밑면이 딱한개 있습니다. 5번,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습니다. 그렇죠.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요. 자, 밑면에 있는 각각의 변마다 만나는 옆면이 한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 같은 겁니다. 잘못 설명한 것은 바로 4번이 되는 것이죠. 18번, 어느 각불의 면의 수는 칠각기둥의 면의 수와 같습니다. 이 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몇 개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어느 각불,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힌트가 나옵니다. 칠각기둥의 면의 수와 같대요. 무엇이? 어느 각불의 면의 수가. 자, 그러면 칠각기둥의 면의 수를 먼저 구해봅니다. 칠각기둥의 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가 7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옆면의 수 7개에다가 밑면의 수 2를 더해서 9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각불의 면의 수도 역시 9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각불의 밑면의 변의 수가 네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각불의 면의 수는 네모 더하기 1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9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8이죠. 그래서 이 어느 각불이다. 아, 이 각불은 바로 8각불이 되는 거예요. 자, 8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8각불의 모서리 수는요. 바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2죠. 그래서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개다라고 쓰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9번입니다. 순서도의 결과로 나오는 입체 도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작에서부터 결과까지 나올 때 어떤 입체 도형이 나오게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시작합니다. 밑면은 한 개인가요? 그랬더니 예라고 했어요. 자, 밑면이 한 개래요. 그러면 아마도 각불이겠다. 이렇게 여러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꼭지점의 수는 6개인가요? 자, 꼭지점의 수가 6개다. 한 밑면의 변의 수가 네모다라고 했을 때 꼭지점의 수는 네모 더하기 1로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6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에 1을 더해야 6이 되죠? 그렇죠. 5에다가 1을 더해야지 6이 되죠. 아, 그럼 그냥 각불이 아니라 뭐다? 바로 오각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각기둥, 오각기둥 아니고요. 육각기둥도 아니고 바로 오각불이 됩니다. 바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각각의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각불, 그 다음 밑면의 모양, 이걸 통해서 오각불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음 20번이에요. 삼각기둥을 색칠한 면을 따라 수직으로 잘라 두 개의 각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두 각기둥의 면의 수의 합은 몇 개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삼각기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댕강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각기둥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왼쪽에 있는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사각기둥. 오른쪽에 있는 각기둥은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삼각기둥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각기둥의 면의 수의 합은요, 사각기둥의 면의 수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삼각기둥의 면의 수를 구한 다음 더해주면 돼요. 사각기둥의 면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가 4개이기 때문에 면의 수 여기 4에다가 2를 더하여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6개죠? 삼각기둥의 면의 수는요, 자, 밑면의 변의 수가 3개이니까 여기에 2를 더해서 5개다라고 그 면의 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6 더하기 5는 11. 즉, 11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 선생님과 함께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만나보도록 해요. 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수행평가 서술형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해결해 볼게요. 1번,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입니다. 이 각기둥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각기둥 일단 어떤 각기둥인지 알아야겠죠?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이에요. 옆면의 모양도 사각형이죠? 아,

그러면 사각기둥이겠다. 자, 이 각기둥에는 여러 개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어떤 모서리가 있을지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사각기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모서리는요, 밑면에 있는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밑면과 옆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모서리가 총 8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3cm짜리 모서리가 몇 개?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38에 24cm죠. 그 다음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이 모서리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럼 4cm짜리 모서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4, 4, 16이죠. 그래서 24 더하기 16은 40이니까, 아,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40cm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풀이했을 때는 어떻게 쓰느냐?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4cm인 사각기둥이므로, 자,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말은 진짜 중요합니다. 길이가 3cm인 모서리는 모두 8개, 길이가 4cm인 모서리는 4개입니다. 따라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3, 8, 3 곱하기 8은 24, 여기에 바로 4 곱하기 4는 16, 이것을 더하여 40cm입니다. 라고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0cm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서술형 풀이는요, 어떻게 글씨가 하나까지 다 똑같겠어요? 선생님이 쓰는 풀이는요, 전부 다 예시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다 정답이에요. 2번입니다. 입체 도형이 각기둥이 아닌 이유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이 도형, 왜 각기둥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도형이 각기둥일까요? 그렇죠. 두 면이 서로 합동이면서 평행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밑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것을 둘러싼 모든 면이 다각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개의 면이 서로 평행하긴 한데요. 어때요? 우리가 딱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나요? 아니죠. 위에 있는 면보다 아래에 있는 면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합동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어떤 점?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직사각형이어야지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각기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설명은 이렇게 해봅니다. 이 도형은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 아니고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므로 각기둥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보는 거죠.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좋고요. 둘다 쓰면 더 좋습니다. 왜 각기둥이 아닌지 이유를 한번 잘 설명해 보세요. 다음 3번입니다. 육각기둥의 꼭지점의 수와 육각불의 꼭지점의 수의 차는 몇 개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육각기둥의 꼭지점의 수 구하고, 육각불의 꼭지점의 수또 구하고, 그 다음 차를 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육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육각기둥의 꼭지점의 수, 각기둥에서 꼭지점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면의 변의 수가 6개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2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이 12죠. 이번에는 육각불의 꼭지점의 수를 구해볼게요. 자, 육각불의 꼭지점의 수는요,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밑면과 옆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꼭지점들이 있고, 그 다음 각불의 꼭지점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1만큼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밑면의 모양은 육각형이기 때문에 6 더하기 1을 해서 7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차를 구할 거예요. 차를 구한다는 건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거죠. 큰수 12에서 작은 수 7을 뺍니다. 그랬더니 5가 되는 거죠. 아, 차는 5개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풀이를 한번 써볼 거예요. 육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6 곱하기 2는 12개이고, 육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6 더하기 1은 7개이므로,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랑 이미 계산했던 부분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차를 구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12 빼기 7은 5, 즉 5개입니다. 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정답 5개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풀이 쓸때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선생님처럼 먼저 풀이를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풀이를 쓸때 어떤 말을 설명해야 하는지 여러분 잊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예요. 어느 각불에 모서리의 수를 모두 세어 보았더니 20개였습니다. 이 각불의 이름은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요. 자, 이 각불의 이름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어느 각불에 모서리의 수가 20개래요. 자, 그러면 각불의 모서리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자, 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각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각불이 있었어요. 그럼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아, 맞아요. 이렇게 밑면과 옆면이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의 수 4개에다가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의 수 이렇게 4개까지 해서 4 곱하기 2로 구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불에서 모서리의 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바로 밑면의 변의수가 네모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하여 모서리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것의 결과가 얼마래요? 20개래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10이죠, 10. 자, 그럼 이 각불의 이름 뭔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밑면의 변의 수가 10개라면 밑면의 모양은 십각형. 그래서 이 각불의 이름은 십각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우리가 추리를 해보는 거죠. 아, 뭘까? 자, 그럼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자, 네모 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네모 곱하기 2입니다. 어때요? 선생님이랑 똑같죠? 네모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모 곱하기 2가 20이므로 네모는 10이고 그래서 이 각불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십각불. 이렇게 십각불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답에다가도 똑같이 십각불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 중에서요.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 면의 수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게 각불인가 또는 각기둥인가 이걸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못 읽고 각기둥인 줄 알고 문제를 풀었다면 전혀 다른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꼭 집중해서 읽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수행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어때요? 서술형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죠? 맞아요. 이제 여러분 수학에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 마지막 순서입니다.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단단 퀴즈입니다. 육각기둥의 꼭지점의 수와 사각기둥의 꼭지점의 수의 합은 얼마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잘 구할 수 있죠?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학 2단원 내용 만나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수학 3단원 단원평가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나는 지난주에 이사 왔어. 내 이름은 김준성이야. 축구를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해. 그래서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나도 강아지 키우는데. 우리 강아지는 흰색 푸들이야.
1: 정민아, 말 차례를 지켜서 말하자.
0: 안녕, 난 야옹이야. 준성이가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네.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본 적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준성이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정민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어. 그랬더니 친구가 말차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네.
1: 말차례? 말차례가 대체 뭐지?
0: 은하쌤, 알려주세요. 반가워요, 친구들. 여러분을 만져방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2: 여러분, 여러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더니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 있었을 거예요. 우리 1단원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존중하며 말차례를 지켜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여러분을 소개하는 글도 써볼 거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1단원 정말 재미있을 것 같죠? 처음은 항상 설레잖아요. 1단원, 그리고 첫 시간.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요, 1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우리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보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곤 하죠? 그것처럼 우리 1단원에서 무엇을 배울까 쓱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실에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10명이요? 20명이요? 아니, 30명이나 있다고요? 정말 많네요. 우리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내용을 알리거나 또는 내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아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바로 발표입니다.
1: 선생님, 저는 발표에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1학년 아니고 2학년이니까 발표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2: 그리고 발표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잘 들어주는 거예요. 발표는 대체 어떻게 들어야 할까? 우리 그것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발표하고 있는 친구 찾아보세요. 손가락으로 쓱. 발표를 하고 있는 친구 누가 있나? 바로 여기에 있네요. 이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교실 앞으로 나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발표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발표하는 사람은? 그래요. 발표를 할 때에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알맞은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 여기서 듣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바로 이 앞에 있는 같은 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서 계시는 선생님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발표를 할 때에는요, 여기 내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과도 눈 한번 맞추고 이렇게 듣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맞은 목소리로 말해야 하는데요. 가끔 너무 부끄러워서, 선생님, 저는 발표는 너무 자신 없어요.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실 저 뒤편에 있는 친구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알맞은 목소리로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발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발표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 여학생을 한번 볼게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여학생. 어떻게 앉아 있나요? 이렇게 턱, 머리를 기대고 있나요? 엎드려 있나요? 아니면 책상 위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발표를 들을 때에는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바른 자세로 듣는 거예요. 바른 자세라는 건요, 여러분,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엉덩이를 의자 뒤에 딱 붙이고 이렇게 집중해서 앉아있는 자세,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다음이 내 발표 차례인데 하면서 내가 발표할 걸 준비하거나 또는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서 발표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아, 내 발표가 재미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발표하는 친구 얼굴 보기예요. 그 다음 이 왼쪽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뭔가 궁금한 점이 있나 봐요. 여기 물음표가 있죠? 발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할때 어떻게 할까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 있는 친구 뭐 하고 있어요? 그래요.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있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아, 나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라는 것을 손을 들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서 발표하는 친구가 이렇게 기회를 줄 거예요. 동현아! 이렇게 기회를 주죠. 그러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손 들었다고 바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발표하는 사람이 기회를 줄때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여학생 한번 보세요. 손 번쩍 들고, 와, 질문할 기회를 얻었네요. 그럴 때 자신의 말차례가 되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분명하게 한다. 여러분, 가끔 발표를 하거나 질문을 할때 말끝을 흐리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요, 사실은. 선생님, 제가 지난 주말에 워터파크에. 이렇게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발표를 할 때, 그리고 질문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말을 끝까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남학생 한번 보세요. 자,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건 물론이고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자,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아, 나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는 뜻이죠.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또는 이렇게 예쁜 미소를 지어 보세요. 그러면 발표하는 친구가, 저 친구 잘 이해했네? 라면서 이렇게 신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여학생처럼 중요한 내용은 공책이나 책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쓰면서 듣는 거죠. 그러면 발표가 다 끝난 다음 내가 어떤 내용을 들었었는지 조금 더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이 그림을 보면서 발표를 잘 하는 방법, 그리고 잘 듣는 방법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이제 발표 더 자신 있게 할수 있겠죠? 우리 관련 있는 문제들도 한번 만나볼게요. 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했어요. 기억 한번 떠올려보죠. 기억은요, 제일 뒤에 있던 남학생이었네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일단 손을 들어요. 그 다음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할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러면 1번 큰 소리로 빠르게 질문한다? 이 설명은 옳지 않겠네요. 2번 볼게요.

손을 들고 기회를 얻어 질문한다. 어때요? 좋아요.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손을 들고 기회를 얻어 질문한다. 이렇게 해야 알맞은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2번.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니은 먼저 살펴봐야겠죠?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 남학생 얼굴을 보세요.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미소를 짓는 거예요. 싱긋 웃으면서 미소를 짓거나 또는 나잘 이해했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좋다고 했죠. 그럼 우리 가부터 볼게요. 가. 미소를 짓는다. 오, 니은에 들어가기에 딱 알맞네요. 나. 고개를 흔든다. 선생님, 이거 흔드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고개를 끄덕인다라고 합니다. 고개를 흔드는 건 어쩌면 이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흔드는 것 옳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다라고 설명한 다가 맞습니다. 라, 얼굴을 찡그린다. 얼굴을 찡그리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굴을 찡그린다는 알맞지 않아요.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 그리고 다.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발표를 듣는 자세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1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1번. 바른 자세로 듣습니다. 어때요? 맞아요. 우리 발표를 들을 때에는 바른 자세로 들어야 해요.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턱을 괴고 있거나 책상 위에 엎드려 있거나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쳐서 앉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허리도 바르게 세우고요. 그리고 손은 어디? 그래요. 책상 위나 손, 무릎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2번. 옆 친구와 장난을 칩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저거 발표 진짜 재미없다. 야, 오늘 우리 점심 메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친구는 발표할 때 맥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들을 때에는 옆 친구와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죠. 3번. 책상에 턱을 괴고 듣습니다. 여러분, 턱을 관다는 건요, 이렇게 턱을 받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루해. 재미없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들을 때에는 이런 자세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4번.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요. 앞에서 친구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창밖을 보거나 또는 앞에 있는 교과서를 뒤적뒤적 본다거나 하면 안 되고요.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보죠. 손으로 지우개나 연필을 만집니다. 손으로 계속 지우개 만지고, 지우개 지워보고, 이렇게 낙서도 하고, 이런 태도는 발표를 잘 듣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위표를 해주면 좋겠네요.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몇 번? 그래요. 1번과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디귿, 어느 부분이었냐면요. 제일 앞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모습, 여기에 디귿이 있었어요.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 여학생처럼 뭐 하면서? 쓰면서 듣는다고요. 우리 한번 정답 찾아볼까요? 1번 손을 든다. 아니고요. 2번 눈을 감는다. 아니고요. 고개를 흔든다. 아니죠. 쓰면서 듣는다. 정답 여기에 있었네요. 5번 자리에서 일어난다. 역시 정답이 아니죠.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바로 4번이 됩니다. 발표할 때, 그리고 발표를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 다시 정리합니다. 발표를 할 때에는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알맞은 무엇으로? 그렇죠. 바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나 너무 큰 목소리는 알맞지 않겠죠? 발표를 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발표를 들을 때에는 발표하는 친구의 무엇을 보면서 바른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들어야겠죠. 그다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을 들고 기회를 얻어 질문할까요? 무엇을 들으라고요? 그렇죠. 바로 손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죠. 손을 들고 자신의 무엇이 되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분명하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되었을 때? 그렇죠. 바로 말 차례가 되었을 때. 말 차례. 들은 내용을 잘 무엇했다면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일까요? 무엇했다면? 이해했다면.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은 쓰면서 듣는다까지. 발표를 들을 때 주의할 내용 정리해 보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머릿속에 쏙쏙 저장할 수 있겠죠? 다음 내용 알아볼게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 글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누가 쓴 글이냐면요. 바로 민수라는 친구가 쓴 글이에요. 민수가 어떤 글을 썼을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곱슬곱슬한 털이 많아 이름도 곱슬이입니다. 몸집은 작지만 귀는 아주 커서 얼굴을 다 덮을 정도입니다. 눈은 동그라면서 크고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반질거립니다.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공중공중 높이 뛰어오르며 반겨줍니다. 곱슬이는 우리 집 재롱둥이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네요. 여러분, 민수가 무엇에 대한 글을 썼나요? 그래요. 바로 민수가 키우는 강아지, 곱슬이에 대한 글을 썼어요. 이 글은 무엇을 위해서 쓴 글일까요? 그래요. 바로 곱슬이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무언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설명하는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설명하는 글,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민수가 쓴 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글에는요. 읽을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읽는 사람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 흥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름, 그리고 생김새, 그리고 특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가 과연 이 내용들을 제대로 표현해서 적었는지 살펴볼까요? 저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곱슬곱슬한 털이 많아 이름도 곱슬이입니다. 여기에 이름 나왔네요. 소개하는 대상의 이름 나와 있죠? 그 다음, 몸집은 작지만 귀는 아주 커서 얼굴을 다 덮을 정도입니다. 눈은 동그라면서 크고,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반질거립니다. 와,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래, 우리 곱슬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곱슬이의 모습, 즉 생김새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공중공중 높이 뛰어오르며 반겨줍니다. 곱슬이는 우리 집 재롱둥이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곱슬이의, 즉, 소개하는 대상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이네요. 이렇게 소개하는 글에는요, 읽을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글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자기 자신을 소개한 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아니죠. 민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민수가 키우는 강아지, 곱슬이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알맞지 않아요. 자신의 친구를 소개한 글입니다. 이것도 역시 알맞지 않죠. 강아지의 종류를 설명한 글인가요? 아니요. 강아지의 종류가 아니라 딱 소중한 내가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 곱슬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4번, 자신의 장래희망을 소개한 글인가요? 아니요. 장래희망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5번,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소개한 글입니다. 어때요? 정답 여기에 있었네요.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 곱슬이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이에요. 민순의 강아지의 이름은 무엇인지 글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때 찾아 쓰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원래 있었던 글로 시선을 옮겨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지 않는 다른 손가락으로 정답을 쭉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 선생님이 글 준비해 두었죠? 저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곱슬곱슬한 털이 많아 이름도 곱슬이입니다. 곱슬이 여기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강아지의 이름은 바로 곱슬이가 되겠네요. 곱슬이의 모습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마 털이 복실복실 그리고 몽글몽글 할것 같죠? 다음 7번입니다. 민순의 강아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라는 문제네요. 우리 설명에 대해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역시 원래 주어져 있던 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해요. 무언가 다르게 조금 다르게 설명해 놓은 그런 문제일 거거든요. 자, 1번부터 살펴봅니다. 눈은 동그라면서 큽니다. 정말 그랬나요? 자, 몸집은 작지만 귀는 아주 커서 얼굴을 다 덮을 정도고 눈은 동그라면서 크고 라고 했네요. 그러면 강아지에 대한 설명 맞고요. 곱슬곱슬한 털이 많습니다. 곱슬곱슬한 털이 아주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곱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3번, 몸집은 작지만 귀는 큽니다. 몸집은 작지만 귀는 아주 커서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맞은 설명. 4번,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반질거립니다.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반질거립니다. 어때요? 제대로 설명했죠? 마지막 5번, 민수가 학교에 갔다 오면 크게 짖으며 반겨줍니다. 크게 짖으며 반겨준다고 했나요? 아니요, 학교에 갔다 오면 껑중껑중 높이 뛰어오르며 반겨준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 설명은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요. 글을 다시 한번 꼼꼼히 다른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읽어보세요. 8번이에요. 중요한 문제죠? 이와 같은 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글이 그럼 대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글, 바로 소개하는 글.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 알맞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소개하는 대상의 이름. 이름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 대상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동물이건, 이름은 꼭 들어가야 해요. 2번, 소개하는 대상의 특징 들어가야 할까요? 그럼요. 특징 들어가야 하죠. 특징은요, 생김새일 수도 있고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자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특징이에요. 둘다 들어가는 게 맞겠죠? 3번, 소개하는 대상의 생김새 어떤가요? 소개하는 대상의 생김새 당연히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읽는 사람은 생김새가 궁금할 거거든요. 4번, 읽을 사람이 관심

지금 없는 내용? 어때요? 아니에요. 읽을 사람이 관심 없는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읽을 사람이 관심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죠. 여러분 잘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개하는 글에 들어가야 할 내용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선생님이 펭수를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펭수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친구들에게. 펭수를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래요. 일단 제일 먼저 이름 들어가야죠. 펭수의 이름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펭수의 이름은 펭수죠. 펭수를 소개하는 글에 펭수의 생김새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펭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아, 펭수는요, 아주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요. 노란색 발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생김새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그 다음 또 펭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펭수의 특징. 그래요. 펭수는 참치를 좋아합니다. 참치를 좋아함. 마지막으로 읽을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 펭수에 대해서 궁금해할 내용 무엇이 있을까요? 펭수의 고향은 어디지? 펭수는 어디에서 왔지? 펭수의 나이는 몇 살이지? 펭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궁금증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글을 쓴다면 우리 펭수를 소개하는 글을 쓸수 있겠죠. 어때요? 여러분, 소개하는 글쓰기 어렵지 않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개하는 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나를 소개하는 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우리 알아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름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내 특징,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내 생김새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발표를 들을 때, 그리고 발표를 할때 주의할 점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정리되었나요? 그래요.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10초 동안 눈 감고 나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우리 무엇을 알아봤죠? 그래요. 소개하는 글, 민수가 민수의 강아지 소개하는 글을 읽고,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봤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바로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름이라던가, 모습이라던가, 또는 특징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되었다면 이제 만점왕 나라로 떠나기 위한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만점왕 퀴즈 풀어볼게요. 발표를 들을 때에는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비읍, 리을, 지읍, 시옷. 이걸로 듣습니다. 발표를 들을 때에는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턱을 괴고 들어야 하나? 아니면 책상에 엎드려서 발표를 들어야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우리 국어 실력을 쌓아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국어 시간이에요. 우리 국어 5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5단원에서 주장하는 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장하는 글두편 읽어보면서 주장하는 글의 짜임 공부했었죠?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주장하는 글에는 주장 이유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여야 해요. 내가 주장하는 말하기나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 이 근거 부분을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이 주장하는 말하기를 할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발표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봤죠. 자, 오늘은요, 이제 글쓰기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과 방법을 선생님이랑 공부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이 방법을 공부하고 학교에서 멋진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쓸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일단 주장하는 글이라는 것은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이에요. 따라서 주장하는 글을 쓸때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떠올려 봐야 돼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하지요. 자, 지금 가, 나, 다, 라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한 문제 상황을 떠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부터 볼게요. 교통사고 예방하기. 자, 우리 주변에서 이런 교통사고 관련 문제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 지금 빨간불인데 어떤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신호도 지키지 않고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죠? 너무 위험해요. 자, 이 상황을 내가 문제로 설정했을 때는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즉, 교통사고 예방하기를 주제로 정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요즘에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서 떠드는 친구들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럼 이것을 문제 상황으로 해서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를 주제로 내가 주장하는 글을 써볼까?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다 그림 볼게요.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잘 지키기. 요즘에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속상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면 약속 시간을 잘 맞춰야지. 이것을 나는 주제로 정해서 주장하는 글을 써야겠어 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를 떠올려서 이런 주제를 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라에는 물음표가 있는데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장한 글을 쓸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정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학교에서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문제 상황을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제 상황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장하는 글을 쓸때 문제 상황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릴 만한 문제여야 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사람에게 알릴 만한 문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다양한 문제들은 여러 사람에게 알릴 만한 문제였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어때요? 엄마가 나 컴퓨터 게임하는데 사용 시간을 늘려주지 않아. 이거 문제 아니야? 자, 이것을 나는 주제로 주장하는 글을 쓰겠어. 자, 이런 개인적인 문제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릴 만한 문제를 정해야 해요. 그리고 주장하는 글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주장하는 글을 쓸때 이렇게 우리 주변의 문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기 전에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좀 알아볼게요. 자, 지금 앞에서 경험 지식을 떠올렸죠? 이게 바로 문제 상황을 떠올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딱 정했어요? 문제를 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계획하기 단계는요, 글쓸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 단계에서 해야 할 것은 글을 쓰는 목적을 반드시 정해야 해요. 자, 이건 선생님이 글쓰기 방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때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왜 쓰지? 목적에 따라 자료, 내용,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즉, 계획하기 단계에서 목적을 정하고 글을 쓰는 목적, 내 글을 읽을 사람,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생성해야 되겠죠. 자,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생성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나의 주장. 그리고 이유. 그리고 근거를 생성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나의 주장을 생각하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인 까닭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유를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최소한 두 가지의 이유, 그리고 각 이유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의 근거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친구들. 알았죠? 자, 그리고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객관적 자료인 근거를 생성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근거를 우리가 찾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근거 찾는 방법 알려줬죠? 자,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해 보는 겁니다. 그럼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신문기사, 동영상, 전문가의 인터뷰, 통계자료, 설문조사 결과.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이거 내 이유에 적합한데? 이거 써야겠다라고 정해야 돼요.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여러 번 해보면 쉽게 근거 자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생성하기. 글로 쓸 내용을 떠올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되겠죠? 주장, 이유, 근거를 이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장, 이유, 근거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용을 조직해야 되겠죠?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 뭐예요? 바로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내가 지금 주장, 이유, 근거를 생각했잖아요. 이것을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겁니다. 조직하는 거예요. 자, 서론에는 어떤 내용 들어가야 돼요? 문제, 상황과 주장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는 이유와 근거가 들어가야 되고요. 결론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요약, 정리, 주장, 강조 이렇게 조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국어 시간에 문단을 배웠어요. 문단은 어떤 중심 생각을 전하는 글의 단위예요. 이 문단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심 문장으로 할지, 어떤 것을 뒷받침 문장으로 할지도 우리 친구들이 정해야 되겠고, 문단을 구별해야 돼요. 알죠? 문단 구별하는 방법. 자, 일단 문단 쓸때한칸 띄고 씁니다. 쭉 적어요. 자, 그리고 문단이 끝났어요. 마침표 찍고 줄바꿈을 하고 한칸 들여쓰고 다시 쭉 적어요. 그리고 또 마침표 찍고 문단 바뀔 거야. 중심 생각 바뀌었어. 그러면 줄바꿈하고 한칸 들여쓰고. 자, 이렇게 문단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3학년 때부터 문단을 배우는데, 6학년 됐을 때글쓴거딱 보면 문단을 깔끔하게 나눈 친구들을 반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단을 꼭 나누어서 적어줘야 돼요. 하나의 문단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 안 했는데, 주장, 이유, 근거를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돼요? 주장과 이유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글쓰기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자, 주장, 이유, 근거가 지금 타당한지, 이런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직까지 했다면 이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내용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5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글쓰기 과정을 이제 계속 점검한다라는 거죠. 계속 살펴본다라는 것이 5단원의 제목이었죠. 자, 지금 이 순서로 글을 쓰는데 우리가 글을 쓸때 과정 중심 글쓰기라고 해서 언제든지 계속 어떤 단계로도 돌아가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했어요. 내용도 생성했어요. 내용을 조직하면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거 내용 안 만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내용 생성하기로 돌아가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수정하다가 이거 내 글의 목적이랑 좀 달라지는 것 같은다면 다시 목적을 수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점검을 하면서 어떤 단계로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39번입니다. 그림과 관련 있는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그림과 관련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문제 상황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 지식을 떠올리면서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쓸 것인지잖아요? 자, 계획하기, 표현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경험 지식 떠올리기 중에 정답은 경험 지식 떠올리기가 되겠죠. 자, 이어서 40번 문제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문제 상황을 떠올릴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 문제 상황이 가져야 할 조건 공부했었죠? 1번, 근거의 출처를 찾기 힘든 문제 상황이어야 돼요? 찾기 힘들면 어떡해요? 아니죠. 2번, 몇몇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문제 상황이어야 돼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어야 되겠죠. 3번,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기 어려운 문제 상황이어야 돼요? 아니죠. 4번,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어야 해요. 5번,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릴 만한 문제 상황이어야 해요. 개인적인 문제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41번입니다. 그림 라에 들어갈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문제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떠올린 문제 상황을 적어주면 되겠죠? 선생님은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운동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운동을 좀 하도록 해야겠는데, 줄넘기 하기 어떨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으로 지금 다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다른 사람과 한 약속 잘 지키기, 이런 형태로 적혀 있으니까 매일 줄넘기 하기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적을게요. 매일 줄넘기 하기. 우리 친구들이 떠올린 문제 상황을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근거 자료 찾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런 방법으로 근거 자료 찾으면 됩니다. 말은 되게 간단한데 실행할 때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근거 자료를 찾냐면 책이나 자료에서 사실을 확인해요. 왜냐하면 근거 자료는 객관적인 내용의 자료거든요. 그리고 통계나 도표 같은 수치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전문가의 의견도 근거 자료로 좋아요.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관련 실험이나 조사를 한 결과를 찾아서 인용해도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주제와 이유, 주장에 따라 이제 자료를 찾아서 근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42번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이 글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이었죠? 자, 따라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3번, 발표를 듣고 친구의 잘한 점을 칭찬하는 방법 아니고요.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발표하는 것도 아니죠. 자,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도 아니었고, 근거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과 관련 있는 주장하는 글쓰기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근거를 찾는 방법을 생각해요. 자, 근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주장하는 글쓰기 단계에서 근거 찾기는 어디에 해당하죠? 자, 지금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경험 지식을 떠올려야 돼요? 어떤 문제를 정해요? 자, 그리고, 그렇죠. 계획을 하면서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읽을 사람을 정해요? 그리고 내용을 생성하죠? 자, 이때의 주장, 이유, 근거를 떠올려야 돼요. 근거 찾는 거 뭐예요? 그렇죠. 내용 생성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내용 조직하고 이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표현하고 나서는 이제 고쳐 쓰기도 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44번 문제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자,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에 따라 글을 써야죠.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죠. 2번, 내용 조직하기 위해서는 글의 통일성을 고려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내용을 조직할 때 글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3번,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좋아요. 4번, 표현하기 위해서 내용 생성하기나 내용 조직하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어떤 단계이든 내가 고치고 싶다면 어떤 단계라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과정 중심 글쓰기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 틀렸죠. 5번, 글을 쓸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글을 쓰는 목적, 주제, 글을 읽을 사람을 고려해야 되죠? 계획하기 단계에서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쓰기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지금 앞에서 선생님이 쓰기의 단계, 쓰기의 과정을 쭉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점검하면서 살펴보면서 글을 써야 돼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다시 수정해야 할것 같은데 하면 얼마든지 그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뭘까요? 점검을 하면 내 생각을 글에 잘 표현했는지 내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서론, 본론, 결론이 짜임에 맞게 썼는지 또 확인해 볼수 있고요. 내 글을 계속 점검하면서 멀리서 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내 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훨씬 좋은 글을 쓸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글쓰기 과정을 계속 점검하고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5단원의 제목이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쓰기 과정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쓸때이 쓰기 과정은 언제든지 어떤 단계로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의 내용과 주제가 잘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려면 이전 단계를 또 다시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 잘 못하면 나 다시 못 돌아오는데 하면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다가, 이거 좀 수정해야 될것 같은데 하면 얼마든지 반복하고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쓰기 과정에서 할수 있는 알맞은 활동을 보기에서 찾아 각 과정에 해당하는 기호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랑 여기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쓰기 과정에서 할수 있는 알맞은 활동을 보기에서 찾아 각 과정에 해당하는 기호를 써보세요. 자, 우리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가장 먼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용을 생성해요.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뭐 하는 거였어요? 목적을, 그리고 네 번째는 표현하기 단계예요. 이제 내용 조직하고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운데에 점검하고 조정하기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단계가 있지만, 단계에 있다가도 어떤 단계로도 내가 갈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기 단계를 하다가 갑자기 다시 내용 생성하기로 갈 수도 있고, 자, 내용 조직하기 하다가, 다시 계획하기도 갈수 있고, 자, 어떤 단계로도 내가 다갈수 있어요. 계속 모든 단계를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어떤 단계로도 내가 이동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활동이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되는지 우리가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기억하세요, 친구들. 자, 그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글의 목적 생각하기 뭐예요? 목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거죠. 자, 글의 목적 생각하기, 계획하기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 글의 주제 생각하기, 이것도 뭐예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거죠. 1번이죠. 자, 그리고 다,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기. 자, 내용 조직하기가 몇 번이었어요? 떠올린 생성한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조직하는 거몇 번이었죠? 그래요, 3번이었죠. 자, 그리고 글을 읽을 사람 예상하기, 이거는 계획하기 단계이지요? 자,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

조사하기. 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한대요. 그럼 이거 뭐예요? 내용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용 생성하기. 그리고 봐. 쓴 글에서 수정할 부분 찾아 고치기예요. 자, 그럼 고쳐쓰기잖아요? 5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4.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글쓰기예요. 그럼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 글을 쓰기 전에 글감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떠올리기. 자, 이거는 뭘까요? 어떤 주제를 앞에서 정했어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서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용 생성하기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번호를 매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자, 4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앞에 보면 여기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 리을 있잖아요. 자, 친구들 선생님이 앞에서 각 단계에 들어가야 할 활동을 다 번호를 매겨줬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 친구들이 적으면 돼요. 자, 선생님, 요렇게 아까 다한 거니까 답만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게요. 자, 그럼 이어서 4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까 가에 어떤 내용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내용. 그렇죠. 조직하기였죠? 내용. 조직하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47번입니다. 글쓰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글쓰기를 하다가 내용 조직하기를 할수 있다? 맞아요. 언제든지 어떤 단계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알맞아요. 2번. 이전 단계로 가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아니요. 이전 단계로도 갈수 있다고요. 3번. 쓰기 과정은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순서대로만 진행해야 돼요?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 모든 단계를 점검하면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각 단계마다 어떤 것을 점검하면 좋을지 점검 질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 주제, 그리고 읽을 사람을 정하는 거죠. 따라서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주제,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 정했나요? 라고 점검해 볼수 있고요. 글의 주제는 글을 쓰는 목적과 관련이 있나요? 할수 있어요. 그리고 글을 읽을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나요? 자, 이런 점검 질문을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수 있고요. 자, 내용 생성하기 단계는 이제 주장, 이유, 근거 생성하는 거잖아요. 글에 쓸 내용을 생각하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렸나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도 주장과 이유를 생각해낼 수 있죠. 그리고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나요? 자, 근거 쓰기 위해서는 정보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글의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고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생성했나요? 자,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직하기 단계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으로 조직하는 거잖아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며 글의 내용을 조직했나요? 내가 떠올린 내용들을 관련 있는 것끼리 잘 묶어서 조직했나요? 그리고 글의 짜임을 고려해 주장, 이유, 근거를 잘 조직했나요? 그리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서 조직했나요? 이것을 조직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현하기 단계, 글쓰기 단계가 되겠죠? 떠올린 내용을 글의 짜임에 맞게 조직하여 표현했나요?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면서 표현하고 있나요? 또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통일성 있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고 맞춤법이나 그런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나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가장 먼저 뭐 해요? 계획을 하고, 내용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내용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표현하고 나서 고쳐쓰기 하면 됩니다. 자, 기호 적으면 니은, 리을, 디귿, 기역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9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기 과정 점검 질문과 관련이 없는 질문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그럼 이 점검 질문이 어떤 단계에 들어가는지부터 우리가 생각해

0: 줘야 돼요. 자, 점검 질문 읽어볼게요. 그랬을 내용을 생각하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렸나요? 자, 내용을 생각하려고 지금 알고 있는 거 떠올리고 있니? 자, 이 점검 질문은 어떤 단계에 들어갈 수 있죠? 내용, 그렇죠. 생성하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에서 내용 생성하기와 관련 없는 질문 찾아볼게요. 1번, 글의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자, 지금 내용이 주제와 관련 있니? 내용 생성하기 맞죠? 자, 2번,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나요? 자, 우리 정보를 조사해야 쓸 내용을 이제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있죠. 자, 이것도 내용 생성하기 맞죠? 자, 그리고 3번, 떠올린 내용을 글의 짜임에 맞게 조직하여 표현했나요? 자, 이건 뭐예요? 표현하기 단계 점검 질문이잖아요. 자, 따라서 관련 없는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50번 문제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쓰기의 내용 조직하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우리 점검 질문 살펴봤는데요. 내용 조직하기 과정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점검 질문을 한 가지 쓰래요. 자, 조직과 관련된 거, 어떤 거 적을까요? 선생님은 이거 적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이 되어야 하잖아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며 글의 내용을 조직했나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주장하는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주장하는 글쓰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 방법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방법들을 토대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주장하는 글을 쓰는 그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멋지게 주장하는 글한편 적어 보세요. 주장하는 글에 좋은 점이 많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글을 쓰기 전에 글의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어떤 내용을 쓸지 미리 준비하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 주제와 목적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수혜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말리 파트 2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문구점 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1: 어, 맞아요.
0: 학용품만 사고 이랬었는데.
1: 네, 네.
0: 자, 오늘 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사 보는 거 어때요?
1: 어, 좋은데요.
0: 오랜만에 문구점이잖아요. 또.
1: 문구점에서는 사실 아. 예, 막 이렇게 살 게 없어도 생겨요.
0: 이상하게 사고 싶잖아요.
1: 아, 다 사고 싶어 진짜.
0: 욕심나요. 네. 네. 자, 그래서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 찾는 situation.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자,
1: 오.
0: 뭔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는요, 문구점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그쵸.
0: Right?
1: 뭐, 우리 공부하다가도
0: 음흠.
1: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때 물어볼 때도, 쓸수 있겠네요.
0: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요.
1: 네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1: 아.
0: 사이즈가 다른 게좀 필요할 때가
1: 그쵸,
0: 있거든요.
1: 그쵸.
0: 그런 것도 우리 영어로 할수 있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또 영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0: 으흠.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2: What are you looking for?
1: 점착. Okay.
2: Stamp.
1: No, stamp, no. Stick.
2: Stick.
1: Stick memo. Stick
2: Ah!
1: memo, where is it?
2: Sticky notes.
1: Yeah.
2: Okay,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Next to the pen?
2: They're right behind
1: Behind
2: you,
1: you, behind me.
2: next to the pens.
1: 오, 오, 오.
2: 야.
1: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2: Sorry?
1: Smaller than this.
2: Ah, the
1: Yeah.
2: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Bottom?
2: Yeah,
1: Bottom? 바닥.
2: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Shelf.
2: Bottom shelf.
1: 선반. Shelf, bottom.
2: Bottom, yes, down there.
1: Over there.
2: Yes,
1: Yeah,
2: yes,
1: okay,
2: yes.
1: thank
2: Okay, no
1: you.
2: problem.
0: 아, 잘 봤습니다.
1: 네.
0: 아, 문구점 하잖아요. 진짜 옛날 막 생각 떠오르고 막 그랬던 것
1: 옛날에
0: 같아요.
1: 문구점은요,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는 확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0: 문구점인데도
1: 예.
0: 먹을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지
1: 진짜.
0: 모르겠어요, 저는.
1: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조금 추워질 때또 난로를 피워놓으세요, 문구점 사장님이. 그 위에다가 저희는 쥐포 구워 먹고, 문어발을 또 파세요. 문어발 200원이었어요.
0: 어느 동네에
1: 고리고개 시절
0: 계셨던가요?
1: 느낌이지만, 200원이었어요. 200원.
0: 와, 그런 때가 또
1: 그거
0: 있었죠?
1: 구워 먹고, 정말 재밌었는데.
0: 뭔가 그 향수에 젖어서 오늘 또 같이
1: 예.
0: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4: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3: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4: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잠깐 볼게요.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찾는 그런 느낌인데, 왜 우리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쓰는 메모지
1: 너무 잘
0: 있잖아요. 그거
1: 알죠.
0: 어떻게 생긴 줄 아실 겁니다. 영어로
1: 예.
0: 뭐라고 해야
1: 공책에
0: 될지.
1: 쓸 공간이 좀
0: 아하.
1: 부족할 때, 요거 딱 붙여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다
0: 아하.
1: 이렇게 써주면은, 눈에도 되게 잘 띄어요. 왜냐면,
0: 어허.
1: 보통 형광색이거든요.
0: 맞아요.
1: 예.
0: 그리고 전 뭐라 그럴까? 꼭 공부 잘한 친구들은 그거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1: 있어
0: 그걸
1: 보여요.
0: 잘 못해가지고 옆에다 그냥 대충
1: 그냥
0: 적고
1: 썼죠.
0: 했는데,
1: 예.
0: 맞아요.
1: Where can I find the 점착 메모지겠네요?
0: 어허.
1: 예,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나요? 예, 요거를.
0: Right.
1: 그쵸. 근데 이게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
0: 네.
1: 뭔가 그런
0: 오,
1: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끈적끈적한 메모지.
0: 거기 뭐 계속 붙으면 막 시꺼매지기도 하고.
1: 맞아, 맞아. 접착력이 떨어지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니까 붙이는 거. 붙이는 거는 우리가 스탬프잖아요,
0: 오케이.
1: 스탬프. 스탬프 메모. 메모.
0: 붙이는 게 스태프인가요?
1: 아, 아닌가요?
0: 알겠습니다.
1: 아, 스탬프가 우표인가?
0: 그리고 죄송한데 메모가 아니라 왜 밈으로
1: 아,
0: 하셨네요?
1: 메모.
0: 오케이.
1: 예, 메모.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Where can I find the stamp memo?
1: 붙이는 게 스탬프가 아닌데.
0: 애매합니다.
1: 뭐죠?
0: 보겠습니다. 정답. Sticky
1: 아.
0: notes. 근데요, 이거 아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1: 그래요?
0: 왜냐면 이게 뭐그 상표가 있거든요. 사실
1: 예.
0: 그것을 만드는 상표가 있는데 그거 위주로

0: 대부분 많이 써요. 미국인들도.
1: 근데
0: 근데
1: 스티키 메모가 아니라 스티키 노트네요.
0: 노트, 왜냐면
1: 노트.
0: 필기하는 것을 써놔야 되기 때문에.
1: 아,
0: 근데 뭐
1: 노트.
0: 그쵸, 노트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브랜드명을 활용을 해서 쓰기는 하지만
1: 네.
0: 이게 기본이라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 아.
0: 점착 메모지라고 할때 끈적끈적거리는 노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네.
0: sticky, 왜냐면 stick 자체가 붙는 거죠.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sticker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사실
1: 오.
0: sticky한 건 끈적거리는, 날씨가 굉장히 끈적거린다고 할 때도요, 아, sticky weather이라고도 쓴단 말이죠.
1: 네네네.
0: 그래서 아, sticky note가 그거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page flag 그리고 sticky tab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오.
0: 페이지 라벨이라고 하면 혹시 아실까요? 페이지 라벨?
1: 라벨은 그 상표 같은 거 아니에요?
0: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거나
1: 네.
0: 할때몇 페이지까지 내가 읽었다라고 해서 그걸 붙일 때도 있고요. 요
1: 아.
0: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붙일 때도
1: 아,
0: 있어서,
1: 그쵸.
0: 약간 연필 모양처럼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1: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꼭 봐야 될 거를 한 장, 두장 넘겨서 찾지 않고 바로 그걸 자꾸 넘기면은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1: 아.
0: 용도는 여러 가지 되겠지만 특히나 페이지를 이렇게 딱딱딱 해놨을 때
1: 네.
0: 그런 것들을 page flag이나 sticky tab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보통 우리가 뭐 찾을 때
1: 네.
0: where is 뭐뭐
1: 그죠?
0: 하잖아요.
1: 예.
0: where is 뭐뭐 그거 써도 괜찮아요. 그거 써도 되는데 우리 약간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1: 오케이.
0: 그래서 where can I find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1: 아.
0: 제가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나요?
1: 오.
0: 약간 예의 있는 느낌 더 들어가긴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저 오늘 이거 아예 그냥 의문사 따로 훈련시키고 can I 아니고 그냥 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죠?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바꾸면 돼요, 지금?
1: 지금 Where can I find 뒤에?
0: 뒤에
1: 예.
0: 명사만 바꾸시면 됩니다.
1: 그쵸.
0: 이런 데 참여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정확히 어떤 물건을 찾는지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he 명사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1: 네.
0: 해볼게요. 그 우유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우유 어디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Find the milk, right? Where can I find the milk? 이번에는 공책이 영어로 무슨 북이었죠?
1: Notebook.
0: 그렇죠. 그러면 그 공책들, 복수로
1: 예.
0: 쓸게요. 그 공책들은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죠?
1: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0: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이렇게요. 그러니까 where is, where are만 쓰는 거 하지 말고
1: 네.
0: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기.
1: Yes.
0: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Where can I find the
1: Where
0: notebooks?
1: can I find the notebook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이제 거기 사장님이 학생 바로 뒤에 저기 펜 옆에 있죠.
1: 아, 네네. 등장 밑이 어두워요. They are right behind you. 여기서 끊어도 되겠다. 그죠?
0: They're right behind you, okay?
1: 그들은 너 바로 뒤에 있고,
0: 조금 더 추가 뭐 추가되는 인파가 있는데요.
1: 그쵸. 바로 뒤에, 근데 그뿐만 아니라 펜 옆에 또 있네요. 근데 옆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하인드 아니고 비사이드 아니에요? 그쵸? 예.
0: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옆은 뭐라 그래요?
1: 뭐라
0: 약간
1: 그래요?
0: 강의하는
1: 예,
0: 자의 느낌.
1: 일단은 한번 물어는 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so they're right behind you. 근데 beside the pens. 오케이, 정답. next
1: 아,
0: to the pen. 근데 아까 beside 있죠?
1: 네.
0: 그것도 가능합니다.
1: 아,
0: 그것도
1: 그래요?
0: 원래는 옆에라는 뜻이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화에서는 next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next to가 아니라 한 번에
1: Next to.
0: next to. 연결해서 발음을 꼭 해줘야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next가 나왔는데 그 앞에 이게 나왔어요.
1: Behind.
0: behind. 이게 뭐라고요? 뭐뭐?
1: 뒤에.
0: 뒤에입니다. 그리고 behind는 그 사이에 뭔가를 낄 필요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1: No.
0: 우리가 왜 뭐뭐 앞에라고 할때뭐 쓰는 줄 아세요?
1: Front of.
0: 아, 그렇죠. 이거 암기됐죠.
1: Yeah.
0: in front of something. So 뭔가 거기 of가 있으니까 얘도 있어야 될것 같지만
1: 맞아, 허전해요.
0: behind of가 아니라 그냥
1: Behind.
0: behind something or someone.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look을 활용을 해서
1: 네.
0: 너 뒤를 봐. 너 뒤를 봐. 그럼 어때요?
1: Look behind you.
0: 그렇죠. Look behind you. 이런 식으로. 자, 프랭크란 친구가 있어요.
1: 네.
0: 프랭크가 내 뒤에 앉아 있어. 프랭크가 내 뒤에 앉아 있어. 뭐 스쿨버스 있는 데서 예를
1: 예.
0: 들어서 진행형으로
1: Frank is sitting behind my back.
0: 그냥 me죠. 네.
1: 아.
0: 굳이 그걸 내등 뒤에 이러고 쓸 필요 없는 behind my back. No.
1: Behind
0: Me.
1: me.
0: Yeah.
1: 아.
0: 그죠? 내 뒤에 타 있어. 이거잖아요. So
1: 예.
0: Frank is sitting behind me. 이렇게
1: 아,
0: 하면 되죠.
1: sitting
0: I, of course,
1: behind me.
0: behind my back 써도 되기는 합니다. 있잖아. 나배뒤 아니다. 나등 뒤야. 이거 강조하려면 쓰겠지만.
1: 경찰 아저씨한테 자세히 말해야
0: 아, 그, 할
1: 되니까.
0: 때, 그렇습니다. So, behind me.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ook behind you.
1: Look behind you.
0: Frank is sitting behind me.
1: Frank is sitting behind me.
0: Alright. 자, 여기서는 right을 쓴 거는 왜 썼을까요?
1: 바로 뒤에.
0: 바로
1: 네.
0: 강조를 해주려고. 가깝다는 느낌? Alright. So, 그리고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건,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sticky
1: Notes.
0: notes를 얘기를
1: 네.
0: 하는 겁니다. Okay?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왜냐면 그거 진짜
1: 오,
0: 사이즈별로 나오잖아요. 그쵸?
1: 그쵸. 원하는 사이즈가 또 있었네요.
0: 맞아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당신은 갖고 있나요? 더 작은 것들을.
0: 오케이.
1: 오.
0: 뭐보다?
1: 안 끊어도 되나? 댄이 여기 있네. 아, 여기서 끊을까요?
0: 아니요. 댄 앞에 좋아요.
1: 아, 그래요?
0: 오케이.
1: 그럼 아니고. 왜? Smaller ones than
0: Then what?
1: 이것들보다. 이것들보다니까 this one.
0: 오.
1: These ones. 야.
0: 자, 실망스러운 대답
1: 어?
0: 되겠습니다. 자, do
1: 왜?
0: you
1: 전
0: have?
1: 대답한 적이 없어요. 빈칸만
0: 아,
1: 채웠어요.
0: 그렇습니까? 자,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ones?
1: 예?
0: 오케이, 정답 these가 되겠습니다.
1: 아.
0: 자, hold on, hold on, right? This one 이 것이라고 하려고 했다면
1: 네.
0: 단수는 괜찮아요. This one.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려 그랬으면 these ones 해서
1: 아,
0: 앞에
1: 니즈가 돼야
0: these를
1: 되는구나.
0: 붙이던가,
1: 네.
0: or 아예 줄여서 these만 써도 이것들이라는
1: 괜찮아요.
0: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 아,
0: Okay? So
1: 네네.
0: these는 이것들이라는 이
1: 니즈.
0: 자체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these 무슨 뭐 ones 앞에 붙어가지고 these ones 하면 이것들 또 똑같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그러면은 그것들 뭐 저것들이라고 하면은 these 말고 또
1: 아,
0: 쓰면 될것 같아요.
1: 이거는 틀릴 수 없어요.
0: 복수예요, 복수.
1: 예. Those.
0: Those? 깜짝이야.
1: Those?
0: Those.
1: 아우,
0: 맞습니다. Alright.
1: 이를 먼저 쓸 뻔했어요.
0: Yes.
1: 예.
0: So I like those.
1: Like
0: 이거는 I like
1: those.
0: that보다 복수형인 거예요.
1: 여러 개.
0: Yes. 자, 보세요. 더 작은 것들이나 여기서 one은 숫자 1이라는 뜻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죠. 그냥
1: 겉.
0: 것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근데 그 것이라고 하는 것,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될 수도 있겠죠.
1: 그죠?
0: 그러니까 작은 더 작은 것들이라고
1: 들.
0: one에다가 s를 붙인 것뿐입니다.
1: 네.
0: Right? So do you have smaller ones? 근데 뭐뭐보다 비교하려고 지금 무슨 단어 썼어요?
1: Then,
0: T H A N.
1: H-A-N.
0: 그다음 목적어. 목적어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특히 영어 처음 시작할 때 틀리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원어민이 틀리고요. THAN인데 EN으로 쓰는 실수 엄청 많습니다. 은근히
1: 오,
0: 많아요. 그래서
1: 근데 진짜 헷갈릴 만도 해요.
0: 맞아요.
1: 네.
0: THEN은 뭐 그런데
1: 그리고
0: 뭐 그럼
1: 나서,
0: 뭐 이런 식의 뜻이죠. 그렇죠?
1: 네.
0: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있잖아. 우리 형보다 키가 더 커. 그럼 일단은 비교급 형용사를 먼저 써야 될것 같아요.
1: 그쵸?
0: So 나는 키가 더 크다.
1: I am taller
0: 자, 나의 형보다 혹은 뭐내 남동생보다.
1: than my
0: 그렇죠?
1: brother.
0: I'm taller than my brother. 자, 이번에 질문형도 해볼게요.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그녀는 더 빠르니?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Is she faster
0: 너보다?
1: than you?
0: 그렇죠. Is she faster than you?
1: 오, 아니요, 전
0: 아,
1: 되게 느려요.
0: 되게 느립니까?
1: 100m 20초. 네.
0: 저기
1: 네,
0: 걸어가시나요?
1: 아니요. 최선을
0: 아,
1: 다해요.
0: 깜짝 놀랐습니다. Okay, so 요거 요 정도로 나눠도 사실은 문장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아하. 읽어볼게요.

0: I am taller than my brother.
1: I am taller than my brother.
2: Is she faster than you?
1: Is she faster than you?
0: 자, 이번에 본문 갈게요.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Okay, smaller ones than
1: smaller
0: these.
1: Smaller ones
0: 네,
1: than
0: 복수예요.
1: These.
0: Okay.
1: Yes.
0: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1: Mm-hmm.
0: 아, 진짜 작은 거를 원했나 봐요.
1: 네.
0: 저 작은 건 맨 아래 선반에 있어요.
1: 어, 근데 이 문구점은 다양하게 취급을 하네요.
0: 아, 그러니 혹시 뭐 커튼 딱 치니까 뒤에 뭐 쫙 더 있을 수 있죠.
1: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뭐, yeah, 뭐 in a way.
1: 예. 어, 작은 것들은 그
0: 지금 이게 주어인 것 같고요, 그렇죠?
1: 네.
0: 아, 어디 있다고요?
1: 버튼에. 바닥에. 아, 이게 맨 아래네요.
0: 맞아요.
1: 맨 아래. 근데 선반 아래니까 여기 선반이
0: 빠졌죠.
1: 들어가야 되네요.
0: 선반이 빠졌어요.
1: 선반.
0: 네.
1: 선반은 그 서랍들 있는 거잖아요. 서랍들. 예.
0: 서랍이 있는
1: drawer. drawer. 네.
0: 뭐가 들었나요? drawer.
1: 네, okay.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정답.
1: 아우.
0: shelf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1: 들어봤어요.
0: shelf. Okay. 예. 왜냐면은 만약에 drawer 이런 데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보통 쓰겠죠. 그 위에 on이 아니라.
1: 아, 그렇죠?
0: Right. So, 아, 여기서 shelf라는 걸 써서 선반을 우리가 보통 선반 위에 올려 놓잖아요. 진열해 놓을 때.
1: 네.
0: 아, 그렇게 해서 shelf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선반은요. 선반들이라고 복수로 쓰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거는 제가 알고 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것만큼은 아니, 제가 틀릴 수가 없어요.
0: 맞춰도 돼요.
1: 네, 어. shelf잖아요. 어. 근데 f가요 ve로 바뀌어요. shelf. 아 그리고 s.
0: 지금 잠깐만 네. 틀릴 뻔했잖아요. 지금 뭐 되게 아는 것처럼 했는데.
1: 진짜. 자 함정이 많아요.
0: 약간 wolf와 wolves에서
1: 아,
0: 영감을 얻었을까요?
1: 맞아요. 오케이. 그런 규칙들이 몇 개 있잖아요.
0: 나름 있죠.
1: 네.
0: 나름 있습니다. 정답 한번 볼게요. 맞아요.
1: 오.
0: S-H-E-L-F가 아니라 V-E-S로 바꿔버립니다. So,
1: 예.
0: shelves라고 하면
1: shelves.
0: 선반들이 되겠습니다.
1: 아는 거 실컷 했는데
0: 그러니까,
1: 또 틀릴 뻔했네요.
0: 예전에 왕초보 영화에서 한번 소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 네.
0: 불티나게 우리 팔린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flying off the shelves 라는 표현이 있어요.
1: 아, 선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0: 선반에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1: 아,
0: 그런
1: 선반에서?
0: 표현도 있긴 한데
1: 아.
0: 아무튼 네,
1: 예.
0: 그런 게 있습니다.
1: 오.
0: 자, 여기 지금 보면은 bottom이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이게 맨 위에요, 맨 아래예요?
1: 아래죠.
0: 맨 아래입니다.
1: 네.
0: 그렇죠? Alright. 이거는 사실 발음이 약간 영국식으로 간다면은 bottom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북미식으로, 미국식으로 하면은 보통 여기 flap을 내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주고 ba 하고
1: 바.
0: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bottom에 가깝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Bottom, bottom,
1: bottom, bottom.
0: 어, 굉장히 빠르게 하셨네요.
1: Bottom,
0: okay. bottom. 네. So 맨 아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The mini ones 이게 주어라고 했잖아요.
1: Yes.
0: 아까 전에 one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1: one이 겉.
0: 겉.
1: 네.
0: 이거는 일 말고 겉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겉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앞에 뭔가 아,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많이 단어가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미니, 아주 작은 것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하나면 미니 원 이런 식으로 쓰겠고요. 그냥 것이란 뜻이에요. 일이 아니라.
1: 네.
0: 자, 그래서 형용사 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S가 붙으니까 형용사한 것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1: I like the green ones.
0: I like the green ones. 이거는 저는요 초록색으로 된 숫자 1들을 좋아해요예요?
1: 아니죠.
0: 어떻게 해석해요?
1: 나는 초록색으로 된 것들을 좋아해요.
0: 맞아요. 왜냐면 shirts가 종류들이 막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아, you know what? I like the green ones.
1: 오. 그러니까
0: 이 초록색 된 이 계열들이
1: 예.
0: 좋다. 이렇게 해서 것이라는 거에 그냥 복수화 시킨 것뿐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나는 싫어해요. 이 작은 것들을.
0: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 작은 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1: 네.
0: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똑같이 원을 복수로 썼는데.
1: 좋아하지 않는데요.
0: 네. 자, 이거 보세요. I like this short one 이라고 했습니다.
1: 나는
0: 여기,
1: 이

0: 좋아요.
1: 자, 보세요. 얘는 원스가 아니라 뭐죠?
0: 원.
1: 하나를 얘기를 한
0: 한
1: 건데,
0: 개인데요?
1: 한 개에 그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0: 아.
1: 그러면은 these예요?
0: this.
1: these예요. 오케이?
0: 아.
1: 오케이?
0: 예.
1: I like this one. These ones. 이두 개로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아,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these ones인지 this one인지의 차이인 거예요. 오케이? 원스로 복수면 이것들이라고 할때 these 붙이고 이 것이라는 단수면 this라는 것을 붙여주는 거. Does that make sense? 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mini ones.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면 these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얘처럼.
0: 네.
1: So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한번 읽어볼게요.
0: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Okay, very nice. 또 도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0: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두 번째,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0: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2: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2: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입에 타니지 마유. 보시죠.
1: 네, 첫 번째는 where is 대신에 where can I find로 가서
0: yes.
1: 한번 해볼 텐데요.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됩니다.
0: 네.
1: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어, 우유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보통 너를 넣는다고 했죠.
0: 네. Where can I find the milk?
1: 그죠. Where can I find the milk? 뭔가 당신 상점에 있는 그 milk를 물어보기 때문에 특히나 네. 너를 씁니다. 자, how about this? 어, 공책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공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0: Where can I find notebooks?
1: 어, the notebooks.
0: 아, the notebooks.
1: Right here. 자, 세 번째입니다. 어,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0: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이건 아직 잘 안 외워질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쉽진 않아요.
1: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다음은요.
0: 네.
1: 비교하는 겁니다. Then, 목적어. 갑니다. 내가 내 남동생보다 더 키가 커. 내가 키가 더 커.
0: Oh, I am taller.
1: 내 남동생보다.
0: Than my brother.
1: 두 번째. 걔가,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0: Oh, is she faster than you?
1: Alright. 하나 더요.
0: 네.
1: 이것들보다, 이것들은 뭐예요? These예요.
0: 네.
1: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0: Do you have smaller ones? Then
1: these.
0: 오. 와, 이거 길었어요.
1: 이거 어려워요.
0: 예.
1: 네네. Alright,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Is she faster than you?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4: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3: Do you have smaller ones?

0: than these?
1: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5: Ah,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4: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5: Oh,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4: Shelf? Oh, yeah, there. Yeah. Thank you.
2: Yes. 해냈습니다.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아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couldn't believe it.
2: We couldn't believe it. Mm-hmm. 자,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입니다. Where can I find 명사? 명사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오. 그 지우개를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네. 자, 사실 이번 것도 명사만 바꾸면 됩니다.
3: 그러네요. 네.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항상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실 때도요. 목소리 크게 따라하는 그런 것 습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2: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임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지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권은 지구 표면과 그리고 지구 내부 구조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니까 지권 중에서도 지각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권에 대해서 파헤쳐 보기 전에 리얼리티 체크 한번 해볼게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두께가 거의 비슷할까?
1: 대륙과 바다는 모두 지구 표면에 있기 때문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두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0: 응? 정말 그럴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평균 두께는 각각 얼마나 될까? 먼저 지구 내부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구 내부를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죠.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구 내부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땅 속에 깊숙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을 채취하거나 하거든요. 그런 걸 시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추선이라는 배도 존재하고요. 이런 시추를 통해서 땅 속 깊이 어떤 물질이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직접적인 방법으로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어떤 물질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땅속 깊이에는 어떤 물질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진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진파에는 종류가 있어요. 피파, S파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지진파의 종류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지진이 이렇게 전달될 때 어디는 통과하고 또 어디는 통과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에 어떤 층이 있다는 걸 알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경계면에서는 속도가 달라지기도 해서 아, 이쯤이구나라고 깊이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조사해본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내부 구조 먼저 보겠습니다. 지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장 겉표면에 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 멘틀, 외핵, 내핵입니다. 이런 지구가 생기기 아주 초반에는요. 이런 지구에 땅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혹시 마그마의 바다라는 거 들어봤어요? 모든 암석과 물질이 녹아 마그마가 바다처럼 이렇게 일렁이는 그런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온도가 내려가면서 굳고 식어서 이런 지각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식을 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밀도가 높은 무거운 것들이 아래로 가라앉고요. 지각은 좀 이 밑에 있는 내부 구조를 이루는 물질들 중에는 밀도가 좀 낮은 것들, 그런 물질이 모이고 식어서 지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각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의 겉부분으로 가장 얇은 층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얇은 거지 절대 우리 인간의 그런 시선으로 보면 얇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고체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대한 암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륙지각과 그리고 해양지각의 평균 두께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대륙지각은요, 이 산이 높이 솟아있는 만큼 아래쪽으로도 밑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두꺼워요. 평균 두께는 35km 정도 되고요. 해양지각은 더 얇습니다. 평균 두께가 5km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이루는 그런 물질들의 성분 차이, 밀도 차이 때문이에요. 이 대륙지각은 거대한 가벼운 스티로폼이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물 표면 위에도 거대하지만 아래쪽에도 거대한 그런 모습인 거고요. 해양지각은 조금 무거운 나무판자, 밀도가 높은 나무판자가 물에 떠 있는 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물 위로도 별로 나오지 않지만 아래쪽으로도 얇아요. 그렇지만 밀도가 높아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해양지각이 밀도가 높고 이렇게 위아래로 조금씩만 튀어나오는 그런 떠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낮은 지대에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된 겁니다. 우리 지각의 모습을 단면을 간편하게 나타내 보자면, 좀 단순하게 나타내 보자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양지각 양쪽에 대륙지각이 더 두껍게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 지각이 있는 윗부분은 이 부분 멘틀 상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각의 아랫부분, 여기가 멘틀 상부인데 이걸 통째로 우리 판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지각. 그리고 이 아래 멘틀 상부가 통째로 좀 움직이게 되는 판이라는 개념, 다다다다다음 시간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얇은 층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진도 일어나고 또 화산도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거예요.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멘틀이에요. 여러분, 멘틀은 고체의 상태입니다. 지구 전체 부피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각보다 밀도가 높은 물질, 조금 더 무거운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깊이 약 2,900km까지의 층인데요. 유동성이 있어요. 고체인데 어떻게 유동성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봐오진 못했고, 실제로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하다라는 걸

0: 다르게 비유해 보자면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요. 암석이 녹지 않은 상태지만, 마그마처럼 녹지 않은 상태지만,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유하자면 고무차르, 아니면 차가운 엿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지속적인 힘을 주면 고무차르 모양 슬쩍슬쩍 이렇게 바뀌면서 밀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그냥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외핵입니다. 그럼 외핵은요, 멘틀 아래에 있는 여기에요.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질들이 좀 녹아있는 그런 상태로 추정하고요. 이렇게 액체 상태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지진파를 이용해서 알아냈어요. 어떤 지진파는 액체와 고체를 다 통과하지만 어떤 지진파는 액체인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진파를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이건 왔는데 이건 안 왔네 하면서 아, 이 부분의 가운데 액체 상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핵은요, 외핵 아래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고체 상태로 추측합니다. 외핵은 엄청 온도가 높으니까 액체라면서요, 선생님? 내핵은요, 압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체 상태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약 5,100km에서 지구 중심까지 그 가운데가 내핵이라고 하는 거고요. 외핵과 내핵을 비교해 보자면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그리고 외핵은 움직이면서 지구 자기장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핵은 지구의 가장 중심에서 축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걸 알수 있었던 건 피파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 이런 간접적인 것에 의해서 정보를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지각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뉜다. 대륙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35km, 해양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5km이다. 따라서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훨씬 두껍다.
1: 제가 지각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네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 두껍게 발달하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얇다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지구가 겉보기와 달리 아주 비대칭적인 껍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0: 이렇게 직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포텐 정리 보면서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 왕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13강인데요. 새로운 챕터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 완료 have has 플러스 과거분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쉽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단어만큼은 꼭 기억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쌤이랑 같이 이 단어를 지금 바로 암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쌤이 11강에서 강조했던 단어 복습 팁 기억나시죠? 이 단어를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재에 뜻을 가리고 단어의 뜻을 한번 정확하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단어는 잘 모르는 단어니까 잘 알고 있는 단어에만 V 표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몰랐던 단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 단어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Already. 어떻게 읽어요? Already.

네, 이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미 숙제를 다 끝냈어 할 때, 그 이미는 already라고 말해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인데요. catch. catch. catch는 움직이는 물체를 딱 잡다라는 뜻입니다. catch a ball, 공을 잡다라는 뜻이죠. 자, catch, 알고 있는 단어라면 V 표시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lose. lose입니다. lose는 물건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죠. 예, 어떻게 읽어요? lose. 네, 좋습니다. 이어서 French인데요. French 하면 프랑스어라는 뜻이에요. French, 프랑스어. 이어서 try입니다. try는 시도하다라는 뜻이에요. Let's try bungee jumping 하면 우리 번지 점프를 시도해 보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try, 시도하다. 자, 그리고 오늘의 추가 어휘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before. before입니다. 얘는 이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 어떻게 읽는다고요? before. before.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몰랐던 단어는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는 오늘 내용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우리 chapter 4 현재 완료 시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완료라는 건 도대체 어떤 시제인지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본 다음 현재 완료 시제를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인 형태까지 완벽하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현재 완료 시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시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 시제와 한번 먼저 비교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과거 시제는 동사의 뒤에 ed나 혹은 d를 붙여서 만든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현재 완료 시제는 이와 같이 have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서 만들어 줍니다. 이때도 have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서 현재 완료 시제를 써 주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이 과거 시제를 쓰고 언제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지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볼게요. 먼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냅니다.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나는 예전에 뭐 샤워를 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과거 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과거의 일을 나타냅니다. 현재와의 연관성은 없어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여기에 있다면, 이전에 일어난 일, 여기가 바로 과거가 되는 것이죠. 과거 시제라는 건 이와 같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자, 그런데 이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건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시작됐지만 그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계속해서 이어질 때 쓰는 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studied English. 이건 단순 과거 시제예요. 내가 과거에 영어를 공부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마 지금은 공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오른쪽 예문을 보시면 I have studied English. 내가 과거에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그 행동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공부해왔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하나 더 볼까요? I loved him.
나는 과거의 그를 사랑했어.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마 지금은 사랑하지 않고 있을 거야. 과거에 사랑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I have loved him. 얘는 어때요? 과거부터 사랑하기 시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구분되세요? 단순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의 일을 나타내지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거나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시제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내용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기 제목에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 쓰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lived here for 3 years.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3년 동안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3년 전에 여기에 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살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재 완료 시제는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경험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He has visited Paris before 하면 그는 이전에,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에 이전에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이어질 때 혹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시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바로 교재 아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읽어보면 과거의 일정 시점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제를 우리가 무슨 시제라고 불러요? 현재 완료 시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현재 완료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방금 본 것처럼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한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 막 끝났다라는 의미로 완료의 용법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어떤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라는 뜻으로 결과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라는 의미로 계속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현재 완료의 의미들은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오늘은 현재 완료의 형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완료는 이렇게 have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have 과거 분사 이렇게 써주는데 주어에 따라서 have를 has로 바꿔주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has 과거 분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표로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현재 완료의 형태는 have 과거 분사를 쓰지만 주어가 he, she, it 등의 단수 명사인 경우에는 has 과거분사를 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칭이라는 개념 잠깐 떠올려 볼까요? he나 she 혹은 it 이런 애들을 우리가 몇 인칭이라고 부르죠? 바로 3인칭이라고 부릅니다. 자, 1인칭은 뭐예요? 1인칭은 나죠. 그리고 2인칭은 너입니다. 3인칭이라는 건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상을 나타내죠. 따라서 he나 she, it과 같은 3인칭 단수 명사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 have가 아니라 누구를 쓴다?
has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 때는 조동사 has 그리고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완료에 쓰이는 조동사 have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누구로 쓰기도 한다, has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점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직접 문장 연습 꼭 해보셔야겠죠? 쌤이랑 스텝 1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우리말에 맞는 말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를 보시면 나는 아침을 먹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현재 완료 시제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Have eaten 이 되겠죠? I have eaten breakfast 라고 하면 과거부터 시작된 일이 지금 막 끝났다.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 막 밥을 다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eat은 왜안 될까요? I eat breakfast 라고 하면 나는 평소에 아침을 먹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얘는 단순 현재 시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침을 먹었다라고 하려면 현재 완료 시제를 골라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 B 볼게요. 그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역시 현재 완료 시제에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has lost가 되겠죠? He has lost his key. 그는 열쇠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have를 쓰지 않고 has를 써준 것 보이시죠? 주어가 he, 혹은 she, 혹은 it 등 3인칭 단수 주어인 경우에는 have가 아니라 has를 써준다고 했어요. 자, 이어서 C를 보시면 그녀는 저녁을 요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 has cooked를 골라 주어야겠죠. 이어서 뒤를 보시면 그들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아까 공부했습니다. 우리 have watched를 골라주면 그들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이를 보시면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현재 완료의 경험을 떠올려주세요.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할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Amy has read the book before.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고르고 따라 써보세요. 자, 여러분, A를 보시면 The dog has barked all day 혹은 The dog has barked all day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경우 주어를 한번 볼까요? The dog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 she, it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얘는 동물 한 마리니까 사실 it으로 바꿔도 무리가 없죠. 그것. 따라서 3인칭 단수 주어이므로 has를 골라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답을 골라주셨다면 쌤이랑 같이 한번 써봐요. The dog, 그 개는 has barked. 짖었습니다. All day. All day는 하루 종일 이란 뜻이죠? 하루 종일 짖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를 보시면 you have 너는 청소했습니다. 너의 방을 이거죠. 우리 have 뒤에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와야 현재 완료 시제가 완성되죠. 그래서 you have cleaned your room 해주시면 되겠고요. 써볼게요. You, 너는
have cleaned. 청소했다. 무엇을

너의 방을 your room. 네,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에요. 이어서 C를 보시면 they have traveled to Japan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어가 복수잖아요. 그들. 따라서 일반적인 have 과거분사를 써주시면 현재 완료 시제가 완성되는 거죠. 써보겠습니다. They, 그들은 have traveled. 여행 갔습니다. 여행했습니다. 어디로? To Japan. 일본으로. 네, 이렇게 모두 써주셨죠? 이어서 우리 D번 보겠습니다. He has visited his grandma. 여기서는 우리 has가 앞에 있으므로 뒤에 과거 분사 형태를 골라줘야 현재 완료 시제가 완성돼요. 써보면 he, 그는 has visited, 방문했다. 누구를? His grandma, 그의 할머니를.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Mom and Dad have waited for an hour 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두 명이니까 복수 주어죠? 따라서 have 과거분사를 써서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어 주세요. 써보면 Mom and Dad 엄마와 아빠는 have waited.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기다리셨어요?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기다리신 거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알맞은 현재 완료 시제가 되도록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보래요. 문제에 줬죠.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는 have나 has 그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주는 거예요. A를 보면 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C의 과거 분사 형태인 seen 들어가주면 되겠죠? 앞에 have가 있으니까 뒤에는 seen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B를 보시면 has 뒤에 역시 알맞은 과거분사 형태가 오는데 다 먹었다이므로 is의 과거분사 eaten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C를 보시면요. 그들은 이미 새 신발을 샀다라고 했고요. 과거분사 형태는 뒤에 나와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have나 has를 넣어주시면 돼요. 주어가 복수이므로 have를 써주는 것이 적절하겠죠? They have already bought new shoes. 그들은 이미 새 신발을 샀다. 이어서 D를 보시면요. The cat 빈칸 caught a mouse. 그 고양이가 쥐한 마리를 잡았다라고 하였는데 have나 has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쵸?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예요. 헷갈리면 대명사로 바꿔볼까요? 동물 한 마리이니까 is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동사는 has가 되겠죠. 이를 보시면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have 뒤에 meet의 과거 분사 형태인 누구? met를 써주어야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죠. 너는 내 친구를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 때에는 have나 has 뒤에 동사의 어떤 형태를 쓴다고요? 과거 분사 형태를 쓴다고요. 꼭 기억합시다. 4번 갈게요. 우리 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였어요. 역시 우리는 바로 have, has 뒤에 과거 분사, 이렇게 떠올립니다. A 해볼게요. 나는 사진을 많이 찍었다 라고 했고요. 예시로 먼저 보여드리면 have 뒤에 take의 과거 분사 형태를 쓴것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 하나 기억할까요? 우리 take a photo 하면 사진을 찍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ake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준 거예요.

자, B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새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로 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have나 has 뒤에 과거 분사 형태를 쓸 건데, 주어가 동물 한 마리니까 is로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has가 나올 거고, 또 fly의 과거 분사 형태인 flown을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C볼까요? 우리는 프로젝트를 끝마쳤다라고 했습니다. We 뒤에 have 써주고 끝마쳤다라는 의미로 finished 써주시면 완성이에요. D를 보시면 지미는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지미는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3인칭 단수 주어죠. 따라서 has lost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참고로 lost는 누구의 과거 분사? lose의 과거 분사입니다. 이어서 E인데요. 그들은 1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했다라고 했습니다. 공부해 온 거니까 현재 완료 시제고 they have studi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현재 완료 시제가 되도록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A를 보시면 나는 부엌을 청소했다라고 하였어요. 나는 부엌을 청소했다. 그런데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볼까요? I clean the kitchen. 이건 여러분 무슨 시제예요? 얘는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그냥 ed만 붙인 과거 시제예요. 자,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현재 완료 시제니까 이 과거형 동사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맞아요. 현재 완료 시제니까 have cleaned 이렇게 써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have 뒤에 과거 분사를 써준 거예요. 정답은 I have cleaned the kitchen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B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 it became very cold. 얘는 그냥 동사의 과거 형태를 쓴 과거 시제 문장입니다. 얘를 현재 완료 시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have나 has를 쓰고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써주면 되겠죠? 주어가 is이니까 have가 아니라 has를 써주시고요. 그 뒤에는 become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주면 됩니다. become의 과거 분사 형태는요, become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it has become very col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참고로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become이라는 동사의 3단 변화, 불규칙 3단 변화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become은 과거형은 became이고요. 과거 분사형은 다시 become입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같이 필기하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C로 갈게요. 우리는 번지 점프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We tried bungee jumping이라고 했는데 얘는 단순 과거 시제잖아요. 그쵸? 얘를 현재 완료 시제로 만들려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Have tried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We have tried bungee jumping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재 완료 시제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로 해석이 가능해요. 같이 기억해 두면서 이어서 D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여자 형제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역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시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read 단순 과거 시제를 써 주었으므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My sister has read.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My sister has read the book.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My sister이라는 주어는 3인칭 단수에 해당합니다. 내 여동생,

혹은 나의 언니는 여자 한 명이니까 she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has로 써준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가지. 여러분, read의 3단 변화도 기억해 둘게요. read는 현재형은 read. 그런데 과거형은 read. 과거 분사형도 read가 됩니다. 스펠링만 보면 모두 똑같은 단어 같지만, 현재형일 때는 read라고 읽고, 과거 분사형일 때는 read라고 읽는다는 점도 꼭 구분해 두세요. 이어서 2인데요. 그들은 많은 단어들을 배워왔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learned를 현재 완료 시제인 have learned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they have learned many words 이렇게 써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세요라고 했고요. A를 보시면 have 뒤에 동사의 현재형이 나와 있어요. 안 되겠죠? 과거 분사 형태로 바꿔주어야 하므로 We have visited the museum 이렇게 써주세요. 자, B를 보시면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인데 have를 썼습니다. have를 누구로 바꿔요? has로 써주어야겠죠? C를 보시면 she has painting other pictures before. has 뒤에 동사의 ing가 아니라 과거 분사 형태를 써 주어야 현재 완료 시제가 됩니다. She has painted로 바꿔줄게요. D를 보시면 he have joined라고 하였는데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have가 아니라 누구? has로 바뀝니다. E를 보시면 they have playing a new game recently라고 했는데요.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쓰이는 게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they have played 이렇게 바꿔주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의 기본 의미와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교재 문장들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배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1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제국주의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제국주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입니다.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첫 번째 강대국이 있어요. 제국주의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을 함께 볼까요? 먼저 제국주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강대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해외 식민지를 확대하는 팽창 정책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그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0: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합니다. 우리 산업혁명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발명됐고 기술혁신이 일어났고 생산 방식까지 변화했습니다. 특히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었죠. 물건을 많이 생산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경제체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잉여 자본의 투자처를 확보할 필요가 커지면서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좋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회진화론, 두 번째 인종주의입니다.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세계에 적용한 것인데요. 먼저 약육강식의 논리를 적용합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라는 뜻이고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적응한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며 강대국의 지배를 정당화해 나갔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인종주의를 주장하는데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인종 간의 우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백인종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 나와요. 제국주의의 정당화 논리가 담긴 시인데요. 볼게요. 당시 키플링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인의 짐을 떠맡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짐인지 볼까요? 정복한 이들의 피로를 채우게 하고, 무거운 굴레를 짊어지고, 혼란스럽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혼란스럽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새로 정복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을 반은 악마 같고, 반은 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백인종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했던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실 이 키플링이라는 사람은 이 백인의 짐을 쓰기 이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제국주의적인 사고가 문학가와 지식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열강이 아프리카를 침략한 모습을 볼까요? 열강은 여러 강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강한 나라들이 베를린 회의에서 아프리카 분할 원칙에 합의합니다. 여기서 특히 아프리카에 주목해 볼까요? 흥미로운 점은요,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마치 자로 된듯 반듯반듯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강대국들이 서로 경계선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민족이나 문화나 종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에 마치 선을 그어가며 경계를 그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영국은 종단 정책을 시행합니다. 종단 정책은 말 그대로 세로로 연결하는 정책인데요. 특히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면서 이어지는 지역을 다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반대로 횡단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횡단 정책은 동서로 연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 결과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나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국주의란 무엇인가요? 제국주의는 강대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약한 나라를 식민 지배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달했다라고 했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강한 나라들이 식민지를 확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약한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를 세웁니다. 그첫 번째가 사회진화론이었죠.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인의 진화론을 인간 세계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서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인종주의도 있었죠.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종 간의 우열이 존재하고 특히나 백인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확인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제국주의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해외 과로를 확대하는 정책인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식민지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열강은 베를린 회의에서 과로 분할 원칙에 합의하였는데요. 이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여기까지 제국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제국주의가 무엇이고 제국주의가 왜 등장했는지 배경을 알아보았죠. 게다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4: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3강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그 다음에 제정군사국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유럽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 변화를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의 발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 생각을 아예 바꿨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 씨앗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배경, 전개, 결과라고 하는 거 배울 건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혁명의 결과에 좀 표를 들어 이렇게 손을 들어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게 유럽과 아메리카에 영향을 크게 끼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프랑스 혁명은 배경과 전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랑스 혁명의 전개 부분 좀 복잡한데 제가 간결하게 좀 정리를 잘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 컷 그림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언제나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세금을 많이 가져가 버리게 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면 좀 불만이 있어도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라고 생각할 텐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은데 세금을 적게 내네 라는 걸 인지하게 된 순간 지금의 세금 제도가 뭔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불합리하다가 결국 불만으로 터지게 될 것이고 그게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뭐 굉장히 많은 배경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걷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세금을 약간 걷는 제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낼 수 없거나 나보다 돈이 많은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네 라고 하는 그런 데서 불합리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혁명이랑 프랑스 혁명 볼 때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미국 혁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은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 개척 첫 번째가 북아메리카 이제 동부 해안이에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이 지금 국내 사정도 되게 복잡했어요. 뭐 청교도 혁명 일어나고 명예 혁명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식민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식민지인들한테 자치를 인정해 줍니다. 야, 내가 관리 감독만 할 테니까 너네들이 일단 알아서 한번 여기 한번 다스려 봐 라고 하면서 자치를 인정해 줬고 식민지인들은 독자적인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식민지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의견을 냈다라는 거죠. 그때는 식민지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냈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됐으니까 뭐 크게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17세기, 18세기 전반에 영국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13개 식민지를 건설했고 여기서는 자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변화가 됐던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영국이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프랑스와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물론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뭐 아메리카, 인도, 유럽 곳곳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 지금 부족한 재정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무역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북아메리카 식민지 얘들 자치를 줬는데 여기서 조금 세금을 걷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 간섭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인들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설탕법. 당시에 설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는데 감미료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했고요. 인지세법, 특히 이게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크게 이제 불러일으켰던 그런 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뭐 종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인쇄물에 세금을 이제 거치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시는 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식민지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겠죠. 게다가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식민지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회의에서 세금을 올리자. 이걸 하면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가 들어갔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식민지 주민들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식민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 모든 세금은 식민지 의회가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거기는 식민지인들의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식민지인 대표 없는데 왜 우리한테 세금 걷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가세할 수 없다가 이 미국 혁명의 배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 보스턴 항구에 영국 동인도 회사 배가 정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차를 바다에 던졌던 것이죠. 이 사건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영어에서도 보스턴 티파티라고 부릅니다.

왜 티파티라고 부르냐면 차를 그냥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차를 바닷물에 우렸다라고 약간 말장난을 한 것이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티파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엄청 화가 났던 것이죠. 아, 식민지 좋게 말했더니 안 되겠네. 내가 좀혼좀 내줘야겠어라고 하면서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식민지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항구 봉쇄하고 강경 대응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식민지 대표들은 어떻게 했냐? 대륙 회의를 열면서 지금 영국 의회는 우리 대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입법권, 법 제정하는 거다잘그안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와 영국 사이에서 불만이, 갈등이 극에 달했을 지점에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이 무력 충돌하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뭔가 딱 봤을 때는 영국군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였고, 식민지 민병대는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던 군대였는데, 붙으면은 당연히 영국군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식민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우리 중에서 그나마 군사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조지 워싱턴 언제 군사 경험을 쌓았냐면, 아까 7년 전쟁이 있었죠. 아메리카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조지 워싱턴이 식민지 민병대를 이끌고 영국군을 보조하면서 많은 군사적인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총사령관으로 임명시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라고 하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시작되고 미국 독립선언문으로 절정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게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하고 전쟁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발표했다라고 하는 흐름도 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독립선언 한번 읽어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대요. 왕 같은 건 없고 모든 사람은 계급이 없다. 창조주는 그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하였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누구의 동의?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식민지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게 됐던 것이죠.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할 경우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하면서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우리가 지금 혁명 일으키는 거는 너무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있었던 계몽 사상의 토대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 이후로 격렬하게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뭐 당연하게도 식민지 군대가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활약, 그리고 여러 나라의 지원으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특히 어떤 나라가 지원하냐면 프랑스가 지원했어요. 프랑스는 영국과 여러 번 전쟁하면서 지금 계속 패배했기 때문에 좀 라이벌 의식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식민지를 이제 지원하면서 영국의 힘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를 이제 의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크타운 전투에서 식민지 군대가 승리하게 되면서 영국은 파리 조약을 통해서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 혁명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독립 후에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연방 헌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이 연방헌법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연방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13개 주 식민지는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다. 하지만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주의라고 하는 걸첫 번째로 내세우게 됐고, 두 번째는 공화주의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청교도 혁명할 때 크로멜이 왕을 죽이고 이제 영국이 왕이 없는 시스템이 됐었죠. 그러한 정치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시작하겠다. 공화주의를 내세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삼권 분립을 하면서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게끔, 유럽처럼 왕이 절대

실질적인 권력을 갖지 않게끔 권력을 분산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연방헌법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구성했고요.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활약했던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상황 끝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최초의 민주공화국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민주공화국을 뜯어서 보게 되면 민주,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국은 왕이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의사표현을 해서 자신들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한테는 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고 이게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 때도 약간 홍보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 많은 이제 공화정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었던 계몽사상가들은 와, 미국 멋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과에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연방헌법, 특징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전통적인 강대국 하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혁명,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시민혁명 왜 일어났을까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8세기 프랑스의 불평등한 신분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뭔가 1, 2신분, 3신분이라고 하는 신분제도에서 1, 2신분이 너무 많은 거를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입니다. 아무래도 좀 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관직도 독점하게 되고 많은 돈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제3신분인 평민은 관직에도 되게 제약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적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 1신분과 2신분은 돈도 많고 관직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관직과 토지 독점했죠. 하지만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평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정치 참여에 제한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 입장에서는 야, 세금은 내가 더 많이 내는데 왜 나는 정치 참여 안 시켜주는 거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의견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뭐야, 나도 저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신분제가 첫 번째 배경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림을 볼게요.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림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1신분, 2신분은 보면 알겠지만 되게 피부도 좋고 되게 좀 잘 먹어서 그런지 좀 포동포동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1신분과 2신분을 업고 있는 3신분, 노인의 모습을 하면서 뭔가 되게 좀 빼짝 말랐죠. 마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1신분과 2신분은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3신분은 독점하진 못하지만, 진출하지도 못하지만 많은 세금 부담을 갖고 있다. 즉,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1, 2신분만 받고 있고 3신분이 그런 고통을 다 분담하고 있다라고 이제 불만을 내세우는 그런 그림인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마다 그림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1, 2신분 밑에 제3신분이 업고 있거나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의 발달로 제3신분인 평민이 성장합니다. 이들은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질서라고 하면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전제적인, 즉 군주정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걸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 사회를 추구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잘 봤습니다. 지금 신분제가 불만이 있었고 평민들은 너무 많은 세금 부담을 받고 있었고 게다가 그 평민들 중에서는 상공업자들이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저런 공화정, 하다못해 영국처럼 입헌군주정이라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발단이 있었냐? 첫 번째,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발생합니다.

의회를 소집해서 좀 돈이 많은 친구들한테, 1신분, 뭐 2신분, 3신분 중에서도 시민계층한테 조금 협조를 받아서 이런 재정난을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재정군사국가의 두 가지 유형 기억나시죠? 영국형과 프랑스형이 있는데 프랑스형은 의회랑 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회를 불렀다라는 거는 그만큼 재정난이 심각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을 투표했냐면 1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2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3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총세 표를 가지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1신분과 2신분은 좀 같아요. 약간 좀 성향 같은 게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리면 1, 2신분은 늘 같은 편이기 때문에 3신분은 불리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걸 투표를 해도 불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1, 2신분은 신분만 표결 계속 주장하는데 제 3신분은 신분별 표결이 아니라 머릿수로 표결하자라고 요구하면서 두 신분 대표 간의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이게 대립이 심해지게 됐고 그 왕과 귀족들이 이걸 억압하게 되니까 3신분의 대표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3부회를 박차고 나와서 새롭게 의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회입니다. 그러면서 테니스 코트, 쉽게 말하면 테니스장이에요. 테니스장에서 서약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국민의회 해서 해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서약을 발표했던 거죠. 당연히 루이 16세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탄압을 시도하게 됐던 것이죠.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근데 여기서 파리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신분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3신분 대표들이 억압받고 있네?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전국으로 혁명이 확산되게 됐고 결국 루이 16세가 이걸 놀랬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를 인정하게 되면서 국민의회의 개혁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국민의회 결성과 테니스 코트의 서약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회 개혁 부분 볼 건데 첫 번째로 그동안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던 봉건적 특권을 폐지합니다. 봉건적 특권이라고 하면 중세부터 이어져 오던 영주들, 즉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권리들을 없애고 그리고 1신분과 2신분이 면세 특권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봉건적 특권 폐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들의 생각,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헌법은 입헌군주제가 됩니다. 헌법이 있고 군주는 이 헌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제한선거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계급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재산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헌법 만들었으니까 이 헌법에 따라서 법을 이제 입법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입법의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프랑스에서 혁명을 좀 두려워하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같은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기 국가에서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과 귀족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입법의회는 안 되겠다. 얘네들 계속 우리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들과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혁명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프랑스 내부 사정 자체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물론 프랑스가 전통적인 강대국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체급 자체가 크긴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쟁이 잘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혁명 전쟁에서 연이어서 패배합니다. 전쟁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도 상승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파리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바로 국왕을 루이 16세에게 향하게 됐던 것이죠. 루이 16세에게 향했던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면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이제 왕가 출신이에요. 그쪽 왕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국왕을 퇴위하라, 퇴위하라 요구하면서 결국에 왕궁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입법의회 때 혁명전쟁의 영향으로 루이 16세가 퇴위되게 되고

왕권이 정지되게 되면서 새로운 의회, 국민공회가 구성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인권선언입니다. 인권선언 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 독립선언서랑 연결지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읽어볼게요.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사회적 구별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성립한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인권,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걸 보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지금 미국 독립선언문이랑 뉘앙스가 비슷하죠. 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당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입법의회 때 루이 16세가 잡히게 되면서 왕권이 정지되게 됐고 국민공회가 만들어집니다. 국민공회를 이제 만들면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선포됩니다. 공화정이 되려면 누가 없어야 되죠? 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크로메리 했던 것처럼 프랑스의 국민공회도 당시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권력을 잡았던 게 로베스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급진파가 무섭게 통치했어요. 공포 정치를 시행했던 거죠. 자신의 상대편을 단두대에 보내면서 엄청 무섭게 통치했어요. 영국의 크로메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결국에 이런 불만이 쌓이게 돼서 반대파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가 역으로 처형당하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좀 어떻게 내고 싶냐면 영국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을 좀 비교해서 섞어서 내면 여러분들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초점 맞추면 된다? 청교도혁명 때 크로메리 공포 정치한 거랑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한 거랑 공화정 비슷하니까 맥락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미국 독립혁명,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비교하면서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에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반대급부로 총재 정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총재 정부 때는 어찌됐든 지금 국가가 전쟁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처형도 많고 혁명의 강기가 미친 듯이 일어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이 극복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명성을 얻었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나폴레옹 하면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알프스 산을 올라가면서 말이 있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알프스 산맥을 등반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내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그런 말이 이제 전해질 만큼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건으로 이탈리아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그런 전쟁도 있었고 이집트까지 원정을 가서 이집트 그런 여러 가지 로제타 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프랑스 국민 입장에서는 와, 나폴레옹 진짜 영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론을 힘입어서 나폴레옹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장악하면서 만들었던 게 통령 정부였던 거죠.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통령 정부 역시도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공회부터 총재 정부, 통령 정부까지 왕이 없어요. 그래서 공화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국민공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신분이 엄청 많은데 1신분과 2신분은 소수입니다. 프랑스의 신분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18세기 프랑스의 신분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가가 이러한 신분제의 부조리에 반발하여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헌법을

0: 재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대요. 자, 가는요. 지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건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이를 탄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제3신분을 의미하겠죠. 자, 3신분은 인구도 많았고 세금도 많이 냈는데 정치에 참여 안 시켜줘서 불만이 많았고 특히 3부회에서도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죠. 1번, 면세 특권을 누렸다. 아니죠. 이들은 세금을 많이 냈어요. 2번, 성직자와 귀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1신분과 2신분이죠. 3번, 대부분 관직과 많은 토지를 독점하였다. 이것도 1신분과 2신분입니다. 3부에서 신분별 표결 방식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1신분과 2신분이고요. 제3신분은 머릿수 표결을 이제 주장했던 것이죠. 5번,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정답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초겨울 길목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대구.
1: 일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2: 그래서 대구겠죠.
3: 저게 잘못 때는 잘은 옵니다.
0: 크기에 한 번, 맛에 두 번 놀라는 아낌없이 주는 고마운 생선.
4: 신난 맛이지. 깔끔하고 비린내 안 나고.
0: 쌀쌀해지는 날씨, 뜨끈한 국물 하나면 애주가들의 해장에 단연 최고. 매콤한 양념 속에 하얀 살 꽉 들어찬 찜 요리부터 갓 잡은 대구를 회로 먹는 행복까지.
5: 대구는 한 맛도 버릴 게 없어. 뭐든 다 먹어요.
6: 한번 준비해 볼까요?
0: 대구잡이 도전에 나선 초보 어부에서.
6: 아유, 진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다. 꽝조사인데.
7: 강한데 잘 봐야지. 안 그러면 너무 다 찢어버린다.
0: 40년 정력 베테랑 어부의 대구잡이까지.
8: 야, 내가 그때 1톤 좀 더 잡을 때가 언제 몇 월달이나?
9: 8월달.
8: 8월달?
6: 응. 이거 잡고 이렇게 하면 참 망신이.
0: 동해에 돌아온 금대구와 함께하는 바다 인생을 찾아갑니다. 북쪽으로는 바다,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을 접한 삼척시. 이곳에 동해의 나폴리 장호항이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뾰족한 기암괴석이 불쑥불쑥 솟아있는 비경.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드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짜릿한 손맛 찾아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죠. 기필코 대어를 낚으리라.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 낚싯배 안이 술렁입니다. 기다리던 그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 오, 크다.
0: 무지막지한 몸집을 자랑하는 녀석, 대구입니다. 3년이 넘으면 1m 이상도 자란다는 대구.
10: 80, 키로수는 한 4-5kg. 5kg 대구 같은 거 한 방에 올라왔네요.
6: 이렇게 자주 올라와요?
10: 네, 이렇게 젊을 때는 잘 올라옵니다.
0: 대구는 한류성 회유 어종입니다. 북태평양에 서식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수온이 낮아지는 동해를 지나 남해로 이동해 산란하죠. 초겨울 문턱의 11월, 삼척을 지나는 대구를 이곳 장호항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어둠이 짙은 새벽, 조업 나갈 시각 배들이 잠잠합니다. 40년 대구잡이 김원규 선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7: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11: 선생님, 오늘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7: 글쎄.
0: 강풍을 동반한 험한 바다.
5: 대부는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야지 감당이 되지.
0: 대구잡이 출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7: 가해 나한테.
5: 누가 가해?
7: 나가봐, 나가봐, 나가봐.
5: 승민이 와야지. 아, 10분 있어야 와요.
0: 일단 출항을 강행해 봅니다. 내어줄 때는 한없이 품어주다가도 예고 없이 매서워지기도 하는 바다. 9.9톤의 이 대구잡이 배는 걸 그물인 자망을 쳐놓아 조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제 그물을 쳐놓았던 좌표부터 확인합니다. 김원규 선장이 그물을 놓은 것은 두 곳. 같은 바다라고 해도 그물을 쳐놓은 위치에 따라 오행량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11: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7: 아, 우리 애.
11: 아,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0: 대구잡이 배의 든든한 선원, 김원규 선장의 아들입니다. 루트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은 대구가 돌아오듯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11: 아, 그럼 조업을 이렇게 세 분이서 나가시는 거예요?
9: 네.
0: 도시에서 영업직으로 일했던 아들 김승민 씨. 어려서부터 봐온 뱃사람의 일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하시기에 고대다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곁에서 힘을 보태야겠다고 결심했죠.
11: 매일 새벽마다 조업 나오시려면 피곤하지 않아요?
9: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됐어요.
11: 아,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 1년 좀 넘었죠.
11: 이제 1년 정도요?
9: 1년 넘었죠.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작년 9월이 맞지? 작년 9월부터 했지 내가.
12: 아, 그렇지. 맞아.
11: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요?
9: 어떤 점이요? 계속 일하는 거? 날이 좋으면 계속 그래요. 바다 안 쉬는.
12: 아니, 겨울에도 바다. 일요일이 없다.
11: 아, 일요일이 없어요? 아,
9: 쉬는 날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바다가 져야 되시니까.
11: 그럼 날 굳은 날이 쉬는 날이네요?
9: 그렇죠. 와. 날이 안 좋은 날이니까 어디 놀러 가지 못하고.
5: 하루 종일 일이에요. 바다 갔다 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물 여기 말 그물 채려서 또 다시 배 실어서 그러다 보면 오후 예 3-4시 뭐 이렇게 돼야
11: 아이고 그럼 밥은 언제 드세요 그럼 식사는
5: 바다 갔다 와서

0: 또 일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1: 네.
2: 부모님을 위해 돌아온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운 김원규 선장.
3: 아까 소화생이 좋죠. 뭐. 다른 사람 가면 막 속 썩여가지고 뭐 해본 거 아니야.
0: 월급은 두둑하게 주세요?
3: 연방이죠.
0: 얼마 주시는데요?
3: 모르지, 우리 식구가 주니까 모르지.
0: 예?
3: 우리 식구도 물어봐요. 나는 몰라요.
0: 얼마 주세요?
4: 많이 잡으면 많이 주고, 적게 잡으면 적게 주고, 이런 다이어
0: 네?
4: 많이 잡으면 많이 줘요.
1: 알겠죠, 못 줘요. 그냥.
4: 네. 그 금액이 궁금하세요?
0: 예.
1: 비밀인데, 이거 비밀.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너 왔는데, 아유. 아무리 잘해줘도, 내 아들한테보다 더 잘해줘도, 인정이 없는 것 같아, 한국 사람만큼.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고. 하여튼 힘들었어. 자기 나라에서는 뭐 결혼 다 하고 다 어른인데 우리 고기는 애기 스물 몇 살 노래가지고 오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그냥 진짜 내 새끼보다 더 잘해주는데도 걔네들은 냉정해 냉정해.
2: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날씨가 속을 썩이는데요. 물살이 세면 그물이 뜨면서 고기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장항조업은 바닷속에 1.3km에 달하는 그물에 펼쳐 수심 깊이 세우듯이 쳐놓습니다. 대구는 밤에 주로 바다 밑바닥에서 입을 벌린 채 다니기 때문이죠. 다음날 그물을 건지면 이동하던 대구들이 자연스럽게 그물에 걸려 올라옵니다. 대구의 움직임을 이용한 이 조업 방식은 대구가 지나는 길목을 파악하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드디어 그물 내린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부표를 찾아야 하는데요. GPS 지도를 따라 좌표대로 찾아왔어도 해류에 떠밀려가면 그물 내린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안으로 찾는 수밖에 없죠. 어둠 속 바다 위를 훑어가며 부표 깃발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1: 없잖아, 여기. 진짜
3: 왔잖아.
1: 그렇다고 좀 더 나가봐.
2: 드디어 부표 깃발을 찾은 걸까요? 20여 번을 헤맨 끝에 어둠이 깔린 바다 위 부표를 찾아냈습니다. 깃발을 건지고 부표를 배 위로 올리고 나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부표와 그물을 연결하는 밧줄부터 꼬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
0: 이 줄은 몇 미터짜리예요?
5: 어제 좀 더 달아갖고 300미터 정도 될 거예요.
0: 여기 수심이 줄 길이에요?
5: 아니요, 수심보다 훨씬 길어요. 힘들어 하면은 이게 파도가 많이 치면은 그물이 뜨죠. 파도가 치면 부표를 들어 올리니까.
2: 부표와 그물이 해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주는 무거운 돌덩이. 그물 건지기 전 선행되는 힘쓰는 일은 대부분 아들 승민 씨 담당입니다. 이제 대구를 건져 올려 봐야죠. 오늘의 첫 대구가 모습을 보입니다. 익숙한 듯 작업 위치에 자리 잡는 아내 장금자 씨. 아내는 그물에 걸려 올라온 대구를 한 마리씩 떼어내는 담당입니다. 그물이야 기계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대구를 떼어내는 일은 한 마리씩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물 한 개의 길이가 1300m.
3: 가운데 잘 봐야지. 안 그러면 그물 다 찢어집니다.
0: 배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네요, 그러면.
3: 네.
6: 이게 왜 이렇게 커요?
7: 그래서 대구겠죠.
2: 흘대 입구. 두 한자가 합쳐진 대구화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한자입니다. 대구는 큰 입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다의 포식자죠. 처음 서너 마리 올라온 이후로 꽤 한참이나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시원찮게 모습을 보이는 대구. 어느새 바다를 밝히는 여명. 조업 시간에 비해 어획량이 아쉽습니다.
3: 대구 올 많이 없네.
2: 가뜩이나 속상한데 애먼 나뭇가지가 그물에 걸려 속을 썩이는군요. 올라오던 대구가 바다로 빠질 뻔한 순간입니다.
7: 아, 대구가 바다로 들어갈 뻔했어.
2: 날 좋을 땐 이 어창을 대구로 꽉꽉 채우기도 했죠. 한 시간 남짓 이루어진 조업. 어느새 그물도 다 올라왔습니다.
0: 근데 이거 오늘 조업 끝이에요?
3: 아니요. 당기만큼 또 당겨야 돼요.
0: 아, 하나 더 있어요? 네. 첫 번째 그물은 몇 마리 나온 거예요?
7: 모르겠어요. 그거 저 현장 아저씨도 물어보세요. 아. 어, 우리 일하는 안 돼.
0: 첫 그물에 몇 마리 정도 올라온 거예요?
3: 20마리 올라왔나?
0: 20마리 정도요? 밖에 물어보니까 안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바빠서 못 센다고.
3: 내가 다 세거든, 여기서.
2: 두 번째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작은 불가사리들과 함께 대구가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촘촘히 대구가 따라 올라오길 기대해보는데요. 제법 큰 놈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퉁퉁하고 흰 배를 내보이며 대구가 올라오는데요. 첫 번째 그물과는 달리 제법 마리수가 많아 보입니다. 덩달아 아내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올라오는 그물 촘촘히 대구 행렬이 끊이질 않는군요.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대구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마리당 크기도 굉장합니다.
0: 몇 마리 정도 됐어요, 지금?
8: 감도왔고요. 다음 5단에 8구단 명진.
3: 총 잡은 게야?
0: 예, 네, 지금.
3: 한 60마리 되겠네요.
0: 60마리요? 네. 60마리면 요즘 시세로 얼마예요?
3: 요 시세로요? 네. 한 50만원, 60만원.
2: 대구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그물에서 미처 떼어내지 못한 대구가 갑판 위를 점령해갑니다.
9: 진짜 많이 잡히면 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올라와요. 그럼 한 1톤 돼요, 1톤.
0: 1톤이요?
9: 네, 이렇게 올라, 계속 올라오는.
2: 출항을 망설이게 할 정도의 날씨에도 이 정도면 그리 나쁘지 않은 조업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물을 내리러 이동합니다.
3: 쳐라!
6: 정말 몇 개 쳐요?
9: 그 두 개 쳐요. 네, 하루에 두 번. 하루에 두 개.
6: 걷는 것도 두 개?
9: 네.
6: 그리고 그 다음날 또.
9: 그렇죠.

0: 저도 두 개 땡겼으니까 두 개 놓고 이거 넣은 건 또 내일 땡기고 다시 또 놓고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죠.
1: 장비가 알아서 그물을 내리는 것 같아도 저렇게 알아서 내리려면 그물을 쌓아놓는 데도 기술을 요합니다.
2: 힘들어도 많이 잡히면 힘든 게 좀 없어지나요?
0: 많이 잡히면 때는 좀 좋죠. 재밌죠. 그 뭐냐 금방 끝나죠 일이. 근데 안 잡히면은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물이 되게 한참 당기는 것 같고 네, 좀 잡히면 금방 다 당기는 것 같고 뭐 그렇죠.
1: 내일 다시 그물을 내린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한 작업. 이번에는 그물을 내린 좌표를 꼼꼼히 기록해둡니다. 손때 묻은 좌표 노트는 바닷가 인생의 기록과 같습니다. 조업을 나간 세월을 채워간 일기입니다. 물고기 가득 싣고 돌아가는 시간만큼 바닷가 사람들에게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입항을 기다리던 도매상의 트럭으로 옮겨지는 대구.
3: 그날 1톤 잡던 날 물건 내 아주.
4: 선장님, 네? 대구 1톤 나온 날이 언제였어요?
3: 야, 내가 그럴 때 1톤 좀 더 잡을 때가 언제 몇 월달이나?
5: 8월달.
3: 8월달?
5: 네.
3: 몰라, 나 그걸 뭐 기억을 안 해가지고.
5: 8월달이나 9월달 그쯤.
3: 8, 9월에.
4: 오늘 대구 몇 마리예요, 그러면?
3: 저게? 저게, 보자. 일곱 개잖아. 일곱 개면 한 80마리 보면 되겠지.
2: 선생님, 대구가 비싸요?
3: 아, 요새 좀 비싼 게.
1: 대구는 마리수보다 무게로 값을 쳐줍니다. 오늘 잡은 80마리의 총 무게가 250kg이 훌쩍 넘는다고 하니 하루 수입이 꽤 괜찮습니다.
4: 선생님, 대구 어디로 가는 거예요?
3: 서울.
4: 서울로 바로 가요?
1: 기분 좋아진 아내 금자씨가 따로 대구를 챙깁니다.
6: 우리 먹을 거.
1: 가족의 아침거리가 대구로 정해졌습니다.
3: 자.
6: 동까지 다 찍고. 우와.
3: 내 뒤에 술표 던지지, 술표 던지지, 술표도.
7: 우와.
3: 200마리.
2: 어머니 어때요? 이렇게 돈 받으니까.
8: 에?
3: 우리 따라 올라오세요.
2: 어떠세요? 이렇게 돈 딱 받으니까 지금.
8: 글쎄.
3: 맨날 받은 돈인데 뭐.
2: 맨날 받아도 좋지 않아요?
8: 에? 이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자꾸만 밤에 나가고.
1: 주머니 두둑해진 아내가 기분 좋게 가족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 없다는 대구. 알젓과 아가미젓, 정소로 담근 이리젓까지. 다양한 젓갈로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 곁에서 손을 보탭니다. 새벽부터 찬바람에 고생한 남편과 아들을 위해 갓 잡은 대구로 끓이는 국물 요리.
8: 다 잡수고 가야 돼.
1: 멀리서 왔다며 제작진까지 챙겨주려고 넉넉한 양을 준비했습니다. 낙지에 대게에 이 끝내주는 국물에 고춧가루까지 듬뿍. 고구마 있자니 힘이 드는군요. 도시 사람들이 맛보기 어려운 대구회입니다. 바닷가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특권이죠.
4: 어머니, 대구를 회로도 먹어요?
6: 예. 어디 바닷가 이쁘게 살았던 거. 지금 그냥 살아있는 걸로 회 다 해 먹어요.

0: 야들야들 대구회 한 접시, 그리고 뜨끈뜨끈하고 얼큰한 대구 매운탕. 조업을 마치고 온 세 가족의 아침밥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배 타고 5시간 조업을 마친 후 먹는 첫 끼.
1: 아드님 대구회를 좋아하시나 봐요.
2: 제가요?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3: 대구회.
2: 회들 중에 대구회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3: 회를 안 좋아하는데 얘는 대구회는 좀 먹어요.
4: 아 다른 사람들은 회 모르고 서울서도 막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우리가 잡아놓으니까 그런지 애들 별로 안 좋아서.
5: 우리 아는 거 있잖아.
0: 도시에서 아들이 돌아오기 1년 전만 해도 부부의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내심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걸까요? 부부는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4: 공항에서 있는데 그 뭐 저 좋은 그랬어.
3: 맞아. 양만기 실수가 있는데. 그 그러네.
0: 강원도 영월에서 바닷가로 시집온 지 40여 년. 아내 금자 씨는 아들 둘 낳고 키우며 집안일과 바닷일까지 긴 세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오고 있습니다.
1: 갔다 와.
3: 예, 갔다 올게요.
0: 식사를 마치자마자 아내가 다시 집을 나섭니다.
1: 식사하시고 또 가시는 거예요, 바다에?
3: 예, 예.
1: 뭐 하러 가시는데요?
3: 아, 그물 채려서 그물을 가지런히 만져서 다시 배에 실어야지. 내일 또 이렇게 걷어 올리고 새로 또 쳐놓고 이러죠.
1: 근데 왜 어머니 혼자 가세요?
3: 안신 허리 수술해서 힘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앉아있고 서있고 이러지를 못해. 다리가 힘이 없어서. 네.
4: 내가 아프지 않으면 우리 식구가 쉬고 내가 아들하고 다 할 일을 이제 내가 안 하니까 식구가 다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미안하지.
0: 내섭던 새벽바람이 잦아든 장호항.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합니다. 1300m나 되는 그물을 양쪽에서 같은 속도로 펴가며 쌓아둡니다. 손상된 그물 손질까지 하면 좋기 두세 시간이 걸린다는군요.
6: 아드님은 본인이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부르신 거예요?
3: 오라 그랬어요.
6: 오라 그랬어요?
3: 네.
6: 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3: 그냥 오죠.
2: 원래 매장에 일했었는데 그 매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 시간이 딱 맞아서 왔죠.
0: 아버지의 수술 소식에 아들은 망설임 없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어업을 물려받기 위해 뱃사람의 자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1년 남짓 배운 솜씨로 조타기를 잡은 아들 승민 씨. 유유히 배를 돌리는데 제법 선장 티가 납니다. 세월은 아버지의 자리에 이제 아들을 세웠습니다.

0: 한마디 불평도 없이 이렇게 배도 잘 다니고, 이제는 뭐, 아까 배 이끌려가지고 되는 거 봤지요?
1: 예.
0: 아, 이제 한 2년만 더 배우면 이제 뭐 아버지 이제 시소시계 보고 이제 선장, 새 선장 올래. 잘해요. 예.
2: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부모 곁을 지켜주고 있는 아들. 엄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든든합니다. 가족은 그렇게 넓은 바다처럼 서로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삼척역 옆에 위치한 번개시장.

0: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잠깐 번쩍 열고 사라진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넘쳐나는 곰치에 비해 대구가 보이질 않는군요.
1: 대구는 작년에는 많이 났는데 올해는 좀 대구가 곰치 나는 바람에 대구가 조금 귀해요.
0: 드디어 귀한 대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양은 그다지 많아 보이질 않은데요.
2: 10%만 나와요. 작년 비해서. 작년에는 엄청 나왔거든요. 잣대기로. 한 철씩 나왔는데 올해는 뭐 몇 마리 안 나와요. 돈값이다 생각하시는데.
0: 이쯤 되니 귀한 대구 몸값이 궁금해집니다.
3: 이게 뭔가요?
1: 4만 원.
4: 이 부위보다 커요. 보통 4kg 넘게 나가는데.
0: 금대구답게 높은 가격대.
4: 비싸. 대구는 안먹고 하진 않아요. 쪼리 먹어요. 쪼리 먹든 뭐 곰치가 원체 싸네. 대구를 다 잘 산다고 그렇게 김장하려고.
5: 너 먹은 거예요? 그럼
4: 조막 잘라. 어? 조막 잘라.
5: 아, 내가 자르지.
4: 아, 그냥 넣어줘.
5: 아, 힘든 내가 가지 뭘지.
4: 고마워. 내가 고맙지요.
6: 대구 사러 오신 거예요?
1: 예. 대구 엄청 좋아요.
6: 예?
1: 엄청 좋아요.
6: 네, 고맙습니다. 아~
0: 비싼 가격에도 대구를 사야만 하는 사람들. 김장철 맞은 주부들입니다.
7: 중간에 이건 얼마인데요?
8: 중간에 6만 원. 여자 아직 뒤에 건 8만 원.
7: 7만인데요? 6만 원 정도 되겠죠?
8: 그렇지 못해.
7: 전에 갔던 15,000원, 뭐 2만 원도 가고 9만 원. 큰 게 3만 원 가고.
6: 그럼 거의 두 배로 비싼 거네요, 지금?
7: 예, 예. 너무 비싸요. 이 김장철이 보면 항상 비싸거든요.
6: 아, 김장에 대구가 들어가요?
7: 예. 얼마서 물만, 육수 물만 떼가지고 걸러서. 예, 그래서. 이런 고춧가루 버무릴 때 넣어놓으면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게.
0: 김장 양념에 육수를 넣거나 생대구살을 넣기도 한다는데요. 올해는 하필 김장철에 어획량이 줄어 그야말로 금대구가 됐습니다. 어스름한 새벽이 거쳐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긴 시장골목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면 번개시장은 파장 준비를 합니다. 생선 장사 20년의 백금여 할머니도 오늘 장사를 마무리하시는데요.
9: 갈게요. 집에 간다.
10: 안녕히 갑시오.
9: 간대. 대우 대게 났다고.
0: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는 대구 몇 마리를 챙겨갑니다.
9: 물이 나올라 맵필에 안 들을게요.
6: 어머, 대구 뭐 하시려고요?
9: 아이고, 말르려고.
6: 대구도 말려요?
9: 아이고, 대구 말라놓으면 아주 좋지. 말르려.
6: 대구 말리면 혹시 생대구보다 더 비싸게 팔아요?
9: 아, 더 비싸게 팔아야지. 말랐기 때문에.
0: 작은 덕장에 보이는 백금여 할머니 댁. 집에 오자마자 시장에서 사온 대구 손질에 분주합니다.
9: 옛날에 이 양반 들어가 수염에 태게 이렇게 수염이 길었잖아. 그래서 양반 고기라고 제사상에 아주 제일 처음 올라가지. 야가 양반 고기라고.
0: 제사상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는 양반 고기 대구. 크기가 비슷한 경우 같은 대구과 명태와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수염의 유무로 대구를 가려냅니다. 효종 3년 승정원 이기에는 대구알젓 대신 명태알젓을 올린 자를 문책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젓갈을 담기 전 수염을 확인했다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9: 이 고기는 배 삶으면 안 돼. 배 삶은 말로 뭐 고치야. 이물이 없어. 그래서 얘 등을 볼게, 얘.
0: 염을 한 대구는 이제 해풍에 말리죠. 건대구는 꼬들꼬들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 미식가들이 생대구보다 먼저 찾는 것이 건대구입니다. 남해 지역에서는 알까지 그대로 통으로 말린 것을 약대구라고 한다는군요.
9: 이름 되겠어? 이래 걸어놓으면 좋지만.
0: 대구 세 마리면 집안 어른 감기 걱정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구는 보양식으로도 인정받습니다. 대구 아가미도 젓갈로 담궈 먹습니다.
9: 이게 썩어리야. 야가 썩어리고 여기가 밥통이고. 대구 아가미.
8: 대구 아가미래.
9: 요거 넣고 깍두기 담으면 너무 아주 되게 맛있어요. 여기서 더 맛있는 깍두기는 없네요. 하나도 대구는 한 마리도 버릴 게 없어. 먹었던 다 먹어요.
0: 아낌없이 주는 고마운 생선 대구. 이미 다양한 요리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흔히 접하는 요리는 생대구탕입니다. 무와 대구를 넣은 팔팔 끓는 물에 마늘, 파, 소금 한 꼬집이면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해도 담백한 살과 깊은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말갛게 끓인 지리와 달리 얼큰하게 즐기기도 하는데요. 고춧가루 아낌없이 넣어주고 여기에 묵은지를 듬뿍 넣어 한 소끔 더 푹 끓여줍니다. 국물색만 봐도 목을 타고 칼칼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해장의 1등 동심 대구 김치국입니다.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 맛을 잊지 못해 대부분 단골 손님이 되어버립니다.
3: 아까는 진짜
11: 칼칼하고 시원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6: 혹시 어제 약주 하셨어요?
11: 네, 한 잔 했습니다.
12: 누가 봐도 술 먹고 온 사람들.
3: 지리보다는 얼큰한 김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맛있는 것 같고. 근데 사람마다 틀리니까.
13: 시원한 맛이지. 깔끔하고 비린내 안 나고. 그게 술술 잘 넘어가고 그냥.
0: 버릴 게 없는 대구는 찜으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볼살이라고 불리는 아가미 아래쪽 살은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죠. 볼살에 오만둥이 넣고 끓이다가 아삭한 콩나물과 부추를 가득 넣고 양념장과 함께 약불에서 자작자작하게 졸여줍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대구 볼찜. 매콤함이 입안에 감돌면서 아삭한 콩나물과 함께 먹는 볼살은 달큰하기까지 합니다.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라는 양양군의 남해항. 이곳에 그물이 아닌 낚시로 대구 조업에 도전한 초보 어부가 있습니다. 올해로 귀여 5년 차 김인복 선장.
6: 낚시로도 대구를 잡아요?
14: 그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 2-3일 아니면 뭐 하루 정도 들어가 있었으면 얘가 2-3일 전에 잡힌 건지 그물을 꺼내기 바로 전에 잡힌 건지 모르는데 낚시로 잡힌 건 어쨌거나 살아있는 게 잡혀온 거니까 선도면에서는 좋죠. 왔구나. 네, 들어오세요.
0: 그런데 손님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6: 선생님 뭐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11: 네, 기어 체험 때문에 왔고요. 경기도 파주에서 어제하고 오늘 이제 직접 이제 업 하시는 거 보고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어 할 계획이거든요.
14: 여기는 위판장이 세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산하고 인구항하고 여기하고 세 군데예요. 네. 아, 종산하고 기사문하고. 그 셋 중에서 팔아야 되는 거야. 양양 사람들. 그거 아니면 왔다 갔다 팔 수가 없어.
0: 귀여 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김인복 선장. 신입사원 가르치는 직장 선배처럼 오늘 어깨에 힘이 단단히 들어갔습니다. 3톤짜리 작은 배에 귀여라는 단어로 함께 탄 두 사람.
6: 자주 가는 위치가 있어요?
14: 그렇죠. 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나오는 포인트에서만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이가 뭐 좋든 안 좋든 그거랑 크게 관계없이.
12: 잡았어? 잡았다고!
14: 없어요!
0: 김인복 선장이 하는 외줄낚시 대구잡이는
14: 한번 준비해볼까요?
0: 연안 복합어업에 속하는 정식 조업법입니다. 주로 작은 어선들이 대구잡이로 사용하죠.
6: 그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14: 네, 미끼는 제가 여기 현장에 현실에 맞게 좀 제작을 했죠. 이런 노하우인데 이거.
6: 네. 그런 거예요?
14: 무슨 이까지 게 노하우겠습니까?
6: 아, 생미끼를 안 쓰세요?
14: 네, 인조미끼 루어를 하고 있습니다.
6: 두 개가 조각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14: 아무래도 나겠죠. 근데 이제 생미끼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측면에서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고필이라고 들었다 놨다 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미끼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루어 인조미끼로도 충분히 잡기 때문에 굳이 생미끼를 쓰진 않죠.
6: 오늘 충분히 잡으실 거예요?
14: 충분히 잡아야죠.
0: 외줄낚시 대구잡이는 인조미끼를 해저까지 내린 후 고폐질로 대구가 인조미끼를 물도록 유혹하는 조업 방식입니다. 고폐질을 얼마나 했을까요? 해가 떠오를 때까지 초보 선장의 낚싯줄엔 입질조차 없습니다. 보통 동틀 때가 가장 입질이 활발한 시간이라는데 여전히 대구 소식은 없고 귀여 체험자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14: 몇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 난 못 잡았어. 고기 잡는 거 찍으러 왔는데 지금 못 잡고 있어.
0: 아무래도 위치를 옮겨봐야겠습니다.
14: 어제는 남쪽에서 안 나오고 북쪽에서 좀 나왔다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아까 저쪽에 선장님 만나봐도 상태가 그닥 좋지 않으니까 또 이동해서 계속 한번 찾아봐야죠.
6: 아까 선장님은 몇 마리 잡았대요?
14: 한 마리요.
6: 한 마리요?
14: 네. 그분 잘 잡으시는 분인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았다면 아마 고기가 없는 게 맞을 거예요. 그분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딴 데보다는 좀 나은 편이니까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0: 다른 포인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귀여에 도전한 인생처럼 다시 한번 대구잡이에 도전해봅니다. 이번에는 대구들이 미끼를 물어줘야 될 텐데요. 마음은 급한데 미끼마저 빨리 내려가 주질 않습니다.
14: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0: 행여 장비가 잘못된 건 아닐까 초조해지는 김 선장.
6: 선장님이 귀여 선배에 해당하네요.
11: 그렇죠.
6: 며칠 따라다녀 보니까 어때요?
11: 일단 뭐 많은 걸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이틀 차인데 역시 세상 사는 게 쉬운 건 없구나 싶고요. 그래도 이제
14: 돌려가라고 보기 못 잡는 거
11: 그렇지. 그래도 이제 즐겁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어촌들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고 하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는 잘 잡은 거는 같아요.
14: 올 3월에 대구 낚시 배들이 다 대박이었어요. 낚시로 대구 잡는 배들이. 하루에 제가 제일 많이 잡을 때는 104kg도 잡아봤고 104kg면 마리수로 거의 뭐 한 30에서 한 40마리고 사이 94만원인가 하루 나왔고 그 3월 달에

0: 만 매출액으로 치면은 680, 한700정도 아마 매출을 올렸던 것 같아요. 이제.
1: 아, 저 대구 잡아서요?
0: 예, 대구만으로.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들 중에 다 대구 낚시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때. 왜냐면은 저같이 초보가 그렇게 많이 잡으니까 아 이거 씨 어? 대구 어업으로 이게 귀화가 가능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4월 들어서부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또 생각을 바꿨죠.
2: 해가 중천에 뜨도록 대구는 구경도 못하고 호기롭게 출항했건만 오늘은 아무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1: 뭐 걸렸어요?
0: 예, 네. 하나 잡혔어요. 아주 크진 않은데
2: 우매불만 기다리던 대구가 잡혔습니다. 만족할 만한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1: 와, 이거 며칠 만에 잡으신 거예요?
0: 이 정도 사이즈 잡은 거는 거의 한 5일 만에. 바다란 변덕쟁이 사장님. 바다는 나한테 직장이니까 나한테 내가 돈을 벌게 하고 나한테 돈을 주니까. 근데 어느 날은 잘 줬다가 어느 날은 하나도 안 주다가 왔다 갔다.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르고. 아직은 고마운 사장이에요. 내가 미운 사장님이었으면 떴겠죠.
3: 내 삶의 트렌이자 뭐 내 평생 직장이죠 뭐. 바다란 그렇지 뭐.
4: 시골 사람들 논하고 밭하고 똑같죠 뭐. 씨앗 뿌리고 가서 거둬오는 보물 단지지 뭐.
2: 대구잡이 인생을 살아온 어부에게도 귀역한 초보 어부에게도 바다는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는 바다. 오늘도 대구잡이 어선들은 바다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수학 유런 3학년 1학기 강의 오셨습니다. 저는 실전편의 최은진입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가 요 단원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서술형 문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내도록 할 거예요. 목표 한번 보면서 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무리하고 싶은 단원은 근호를 포함한 시계계산 그리고 중단원 서술형 대비 문항들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한번 고민 안 해보셨으면 해보고 지금 저랑 같이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가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쓰면서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보다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자, 볼게요. 루트 32의 정수 부분을 A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B라고 하자. 또 이번에는 5-루트 8의 정수 부분을 C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D라고 할 때 요 값을 구하라.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는요. 보통은 소수 부분 물어보고 그들끼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정수 소수를 다 물어보고 있어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정수 부분을 구한 다음에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다만 과정을 이제 다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찬찬히 한번 써볼게요. 루트 32가 어떤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구해보기 위해서 루트 32는요 대략적으로 5525부터 77의 49, 아니죠. 66의 36, 그죠? 요 사이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25는 대략 이제 루트 25는 5가 되고요. 결국은 요건 6이 되니까 5랑 6 사이에 있는 수라는 걸 알게 되고요. 따라서 루트 32의 정수 부분은 얼마라는 걸 알게 되냐면 5부터 6 사이의 수니까 당연히 5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바로 우리는 A라고 문제에서 명명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루트 32에 이번에는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수가 주어져 있으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합쳐서 나오는 수기 때문에요. 요 소수 부분은요. 원래 있던 수에서 정수 부분인 5를 빼주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요걸 바로 B라고 문제에서는 명명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5-루트 8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은 루트 8의 범위부터 따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루트 8은요. 2는 4부터 3, 3은 9까지 루트 안에서는 4부터 9 사이에 8이 있죠. 따라서 얘는 2고요. 그 다음은 루트 9가 3이기 때문에 루트 8은 2부터 3 사이의 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루트 8의 범위가 궁금한 거고요. -3부터 -2까지로 이렇게 부등식을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궁금한 건 5-루트 8의 범위가 궁금한 거죠. 따라서 여기다 5를 다 더해주시면요. 2부터 3까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이 5-루트 8이라는 수는요. 2부터 3 사이의 수니까 2점 얼마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5-루트 8에 이제는 정수 부분을 정리해보면요. 정수 부분은 2가 되겠죠. 이 부분은 2가 되고요. 그 수를 우리는 이 문제에서 C로 정해 주었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번에는 5-루트 8의 소수 부분을 또 정리해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있던 수라는 건 5-루트 8인데 그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소수 부분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2를 빼주시면 되고 그 수를 우리는 D라고 이름을 붙인 상태입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AD-BC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요. 따라서 A는 5고요. D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ABCD 헷갈리시면 곤란합니다. D는 여기 있어요. 요 D 조금 간단히 해볼까, 얘들아? 여기서 간단히 조금 하면 3-루트 8이야. 그치? 요건 그대로 일단 가줄게. 그럼 3-루트 8 여기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로 갈게요. B는 저기서 보면 알겠지만 루트 32-5거든요. 따라서 그대로 마이너스 쓰시고 루트 32-5 이렇게 가주시고 C는요.
C는 여기 2거든요. C가. 그래서 여기 곱하기 2.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여기도 물론 곱하기였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다 전개를 해볼까요? 그럼 5, 3, 15에 여기 곱해주시면 5 루트 8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요렇게 요렇게 가시되 마이너스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 루트 32에 맞아요. 그리고 플러스 10이 되는 거 보이실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간단히 좀 해보셔야 돼요. 루트 8은 2루트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2루트이고요. 루트 32는 4루트이거든요. 그거 조심해서 조금만 정리해 줄게요. 따라서 15, 일단 한 번만 더 쓸게요. 그리고는 10루트2가 돼요. 그리고는 마이너스 8루트2가 돼요. 괜찮으시죠? 그리고는 더하기 10입니다.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15와 10을 정리해 주시면 25가 되고요. 그 다음은요, 요 두 수를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 18의 루트 2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더 이상은 정리가 불가능하고요.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AD-BC의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문제가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AD-BC라고 마지막에 또 곱해서 정리까지 하게 시켜서, 제곱근의 덧셈뺄셈 있죠? 제곱근에 끼고 있는 그 수의 덧셈뺄셈까지도 같이 보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약간 종합적으로 계산력까지 좀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 2번에 당연히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하는데 가장 큰 점수가 들어는 오겠지만, 마지막에 3번 단계에서 계산을 제대로 해서 답을 도출을 했는지, 여기까지도 점수가 좀 들어올 정도로 뒷부분 계산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됐죠?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문제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눈치를 싹 보아하니 공통으로 들어있는 루트 3이 있긴 있지만 2루트 3이고 루트 3이고 여긴 루트 5고 2루트 5고 서로 뭐 이렇게 똑같은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긴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는 어렵고요. A에서 B를 먼저 빼보자. 이렇게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2루트 3 더하기 루트 5에서 b를 빼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에 바로 잘만 계산하시면 괄호 굳이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만 해주시면 되긴 되고요. 따라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5거든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건두 개를 계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부호만 궁금해요. 0보다 큰지 작은지. 루트 3에서 루트 5를 뺐다는 건 0보다 당연히 작겠죠. 왜냐하면 루트 5가 더큰 수니까 루트 3보다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A랑 B를 비교하면 뒤에 거가 더큰 수였어.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빼볼 건데 BC

B씨를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A씨를 빼셔도 돼요. 만약에 A씨 빼서 성공 못하면 B씨도 또 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는 A랑 C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수에서 2루트 3 더하기 루트 5에서 요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괄호를 안 쓰려고 좀 집중해서 요거 플러스로 바꾸셔야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2루트 3과 4루트 3을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고요. 루트5와 루트5를 정리해 주시면 2루트5가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 그런데 2는 똑같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트 3보다는 루트5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거보단 큰 수예요. 2루트5가. 플러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치만 값은 플러스겠죠? 따라서 0보다 크다는 거는 이 상황에선 A가 C보다는 크다는 뜻이에요.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A랑 C의 부호가 이렇게 갈려버리면 A를 중간에 끼고 B는 A보다 크고 C는 A보다 작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관계인 BC의 관계는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1과 2에 의해서 지금 A를 중간에 놓고 C는 더 작고 B는 더큰 상황이 되어서 요걸 만족시키니 ABC의 등호 관계는 이렇게 되더라라고 정리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해됐죠? 만약에 내가 A에서 C를 뺀게 아니고 C에서 B랑 C를 뺐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결론이 안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한번더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초이스 하기 나름이라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된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항은요, 역시 그냥 정리해서 a, b 유리수란 조건 있고요. 루트 앞에 있는 계수랑 그다음에 a값 구하라는 문제죠.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요 좌변에 있는 식을 요걸 한번더 쓰시면 더 좋고요. 저는 그냥 좌변이라고 하고 갈게요. 좌변을 정리해 보시면요. 전개합니다. 루트 16 더하기 루트 2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 전개합니다. 루트 18이고요. 얘를 그냥 한 번에 빼도 되고 사실 빼서 가져와도 되는데 그냥 일단 할게요. 얘는 루트 36이네요. 얘가 예쁘게 정리는 되네요. 요거는 지금 4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건 6이 되네요. 18은요. 9, 2, 18이니까 3루트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와도 되고 여기서 한번더 어차피 쓸 거니까 이렇게 갈게요. 부호 조심하시고 정리할까요? 4하고 6하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계산해 주시면 4루트 2가 되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우변이 지금 A 더하기 B루트 2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주시면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4가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이면에는요. AB가 유리수이므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기는 해요. 그치만 결론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들을 더해서 정답은 2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18번 문항입니다. 18번 문항은요, 이게 약간 계산이 요것 때문에 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소수 둘째 자리까지 108이랑 294가 계산을 좀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치가 좀 크죠.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요, 이제 요거를 소수점을 살려서 좀 써주시면요. 요걸 먼저 쓸까요? 한 번만 쓰고 가자. 첫 번째, 루트 1.08이다. 요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어차피 각각 계산한 거에 점수가 또 배점이 들어갈 거 같아서. 계산해 보시면 얘는 루트 100분의 108이거든요. 그래 일단 100분에는 10분의 1로 나올 거라는 예상하시고요. 108을 좀 정리해 보시면 108은 뭐예요? 36 곱하기 3이란 말이죠. 따라서 108은 36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여기 36 곱하기 3을 넣어서 요걸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요. 10분의 6이 밖으로 나오고요. 루트 3을 남겨놓고 나올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5분의 3의 루트 3. 요것까진 뭐 어렵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친구. 루트 2.94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294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따라서 일단은

요거부터 써주신 다음에 294를 역시 소인수 분해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일일이 잘게 쪼개는 걸 원한 건 아니고요. 이 친구가 누군가의 제곱수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데다가 눈치를 조금 보아하니 여기에 y가 루트 3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3에 해당되는 게요 앞에 있으니까 여긴 지금 xy를 곱했으니까 사실은 루트 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쪽에서 루트 6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94를 6으로 한번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6으로 한번 나눠보시면요. 64, 24에 54니까 69, 54 요렇게 돼요. 아, 그러면 49가 7의 제곱이니까 굉장히 유리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49 곱하기 6이야 라고 써주시면요. 너무 예쁘게 이 앞에가 10분의 7이라고 정리가 되고요. 루트 6이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게 뒷부분. 됐죠? 그리고 나면요. 우리가 원하는 요 수치를 좀 정리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y에 더하기 bxy는 이 y가 루트 3이고 이 xy가 루트 2와 루트 3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 루트 3과 b 루트 6이라는 꼴이 돼야 되고 ab는 지금 유리수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구한 것과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으로 1, 2와 그 다음에 그리고 3을 비교해 보시면요. 결과적으로는, 요거를 10분의 6으로 그냥 가져갈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산해야 될것 같아서. 요거 더하기 10분의 7 루트 6으로 한개 우변인 A 루트 3 더하기 B 루트 6이야 라고 되어 있고, AB는 여기서 유리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대1로 매칭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가 루트 3과 여기가 루트 6과 매칭이 가능해서 따라서 A가 10분의 6이고 B가 10분의 7이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A 더하기 B를 구하고자 했으니 2를 더해서 제가 요거 더하려고 아까 5분의 3 대신에 10분의 6 다시 가져온 거예요. 통분된 상황으로. 그래서 10분의 13이더라. 하고 정답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19번 문항입니다. 19번 문항도 우리 풀었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해요. 저 루트 50분의 1 있죠? 그것만 좀 유리화하고 간단히 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먼저 유리화부터 시도하기보다는 뺄수 있는 걸 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루트 50분의 1이다라고 한다면 50은 25 곱하기 2죠? 좋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25 곱하기 2에서 25가 밖으로 빠진단 말이죠. 5의 제곱이라서. 그러니까 5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유리화할 생각하지 마시고, 루트 2, 루트 2만 유리화를, 분모 유리화를 시도하시면 5, 2, 10분의 루트 2다. 요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마 여기에 점수 일부 들어올 거고요. 이제 요 주어진 두개 중에서 우리는 요 수치를 이용하시면 딱 들어맞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루트 2가 1.414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분의 루트 2는요, 1.414를 10으로 나눈 상황이 되는 거입니다. 그런데 10으로 나눈다는 건 소수점을 앞으로 하나 땡겨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0.1414야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라서 보통은 이제 엄밀하게 쓴다면 1.414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이야 이렇게 써주시면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제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아이고, 죄송해요. 6과 2루트 5인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가 8이다. 요거 제가 한 3시간 전쯤에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우리는 정육면체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거 하나씩 좀 해봤거든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한번 저랑 식을 세워가 볼게요. 우선은요, 이 밑면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직육면체 전체 여기 가로지르는 대각선의 길이에 대한 물음인데 우리가 요거 두 단계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여기 대각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즉 밑면에 있는 대각선을 먼저 구하는 게첫 번째. 그걸 X라고 해볼까?

그 다음은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내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팔을 끼고 있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높이를 y라고 하고 y, x를 기준으로 또 팔,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그거 두 번째. 해서 요두 단계를 거치시면 되거든요. 1번입니다. 우선 요 길이 즉 6하고 2루트 5를 끼고 있는 이 밑면이라고 밝혀줬으니까 밑면이 직사각형이거든요. 근데 그 직사각형의 대각선. 그 대각선을 X라고 해보자. 됐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X cm인데요. 단위를 일단 생략하고 마지막에 붙여서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X라고 한다면 일단 직각삼각형이 보이실 거고요. X 그리고 6cm고 여기가 2루트 5가 돼서 X 제곱이 제곱 제곱을 더한 것과 같겠죠? 따라서 36과 4, 5, 20이 되어서 이 친구가 56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X는 루트 56이야. 일단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요거 빼든 안 빼든 지금 안 중요해요. 일단 이것도 제곱해서 써먹을 거라. 두 번째 갈게요. 이번에는요, 요 비끔친 삼각형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풀이를 쓸 때는요, 이름을 명명해주면 사실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그냥 점을 명명해주면 삼각형 ABC에서라고 하시면 조금 쓰기는 편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상태고 AB의 길이를 우리가 만약에 Y라고 한다면 구하고자 하는 높이가 y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y를 구하고자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를 y, 여기 abc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x, 그리고 여기는 8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더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8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는 1번에서 이 x제곱이 56이라는 걸 알고 왔어요. 따라서 y제곱은요, 빼주시면 8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y의 값은 루트 8인 걸 알게 되고요. 루트 8은 2루트 2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끝났어요. 따라서 높이, 정육면체의 높이는요. 2루트 2가 되고 당연히 센티미터까지 명확하게 붙여주셔야 이 문제 끝납니다. 정답은 2루트 2cm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 마무리해봤고요. 지금 푼 문제는 막 어려운 건 아니지만 2학년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도형에 대한 2학년 때 배운 거겠죠?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 도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위 조심하시고 21번으로 갈게요. 21번 문항이 이제 요게 계산을 할라 들면 또 많이 할 수도 있고 가볍게 할라 들면 또 가볍게도 가능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구하고자 하는 게 합과 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XY를 유리화를 한 상태에서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사실상 유리화를 안 하고 접근해도 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로 우선은 X 빼기 Y를 먼저 구해요. 먼저. 그럼 유리화 안 하시고. 그러면 어차피 분모가 루트 2로 같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그냥 써요. 이 x에서 요 y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루트 2로 합쳐서 4 더하기 루트 6에서 여기서 이제 요걸 올려가지고 둘다 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루트 6이 되고 따라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루트 6은 안 사라지네요. 4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4가 사라지면서 2루트 6을 루트 2로 나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애써 약분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일단은 되고요. 두 번째로 x 더하기 y를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모 분자를 보면서 다가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이 둘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루트 2분의 4 더하기 루트 6과 더하기 루트 2분의 4 빼기 루트 6. 요번에는 두 개를 더하게 돼요. 그럼 이것도 유리화를 하고 갈 거냐? 하고 가셔도 당연히 되죠. 그치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2분의 어차피 분모가 같거든요. 그럼 분자끼리 더하시면 되고요. 4 더하기 일단 한 번만 더 쓸게요. 사실 바로도 쓸 수는 있는데 루트 6이 이번엔 사라지고
질 거고요. 루트 2번.

그러면 8.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x 더하기 y분의 x 빼기 y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x 빼기 y는 여기 있어요. 유리화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계산은 안 했지만 그냥 가져와. 일단 루트 2분의 2 루트 6. 여기까지 돼? 네. 그런 다음에 x 더하기 y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역수로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8분의 루트 2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곱하기를 할 거라서 제가 유리화 굳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루트 2가 이렇게 약분이 예쁘게 되면서 요 2도 약분이 예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4분의 루트 6이 되어서 그냥 결과가 나오고 끝나는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분의 루트 6이고 사실상 문제에서 유리화하는 과정을 나는 꼭 보고 싶었다. 내가 출제자라면 그러면 이제 유리화를 꼭 하라고 문제에서 밝혀줘야 거기에 점수를 아마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유리화를 안 하고 다 가지고 다니시더라도 마지막에 어차피 약분을 하기 때문에 유리화 과정 없이 문제를 풀수 있어서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처음에 유리화 안 하고 그냥 가져가는 건 이런 경우가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이잖아요. 굳이 이런 경우는 나중에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제 많이 푸시다 보면. 그래서 여기 4 루트 6, 4 루트 6 뿔마 대칭이 분모 같으니까 굳이 처음부터 유리화를 해서 수치를 크게 갖고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 요런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리화를 하고 다니셔도 정답은 똑같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22번 볼게요. 22번 문항도 우리가 했던 문항이에요. 어디까지 했던 문항이냐면 요 값이 유리수가 되고 싶다가 일단 1단계인데 여기까지 문제 많이 풀었어. 지금 이 문제는요. 마지막에 K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정리해서 A까지 구하라는 게 문제라서 조금 문제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 A부터 간단히 해봐야 되겠다. A는 하고 정리해 볼게요. 45는 9, 45니까 3루트 5로 예쁘게 뺄수 있고요.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내가 루트 5를 기준으로 정리가 될걸 예상했다면 얘는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유리화를. 유리화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지난 시간부터 5 곱하기 2 곱하기 K라서 유리화를 꼭 손대고 안 하셔도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약분이 돼서 루트 5만 남아요. 맞죠? 따라서 2K 루트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살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다 전개하셔야죠. 그러면 더하기 4K이고, 또 여기도 전개하시면 K 루트 5고, 요렇게까지 해주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유리화하고 요거 전개 제대로 했는지 점수 1단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A가 유리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거니까, 루트 5가 들어간 것끼리 또 루트 5가 안 들어간 것끼리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좀 하시면요. 4K만 따로 빼시고요. 왜냐면 K는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섞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루트 5만 따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모아볼게요. 앞에 3, 여기 마이너스 2K,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K.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또 정리하는데 일부 점수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는 요게 유리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K도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므로 요 뒤에 있는 루트 앞에 부분이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사실은 요게 유리수라 했으므로 요게 0이다. 따라서 K는요. 요 마이너스 K니까 K가 3 되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K가 3이 된다는 걸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2단계. 보통 문제는 여기서 끝났는데요. 지금 우리 문제는 A랑 K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A에 다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A는 4K에 더하기, 여기는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4K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때 K를 3을 넣어주시면 12가 되어서 A는 1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A 더하기 K를 우리는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12 더하기 3을 계산.

안에서 정답은 15야라고 정리해 주시면 마무리까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K를 구하고 끝내는 것까지 보통은 저랑 했었고요. 지금은 원래 수까지 계산해 내는 것까지 물어본 문제다. 요게 이제 조금 다르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번 단원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완전히 단원을 바꿀 거예요. 새로운 느낌의 단원으로 가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내용까지 복습 좀잘 해오시고,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준비하고 저랑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짜자잔. 이 왕관을 보면 눈치채셨죠? 네. 오늘 학교 시험 만점원. 다 맞추시면, 예, 왕관을 쓰실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왕관의 무게는 무겁네요. 하지만, 이 무게를 견디는 자, 당신이 바로 왕관의 주인공. 지난 시간에 학교 시험 만점왕은요, 동형 이의어, 그리고 다의어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눈치채셨죠? 네, 바로 중심 생각입니다. 이야기나 주장하는 글 속에는 글쓴이가 꼭 해주고 싶은 그 생각이, 약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즉,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게 바로 중심 생각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중심은 중요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생각. 예. 중요한 생각이라서 중심 생각이다라고 했었었죠. 이야기 속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그리고 주장하는 글 속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각각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주장하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나타낸 글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글쓴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즉 중심 생각이 뭔지 한번 파악을 또 해볼게요.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좋은 것을 줍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혜택은요. 은혜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예, 은혜할 때그 해예요. 그 다음에 아유 이건 네 덕택이야. 네 덕택으로 내가 아주 좋은 일을 하게 할수 있었어. 할때그 덕택. 어때요? 해와 택을 합해서 혜택이라고 해요. 우리말에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두 개의 낱말을 합치면서 그두 개의 낱말 중에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딱 떼가지고 이렇게 합해놓은 예, 이런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찾아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해요. 예. 자, 혜택이란 은혜와 덕택을 합해서 혜택이라고 한다는 것.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 이 말이 되겠죠.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자, 그럼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 뒤에 나와야겠죠. 예. 이런 걸 아는 것도 여러분이 글의 짜임을 아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직접 글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글을 만든다? 이상하지? 글을 쓸 때도, 예, 작품을 만들 때, 예, 작품을 만들 때, 글을 쓸 때, 아,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혜택이 나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혜택을 줄까?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합니다. 자, 첫 번째 혜택이죠? 그 다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산에 나무가 많으면 두 번째 혜택,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혜택이 기다리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 문장이 하나 싹 들어가네요. 자, 일단 이 문장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자, 세 번째 혜택이죠? 나무는 종이를 만드는데도 쓰입니다. 우리가 보는 책도 종이로 만들었다니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봐요. 첫 번째 혜택, 두 번째 혜택, 그리고 가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혜택까지 쭉 하면 뭔가 여기 이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조금 삐끄덕하죠? 좀 딱딱하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가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세 번째 혜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재밌어지고. 자, 이게 바로 여기 선생님이 괄호로 묶어놓은 요 문장입니다.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어. 근데 혜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있다고? 뭐 이렇게. 예. 얼마나 이게 한 개의 문장이지만 굉장히 꼭 필요한 문장이에요. 예. 그냥 있는 문장이 아니라 글을 조금 더 재밌게 풍부하게 해주고 있죠. 자, 이것. 자, 파란색으로. 예, 이것. 뭐예요, 그럼? 가리키는 말. 예,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 가르치는 말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뭐 이렇게 가리키는 말. 자,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제목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여기 나무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제목에 이 글에 그렇지. 중심 생각이 담겨 있어야 돼요. 네.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주장하는 글에서도 그렇고 이 제목에 중심 생각이 담겨 있어야 돼요. 감기 친구 싫어. 감기 걸린 친구 싫어. 이게 아니죠. 감기라는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꼭 친구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 감기가 난 싫어. 어떻게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그 뜻이 중심 생각이 제목에 나타나 있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도 만약에 여기 제목은 없지만 제목을 네가 지어봐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진짜로 이런 글 하나 딱 주고 너 이거 여기 읽어보고 제목을 네가 써봐. 그러면 이런 글꼭 나옵니다. 제목 써봐. 그러면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이렇게 써요. 나무들. 진짜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이 제목 마음에 들어요? 아, 조금 부족한데요?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제목에 무엇이 없어서, 중심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중심 생각을 딱 알아채는 친구들은요, 이걸 파악하는 친구들은요, 제목 네가 한번 만들어봐. 한번 지어봐. 그러면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써요.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또는 나무가 주는 혜택. 괜찮아요. 나무가 주는 혜택. 요거 없이. 나무가 주는 혜택. 또는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나무의 혜택. 이렇게 쓰는 친구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무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혜택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친구는요, 선생님 이거 제목 좀 길어도 되죠? 어떻게 할 건데?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냥 이게 제목이래. 틀리지 않아. 이거보단 나. 그죠? 이거는 아무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글감이야. 이건 글감이죠.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는 그 사람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 나무들 이거 일단 지우지 말까? 그냥 지울게. 자, 요렇게. 자, 왜 지웠느냐? 나무들이라고 쓰지 말라고. 자, 이 글의 제목을 여기다 써봐라. 그럴 때 나무들이라고 쓰지 말고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나무의 혜택, 나무가 주는 혜택.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것도 좋아.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것까지도 괜찮아.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들어가야 된다. 중심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에이, 이거 에이, 공기를 맑게는 너무 아끼고 살아가자. 에이, 이거 3번이지 뭐. 이거 찍는 건 누구나 해. 근데 이게 진짜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나무들 이거는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목으로는 부적절하다. 적당하지 않다. 예,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것, 여기 이것, 이것과 같이 대화나 글에서, 자, 여기 나옵니다. 이미 앞에서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할 때, 이걸 좀더 간결하게 하고 싶은데, 자, 이것을 썼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네, 가리키는 말이고요. 꾸며주는 말, 예를 들어서 예, 맑은 공기. 네,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준 걸로 기억하는데, 맑은 공기. 공기는 공기인데, 어떤 공기? 맑은 공기요. 이렇게 이걸 꾸며주고 있죠. 이때 맑은은 공기를 꾸며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자, 이럴 때 맑은은 공기를 꾸며준다. 자, 꾸며주는 말은 이런 게, 맑은, 뭐, 더러운, 네, 찬 공기, 괜찮죠? 맑은 공기, 더러운 공기,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이때 앞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꾸며주는 말이라고 불러주고요. 이어주는 말은 뭐라고요? 앞과 뒤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예, 그게 바로 이어주는 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러나, 또, 뭐, 그러므로, 그 형제야, 그 형제. 그러므로, 그리고, 그러나, 뭐, 그래서, 그 형제. 예. 뭐, 그래서 이거 말고도요, 뭐, 하지만, 또한,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나는 떡볶이 먹고 싶어. 그리고, 어묵도 먹고 싶어. 이어지죠? 난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나, 어묵은 먹고 싶지 않아. 이것도 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가. 나는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므로 분식집에 가야겠어. 뭐 이런 거. 예.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자, 이게 이어주는 말이 되겠고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 예를 들어서 깡충깡충. 예.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반짝반짝. 이런 거. 솔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이라고 합니다. 쨍그랑. 이거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 되겠죠. 네. 솔솔 뭐또 아까 뭐가 있었었죠? 아까 뭐 잘못 혹시 쨍그랑 이렇게 소리를 흉내낸 말을 넣은 건 없었을까? 예, 갑자기 불현듯 예, 겁이 나네요. 자, 이렇게 모양이나 움직임을 나타낸 거 깡충깡충 이런 거 소리를 나타낸 건 쨍그랑 와장창 뭐 이런 거 이건 소리를 나타낸 말이죠. 자, 이렇게 흉내내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가운데, 이것이 뜻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두 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는 말일 때가 참 많이 사용이 되죠. 자, 나무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럼 어떤 혜택인데?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하고,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 있어. 근데,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것뿐만은 아니야. 이것이 뭐예요? 공기 맑게 하고,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 있는 이것만은 아니야.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니은. 앞에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리킨다고? 응, 나 가리키는 말인지 알아. 뭘 가리키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꼭 물어봐요. 자, 니은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호 두 가지, 니은과 디귿 썼습니다. 다음은 이야기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이 글을 가지고 배웠죠? 하나는 이야기. 이야기에서 중심 생각 파악하는 방법. 또 하나는 주장하는 글에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배웠어요. 자, 1에서 4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제목. 줄거리, 중심 생각, 말이나 행동. 일단, 이야기에서 중심 생각이 가장 먼저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다?
제목이다. 감기 친구 싫어! 이 말은 뭐?

제목에서 벌써, 이 이야기는 감기에 걸린 누군가가 감기 걸리기 싫다란 뜻이 들어가 있구나. 그럼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것도 나와 있을까? 뭐, 이렇게, 이런 그 짐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제목만 보고. 그래서 제목은 상당히 고심해서,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제목에서 이미 글쓴 사람의 중심 생각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대강의 줄거리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제목이에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 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 생각이 다 이어지면 그게 바로 줄거리가 됩니다. 이건 간추린 글이죠? 줄거리는 간추린 글이에요. 줄거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줄거리가 뭐예요? 흥보놀부 줄거리가 뭐, 줄거리가 뭔데? 이렇게. 자, 간추려서 뭔데? 이런 뜻이에요. 간추리단 얘기는, 중요한 건다 버려버려. 다 버려버리고, 정말 중요한 주요 장면만 딱 모을 때, 이걸 간추린다고 해요. 예. 주요 장면. 주요 장면들을 이어놓은 걸 우리는 줄거리라고 합니다. 흥부놀부 줄거리가 뭔데? 아, 착한 흥부가 제비를 살려줬는데 그 제비가 자신이 은혜를 갚는다고 박씨를 줬거든? 그 박씨를 키워서 그 안에 나온 금은 보화를 얻어서 흥부가 부자가 되었대. 이런 이야기야. 뭐 이런 거. 자, 굉장히 주요한 장면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중심 생각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아, 흥부가 놀부와 달리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았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흥부 놀부에서. 그게 중심 생각이고요. 자, 이게 줄거리고요. 그 안에서, 착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말이나 행동도 그렇죠? 흥부는 말과 행동이 착해요. 그죠? 근데 놀부는 그렇지 않아요. 심술궂어요. 그래서 말도 예쁜 말을 못하고 행동도 제비를 막 다리를 부러뜨려서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뭐. 그렇다고 부자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나쁜 행동으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아,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예, 이런 걸 우리가, 이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야기에 이것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여기 나왔다. 짐작한다. 내가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게 중심 생각 같아. 뭐 이런 거. 자, 그럼 여기 뭘까요?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그랬으니까 기호는 없네. 예, 제목. 자, 이야기의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간추려, 간추린다. 줄거리. 줄거리. 이 줄거리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가 식물을 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가지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꽃도 필수 있고. 그쵸? 예. 이게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잔가지들을 다 치워버려. 없애버려. 다 빼버려. 굵은 요 중요한 요 줄거리 요것만 남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다 지워버리고. 예. 중요한 것만 싹 남긴다는 거죠. 이게 줄거리예요. 그러려면 주요 장면을 이용해서 간추려라 이 말이죠. 자, 3번도 있나 봐요. 3번 볼게요.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뭘까요? 말이나 행동이 되겠죠? 말이나 행동. 자, 1, 3을 1에서 3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중심 생각. 됐죠? 예. 자, 우리는 제목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요 장면으로 줄거리를 간추려낼 수 있고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중심 생각을 기어코는 알아낼 수 있어요. 주장하는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라고 했어요.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 그치. 자, 이 글을 왜 썼을까? 왜 썼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 이유에 이글쓴 사람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장별로 중심 내용을 찾아봐야 되는데 주장하는 글은 대체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거 저번에 얘기했죠? 중심 문장 어디에 나와 있다? 그 문단의 가장 처음에 그냥 놓는다. 하나다. 하나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장은 여러 개가 있다. 그쵸? 그 아래에. 자,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이 이게 무조건, 예, 무조건 가장 중요한 낱말은 아니죠. 그래서 은하. 은하야, 국어에서 무조건이란 말은 없어. 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약속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네. 이럴 때는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가 뭔데요? 메모는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해요. 아, 알림장 쓰거나 달력에 약속을 표시하는 것, 알림을 지정해 놓는 것도 바로 다 메모예요. 자,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이런 말이죠. 자, 이거 첫 번째 문단이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메모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이고요.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메모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네. 자, 이제부터 내가 메모 드리는 습관 말해줄게요.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줄거라. 네. 요렇게. 자,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중심 생각이다. 중심 생각. 중심 생각은 그 문단의 처음 부분에 거의 나온다. 네. 자, 요게 중심 생각을 담고 있다고 해서 요한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된다.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의 몇 개? 한 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뒷받침 문장.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자, 우리의 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뇌 저장 공간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어이구야, 이거 다 어떻게 담아? 안 되겠다. 옛날 거다 중요하지 않으면 다 던져버려. 그냥 없애버려. 예. 중요하지 않은 건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걸 담기 위해서. 지금은 기억하고 있더라도 매일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묻혀서 중요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착각했어. 그거 중요한 건데, 다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메모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기억하느라 신경 안 써도 돼. 이미 다 써져 있으니까. 종이가 기억하고 있어.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종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깊이 생각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이거 진짜 맞는 말이죠. 예.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느라 정말 중요한 생각을 못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 또 둘째 나왔네. 무조건 뭐 해라? 줄거라. 아까 구간이 무조건 없다면서요. 여긴 있어. 자.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죠.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그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아무리 획기적이고 뛰어난 생각이라도 머릿속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이 얘기해서 뭐라고? 아, 그래. 아까 내가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이러지 않으려면 떠오를 때 얼른 메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가리키는 말이죠.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 자, 이것을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몇년 전에 했던 생각도 잊어버리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모두 몇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지 쓰시오. 자, 문단 구별하는 방법. 그냥 이거 번호만 보면 된다고 했죠? 1번, 2번, 3번까지 있네? 그럼 3개잖아. 근데, 교과서나 교재에 이렇게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 어떻게 세지? 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번호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 없다고 해봅시다. 번호가 없다고 해봅시다. 자, 빈 공간이야. 여기도 빈 공간. 여기도 빈 공간. 맞아요. 자, 번호 대신 아마도 여러분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들여쓰기라고 해요. 들여쓰기. 왜 들여쓰기일까요? 원래 약자가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약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들여서 썼어. 그렇죠? 들어가서 써 있어요. 들여썼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들여썼죠?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빈 공간이 있는 곳이 바로 문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있네. 여기가 1문단. 여기 또빈 공간이 있네. 여기가 2문단. 여기도 빈 공간이 있어요. 숫자 대신에 빈 공간이 있네요. 여기도 또 다른, 예, 문단이에요. 3문단, 3문단. 자, 모두 몇 개의 문단?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단,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문단 몇 개의 문단이야? 모르겠어요. 모를 거 없어. 뭐만 세라고? 앞에 빈 공간이 있나 한번 보면 돼요. 빈 공간, 세 번째 빈 공간. 세 개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나 중요한 내용은 메모해보자. 알림장을 쓰는 것도 메모의 일종이야. 우리의 뇌는 저장 공간이 무한하다. 무한하다는 건 뭐야? 끝이 없다라는 얘기죠. 반대말은 유한하다. 그죠? 우리의 뇌는 저장 공간이 무한해. 모든 걸다 기억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이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건 3번. 자, 뛰어난 생각이라도 금세 사라지곤 하지. 그러니까 메모하라고. 메모는 지식이나 떠오른 생각을 잊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메모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에서 메모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1번과 2번 중에서 메모는 어떤 것일까요? 예, 요거죠? 요거. 자, 현수와 올해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 자, 요거를 메모로 이렇게 쓰진 않죠. 메모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 5월 13일 10시 한국동 별바람 식당 현수.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5월에 만나기로 했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속 식당 가 있어. 안 되지. 근데 여기 메모는 뭐라고 돼 있어요? 13일 10시 딱 맞춰 그때 가는 거예요. 이게 메모의 힘인 거죠. 자, 식당에 가. 온갖 우리 동네 식당에 다 가봐. 안 되죠? 여기 딱돼 있죠. 한국동 별바람 식당에 가라고 이렇게. 그래도 참 다행이야. 현수는 기억하고 있어서. 그 별바람 식당 가서 아무나 다 만나고 다니면 되죠. 예, 이게 바로 메모죠. 예, 메모의 좋은 점이죠.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중요한 낱말은 메모이다. 맞아요? 자, 이 중요한 낱말이기 때문에 메모의 좋은 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메모하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낱말 이걸 뭐라고 했죠? 중요한 낱말 다른 말로 중심 낱말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예. 중심이란 말은 관역의 중심처럼 가운데 있다. 가운데 중요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중심 낱말이다. 대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다. 글쓴이의 주장이 곧 중심 생각이다. 자, 알맞지 않은 것은 요거죠. 대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다. 이건 설명하는 글이죠. 그죠? 이건 설명하는 글. 여기 나왔네. 설명하는 글. 하지만 이 글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런 그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주장하는 글이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중심 생각은 주요 생각, 중요 생각,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즉,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이 곧 뭐다? 중심 생각이다.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그쵸? 자, 이 글쓴이의 주장이 곧 중심 생각이라고 할수 있다. 다음과 같이 이 글의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보고,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이겠는지를 써봅시다. 자, 메모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한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이었죠? 자,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두 번째 문단, 여기 두 번째 문단의 중심 생각,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문단은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중심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종합 파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합. 자, 종합해 봅시다. 이 문단의 중심 생각을 딱 정리해 놓고 이거 종합해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뭐 하자는 거다?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말하고 싶다라는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이 글의 중심 생각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자. 공기문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뭘까요? 이것에 모자를 쓰라. 이것이 좋다. 정답을 아시는 친구는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힌트입니다. 이것에 왕관을 썼네요. 그럼 뭐 힌트 다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메모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면서 메모.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래된 코요테 삐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혼자 박수라도 좀 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떻게 코요테의 활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저의 꿈을 갖게 됐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진지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서 네, 오늘은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1년생이에요. 올해 이제 40, 네, 6살, 5살 어딘가에 멈춰 있는데 저는 9살 때 그 TV에서 현진영과 와와라는 이제 현진영 선배님의 방송을 보고 토끼춤이라고 하는 그 춤을 막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토끼가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막 학교에서 연습하고 친구들하고 따라 추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너 춤 잘 춘다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칭찬을 받은 게 뭔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는 걸 좋아하다가 이제 허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엄청난 또 선배님들이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듀스 뭐 이런 분들의 춤을 이렇게 따라 추는데 제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춤을 따라 춰서 그런지 그래도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춤을 더 잘 추는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팔다리가 길고 키가 크니까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돋보였던 것 같고 그렇게 댄서를 꿈꾸게 됐어요. 아, 나는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저의 사실 내심은 사진가가 꿈이었거든요. 사진작가도 하고 싶고 춤추는 사람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고등학교 때 이제 사진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태원에 내가 살았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이태원에 그 백가라는 애가 있는데 야, 백가는 제가 원래 본명이 백성현이거든요. 친구들이 뭐 김가야, 이가야 하는 것처럼 백가야 하는 백가 하는 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고요태 같은 느낌? 그래서 백가보다 백가라고 불러서 그냥 옛날부터 별명이 백가였어요. 이태원에 백가라는 애가 있는데 춤 좀 추더라고요. 이제 그런저런 소문이 이제 들어가서 백댄서 제이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디바.

라고 이제 막 아시죠? 네, 디바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댄서 일을 시작하면서 학교랑 병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댄서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지금 유튜버처럼 백댄서가 정말 선망의 대상이자 막 아이들이 되고 싶은 꿈의 직업 중에 하나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상마인드라는 이상민 선배님이 촬영 회사가 있었어요. 전속 안무팀을 하다가 그 정지훈 씨가 저랑 이제 친한 형동생 사이였는데 박진영 씨가 JYP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근데 키가 큰 댄서들을 찾고 있는데 형 가서 한번 오디션 볼래? 그래갖고 오디션을 보러 갔고 거기서 이제 JYP에서 너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안무팀으로 들어가서 안무를 짜고 이제 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댄서 일을 하면서 비가 데뷔하고 뭐 그때 막 박진영, 박지윤, 별, 비, 뭐 노을 엄청나게 많은 가수들이 막 이렇게 될 때여서 거기서 이제 안무 레슨도 하고 어딘가에서 이제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이제 코요태 회사였고 신지가 한번 봐라 오디션.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힙합이나 멋있는 음악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는데 그때 코요태는 막 춤추는 나이트 같은 막 이런 거라 괴리감이 온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택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 신념을 따라가느냐. 근데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객원으로 한번 참여를 했다가 이 자본주의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돈을 이렇게 번다고? 그리고 뭔가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실력이 없는데도 물론 코요태가 너무 잘돼 있는 팀이었고 제가 거기 합류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되게 빠르게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뭔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댄서를 하다가 이제 코요태 객원 래퍼 그리고 이제 정식 멤버로 이제 제의가 들어왔어요. 객원 래퍼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된게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사실 그 연예인이라는 게 항상 그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 직업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자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너 가서 할래요 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섭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실 감사하게도 저는 요즘은 많은 곳에서 찾아주셔갖고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이 된 거예요. 언제 이쪽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있어서 항상 데뷔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를 할까 해서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배운 적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옷을 좋아해서 집에 옷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뭐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중고 옷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가로수길에 조그맣게 이제 옷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옷가게인데 제 옷만 갖다 놓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오는 사람들한테 혹시 너네도 안 입는 옷 입거나 그 집에 버리기 아까운 옷들 있으면 갖다 놓으면 내가 이거 옷돈 주고 살게. 그래서 그런 옷가게를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리사이클링으로. 그래서 저는 옷을 받으면 이 컨디션이나 뭐 이거 언제 시즌 건지를 체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드라이 이런 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제 그분들은 안 입는 옷을 현금으로 바로 받아갈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옷을 바뀌고 이런 거가 재밌어가지고 아무래도 연예인 분들이나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나 패션 업계 하시는 뭐 디자이너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가게를 접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조금 쉬었어야 됐거든요.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찾은 게 이제 캠핑이었어요. 운동을 할 수는 없고 뭔가 조금 자연에서 휴식하고 싶고 그런데
뭘 할까 하다가 친구들 따라서 이제 캠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처음으로 알람이 없이 일어나는 기분을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저 핸드폰은 지금도 수백 개의 알람이 분단위로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알람이 없이 아침에 눈을 뜬 이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자연에서 네, 그 나무향 이런 거에서 그 공기로 너무 좋은 향기로 눈을 뜨면서 그걸 이제 제가 캠핑에 이제 꽂힌 거죠. 어느 날 이제 캠핑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같이 캠핑 가는 친구랑 야 그럼 우리 이렇게 캠핑 가서 먹는 이 세팅이 맛있고 좋은데 이렇게 해서 고깃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2012년도 아마 요맘때쯤에 캠핑 컨셉의 고깃집을 이제 오픈하게 됐어요. 근데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뭐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걸 시작하면서 저희를 이제 비슷하게 따라하는 업체들도 많아졌고 그때 몇 년 동안 정말 잘 하다가 그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가게를 접게 됐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다 사기당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을 믿고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하고 이제 저는 동업을 했던 거였어요. 뭐 최소 10년? 이 정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근데 이제 동업을 해보면 돈이 걸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얘기는 뭐였냐면 너는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 게 있잖아. 나는 이게 다야. 내가 조금 이렇게 더 이런 잘못을 했더라도 이거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지게 되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제가 피해보는 게 많고 그리고 저는 솔로가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우리 코요테 멤버들이 피해를 볼까봐 억울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냥 꾹꾹 내려놓고 아 그냥 사업 안 해 하면서 다시 코요테로 돌아와 봤어요. 그럼 얘가 20몇 년 동안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 소속사에서 그 매니저분들이 소위 그 횡령이라고 하잖아요. 저희한테 야 2천만 원짜리 뭐 공연이 들어왔어 하자 네 알겠습니다 했어. 근데 우리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들어왔으면 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뭐 5천만 원짜리였고 뭐 4천만 원짜리였고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봤다가 세금이 날라왔는데 이게 뭐야 나는 이만큼 번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해도 버는데 야구 좀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또 저희가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거치다가 안 되겠다 우리끼리 하자 저희끼리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코요테가 이제 횟수로 28년 됐어요. 저랑 종민이 형은 좀 늦게 합류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24년 정도 함께 했는데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 코요테만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물론 많은 동업관계에서는 많은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걸린 문제는 왜냐면 뭐 주변에서도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안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죠.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그동안에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무대에서 열심히 멤버들하고 뛰어놀고 관객분들한테 흥을 신어주는 사람인데 저는 다른 거에 계속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베이스는 불안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이런 그게 아닌 후회나 마음고생이나 사람들 잃는 일은 없었을 거죠. 네, 저의 상황에서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느꼈냐면 제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많지 않지만 잘하고 좋아하는 걸 오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춤, 사진, 캠핑. 백가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9살 때부터 해왔던 걸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실에 부딪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택함은 아주 잠깐인 거고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멀지언정 갈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가수 할까 그랬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가수를 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견뎌냈어요. 왜? 적어도 오늘 제가 나온 이 편을 보실 때만큼은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세요. 힘들 거예요. 그 쉬운 일이면 누구나 끝까지 가겠죠. 절대 쉽지 않은데 그걸 또 견뎌냈을 때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와, 그 성취감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도 올라온 게 아니에요. 또 올라가 보면 이 안에서도 또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가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말하면서,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데? 이겼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제가 겪었던 것들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를 생각해내고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왔던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의 식당, 그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봅시다. 거기서 만나요. 안녕.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저 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힘들어.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폰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홍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논픽션 책을 펴볼까요? 어떨 때는 저도 픽션을 조금 더 선호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논픽션 책도 이해를 하면서 읽다 보면 와,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나도 이런 책을 읽을 수 있구나. 이런 성취감도 상당히 크고요. 그 성취감을 통해서 영어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함께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Do Airplanes Stay Up? 이라는 책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책을 완독하는 그런 날이 왔네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어렴풋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지식도 플러스 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y라는 단어 아시죠? by, by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예문 안에서 그 기본 원리를 통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Chapter 4. Drag and Thrust.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 This is the force of drag. Drag holds the airplane back. Airplanes need a forward force stronger than drag.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These engines give airplanes thrust. This force pushes the airplane forward. If thrust is stronger than drag, the airplane will move.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They overcome drag with thrust.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Even paper airplanes balance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The four forces of flight: lift, thrust, gravity, drag.
0: How do airplanes stay up?의 바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 책이 끝날 때가 되었네요. 오늘 이 책을 완독하는 날이거든요. 책 자체가 좀 짧은 것도 있지만 짧다고 해서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상당히 알찬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개념들도 약간은 수준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Chapter 4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Drag and Thrust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Drag라는 것은 항력이 되겠고요. 항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 방향으로 이동하려 하는데 반대로 가는 힘, 즉 어떤 이동 방향을 그 방향대로 가는데 방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항력이고요. And thrust라는 것은 추력이 됩니다. 앞으로 가고자 하면 그 앞으로 가는 힘이 추력이 되겠죠. 우리말도 상당히 조금 낯설죠. 항력, 추력 이렇게 있습니다.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가 되어 있네요. 공기는 pushes, 밉니다. against는 뭐뭐를 반대하여서 밉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비행기예요. 비행기인데 휘 이렇게 가는 거죠. As it flies, 이것이 날아갈 때 공기가 반대로 민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즉 비행기가 이렇게 가려 하는데 공기가 이렇게 반대로 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This is the force of drag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힘이다. 어떤 힘이냐면 of drag.

0: drag, 항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가는 힘, 뒤로 잡아끄는 힘이 되겠죠. Drag holds the airplane back. 그래서 이 항력, drag은 항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항력은 hold, 잡고 있습니다. The airplane, 비행기를 뒤로 잡고 있는다. 즉, 뒤로 잡아끈다라는 것이 되겠죠. 앞으로 가려고 하면은 반대로 가려는 힘이 바로 항력입니다. Airplanes need a forward force stronger than drag. 그렇죠. 자, 봅시다. 비행기들이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 a forward force. 자, 비행기가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날아가려고 해요. 이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날아가려면 무엇보다 강해야 됩니까? 공기가 이렇게 반대로 밀잖아요. 이렇게 막 민다라는 것이죠. 이 미는 힘보다 이게 나아가는 힘이 훨씬 더 커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는 것이랍니다. 비행기는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 이게 추력이 되겠죠. forward force. 곧 나옵니다. 이 추력보다, 맞죠? 더 강한, 맞죠? 이 항력보다, drag, 뒤로 잡아끄는 이 항력보다 더 강한 앞으로 나가는 forward force가 forward force, 즉 앞으로 나가는 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그래서 비행기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윙 돌아가는 엔진을 가지고 있죠. 엔진들을 가지고 있죠. That burn fuel. 무엇을 태우는? 막 태운다. 무엇을 태웁니까? fuel. 연료를 태우겠죠. 연료를 태우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나왔던 우리 관계 대명사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관계대명사 that이 쓰여져 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구조의 특징 기억하십니까? 자,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자 여기 있는 that이 있습니다. that까지를 이렇게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가리면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burn fuel이 나오죠. 그럼 이 that의 정체는 뭐죠? 이 that의 정체는 바로 이렇게 다 가리니까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burn fuel 있잖아요. 연료를 태우다. 뭐가 연료를 태우는데? 아, burn 앞에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알수 있는 게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다.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that 앞에 보니까 engines, 사물이 있잖아요. 아, 선행사를 사물로 가지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랍니다. 잠깐 나와서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These engines give airplanes thrust. 그래서 이 엔진들을 이렇게 줍니다. 무엇을 주냐 하면, 누구에게 주냐 하면 비행기들에게 줍니다. 무엇을 주냐 하면 엔진이 막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면은 thrust. Thrust라는 것은 추력입니다. 추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비행기에 준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공기가 아무리 비행기를 밀어도 이 엔진이 막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더 세지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This force, 이 힘은 즉 추력이 되겠죠. 앞으로 나아가는 이 추력은 pushes the airplane forward. 그렇죠. 밀죠. 이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게 됩니다. 앞으로 밀게 됩니다. If thrust is stronger than drag, 만약에 추력이 thrust, 추력이 되겠죠. 추력이 is stronger than drag. drag라는 것은 항력입니다. 뒤로 가는 힘, 반대로 가는 힘. 반대로 가는 이 항력보다 추력이 더 크다면 the airplane will move. 이 비행기는 움직일 것이다. 가 되겠네요.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물체가 있는데 반대로 가려는, 공기가 미는 힘, 반대로 가려는 힘보다 앞으로 나가는 힘이 엔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게 더 커지면은 앞으로 나가고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4. Drag and Thrust.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 This is the force of drag. Drag holds the airplane back. Airplanes need a forward force stronger than drag.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These engines give airplanes thrust. This force pushes the airplane forward. If thrust is stronger than drag, the airplane will move.
0: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비행기들은 overcome. overcome도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었죠.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행기들은 극복합니다. gravity, 중력을 극복한다. 즉, 중력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뜨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중력을 극복하고 떠야 되니까 양력을 많이 가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들은 중력을 극복합니다. 무엇과 함께 극복하냐면 lift. 아, 역시 나오네요. 양력과 함께 중력을 극복하게 됩니다. They overcome drag with thrust. 그래서 비행기들 여기서 제일 앞에 나오는 they는 바로 위에 있는 airplanes가 되겠죠. 비행기들은 또 극복합니다. drag. 거꾸로 가려는, 반대로 가려는 drag. 항력을 무엇으로 극복하냐면 thrust. 추력으로 극복을 합니다. 추력은 앞으로 가려는 힘이 되겠죠. By using these forces. 총 4개의 힘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힘을 사용

사용함으로써, by는 뭐뭐 함으로써 수단을 의미하죠. Humans achieve flight. 인간들은, 사람들은 achieve는 달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행을 달성하게 됩니다. 비행을 달성하다라는 말은 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Even paper airplanes, 심지어 뭐조차도, 종이 비행기조차도 balance. Balance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힘들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어떤 힘의 균형을 유지하냐면 of gravity, 중력과 lift. lift는 양력이었죠. thrust는 추력과 and drag, 항력의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날아다닌다.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책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이고요. 조금 있다가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진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오늘은 이 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바이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본 원리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이의 의미입니다. 바이, 그 바이 아니고요. 그 바이는 BYE죠. 여기서 바이는 옆, 경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다라는 거 혹은 경유, 경유라는 것이 기름의 한 종류 아니고요. 어딘가를 거쳐간다라는 것이죠. 휘발유 경유할 때그 경유 아니고요. 그래서 어딘가를 거쳐간다 혹은 옆에 있다. 옆이라는 게 실제로는 거쳐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집 옆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집을 거쳐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이나 경유나 유사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y often pass by my house. 자, 옆이라는 의미죠. 그들은 종종 pass, 지나간다. By my house, 나의 집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한마디로 나의 집 옆을 그들이 종종 지나간다라는 것은 나의 집을 거쳐간다라고 해도 되겠죠. 나의 집 옆을 지나가니까 나의 집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을 거쳐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이나 경유, 거쳐간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게 문장 안에서 살짝 다르게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She goes to school by bus. 그녀는 학교에 갑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그녀가 학교에 갑니다. 오케이, 학교에 가요. 어떻게 가냐는 말이죠. By bus. 버스를 타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녀가 학교에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버스를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버스를 거쳐서 학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구나를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I sent the letter by mail. 나는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겠죠. 근데 어떻게 보냈어요? 직접 가져다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편지, 이 우편에 의해서, 우편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했지만 우편을 거쳐서겠죠. 그렇죠. 우편을 거쳐서 편지를 보냈다. 결국은 도착 지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어딘가에 거쳐간다. 경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건요. The cake is baked by mom. 자, 케이크가 굽혔어요. 케이크가 만들어졌는데 케이크가 원래는 반죽이었다가 결국은 짠이라고 케이크가 나왔죠. 그러면 케이크의 원래 반죽 상태였던 어떤 형태가 없었던 그 반죽 상태여서 케이크가 되려면 누구를 거쳐간 거예요? 엄마를 거쳐간 거죠. 어머니를 거쳐간 거예요. 그래서 by mom, 어머니에 의해서라고 했지만 엄마를 거쳐간 거, 엄마를 경유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문장도 신기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He pushed by the arm gently. 그가 밀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아래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He pushed the arm gently. 그가 밀었습니다. 무엇을 밀었냐면 the arm, 팔을 밀었어요. gently, 부드럽게 팔을 밀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PD님이 제 팔을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 제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민다면 팔이 이렇게 되겠죠. 왜? 팔을 미셨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팔을 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좀 달라요. He pushed by the arm gently. PD님께서 제 팔을 밀긴 밀었는데요. 팔을 경유해서 민 거예요. 팔을 밀긴 밀었는데 저를 민 거예요. 즉, PD님께서는 저를 민 건데 그 수단, 어디를 거쳐서 밀었냐면 팔을 민 거죠. 즉, 제가 밀린 건데 팔을 쪽을 미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은 He pushed the arm gently는 제 팔만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요. PD님께서 팔을 살짝 미셨으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은 He pushed by the arm gently라는 것은 PD님께서 저를, 목적지가 저겠죠. 저를 미셨는데 팔 쪽을 미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팔을 거쳐서 저를 미신 것. 그래서 이게 by the arm이 됩니다. 그래서 by는 어딘가를 거쳐서 경유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이 책에 나와 있었던 문장이죠.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인간들은 무엇을 달성합니까?
비행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은 인간들이고 인간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0: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비행을 달성하는 거니까 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죠.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그 순환이나 그 경유하는 게 뭐냐? By using these forces, 이 네 가지 힘을, 이 힘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즉, 이 네 가지 힘을 거쳐서 사람들은 날 수 있다. 사람들은 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by는 어딘가를 거쳐서 간다, 경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The four forces of flight. 그래서 비행의 네 가지 힘입니다. 자, 아까 전에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림을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Gravity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지구로 내려가려는, 지구에게로 붙으려고 하는, 떨어지는 그 힘이 Gravity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 화살표가 돼 있고요. 반대는 뭐예요? Gravity. 그러면 이게 뜨려면 양력, 뜨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Lift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진이 막 돕니다. 날개에 붙어있는 이 터보 엔진이 막 돕니다. 그러면 막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려는 힘이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기가 그 비행기를 미는 힘, 거꾸로 가려는 힘이 있겠죠. 그게 바로 드래그가 될 것이고, 앞으로 가는 힘은 지금 여기서는 thrust가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thrust가 앞으로 가려는 힘이 더 커야지, 뭐보다 드래그보다 더 커야지 앞으로 나갈 것이고, 비행기가 뜨려면은 gravity, 아래로 내려가는 힘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커야지 바로 비행기가 뜰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They overcome drag with thrust.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Even paper airplanes balance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The four forces of flight: lift, thrust, gravity, drag.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gainst, against.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 Fuel, fuel.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Overcome, overcome.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Achieve, achieve.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Balance, balance. Even paper airplanes balance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orld라는 거 여러 번 보았을 그런 어떤 친숙한 형태도 이게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 그런데 이 world라는 것만 보셨다기보다는 이 단어가 어딘가에 결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로 forward나 upward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이 책에 나왔던 그 단어 두 개입니다. forward라는 것. forward. 자, world는 방향을 의미하고요. for는 앞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앞 방향이 되니까 앞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up, 위쪽이 되겠죠. 위. 그리고 world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upward라고 하면은 위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이 퀴즈는 어떨까요? 아래로는 어떻게 할까요? 아래로. 자, 그럼 아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up and 그렇죠. down이죠. down 그리고 방향은 world입니다. 그래서 downward라고 하면 아래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downward, 아래로라는 이런 단어가 탄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Mobil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지역을 알리는 노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지역의 자랑거리, 그리고 지역을 알리기 위한 노력.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윤희가 강조했었죠? 마스코트 이야기했었던 것 기억하고 있나요? 역시 이 상윤쌤과 윤희의 제자들이라 그런지 복습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 내용들에 이어서 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내용들 많이 많이 나옵니다. 집중해서 강의 들어보자고요. 오늘의 유닛 투어, 다들 출발할 준비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문할 장소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역을 알리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그렇죠, 바로 지역 축제. 지역 축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제 설명을 들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지역 소개학입니다. 지역의 특징을 담은 상징물. 이 상징물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그럼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윤희의 설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빠밤! 지역을 알리는 노력으로 알 수 있는 지역의 특징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지역을 알리기 위한 그 노력들 공부했었죠? 뭐 지역 축제라든지 혹은 뭐 지역 누리집, SNS를 통한 홍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알리는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축제나 관광지 생산물 등을 살펴보면 그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보령 머드 축제 있죠? 이 보령이라는 곳에서는 이 머드 축제를 합니다. 이 머드가 무엇이냐?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 친구들 그 갯벌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진흙? 뭐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뭐 요런 뭐 흙 속에서 다 같이 노는 겁니다. 이게 또 피부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령 머드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이 보령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이 서해안 갯벌이 많은 이 서해 황해 쪽에 있다 보니까 아 머드 이 자연환경에 갯벌이 많이 발달되어 있구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역의 이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축제들을 많이 개발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알리는데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역을 알리는 노력 등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흐름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뭐 특히 또 시험 기간이 되면 이렇게 줄 쳐가면서 형광펜으로 치면서 지역의 축제를 보면 자연환경 역사 문화를 볼 수 있어. 자연환경 역사 문화, 자연환경 역사 문화,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 최근 출제 트렌드는 이런 곳에 뭐 괄호를 뚫어서 빈칸 뚫기 이런 거 잘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 그 지역의 축제나 관광지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지역을 조금 더 쉽게, 그 지역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흐름만 이해해 주시면은 우리 친구들 특히 요즘에는 논술형 평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지역마다 환경이 달라서 생산물도 다르고 그 지역의 환경을 이용한 축제나 관광 상품도 다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이 되죠.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을 이용한 축제나 관광 상품도 당연히 다양하겠죠. 예를 들면은 제주 귤따기 체험 같은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
이 제주도는 자연환경 기후의 특성상 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선생님이 또 제주도를 또잘 알죠. 선생님 또 친한 친구 중에 제주도 사람이 있어서 제주도 사람들은 그 친구 말로는 제주도 주민인데 도민인데 제주도 사람들은 귤을 돈 주고 사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집집마다 이 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 놓고 귤이 떨어질 때마다 그냥 먹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돈 주고 귤을 사 먹는다고 하니까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박스를 보내주더라고요. 제주도 친구들이 강의 듣고 있다면 아마 뭐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지역의 환경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그 지역의 환경을 이용한 축제 같은 것들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역의 프로그램이나 축제 같은 것 등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다, 지역의 특징을 알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역 축제가 그래서 뭐 사전적으로는 뭐 어떻게 뭐 특정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고 그 지역의 자연환경, 전통 문화, 생산물 등을 즐기며 함께 어울리는 행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 지역의 특징을 살린 축제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령모두 축제 아까 이야기했었죠? 보령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축제, 그리고 제주 귤 따기 체험. 그 제주도의 지역 환경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요 축제는 뭐 자연환경 그렇죠. 뭐 남강이라는 강을 활용해서 축제를 하는데 사실 이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선생님이 이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가본 적도 있고 이 축제를 왜 여기서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었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때 이 진주성이라는 곳에 많은 조선의 병사들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즉 빠져나오지 못하고 왜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어떻게 유등 불빛을 밝혀주는 등을 남강 강에 띄웁니다. 동동동 띄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이나 자기가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이런 유등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군들이 진주성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끔 눈속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유등을 띄워서 이렇게 뭐 경계를 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통해서는 그 지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그 지역의 특징, 그 지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는 지역의 축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징을 알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알리는 노력으로 알수 있는 지역의 특징 두 번째인데, 우리 축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모두 축제 있었죠? 진주 남강 유등 축제도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우리 교재에 뭐 산천어 축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그 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축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역의 특징을 알수 있다. 뭐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정랑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어른들도 좀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정리해준 내용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우리는 그 지역만의 특징을 무엇을 통해 알수 있다. 뭐 지역의 축제라든지,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사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그 지역만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특징을 알수 있다. 흐름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무슨 내용? 왜 지역사회는 지역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할까? 그 까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 지역을 계속 알리잖아요. 뭐 지난 강의 때는 윤희가 이렇게 설명했었죠.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이뭐 어딜 내놔도 손색 없는 이 자랑거리를 우리 지역 사람들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 아깝기 때문에 어떻게 알려야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알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지역 사람들이 지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아, 우리 지역에 이런 멋진 축제가 있고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자부심,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지역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역을 방문해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2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서술형 문항으로 왜 지역사회는 지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까요? 서술형 문항이 나왔을 때 사실 1번, 3번, 4번은 우리 친구들이 떠올려서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읽으면은 어떤 뜻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해해서 이것을 머릿속으로, 머리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쓰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쉽게 떠올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설명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를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까 전에 뭐 지역 축제 있었죠. 지역 축제. 우리 친구들, 지역 축제는 비용이 많이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왜냐? 다른 지역에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숙소 같은 것들도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숙소 지원금도 주고요. 혹은 뭐 음식점 같은 것들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도 해야 되고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지역 축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을 알릴까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지역을 홍보하면요, 다른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맛있는 맛집들, 향토 음식들 많이 팔수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에 사람들이 놀러 오면서 시장에 그런 상인들도 돈을 많이 벌수 있게 되고,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어떻게 이런 지역 축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집중! 서술형 문항에서 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나요? 물어보면 어떻게? 아, 우리 지역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한다. 써주시면 됩니다. 흐름을 기억하면 쉽게 쓸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기억하면 쉽게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의 축제를 열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놀러 오겠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놀러 오면은 어떻게? 돈을 많이 쓰겠죠? 이것도 먹어봐야지? 이 지역에 처음 왔는데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며? 이렇게 먹고 돈을 쓰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뭐 상인들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럼 지역이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역을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번, 4번도 보도록 할게요.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어갈 수 있다. 그렇죠. 매년 정기적으로 축제를 연다면 그 지역의 역사가 점점 더 이어지고 우리 후손들도 또그 축제를 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쭉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일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이 파트는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니까 별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별표를 쳤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좋아요. 그럼 이제 무엇? 지역을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 소개할까? 첫 번째, 지역을 대표하는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소개 자료를 만든다. 소개 자료 만들 때는 특징이 잘 드러나야 되겠죠? 두 번째, 소개하려는 내용에 맞게 알맞은 방법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소개하라는 내용이 만약에 뭐 수원화성이다. 그러면은 나는 수원화성의 캐릭터 혹은 뭐 상징물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 뭐 알맞은 방법을 골라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상징물 만들기, 축제 초대장 만들기, 뭐 안내책자 만들기, 스탬프 투어, 홍보 포스터, 만화 그리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다른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면은 이해를 할 텐데 아마 이거 뭐 스탬프 투어 기획? 이건 뭘까?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거는 사실 학교에서도 많이 해봤고 다른 단원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스탬프 투어 기획하기는 무엇이냐? 뭐 쉽게 생각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유명한 장소, 관광지마다 도장을 두는 거예요. 도장을 두고 어떻게 이 도장을 찍어서 나중에 모아서 가지고 오면 상품을 준다. 혹은 뭐 할인 쿠폰을 준다. 이런 식으로 스탬프 투어를 많이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 혹시 뭐 주말이나 방학 때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뭐 여행을 갈때 스탬프가 있는지 잘 보세요. 잘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나 혹은 주요 유적지에 가면 이렇게 스탬프들이 있습니다. 그 스탬프들 잘 찍어서 제출하면요. 여러분들 뭐 음식, 식당, 뭐몇 퍼센트 할인 쿠폰, 혹은 뭐 굿즈, 지역에 대표하는 뭐 마스코트 캐릭터 인형, 이런 걸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다? 스탬프 투어다. 그럼 이 스탬프 투어를 기획하면 어떻게? 당연히 지역을 소개할 수 있구나. 우리 지역에서 이런 스탬프 투어도 합니다.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하면은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겠죠? 그게 바로 스탬프 투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사실 선생님도 뭐 그냥 뭐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될것 같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 문제 풀때 아마 등장할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특징을 담은 상징물입니다. 상징물 말이 어렵지만 무엇이다? 어떠한 사실이나 뭐 뜻,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물체다. 뭐 예를 들면 수원화성의 상징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각 지역은 그 지역만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 생산물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캐릭터, 마스코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상징마크, 지역 화폐와 같은 상징물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더 쉽게 알릴 수 있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다.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수원화성의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상징물, 이런 식으로 수원화성을 표현한 상징 마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냥 사진을 봐도 물론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거 뭐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죠? 아, 이게 수원화성을 표현한 거구나. 수원에 화성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어. 이렇게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맞습니다. 상징물을 만들어서 지역을 소개하곤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상징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 지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뭔가 그 지역의 유명한 것을 뭐 캐릭터로 만든다든지 혹은 상징 마크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바로 상징물이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무엇? 사진 전시하기, 홍보 영상 만들기, 지역 신문 만들기, 안내도 만들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 교재에 짠 하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아마 학교에서 뭐 선생님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수행평가에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지역, 내가 만약에 뭐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 김포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방법을 하나 선택해서 모둠별로 혹은 뭐 짝끼리 개인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보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사진 전시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 뭐 경기도 김포시의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김포시의 모습을 전시해서 발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홍보 영상. 우리 친구들 요즘 이런 홍보 영상들 잘 만들잖아요.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만들어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으로서의 경험을 말해보자면 이런 뭐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뭐 축제라든지 관광지들을 편집해서 이렇게 홍보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신문, 뭐 경기도 김포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김포 유적 신문, 김포 유적지 신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김포 장릉이라든지 여러 국가 유산들을 넣어서 신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 안내도 만들기. 안내도는 말 그대로 백지도 위에 이렇게 백지도, 뭔가 땅의 모양만 나와 있는 지도 위에다가 무엇을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를 표시하고 간단한 설명들을 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내도 만들기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빠밤!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지역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과정, 절차, 순서. 과정, 절차, 순서. 어이지. 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은 암기가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면 된다. 다시 한번 더. 각 단계의 명칭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자. 약속했잖아요. 1학기 때부터 우리는 이런 과정, 절차, 순서 문제가 나오면 이해를 먼저 하고 문제 풀이 때 상윤쌤과 함께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소개 자료를 만들 때는 당연히 주제부터 정해야 되겠죠. 뭔가 주제부터 정해야지 뭘 안내도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으로 편집하든지 하는데 당연히 주제부터 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정했으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소개할지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 방법을 정했으면 자료를 실제로 만들고요. 마지막에 소개, 발표를 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친구들, 우리 지역의 유명한 국가유산을 한번 알려보겠다. 국가유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려보겠다. 그러면은 소개할 주제, 우리 지역의 국가유산. 소개할 방법, 안내도 만들기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우리 지역에 백지도가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국가유산이 있는지 정리를 해봐야 되겠군. 방법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안내도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다 만들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소개. 친구들이나 선생님 앞에서 발표, 소개를 해주면 되겠죠. 요 과정은 암기가 아니라 흐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요까지 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무엇을 상윤쌤과 함께 문제 풀어 봐야 되겠죠? 문제 풀며 개념 확인. 오늘은 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괄호 1번.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의 역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죠. 우리 친구들.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축제.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있었죠? 아까 윤희가 직접 가봤다고 말을 했었던 그 축제. 그 유등 축제를 보면 그 지역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 되고요. 괄호 2번. 지역 축제, 관광 상품, 생산물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지난 강의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지역마다 뭐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 요소들이 모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역 축제, 관광 상품, 생산물은 각각 다릅니다. 다시 한번 더. 지역마다 자연환경 혹은 뭐 인구 등등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 축제, 관광 상품, 생산물 또한 각각 다릅니다. 물론 종종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같진 않고요.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없이 모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 간만에 가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 2, 3이 있습니다.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역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지역을 방문하면 지역 무엇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아, 이거. 아까 윤희가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떠올려서 쓸수 있는 내용이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상윤쌤도 옆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른 척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 들었어요, 분명히.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방문하면 우리 지역에 뭐가 살아날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가 발전한다, 성장한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라고 써 주겠습니다. 선생님도 다시 설명해 줄게요. 우리 지역에 축제가 널리 알려져요.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놀러 오겠죠.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뭐 호텔이라든지 숙박 업소도 잘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시장 혹은 우리 지역의 가게들, 식당들도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사먹고 가니까 어떻게 매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겠죠. 요렇게 흐름대로 이해해 주시면은, 아, 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바로 2번. 지역을 알리는 노력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무엇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역사와 문화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괄호 3번. 지역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소개할 무엇을 정하는 겁니까? 우리 흐름 있었죠? 소개할 주제를 정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윤희가 뭐 김포시를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뭐 경기도 김포시의 국가유산을 주제로 정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소개할 무엇을 주제를, 다시 한번 더, 소개할 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다. 요 내용은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소개하는 자료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해 보라고 합니다. 지역을 소개하는 자료, 안내도 만들기, 상징물 만들기, 지역신문 만들기, 총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안내도 만들기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백지도 위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장소들을 체크해서 간단히 설명으로 넣겠다. 어디에 있다? 아, 여기 백지도 핵심 키워드 나와 있습니다. 백지도 위에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를 표시하고 간단한 설명을 적는다.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가 있고요. 상징물 만들기. 상징물,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지역 마크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 여기 있군. 지역의 특성이 한눈에 잘 드러나도록 캐릭터, 지역 마크 등을 만든다. 상징물 만들기. 지역 신문 만들기는 당연히 뭐 기사, 사진, 광고,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기역 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사회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문장 하나 안 틀리고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서 연결해 주면은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을 쓰세요. 되어 있고요. 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거 무엇입니까? 아까 윤희가 잠깐 설명해 주었던 정랑이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뭐 집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통해서 뭐 나무를 통해서 알렸고, 그리고 전통과학을 잘 보존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해야 돼. 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알리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을 더 깊이 무엇? 그렇죠.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라고 써 주겠습니다. 혹은 사랑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을 더잘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무엇? 오늘의 중요한 내용. 지역 축제입니다. 지역 축제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핵심 키워드,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상징물입니다. 이런 지역 마크 같은 것들, 캐릭터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도착 만점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요 부분,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이라서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뭐 상징마크 캐릭터와 같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지역의 특성을 알린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내용 다루어 보았습니다. 복습 항상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문제는 미리 풀어보라. 항상 추천드리는 말씀.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깊이 있게 감상해요. 예, 원숭이꽃신 아주 재미나게 읽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이야기의 구조,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자, 이 이야기의 구조를 잘 파악하고 각 단계마다의 중요한 사건들을 잘 이어만 주면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를 확 간추릴 수 있다. 네, 그런 맥락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 어디까지 읽었을까?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한번 잘 기억을 해봅시다. 일단, 발단. 네,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오소리의 이야기죠. 원숭이꼴에 사는 그 원숭이, 그리고 그 먹이를 빼앗으려는 오소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사건?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공짜로 꽃신 선물을 줘요. 자, 꽃신 선물을 주어서 아주 신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원숭이가 꽃신 없이는 못살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신을 요구했더니 그 예전만 못한 그런 태도로, 거만한 태도로 이 오소리가 원숭이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엔 어떤 지경까지 이르느냐? 원숭이가 오소리를 찾아갔는데 오소리는 그냥, 아유, 내가 지금 잠을 자야 돼서 한시경이나 기다리게 합니다. 이게 절정 부분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자, 발단 부분은 사건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전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절정은 산꼭대기라고 했죠. 예, 가장 긴장감이 높고 갈등이 두드러지는 부분. 그래서 이야기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절정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진짜 절정에서 끝난 거야. 지난 시간에. 오, 나 어떻게 살라고. 그 다음은 어떻게 기다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절정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해봅시다. 원숭이 나으리,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 예, 거만하죠, 이제. 예, 원숭이가 걸려 들었기 때문에. 예. 꽃신이 다 낡아서 새로 하나 구하러 왔습니다. 그 전에는 오소리가 스스로 와서, 아유, 선물이에요. 좀 신어봐요. 막 이랬는데, 이제 바뀌었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뭐 도와드리죠? 그런데 요새 값이 좀 올랐습니다. 예. 잣을 얼마 달래요? 10송이 달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잣 얼마였어요? 아유, 쭉 허랍니다. 예, 헐값입니다 하면서 이제 5송이 달라고 했어요. 배가 되었네. 10송이로 올랐어. 이거야, 이거. 예.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다가 원숭이가 이제 점점점 이 잣을 많이 빼앗길 판입니다. 예. 10송이라 원숭이는 아직도 꽃신 값이 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헐하다가 뭐라고요? 헐값, 요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값이 싸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또 흘러갔습니다. 원숭이의 발바닥도 더욱 보드랍고 약해졌습니다. 계속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은 살이 점점 더 없어진다. 이제는 잠시도 신을 벗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즉, 이 원숭이는 처음과 달리 이 꽃신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 꽃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또 신이 다 낡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제부터 내가 신을 만들어 보자. 그렇지. 이 생각을 해야지. 그쵸? 이런 생각을 해야 이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디 또 잣을 들고 한번 가보자. 이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부터 내가 신을 만들면 되지. 응. 언제까지 뭐 누구에게 부탁할 거야? 이거 아주 좋은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신을 만들어 보자.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는 칡, 덩굴, 껍질이며 억새풀, 마른 것 따위를 가지고 신을 삼아 보려고 했습니다. 신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것저것 신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봤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아무리 재주 있는 원숭이라도 잘 되지 않았대요. 원숭이는 오소리에게 배우러 갔습니다. 뭘 배우러 가요? 신발 신는, 아, 저 신발 그 삶는, 네. 삶는, 즉 신발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배우러 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오소리 영감, 저신 삶는 법 좀, 가르쳐 주시오. 원숭이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이제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오소리는 뭐예요? 바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할뿐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지금 이거 우리 읽고 있는 거, 이야기 구조상 어떤 단계였어요? 절정 단계였죠? 절정 단계의 특징이 뭡니까? 절정. 가장 재밌는 부분. 왜 재밌다 그랬어요? 긴장감. 극도의 긴장감. 그 다음에 갈등이 두드러집니다. 이 갈등은 지난 1학기 때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 인물과 인물 사이에 충돌이라고 했죠? 또 어떤 작품은요, 인물과 그 사회, 그 인물을 둘러싼 그 사회와의 충돌을 또 갈등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원숭이 꼬시는 원숭이와 오소리, 즉, 두 등장인물들 간의 충돌이란 말이죠. 이 충돌이 지금 극에 달한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간 거야. 절정까지 간 거야. 아니, 자꾸만 잣을 더 달라고 하질 않나. 아, 원숭이가 좀, 내가 좀 신을 삼아볼까? 만들어볼까? 하면서, 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나 바빠. 이래버리질 않나. 이거 굉장히 긴장감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시죠? 네. 아, 이거 어떡하지? 원숭이가 좋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네, 이렇게. 바쁩니다. 할뿐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신을 한 켤레 주시오. 이거 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뭐래요? 20송이 달래요. 처음에 5송이었죠. 그 다음 10송이죠. 그 다음 뭐예요? 또 20송이까지. 점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바로 뭐예요? 절정 부분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뒤에 어떻게 될까? 점점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절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소리 영감, 어째 자꾸 비싸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는 눈치챈 거지, 이제. 이거 아닌데. 이래진 거죠. 자꾸 비싸집니까, 왜? 비싸면 맨발로 다니면 되잖아요. 야, 오소리 씨,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오소리는 이미 예상을 했죠. 왜? 우리 사건의 발단 부분에서 오소리의 첫 등장 그 장면이 뭐예요? 기억나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오소리가 첫 등장할 때그 장면. 옳거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원숭이의 먹이를 홀딱 다 뺏어버리는 거다. 막 이러면서, 그죠? 막 좋아져가지고 꼬리가 막 흔들리고 말이죠. 야, 이걸 다 예상을 한 거예요. 오소리는 귀찮다는 듯 눈을 감고, 야, 이제 낮잠까지 자네. 원숭이가 왔는데 그냥 자버리네. 야,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래도 원숭이는 나에게 매달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할수 없다. 이번만 사신고 다음엔 내가 만들자. 어느 세월에 만들까? 이거 안 가르쳐 준다는데 큰일 났네. 원숭이는 잣 20송이를 주고 신을 샀어요. 여름이 올 무렵 원숭이가 오소리를 다시 찾아간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잣을 얻기 위해, 길을 묻기 위해, 오소리와 놀기 위해. 이게 재밌다. 새꽃신을 구하기 위해 신 삼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거 잘 봐요. 가르쳐 주기 위해가 아니죠.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것 때문에 간 거죠. 자, 그래서 4번을 골라줄게요.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빠서, 미워서, 신이 더 비싸졌기 때문에 겨울철이라. 신 만...

안 되는 방법 잊어버려서 원숭이가 계속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제와도 관련된 겁니다. 주제 그이 이야기의 주제 그러니까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글쓴이가 작가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 작가는요 이것을 독자들에게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의지를 자꾸 하게 되면 결국엔 좋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꾸 공짜를 바라고 남의 친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넙죽넙죽 받다가는 결국에는 그에게 의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원숭이가 계속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르쳐 줬다 합시다. 그러면 원숭이는 그다음부터 자기가 신이 필요할 때, 신을 만들어서 계속 자기가 사용하겠죠? 그러면 다시 오소리에게 올까요? 아니죠. 오소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소리를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소리는 원숭이에게 먹이를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소리가 아주 머리를 잘쓴 거죠. 원숭이가 계속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원숭이가 기역과 같이 결심하게 된 까닭을 쓰시오. 이제부터 내가 신을 만들어 보자! 왜? 오소리에게 꽃신을 부탁하기 싫어서 또는 오소리를 계속 의지하는 그 환경 또는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뭐 말은 여러분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오소리가 꽃신 값을 점점 더 비싸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맞죠? 네. 원숭이가 내가 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꽃신 값이 점점 비싸졌기 때문에 또는 오소리에게 계속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써도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중에 그 글의 내용을 이용해서 써라. 가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글 내용, 이야기 내용을 이용해서 써라. 글 내용을 인용해서 써라. 이런 조건을 다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더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네. 그래서 국어 그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쓱 읽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국어 점수를 결정짓는 하나의 작은 팁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이야기 구조 가운데에서 절정 부분에 해당할 때 산꼭대기라고 했죠? 쭉 산꼭대기라고 했습니다. 이 절정 부분에 해당할 때그 까닭을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꽃신을 찾는 원숭이에게 오소리가 점점 거만해지며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자, 사건이 발생한다. 이미 이건 절정이 아니죠. 본격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개 부분이죠. 자, 그다음 꽃신값이 계속 비싸지고 오소리가 신 삼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무엇이 심해진다? 갈등이 심해진다. 그래서 긴장감이 높아진다.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두 인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두 인물이 있는데 두 인물이 사이가 좋아. 그래. 자, 그러면 긴장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처음에 툭툭 말다툼을 하다가 막 인상이 더 험악해졌어. 뭐야, 막 주먹까지 쥐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긴장감을 느끼죠. 이런 감정을 느끼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클수록 또 충돌이 자주 있을수록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절정 부분이다. 그래서 이야기에서 꼭대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절정이다. 이 절정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산꼭대기. 산꼭대기라는 뜻이 이 절정에 있어요. 예, 여러분 봐요. 등산을 할때 올라가. 하면서 올라가. 산 꼭대기까지 탁 갔어. 그럼 뭐야? 산 아래, 발 아래가 다 내다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만 남았어? 내려갈 일만 남았어. 결말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알맞게 설명한 친구, 누구인지 쓰시오. 예, 기호는 없네요. 지안.

자, 겨울이 닥칠 무렵 또 신을 사했습니다. 아, 신을 만들면 되는데. 자, 그게 어렵네. 이건 겨울신이 더 비쌉니다. 이제 봐요. 백송이로. 올랐어요. 백송이로. 원숭이는 말문이 막히고 분한 마음이 칵! 치밀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 치자가 붙으면 방향이 엿보인다고 했죠? 무슨 방향? 아래에서 위로. 여러분, 분한 마음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분해. 그러면 나에게서 분한 마음이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에게서 분한 마음이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분한 마음이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치자를 넣은 거예요. 치밀었다. 분한 마음이 여기 속에서 팍 치밀었다 이 말이에요. 백송이를 달라고 하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화가 나니까 어이가 없다 이 말이죠. 분한 마음이 콱 치밀어 올랐어요. 왜 말이 없소? 우리는 남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않소.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오소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야. 원숭이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생각해봐요. 비교해봐요. 그 발단 단계에서의 그 모습. 아유, 나으리, 나으리 이래가면서. 아유, 하나 심어보세요. 막 선물이, 아우, 정말 잘 어울려요. 이러던 오소리가. 왜? 난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아. 뭐 어때서? 싫어? 싫으면 맨발로 다니든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원숭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원숭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잣 백송이를 오소리 앞에 가져다 잡아요. 바쳤대요. 바쳤다. 주었다가 아니야. 바쳤다. 그만큼 굴욕적이라는 거지. 그죠? 좋아서 좋겠어요. 예. 자, 2번 시는 더 좋은 것이요. 자, 여기 있어. 우리는 남 돕기를 좋아하오. 이런. 오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숭이는 겨울 동안 어떻게 하든지 제 손으로 꽃신을 만들어 볼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겠네. 매일 굴 속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좀체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 가도록 만들지 못했답니다. 드디어 결말입니다, 여러분. 자, 4번 내용 들어갑니다. 결말 부분입니다. 이 결말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이제 끝났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내려오는 거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결말이죠?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오소리한테 가서 신을 사와야 합니다. 가기 싫겠다. 그러나 이제 잣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도 신은 있어야 합니다. 잣이 없대요. 여러분, 그 오소리가 우리 발단 단계에서 목표가 뭐였어요? 코 먹이를 홀딱딱 뺏어 와야지 뭐 이랬잖아요. 진짜 목표를 이뤘네. 잣이 없답니다.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소리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어요. 신을 새로 사야겠는데 잣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어떡하지? 처음에는 막 의기양양하게, 아, 되게 잘 어울리나?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그 자리가 바뀐 거죠? 예. 입장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어떻게 보면. 네. 자, 원숭이는 맥이 풀리고 침이 말랐습니다. 긴장했나 봐요. 자, 기억의 뜻을 생각하며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오. 원숭이는 말문이 막히고 분한 마음이 그냥 여기서 칵 치밀어 올랐어. 아래에서 위로 칵. 예, 요 치자. 치밀어 오르다. 욕심, 분노, 슬픔, 연기 따위가 예, 세차게 복받쳐 오르다. 예, 이런 뜻이 있고요. 자,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이 일이 일어난 순서는 무엇을 또 생각하면 됩니까? 예, 사건의 전개 과정을 생각하면 되겠죠? 네,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어떤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나?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오소리가 잣 백송이를 요구함, 원숭이가 오소리에게 잣 백송이를 바침, 겨울 동안 굴 속에서 신 만드는 법을 연구함, 신 만드는 것을 실패하고 봄이 되어 다시 오소리를 찾아감. 네, 어? 그냥 읽다 보니까요. 그냥 뭐 앞뒤 관계가 맞는데요. 보세요. 오소리가 잣 백송이를 요구해서 원숭이가 오소리에게 잣 백송이 바쳤어. 맞네. 가, 나 그대로 되네요. 그래서 겨울 동안 굴 속에서 신 만드는 법을 연구.

했는데 그걸 실패했네. 그래서 다시 오소리를 찾아갔어. 그대로 그냥 앞뒤 관계가 맞죠? 원인과 결과가 그냥 들어맞죠? 아, 쉬운데? 예, 가, 나, 다, 라. 야, 일부러 이렇게 배열을 하셨나? 어? 우리가 좀잘 눈치채라고? 자, 요구를 해서, 백송이를 갖다 바쳤어. 그래서 신 만드는 법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해서 다시 오소리를 찾아갔지. 이렇게 앞뒤 관계가 잘 연결이 되면, 여러분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숭이가 오소리에게 느꼈을 그 감정으로 알맞은 건 뭘까요? 분하다, 설레다, 편안하다, 억울하다, 고맙다. 예, 분해. 여기서 그냥 분함이 팍 뛰어 올라왔다. 아이고, 억울해라. 내가 이렇게 속아가지고 말이야. 이제 잣을 다 넘겨주고 말이지. 네, 이런 거죠. 네. 자,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오소리는 원숭이에게 늘 친절하게 대했다. 원숭이는 직접 꽃신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원숭이의 발바닥은 갈수록 부드럽고 약해졌다. 예, 이제 꽃신은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오소리는 원숭이에게 갈수록 많은 양의 잣을 요구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지고 긴장감이 올라가는 거죠. 바로 절정 단계의 예,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와드리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가을에 가서 잣을 받기로 하고. 왜? 지금 잣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잣을 나중에 받겠다 이 말이야. 그럼 고마운 거 같죠? 그런데 뒤에 보세요. 1년에 4켤레를 드릴 테니 가을에 잣 500송이 더 높여서 더 비싸게 부르는 거야. 에? 기가 막혔어. 왜 대답이 없어? 잣을 다 거두어도 500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럼 깎아줄까? 그게 아닌 거야. 잘 봐. 잣은 300송이만 주시고, 오, 예, 감사합니다. 그 대신, 네? 그 대신요? 원숭이 나으리께서 날마다 우리 집 청소를 하고, 네? 청소요? 내가 개울을 건널 때이 물이 닿는 걸나 싫거든. 그러니까 좀 업어주셔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500송이 주시오. 500송이 없어요. 그럼 300송이. 감사합니다. 대신 나 청소해줘. 에? 업어도 줘.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종이 되라는 말이군요. 노비가 되라는 말이군요. 이 말이에요. 천만에. 종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이것을 존중합니다. 종 아니야. 이 말이죠. 무슨 말이야? 종이라는 거는 당신이 권리도 없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 뜻인데, 에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갈지 잘 정말 어려워요. 어렵게 그럴 때는요 괜히 골몰하면서 시간을 너무 빼앗기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 뭐가 들어가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는 것도 학습이야. 기다렸다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길이라는 시 읽었잖아요. 감상했잖아요. 절대로 끝까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 응? 모르겠다! 에이, 몰라!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기다려보세요. 꿀팁이야. 모르겠다! 겁내지 마. 문제 속에 희망이 있을 수 있어. 힌트가 있을 수 있어. 서로 맡은 일을 다 하는 것이야. 내가 너한테 뭐 시키는 거 아니야. 정당하게 그냥 같은, 서로 맡은 일을 그냥 하는 것뿐이야. 대신 내가 꽃신 주잖아. 이 말이에요. 오늘도 원숭이는 오소리의 굴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막 슬프면서 웃기지? 자, 청소가 잘 됐어. 자, 그러면 나를 업고 개울을 건너주시오. 원숭이는 오소리를 업고 걸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솟고 숨결이 고달파졌습니다. 바삭, 바삭, 바삭, 바삭. 꽃신을 신은 원숭이의 두 발이 개울가 모래밭을 밟고 갑니다. 원숭이는 하늘을, 오소리네요. 오소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어우, 소름이 좀 돋아요. 솔직히 말하면. 봐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응? 이렇게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가지고.

내 뜻대로 됐어. 이렇게. 무섭다. 저좀좀더 무섭게. 이렇게. 이렇게. 내 뜻대로 됐어. 소리 없이 웃는 거지. 소리 없이 웃으니까 원숭이가 웃는 거 알까? 모르면서 지금 이러고 가겠죠. 이렇게 해야 오소리 같지? 이렇게 해야. 원숭이는 개굴물에 비친 제 꼴을 내려다보며 명치 끝이 아리고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아리고 아파요. 그리고 뭐라고 되네요요? 내 손으로 얘를 확 밀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아니죠? 내 손으로 뭘까요? 뭘까요? 내가 만들어야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의 주제와 가장 많이 닿아 있는 대사가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내 손으로 해야 돼. 예. 그래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죠. 원숭이는 꽃신이 디디는 발자국마다 다짐을 했어요. 원숭이가 잣을 다 거두어도 부족하다고 하자 오소리가 새롭게 제안을 했어요. 뭘까요? 꽃신 만드세요, 그럼. 오소리의 집을 청소해 주세요. 다른 원숭이들을 더 데려오세요. 그러면 그 원숭이들한테 내가 더 꽃신을 많이 팔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남겨드릴게. 이거 아니죠? 네. 자, 오소리를 업고 개울을 건너겠다. 뭘까요? 자,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내 손으로. 뭐든지 여러분, 너무 남에게 의지만 하지 말고, 살다 보면 의지할 때도 있죠. 그런데 너무 남에게 의지를 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낱말의 뜻을 생각하여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천만의 종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이걸 존중합니다. 네. 자, 여기 낱말의 뜻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네요.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힘, 자격, 이거 뭘까요? 좀 어렵지만, 네, 바로 권리라고 합니다. 나 이런 권리 있어요. 사람마다 권리가 있죠. 사람마다 정당한 힘이나 자격이 있지요. 나 이거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라면을 막 먹어. 이건 그 권리잖아. 그쵸? 자, 이거 보세요. 그러고 그냥 딱 넘어가지 말고 이걸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천만의 종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종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난 당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야. 우리 각자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이거죠. 자, 이야기 구조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결말로 나눈 까닭을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누굴까요? 우리가 방금 이제 결말을 읽었죠. 꽃신을 만들겠다는 원숭이의 다짐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이지,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꽃신을 선물하면서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기 때문이지. 자, 마무리, 시작. 요건 발단이고요. 요건 마무리니까 결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승연이, 예, 승연이를 써주어야 되겠습니다. 승연이, 네. 짠, 네. 승연,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니은에 담긴 원숭이의 결심. 내 손으로 밥을 먹어야지. 이게 뭐예요? 예, 내 손으로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고 스스로 꽃신 만들어야지라고 결심. 라면 문제입니다. 원숭이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시고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 올려주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예, 예시 정답? 예, 예시 답안? 네, 요거 선생님 톡톡방에 올려놔 볼게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그 생각을 읽으면 더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 친구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8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자, 우리 완료 시제 마지막에 배웠던 부분들 오늘 반복 적용해서 쓰기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를 활용해서 다섯 개의 문장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실 거고요.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오늘 공부했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시면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이는 그녀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전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골격이 뭐죠, 여러분들? 제인이 전화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화하다는 을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전화하는 행위를 하면 전화 받는 대상이 반드시 있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call이라고 하는 동사일 텐데, 자, 이것은 뒤쪽에 목적어를 취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녀석만 어디에 둘지 결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화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맨 앞에 와도 되고 맨 뒤에 가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3번의 뒤쪽에다가 집어넣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러시면 이것은 이제 주어진 영문의 어구들로 다시 재배치를 하면 1번, 그 다음에 전화하다 어디 있어요? 바로 will cal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얘가 어떻게 되죠? 3번 뒤에 들어가니까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한글부터 먼저 재배치해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 부사 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영문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포인트는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배웠던 것들을 오늘 적용해 보는 시간인데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 arrives 동사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머니께 전화하는 시점이 언제죠? will plus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미래에 전화할 거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뭐 하자마자 전화한다 그랬어요? as soon as는 자, 수거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한다는 것은 둘의 시점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점이 꼭 되고 있죠. 월요일 날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 어제 그리고 오늘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어색했던 정보가 익숙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현재를 미래로 써? 저게 아무리 예외적인 규칙이라 해도 아우 이해 안 돼 이랬을 텐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자, 지나가셔야 그 정보가 단단해지고 여러분들께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설명 마무리 짓고요. 자, 이 문장 자, 저희 이제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will call her m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거야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뭐 하자마자 자, as soon as She arrives at the airport.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자,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때요? 많은 사업체들이 직업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영문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둥이 뭐죠? 사업체들 시작돼요. 이게 주어 동사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업체들 many businesses 시작된다는 are started. 끝.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 동사도 아니고 오형식 동사도 아니니까 주요 동사 다음에 뭐만 나와요? 나온다면 부사 부사구 부사절밖에 더 나오겠어요? 삼형식의 수동태는 일형식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읽어봤더니 어때요? 시작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시작됩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대요. 그럼 이게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이제. 자, 사람들에 의해서는 주어진 어구 중에 뭐예요? 여러분들 those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people 대신에 those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those가 people의 의미로 쓰일 때는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뒤쪽에 수식어구가 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마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업을 잃어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4번으로 배치합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것을 한글로 재배치하면 이렇게 되고요. 주어 동사의 부사적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어요. 자, 영문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포인트는 다시 한번 어디입니까?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웠던 부분들을 적용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어떻게 되죠? 직업 잃어본 경험이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직업을 잃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잃은 시점이 과거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경험이 있다의 어감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현재까지 그런 경험이 나는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잃었어가 아니라 지금까지 잃어본 경험이 있어. 요거를 영어에서는 구분해서 쓰거든요. 자, 이거를 경험적용법에 현재 완료 시제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lose라고 하는 단어는 자, PP형이 lost가 되겠죠. 그래서 have lost their job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business는 사업의 뜻도 있지만 사업체의 뜻도 있어요. 회사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설명 깔끔하게 마무리됐으니까요. 자,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요, many businesses. 동사는요, are started. 시작됩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ose. 자, those. Those는 반드시 수식어가 와야 된다 그랬죠? 뭐예요? 자, who have lost their job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those. 자,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 이렇게 자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 한번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아유, 네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건 기본이 뭐예요? 나 끝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끝내다가 뭐뭐를 끝내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붙었겠죠. 이게 기본 어순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다 쓸래요? 이거는 끝낸 시점이 언젠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MD잖아요. 그러면 1번에 앞에다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뒤에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또 한국말로 콤마가 나와 있으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맨 앞에다 쓸게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1번에 앞에 배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문으로 가보시면, 자, 기본이 뭐예요? 나 끝냈어, 숙제를. 이거 아니에요. 나 끝냈어요. 이거죠. 뭘요? 숙제를요. 그러면 나머지가 1번에 앞에 배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어로 다시 재배치하겠습니다. 자, 부사적 수식어, 부사절, MD가 맨 앞에 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영문으로 쓰시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when이 왔기 때문에, 자, when은 returned가 과거 시점이니까 A 했을 때 B 했다라고 하면 같은 시점이니까 얘가 과거면 여기도 일반적으로 과거를 쓰는 것이 흔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흔하지는 않지만 어때요? 집에 돌아왔었을 때 이미 그 이전에 끝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전의 경험을, 이전의 완료를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준으로 한 이미 완료된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had 플러스 PP가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면 내가 직장으로부터 from the work. 아, 내가가 아니고 부모님이죠. 부모님들께서 돌아오셨을 때 이미 그 이전에 끝냈습니다라고 하는 자, 맥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여러분들 그냥 시제를 의식하지 않고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시제를

거 끝낸 후에 후기 쓸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알렉스가 쓸 거야. 이게 기본이죠? 자, 뭐를요? 그 쓰는 거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왔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 들어가냐면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쟤는 어때요? 역할이 뭡니까? 언제 쓸 건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MD죠?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요. 맨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컴마가 여기 굳이 없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저는 문장 맨 끝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3번의 뒤쪽으로 보낼게요. 자, 영문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가 쓸 거래요. review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한 다음에 쓸 건지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요거를 이제 한국어부터 먼저 재배치를 좀 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에 자, 부사절이 이렇게 동반된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영문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 finishes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before나 after 라고 하는 접속사에 대해서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전에는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는 못했는데요. before나 after는 뭐뭐하기 뭐 전에 뭐뭐한 후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 뭐뭐한 후에 미래에 뭐뭐 할 거다. 이렇게는 쓸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안 됩니다. before나 after는 분명한 것이 뭐예요? 같은 시점 안에 선후 관계만 보여주는 거예요. A 한 다음에 B 했어. 이렇게 같은 과거 안에서의 선후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시점을 넘나들면서 선후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미래에 뭐뭐한 이후에 뭐뭐 할 거야.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어저께 TV 본 후에 자, 내일 숙제할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TV 본 후에 숙제했어라고 하면 같은 과거 안에서의 선후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before와 after에서 after가 선후라는 건 아는데 후에 전에라고 하는 의미는 아시는데 그 앞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시면 뭐예요? 같은 시점 안의 선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뭐예요? 그책 읽는 것을 끝낸 다음에 쓸 거야. 라고 하면, 끝낸 시점도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이후에, 자, review를 쓸 거니까. 자, review라고 하는 거는 다시 보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다시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쓰는 글을 우리가 또 review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기라고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fter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를 표현할 때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대신에 finishes를 쓴 것이에요.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포인트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ex will write a review.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그런다 그랬죠? After. He finishes reading the book.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시면 4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갈 텐데요. 5번이 굉장히 재밌는 문장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를 재배치하시면 되는 것인데요. 자, 기본이 뭐예요? 우리 몰라요. 됐죠? 끝.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뭐를 모른다니까. 근데 목적어가 두 개예요. 그러므로 3, 4, 5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자, 이걸 영문으로 여러분도 보시면 우리가 뭐예요? We. 그 다음에 모른다는 뭐예요? Don't know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목적어 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 올지를 3. 그리고 또뭐 얼마나 오래 머물지를 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한글로 먼저 재배치해 보면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절 등의 접속사, 목적어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죠? 선생님, 웬이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 쓰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when의 역할이 시간의 부사절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when은 관계부사로도 쓸수 있고 의문부사절로 사용되면 명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when절이 지금 사용

0: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십시오. 여기는 목적어 자리고 따라서 이 when은 뭐예요? 부사절의 when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사절의 when이 아니면 여기에 여러분들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못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정했던 원칙은 뭐예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못 쓰고 현재로 대신한다였잖아요. 그래서 그 점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통해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둘다다 의문사로 시작된 자,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이 문장도 설명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문장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don't know when they will come. 이게 지금 하나의 목적어예요. And, 그리고, and. How long they will stay.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잘하셨고요. 자, 그러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1: Jane will call her mother as soon as she arrives at the airport. Many businesses are started by those who have lost their jobs. When my parents returned from the work, I had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Alex will write a review after he finishes reading the book. We don't know when they will come and how long they will stay.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시제를 오늘 이제 완결 짓는 그런 강의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자, 모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머릿속에 이제 시제와 관련된 그런 명확한 개념들이 좀 성립이 돼서 활용이 좀 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모두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
2: ...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식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경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 이제 종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이런 것들 좀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경매 절차, 그리고 경매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꽃이라고 볼수 있는 권리 분석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이 이제 매각이 되면 이제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이제 논하주는 행위를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 배당 순위, 예. 그러니까

똑같이 안분하는 게 아니라 순위에 맞춰서 우선 변제권자들에게 어떤 순위에 맞춰서 배당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부동산 경매는요, 무슨 법에 근거하냐면 민사집행법에 근거합니다. 이제 공매가 있는데 이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랑 지방세법 뭐 이런 거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우리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 제78조의 집행방법에서부터 제 162조의 공동경매까지 여러 법조문을 두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이거를 다 다루는 거는 아닌데요. 최근 출제 경향을 좀 보면 경매 쪽에서 그 약간 좀 깊이 있는 문제들을 좀 출제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어떤 영역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경매 용어라든가 절차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경매의 종류를 좀 한번 먼저 알아보면요. 강제 경매라고 이제 부르는 경매가 있고요. 임의 경매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는데 임의 경매는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담보 물권자가 경매를 임의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청한다 그래서 임의 경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실무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도 임의 경매라고 쓰기는 하는데 민사집행법에는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담보권을 실행한다라는 건 담보 물건이 경매를 집어넣는다, 신청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둘다 우리 부동산 경매는 꼭 법원에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제 경매는 경매를 신청하는 어떤 권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권리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 집행권원은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판결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든 상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왜안 주니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통상은 임차인이 승소하겠죠. 기간이 끝나서 안 줬으니까 이제 승소를 했다라는 게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를 강제 경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로 임차인 등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하고 근데 이 임의 경매는 여기 은행이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보통 은행에서 담보 물건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담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대출 받은 뭐 이런 채무자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이제 경매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은행에서 즉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모습이 바로 임의 경매 혹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무적으로는 요 임의 경매가 훨씬 양으로 따지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없는 편이고 임의 경매가 뭐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통계는 뭘 물론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요 임의 경매가 이제 실무적으로 훨씬 많다. 왜냐하면 돈을 뭐 이렇게 뭐 신용으로 막 빌려주는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 담보 대출, 그러니까 저당 잡고 이렇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요런 경매가 훨씬 많죠. 자, 이제 경매하고 공매를 좀 한번 비교를 해 보는데요. 공매는 우리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공매 세 가지만 한번 좀 배치를 해 봤는데 주로 압류재산 공매라는 게좀 있고요. 요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자,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강제 집행을 해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절차를 이제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데 공매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건 요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제 많이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이 좀 불량화되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감독기관에서 팔아라라고 자꾸 이제 어떤 그 행정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같은 곳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많이 못 갖고 있게 해요. 이 은행이 부실화되니까. 그럼 그거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하느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하는데 이걸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유일하게. 그게 우리 공매에서는 좀 시험 문제에 출제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 다만,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도 몇번 이상 유찰이 되면 이제 어떤 투기성 거래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냐면, 세번 이상 유찰이 되면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아주 좋은 토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허가를 면제해 줄게. 뭐 이런 어떤 예외 규정을 하나 갖고 있어서 유일하게 공매 쪽에서 출제하는 항목은 예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표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입찰보증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매는 입찰하는 금액의 10%를 걸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어려운 말로 공탁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매는 입찰 금액이 아니고요. 최저 매각가의 10%를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다. 그러니까 경매든 공매든 1억이면 내가 그거를 1억만 쓰면은 낙찰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일 건데, 가령 1억 1천만 원을 만약에 입찰 금액으로 쓸 거다. 그러면 공매에서는 이게 10%니까 1억 1천만 원이면 1,100만 원을 공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걸어야 돼요. 근데 법원 경매는 얼마에 쓰는지는 따지지 아니하고 최저 매각가의 10%만 공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공매는 100%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그 캠코라고 하는 영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저 전자입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법원 경매는 기일 입찰, 그러니까 하루 정해주면 그때 무조건 이제 법원에 방문해서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지 아니하면 입찰은 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전자입찰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경매는 일단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빈출 지문이고요. 왜냐하면 경매는 어떤 그 학설이,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매매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처분설, 그러니까 공법상 처분되어지는 것으로 학설과 판례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처분되는 것이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경매든 공매든 농취증은 다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경매 절차하고 용어를 좀 한번 알아보는데요.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조금 깊이 있게 출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깊이 있게 출제하는 것들이 대부분 절차와 관련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절차 관련한 용어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이제 뭐 개시 결정하고 뭐 현황 조사하고 매각 기일은 이제 경매하는 날이에요. 이날 이제 소위 말하면 입찰을 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매각가의 10%를 가지고 가서 내가 입찰표를 쓰는 뭐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1등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 1등이 뭐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등한 사람. 근데 1등한 사람이 돈을 안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등한 사람이 돈을 안 내면 2등한테 지위를 준다. 뭐 이런 개념이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데, 이 경매에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의 의미는 최고가가, 즉 1등한 사람이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돈을 안 내면 혹은 못 내면 재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재매각을 하려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했던 일을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비 번호를 하나를 받아 놓는 겁니다. 마치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비번호 이렇게 뭐 예비 1번, 뭐 예비 50번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합격한 우리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결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처럼 이 친구가 이제 최고가가 돈을 안 내면 내가 낼게. 이렇게 예비번호를 받아주는 건데 여러 명께 우리 대학처럼 막 1번부터 막 50번까지 쭉 주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받아요. 한 명.

명, 딱한 명.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입찰가가 높은 사람을 자순위로 받아주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지분 경매 같은 게 되었을 때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가 있고요. 그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가 그 지분 경매 물건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매수 신고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요날 이루어지게 돼요. 매각 기일날. 예. 그리고 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건. 자, 근데 이날 만약에 이제 내가 최고가가 되었다, 뭐 혹은 차순위가 되었다. 근데 마침 물건이 농지일 수 있잖아요. 농지가 경매 나왔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내는 게 아니고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확히 언제까지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냐면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전에, 이제 화살표가 요 중간에 돼 있잖아요. 이거 전에 내야 됩니다. 자, 이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이 농취증을 안 내거나 못 내면, 여기서 10% 공탁한 금액 있잖아. 이게 뭐 1억이든 뭐 10억이든, 이 엄청난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몰수합니다. 이게 법원에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입찰할 때는요, 주의하셔야 돼. 뭘 주의할 거냐면, 내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내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된다면 입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내가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찰하면 나중에 이제 요 10%를 못 받을 확률,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건.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취증을 이날까지 내면 제출을 하면 허가 떨어지고요. 안 내거나 못 내면 불허가 떨어지는데 이게 불허가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농지 취득도 안 되지만 아까 10%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자, 이제 허가 결정이 어찌어찌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왜 허가해줬어? 법원에 이제 불만을 우리 제기하는 거를 항고라고 하거든요. 이 항고 기간을 이제 거쳐서 이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지게 되는데 통상 요 기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게 불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항고를 할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데 이 항고는 무슨 의미의 항고냐면 허가해준 게 불만이다라는 의미의 항고거든요. 그럼 이 항고하는 사람도 돈을 좀 걸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공탁이라고 해요. 여기도 공탁을 하듯이 얘도 공탁을 해야 돼요. 항고 보증금 공탁. 근데 여기 입찰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가의 10%, 이 최저 매각가의 10%를 공탁을 하지만 이 항고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가의 10%를 공탁하면 안 되고요. 이 팔린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매각 대금이라고 하는데 이 팔린 금액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고라는 거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소송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겠다는 거를 전제하고 항고를 하는 건데 이 항고가 항고한 사람이 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패소하면 법원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얘는 쓸데없이 이 기간을 끌었구나, 괘씸하구나라고 볼수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항고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항고자가 패소가 되면 이 항고 보증금 10% 역시 몰수. 그러니까 돌려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요 항고도 좀 신중하게 항고할 만한 사유인지 이거를 판단해보고 해야 되고요. 요거 시험에서도 좀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것까지 출제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30회 이후부터는 좀 깊이 있게 출제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좀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항고가 뭐 이제 없거나 뭐 아니면 패소가 돼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돈을 낼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걸 대금 지급 기한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대금 지급 기한일은 선납을 인정한다는 게좀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그 기일제였어요. 예, 기일제가 뭐냐면 오늘 딱 하루를 정해주고 오늘 내야 되는 거 이걸 기일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기한제로 개정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한 달의 기간을 줘요. 한 달의 기간을 주고 한 달까지 납부해 주세요. 이게 이제 기한제예요. 그럼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그날 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한 딱 정해진 그날. 그럼 그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한달 있다가 납부를 했다. 그럼 그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그래서 선납이라는 건 미리 내는 거를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선납이라고 하고요. 기일제 아니고 기한제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한까지 소유권을 대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 취득은 완납하면, 그러니까 100%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등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자, 우리 부동산 활동에서 민법 186조, 187조가 참 중요하죠. 186조는 법률행위에 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이루어지는 거고, 187조는 등기 없이도 우리 법률의 규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187조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경매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개념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세매각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이 세매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입찰하는 날, 즉, 여러 가지 결정하는 날, 입찰을 해 봤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다는 거는 이유가 뻔하죠. 뭐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는, 야,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안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 너무 비싸서 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이제 그 매각기를 또 잡아주는데 금액을 낮춥니다. 이걸 저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매각의 경우에는 유찰에 의해서 저감을 하는 방식이에요. 저감이라고 하는 거는 금액을 낮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저감률이 지방법원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20에서 30% 정도씩 다운됩니다. 그래서 보통 20% 지방법원이 많은데요. 그 20%씩 다운이 된다면, 가령, 1회차 매각 가격이 1억이었다. 근데 너무 비싸서 안 팔렸다. 그러면 2회차는 8천만 원이 되는 거, 20% 다운. 그리고 3회차 때는 또안 팔리면 그 8천만 원의 20%를 또 다운하니까 6,4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8천, 6,400 이런 식으로 20%씩 다운한 거에 다시 다운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거를 세매각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이제 뭐 한자로 신매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재매각은 다시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재매각은 쭉 가서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잡아줬는데, 이날까지 돈을 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내면, 못 내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매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매각은 대금 미납에 따른 매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것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을 안 내? 그러면 재매각한다. 그래서 세매각과 재매각은 좀 의미가 다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권리 분석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리 분석에서는 거의 해마다 문제가 이제 한 문제씩 이제 출제가 되어지는데, 경매되는 그 부동산, 그러니까 뭐 토지든 건축물이든 아니면 가치 있는 뭐 이런 물건이 경매가 나올 때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고 아무튼 이런 권리들이 있을 텐데, 이걸 분석을 해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가령 저당권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저당권은 경매를 통해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경매가 돼도 살아남는 건지 이거를 분석해보는 절차를 권리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요네 가지 권리를 소위 말소 기준 권리라고 칭하는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언제나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언제나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 기준 권리니까 자기만 지워지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들을 싹 정리해 주게 됩니다. 소멸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준 권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가 있는데, 요네 가지 권리가 기준 권리가 되고, 이 기준 권리는 언제나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매가 되면

되면 언제나 이제 그 말소, 즉 소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기준 권리니까 얘네만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준으로서의 의미 없고 가치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 권리보다 늦은 권리들은 싹 정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예컨대 어느 물건이 경매 물건인데요. 1번 권리가 저당권이 있는데 가장 빠른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1번 저당권이 기준 권리니까 밑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이 된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준 권리보다 항상 늦은 애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선순위 권리는 인수가 되어지는데 이게 원칙적 인수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게 그럼 예외도 있냐?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밖에 없는데 전세권이 예외가 돼요. 자, 우리 전세권은 여러분 담보 물건이냐, 용익 물건이냐 이렇게 이제 어떤 분석을 해보라 뭐 이렇게 한다면 전세권은 용익 물건입니다. 용익 물건. 근데 이 전세권은 담보 물건적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경우에는 기준 권리에 안 들어가요. 근데 전세권이 선순위이면 그 전세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의사,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인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의 예외가 뭐가 있냐면 전세권. 대신 이 전세권은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후순위 전세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시험에도 출제하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하니까. 근데 무슨 전세권이 의미가 좀 있냐면 선순위 전세권이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준 권리도 아닌데 선순위로 왔는데 이 전세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소멸되기도 하고 또 인수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의사가 뭐냐면 이 전세권자가 용익 물건이긴 하지만 담보물권적 성질을 이용해서, 그죠? 담보물권적 성질을 이용해서, 나 배당받고 나갈게. 나 배당받고 지워질게.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이러면 소멸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예외가 하나가 딱 있고요. 시험에는 참잘 출제하는 예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기준 권리를 잡아서 뭐 소멸이냐 인수냐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어떤 권리들이 좀 존재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언제나 인수되는 예외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어떤 기준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인수된다. 그러니까 우리 경매 입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권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인데 얘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법 320조에 의해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치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점유예요. 그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거든요. 근데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쩌지 못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매가 10번이 되든 뭐 100번이 되든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은요. 그래서 언제나 인수. 그다음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 어떤 약정지상권 같은 것들이면 뭐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이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법정지상권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데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토지만 경매에 나온 거예요. 응? 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데 토지만 경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지를 낙찰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제 경매에서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데, 토지만 낙찰을 받으면 이게 생기잖아요. 법정지상권이. 그 말은 건물은 어쩌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법정지상권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지상권은 보통 이제 지표에 설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바닥에 설정되는 게 아니라, 공중이나 지하에 설정되는 지상권이 있는데요. 이걸 이름하여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나라는 한전이나 아니면 지하철 공사 이런 데서 지하에 구분지상권 많이 설정하죠. 예컨대 이제 지하 철에 그각 구간별로 지하 역사가 있잖아요. 무슨 무슨 역, 뭐 강남역 뭐 이런.

역 있잖아요. 그역 주변은 대부분 요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분 지상권은 경매가 만 번이 되든 뭐 10만 번이 되든 지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하철 노선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정도는 우리 언제나 인수되는 예외적 권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치권은 좀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경매 배당 순위를 좀 알아보는데,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배당은 돈을 이렇게 그 채권자들한테 놓아주는 행위를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데, 돈이 많으면 채권자들 다 오라고 해서 법원에서 야 너네 얼마 받을 거 있니?라고 물어봐서 다 주면 좋죠. 근데 대부분은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 보낸다. 이것도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위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0순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차감하는 개념이 집행비용.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배당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이제 0순위라고 써놨잖아요. 그 의미는 차감한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이거는 빼고, 그래서 뭐그 집행비용이 이제 가장 먼저 차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가 가장 빠른 게 필요비 유익비. 예, 뭐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뭔가를 수선을 했다. 그럼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최우선 변제권. 이 소액 최우선 변제가 여기에 이제 순위가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소액 최우선 변제하면 0순위 쯤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라고 해서 우리 국세 중에서는 종부세,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최우선 변제 바로 밑에 순이고, 그리고 4순위가 뭐냐면 선후에 따라서, 그러니까 권리의 형성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후순위 나눌 수 있을 때그 우선 변제 애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 당해세, 우선 변제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 그 시험용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용은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최우선 변제보다 당해세는 언제나 늦다. 그렇죠? 근데 이 당해세는 무엇보다 언제나 빠르다. 우선 변제권보다는 언제나 빠르다. 언제나 선순위다. 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세를 기준해서 최우선 면제와 우선 면제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인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3개월분만 최우선 변제고요. 3개월 넘어가는 거는 순위가 좀 밀려요. 나머지 이제 조세채권도 쭉 밀리고요. 그러니까 임금채권보다도 더 늦는 게 조세채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공과금, 뭐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8순위는 가장 순위가 낮은데, 얘는 이제 일반 채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전혀 없는 채권. 그냥 뭐 사인 간에 돈 빌려받고 빌려받은 거, 요런 것들이 순위가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농학개론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작부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작부체계란 그 포장에서, 포장이라 그러면 농작물이 재배되는 논이나 밭에서 어떠한 계획 또는 어떠한 작물의 종류 그리고 작물의 재배 방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농지의 재배 계획을 작부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부체계의 종류를 보면은요, 연작, 윤작, 답전윤한, 간작, 혼작, 교호작, 주의작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연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포장에서 똑같은 작물을 계속 짓는 것을 연작이라고 하고, 윤작은 한 포장에서, 즉 한 전답에서 똑같은 작물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해에는 A란 작물을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B란 작물, 그 다음에는 다시 A작물, B작물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해서 돌려짓기라고도 이야기하는 윤작. 세 번째, 답전윤한, 답과 전, 즉 농가 밭을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해서 환답, 답을 바꾼다, 뭐로? 전으로. 변경답, 답을 변경한다, 논으로 변경한다 하는 의미의 환답이나 변경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답전윤한. 그리고 간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짓기. 자, 사이간자를 써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재배하는 걸 간작이라고 합니다. 자, 혼작이라고 하는 건 혼작, 섞어짓기. 자, 숙기나 수확기가 비슷한 작물을 이랑 구분 없이, 경계 없이 섞어서 짓는 게 혼작이라고 하고, 교호작이라고 하는 것은 엇갈아짓기. 즉, 이랑을 구분해서 여기에는 A작물을 싣고, B란 이랑에는 B작물, C란 이랑에 다시 A작물, B작물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교호작이고, 주의작은 주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포장의 주위에 작물을 심어서 주작물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재배 방법이 주의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작부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부체계는 의가 한 농지에서 작물을 어떤 순서, 어떤 조합, 어떤 방식으로 재배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서 시간적, 공간적 작물을 배치하는 재배 개혁이다. 자, 다음 중 작부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은, 시험에 가끔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작부체계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작부체계를 세워서 농사를 짓느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런 작부체계, 즉 작부체계를 통해서 지력을 유지한다든가 지력을 좋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특히나 연작에 의하다 보면 작물에 기지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작물의 기지현상이란, 기지는 말라 죽는 현상, 또는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연작 피해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작 피해는 왜 일어나느냐? 동일한 작물을 한 포장에 똑같은 시기에 계속 짓다 보니까 이 작물이 필요한 양분만 싹 이 작물이 용탈을 해 먹어요. 그렇다 보면 이 토양에는 만약 이 작물이 A란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고 한다면, 이 토양에 있는 A양분은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작물에 빼앗기기 때문에 이 토양에는 A양분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윤작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기력이 유지되고 증진이 된다. 자, 두 번째, 동일포장에서 동일한 농작물을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농작물을 좋아하는 병해충이 포장에 기생하게 돼서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는데 그런 병해충 발생도 감소시키는 역할. 자, 그리고 뭐 연작이나 연작을 피해서 윤작이나 간작을 하게 되면 똑같은 농지를 가지고도 어떤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서 어떤 농작물 재배에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부체계를 수립한다. 자, 그래서 작부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기상이나 시장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작물을 돌려가면 간작으로 A작물과 B작물을 심었을 때 B작물은 아주 건조에 강한데 A작물은 건조에 약해요. 그러면 A작물로 인해서 수량이 감소했더라도 B작물은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B작물로 인해서 수량이 증대할 수 있어서 기상으로 인한 수량 저하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 자 시장 위험이라는 건 경제 위험, 즉 농산물 가격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A작물 가격이 시장에서 굉장히 가격이 하락했을 때 B작물 가격은 정상을 유지한다면 그만큼 시장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 계획을 세워서 농사를 짓고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부체계의 기본 요소를 보면은요, 일단 시간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그래서 1년 중에 재배할 작물을 정하고 언제 작물을 교체할 것인지 교체 시기를 정하고 작물을 어디에다 심을 것인지 자 포장이 이렇게 있다면 자 만약에 밀과 콩을 같이 간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각각 작물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하는 공간적 배치 다음에 작물의 배열 방법 그리고 작물을 혼작으로 할 것인지 혼작은 섞어짓기 간작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간작은 사이짓기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작부체계의 기본 요소가 될 것이고 작물의 조합을 생각할 때는 신근성 작물과 청근성 작물 신근성 작물은 뿌리가 깊은 작물 청근성은 뿌리가 얕은 작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할 것인지 자 그리고 질소 고정 작물을 활용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콩과 식물인 경우 대부분 콩과 식물은 뿌리에 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혹이 뿌리에 달린 혹이 질소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를 고정시킴으로써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작부체계를 세울 때 기본적인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연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작은 이을 연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농사를 짓는 게 연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작물 재배 방법 중에 연작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손해평가 현장에 나가서 작물 피해를 조사할 때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작은 같은 작물을 같은 포장에서 계속해서 재배하는 거. 그러다 보면 그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은 이미 이 토양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작물이 말라 죽는 기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연작을 하게 되면 연작의 효과는 토양 피로 누적과 병의 발

발생으로 식물이 말라 죽는 기지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기지 현상의 원인.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죠. 자, 토양 비료 성분이 소모가 됩니다. 자, 동일 작물을 동일한 포장에서 계속 짓다 보면 그 토양에 있는 비료 성분 중에서 그 작물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 이미 다 용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후에 똑같은 작물을 심었을 때 유효한 비료 성분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작물이 말라 죽는다. 두 번째, 토양 물리성이 약화가 됩니다. 이는 동일 작물을 동일한 번에 계속 짓다 보면 토양 입단이 파괴됩니다. 토양 입단이 파괴되면 투수성이나 통기성이 적절하지 못할 정도로 입단이 파괴돼서 토양 물리성이 악화돼서 작물이 말라 죽는 현상. 또 동일한 작물을 동일한 토양에 계속 짓다 보면 염기성 성분, 염류 성분이 과잉으로 토양에 집적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동일 작물로 인해서 유독 물질이 축적이 되게 되고, 그리고 토양 선충이나 토양 전염병이 그 포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연작의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지의 원인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바꾸어서 연작 재배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기지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연작으로 나타난 피해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기지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먼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연속해서 그 땅에 동일한 작물을 심지 않으면 되는 것. 그래서 연작 피해 예방의 근본적 대책을 물어본다면 연작이 아니라 윤작이다. 윤작은 돌려짓기, 해마다 바꾸어서 농사를 짓는 걸 윤작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지현상 예방 및 지력 증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윤작이. 자, 그리고 토양을 소독한다든가. 그리고 심경은 깊이 가립니다. 땅을 갈 때, 땅을 15cm 이상으로 깊게 가는 걸 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땅을 깊게 갈아서 토양 속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양분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토양의 결핍 성분을 보충해 줄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인공적으로 토양 결핍 성분을 시비를 통해서 토양 개선을 해줌으로써 연작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윤작은 돌려짓기. 같은 포장에서 해마다 다른 작물을 일정한 순서로 바꾸어 재배하는 것. 이걸 윤작이라고 합니다. 윤작의 효과로서는 아까 연작 피해 대책에서 윤작 나왔죠. 연작 재해를 방지하는 것. 자, 기지현상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토양 피로를 억제할 수 있는 게 윤작의 효과입니다. 자, 윤작을 함으로써 지력이 유지되고 증진된다. 얘는 조금 이따 윤작 방식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한 해에는 지력이 용탈되는 작물을 심었다가, 다음 해에는 지력을 증진하는 작물을 심고 하게 된다면, 빼앗긴 지력이 다시 증진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력이 유지될 수 있고, 지력이 좋아진다. 자, 그리고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자, 다음에 비료와 노동력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다. 자, 윤작의 방법입니다. 윤작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3포식, 계량 3포식, 노포크식. 3포식은 뭐냐면 토지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여기에는 여름 작물을 심고 한쪽에는 동곡을 심고 겨울 작물, 한쪽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농토를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는 이 농토가 쉬게 되겠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가 쉬고 하곡, 동곡 이렇게 농토를 심다 보면 빼앗겼던 양분이 다시 보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연작으로 인한 토지 지력의 항진을 예방할 수 있는 게 3포식 농법. 자, 여기에서 계량이 됐네. 조금 더 바뀌었어요. 이 계량 3포식 농법이라는 건 포장을 3등분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하곡을 심고, 한 곳에 겨울 작물인 동곡을 심고, 한 곳은 지력 증진을 위한 콩과 식물을 심는 거. 그래서 하곡, 동곡, 지력 유지 식물 해서 돌아가게 되면 다음에는 여기가 하곡, 동곡, 지력 유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노포크식은 영국의 노포크 지방에서 시작된 농법이다. 이래서 노포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장을 4개로 나눕니다. 4등분해서 지력, 뭡니까? 지력 수탈 작물, 지력 증진 작물, 지력 수탈 작물, 지력 증진 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설에 보면 포장을 4등분해서 순무, 보리, 클로버, 밀, 밀과 보리는 지력을 수탈하는 작물이고, 순무나 클로버는 지력을 증진하는 작물. 이 작물을 4등분하여 돌아가면서 재배하는 게 노포크식 농법이다. 그래서 윤작의 방법, 시험에 자주 묻는 거죠. 3포식 농법은 3분의 1은 동곡, 3분의 1은 하곡, 3분의 1은 그냥 심는 거. 계량 3포식은 3분의 1은 동곡, 3분의 1은 하곡, 그리고 3분의 1은 지력 증진 작물인 콩과 작물을 심는 거. 노포크식은 농지 자체를 4등분해서 지력 증진 식물과 지력 수탈 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것이 윤작의 방법 중 노포크식 방법이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 자, 또 윤작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답전윤화입니다. 답전윤화는 답과 밭, 여기는 즉 농과 밭을 돌아가면서 바꾸어서 짓는 걸 답전윤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장을 담수 상태에 놓은 상태와 건수한 상태, 자, 건조한 상태, 배수한 상태에 답 상태로 돌려가면서 이용하는 방법, 농법. 자,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잡전윤환의 효과를 보면은요, 먼저 토양의 지력을 증진합니다. 이렇게 밭과 논으로, 즉 담수한 상태와 배수된 상태로 계속 돌려짓다 보면 그 토양에 건토 효과가 발생을 해요. 건토 효과는 뭐냐면 담수된 토양을 일정 기간 건조 상태로 두게 되면 작물 생육이 더 활발해지는 효과를 건토 효과로 가는데, 건토 효과로 지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자, 답전윤환의 효과는 지력 증진, 뭐 때문에? 토양 입단 구조가 발생하고, 두 번째, 건토 효과로서 지력이
증진된다. 자, 두 번째, 기지현상이 회피됩니다. 자, 기지현상은 우리가 연작을 할 때 나오는 거. 그래서 그 농토에 병원균이나 선충이 계속 바꾸어 짓다 보면 경감이 되고 윤작의 효과로 바꾸어 짓는 윤작의 효과로 기지현상도 회피될 수가 있고 잡초가 감소되는데 담수 상태와 배수 상태가 서로 교체됨에 따라서 잡초가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수확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요. 노력이 경감돼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답전 유난 재배는요. 한 가지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자, 담수한 토양과 건조한 토양은 배수 시설도 다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담수 상태에서 다음에 배수 상태로 바꾸려면 수리 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뭐 급배수 시설로 교체해야 되고 하는 비용이 자 여기에 생산비라는 건 여기에 노력 생산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한 비용이란 시설 비용이 과다하게 많고 그리고 농업 기술이 별로 많이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못하면 답전유난 재배는 재배 기술이 많이 필요한 그런 농법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간작인데요. 간작은 사이간자를 써서 작물과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간작입니다. 자, 한 종류의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조간, 이 조자를 이랑조자라고 읽는 한자인데 한 종류의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조간에 한정된 기간 동안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작부 체계로서 이미 심어져서 자라고 있는 작물을 상작이라 하고 그 후에 이랑 사이에 심은 작물을 하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작은 작물과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걸 말하는데 이미 심어져 있는 작물을 상작이라고 이야기하고 후에 심은 작물을 하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간작의 효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먼저 토지 이용상 한 작물만 심는 것보다는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죠. 자, 두 번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노동력의 분배 조절이 용이하다. 그리고 상작과 하작의 적절한 조합. 상작은 기존 작물, 하작은 사이에 새로 심은 작물. 상작과 하작의 적절한 조합에 의한 비료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상작은 또한 하작에 대해서 보호작용을 합니다. 자, 사이를 나지 상태로 두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음으로써 잡초의 범무가 예방이 되고 또 한 가지 토양 침식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밖의 작부 체계 혼작, 교호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작이 있는데 혼작은 섞어짓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구분 없이 어떤 생육기간이 거의 같은 작물들을 구분 없이 한 포장에서 섞어서 짓는 것. 생육기간이 거의 같은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동시에 같은 포장, 동일한 포장에서 섞어서 재배하는 것. 그래서 혼작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작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비료를 준다거나
물을 줄때 조절하는 것도 곤란하고

한 포장에 1항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여기에는 A작물, 여기는 B작물, A작물, B작물, A작물 이렇게 엇갈아서 짓는 방법이 교호작이에요. 그래서 동일 포장에서 서로 다른 작물을 줄 단위, 즉 1항 단위로 번갈아가며 교차 재배하는 게 교호작입니다. 그래서 교호작은 광과 공기의 이용 효율성을 향상하고 기주 분산으로 병해충을 감소시킨다. 이 기주가 뭐냐면

병해 중에 서식처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폭이에요. 그런 폭이가 분산됨으로써 병해충이 감소된다. 그리고 토지 이용률이 증가된다. 생육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자, 중요한 거. 혼작이 뭐냐, 교호작이 뭐냐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윤작의 효과 하는, 윤작의 효과 또, 연작의 피해 방지 대책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더 중요하고, 여기서는 혼작의 뜻, 교호작의 뜻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작인데요. 주의작은 둘레짓기예요. 여러분들 논에 가보시면 여기는 벼가 심어져 있고 주위에 이렇게 콩이 많이 심어져 있죠. 이런 콩들을 주위에 심는 걸 주의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심은 작물을 안에 심어져 있는 주작물을 보호하는 방풍 또는 방한, 방서는 더위를 막아주는 또 병해충 피해를 감소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재배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작물의 작부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연작으로 인한 피해, 다음에 윤작의 효과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경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 이제 종류가 좀 있어야 해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이런 것들 좀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경매 절차, 그리고 경매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꽃이라고 볼수 있는 권리 분석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이 이제 매각이 되면 이제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이제 논화주는 행위를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 배당 순위, 예. 그러니까 똑같이 안분하는 게 아니라 순위에 맞춰서 우선 변제권자들에게 어떤 순위에 맞춰서 배당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부동산 경매는요, 무슨 법에 근거하냐면, 민사집행법에 근거합니다. 이제 공매가 있는데, 이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랑 지방세법 뭐 이런 거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우리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 제78조의 집행방법에서부터 제162조의 공동경매까지 여러 법조문을 두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이거를 다 다루는 거는 아닌데요.

최근 출제 경향을 좀 보면 경매 쪽에서 그 약간 좀 깊이 있는 문제들을 좀 출제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어떤 영역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경매 용어라든가 절차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경매의 종류를 좀 한번 먼저 알아보면요. 강제 경매라고 이제 부르는 경매가 있고요. 임의 경매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는데 임의 경매는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담보 물권자가 경매를 임의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청한다 그래서 임의 경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실무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도 임의 경매라고 쓰기는 하는데 민사집행법에는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담보권을 실행한다라는 건 담보 물건이 경매를 집어넣는다, 신청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둘다 우리 부동산 경매는 꼭 법원에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제 경매는 경매를 신청하는 어떤 권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권리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 집행권원은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판결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든 상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왜안 주니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통상은 임차인이 승소하겠죠. 기간이 끝나서 안 줬으니까 이제 승소를 했다라는 게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를 강제 경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로 임차인 등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하고 근데 이 임의 경매는 여기 은행이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보통 은행에서 담보 물건,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담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대출받은 뭐 이런 채무자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이제 경매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은행에서, 즉,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모습이 바로 임의 경매 혹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무적으로는 요 임의 경매가 훨씬 양으로 따지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없는 편이고 임의 경매가 뭐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통계는 뭘 물론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요 임의 경매가 이제 실무적으로 훨씬 많다. 왜냐하면 돈을 뭐 이렇게 뭐 신용으로 막 빌려주는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 담보 대출, 그러니까 저당 잡고 이렇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요런 경매가 훨씬 많죠. 자, 이제 경매하고 공매를 좀 한번 비교를 해 보는데요. 공매는 우리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공매 세 가지만 한번 좀 배치를 해봤는데 주로 압류재산 공매라는 게좀 있고요. 요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자,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강제 집행을 해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절차를 이제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데 공매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건 요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제 많이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이 좀 불량화되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감독기관에서 팔아라라고 자꾸 이제 어떤 그 행정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같은 곳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많이 못 갖고 있게 해요. 이 은행이 부실화되니까. 그럼 그거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하느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하는데 이걸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유일하게 그게 우리 공매에서는 좀 시험 문제에 출제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 다만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도 몇번 이상 유찰이 되면 이제 어떤 투기성 거래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냐면 세번 이상 유찰이 되면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아주 좋은 토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허가를 면제해 줄게. 뭐 이런 어떤 예외 규정을 하나 갖고 있어서 유일하게 공매 쪽에서 출제하는 항목은 예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표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입찰보증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매는 입찰하는 금액의 10%를 걸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공탁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매는 입찰 금액이 아니고요. 최저 매각가의 10%를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다. 그러니까 경매든 공매든 1억이면 내가 그거를 1억만 쓰면은 낙찰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일 건데 가령 1억 1천만 원을 만약에 입찰 금액으로 쓸 거다. 그러면 공매에서는 이게 10%니까 1억 1천만 원이면 1,100만 원을 공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걸어야 돼요. 근데 법원 경매는 얼마에 쓰는지는 따지지 아니하고 최저 매각가의 10%만 공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공매는 100%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그 캠코라고 하는 영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저 전자입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법원 경매는 기일입찰, 그러니까 하루 정해주면 그때 무조건 이제 법원에 방문해서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지 아니하면 입찰은 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전자입찰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경매는 일단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빈출 지문이고요. 왜냐하면 경매는 어떤 그 학설이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매매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처분설, 그러니까 공법상 처분되어지는 것으로 학설과 판례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처분되는 것이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경매든 공매든 농취증은 다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경매 절차하고 용어를 좀 한번 알아보는데요.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조금 깊이 있게 출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깊이 있게 출제하는 것들이 대부분 절차와 관련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절차 관련한 용어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이제 뭐 개시 결정하고, 뭐 현황 조사하고, 매각 기일은 이제 경매하는 날이에요. 이날 이제 소위 말하면 입찰을 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매각가의 10%를 가지고 가서 내가 입찰표를 쓰는 뭐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1등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 1등이 뭐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등한 사람. 근데 1등한 사람이 돈을 안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등한 사람이 돈을 안 내면 2등한테 지위를 준다. 뭐 이런 개념이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데 이 경매에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의 의미는 최고가가 즉 1등한 사람이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돈을 안 내면 혹은 못 내면 재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재매각을 하려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했던 일을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비 번호를 하나를 받아 놓는 겁니다. 마치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비 번호 이렇게 뭐 예비 1번 뭐 예비 50번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합격한 우리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결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처럼 이 친구가 이제 최고가가 돈을 안 내면 내가 낼게. 이렇게 예비 번호를 받아 주는 건데 여러 명 우리 대학처럼 막 1번부터 막 50번까지 쭉 주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받아요. 한 명, 딱한 명.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입찰가가 높은 사람을 차순위로 받아 주게 된다. 그다음 이제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지분 경매 같은 게 되었을 때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가 있고요. 그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가
그 지분 경매 물건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매수 신고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요날 이루어지게 돼요. 매각 기일날. 예. 그리고 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건. 자, 그럼 이제 이날 만약에 이제 내가

내가 최고가가 되었다, 뭐 혹은 차순위가 되었다. 근데 마침 물건이 농지일 수 있잖아요. 농지가 경매 나왔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내는 게 아니고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확히 언제까지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냐면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전에, 이제 화살표가 요 중간에 돼 있잖아요. 이거 전에 내야 됩니다. 자, 이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이 농취증을 안 내거나 못 내면 여기서 10% 공탁한 금액 있잖아. 이게 뭐 1억이든 뭐 10억이든 이 엄청난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몰수합니다. 이게 법원에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입찰할 때는요, 주의하셔야 돼. 뭘 주의할 거냐면 내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내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된다면 입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내가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찰하면 나중에 이제 요 10%를 못 받을 확률,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건.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취증을 이날까지 내면, 제출을 하면 허가 떨어지고요. 안 내거나 못 내면 불허가 떨어지는데 이게 불허가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농지 취득도 안 되지만 아까 10%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자, 이제 허가 결정이 어찌어찌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왜 허가해줬어? 법원에 이제 불만을 우리 제기하는 거를 항고라고 하거든요. 이 항고 기간을 이제 거쳐서 이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지게 되는데 통상 요 기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게 불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항고를 할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데 이 항고는 무슨 의미의 항고냐면 허가해준 게 불만이다라는 의미의 항고거든요. 그럼 이 항고하는 사람도 돈을 좀 걸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공탁이라고 해요. 여기도 공탁을 하듯이 얘도 공탁을 해야 돼요. 항고 보증금 공탁. 근데 여기 입찰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가의 10%, 이 최저 매각가의 10%를 공탁을 하지만 이 항고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가의 10%를 공탁하면 안 되고요. 이 팔린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매각 대금이라고 하는데 이 팔린 금액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고라는 거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소송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겠다는 거를 전제하고 항고를 하는 건데 이 항고가 항고한 사람이 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패소하면 법원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얘는 쓸데없이 이 기간을 끌었구나, 괘씸하구나라고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항고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항고자가 패소가 되면 이 항고 보증금 10% 역시 몰수. 그러니까 돌려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요 항고도 좀 신중하게 항고할 만한 사유인지 이거를 판단해 보고 해야 되고요. 요거 시험에 있어서도 좀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것까지 출제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30회 이후부터는 좀 깊이 있게 출제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좀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건. 자, 그다음에 이제 항고가 뭐 이제 없거나 뭐 아니면 패소가 돼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돈을 낼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걸 대금 지급 기한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대금 지급 기한일은 선납을 인정한다는 게좀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그 기일제였어요. 예, 기일제가 뭐냐면 오늘 딱 하루를 정해주고 오늘 내야 되는 거 이걸 기일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기한제로 개정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한 달의 기간을 줘요. 한 달의 기간을 주고 한 달까지 납부해 주세요. 이게 이제 기한제예요. 그럼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그날 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한 딱 정해진 그날. 그럼 그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한달 있다가 납부를 했다. 그럼 그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그래서 선납이라는 건 미리 내는 거를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선납이라고 하고요. 기일제 아니고 기한제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한까지 소유권을, 대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 취득은 완납하면, 그러니까 100%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등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자, 우리 부동산 활동에서 민법

186조, 187조가 참 중요하죠.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이루어지는 거고, 187조는 등기 없이도 우리 법률의 규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187조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경매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개념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세매각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이 세매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입찰하는 날, 즉, 여러 가지 결정하는 날, 입찰을 해 봤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다는 거는 이유가 뻔하죠. 뭐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는, 야,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안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 너무 비싸서 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이제 그 매각기를 또 잡아주는데 금액을 낮춥니다. 이걸 저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매각의 경우에는 유찰에 의해서 저감을 하는 방식이에요. 저감이라고 하는 거는 금액을 낮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저감률이 지방법원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20에서 30% 정도씩 다운됩니다. 그래서 보통 20% 지방법원이 많은데요. 그 20%씩 다운이 된다면, 가령, 1회차 매각 가격이 1억이었다. 근데 너무 비싸서 안 팔렸다. 그러면 2회차는 8천만 원이 되는 거, 20% 다운. 그리고 3회차 때는 또안 팔리면 그 8천만 원의 20%를 또 다운하니까 6,4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8천, 6,400 이런 식으로 20%씩 다운한 거에 다시 다운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거를 세매각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이제 뭐 한자로 신매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재매각은 다시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재매각은 쭉 가서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잡아줬는데 이날까지 돈을 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내면, 응? 못 내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매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매각은 대금 미납에 따른 매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것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을 안 내? 그러면 재매각한다. 그래서 세매각과 재매각은 좀 의미가 다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권리 분석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리 분석에서는 거의 해마다 문제가 이제 한 문제씩 이제 출제가 되어지는데, 경매되는 그 부동산, 그러니까 뭐 토지든 건축물이든 아니면 가치 있는 뭐 이런 물건이 경매가 나올 때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고 아무튼 이런 권리들이 있을 텐데 이걸 분석을 해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가령 저당권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저당권은 경매를 통해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경매가 돼도 살아남는 건지 이거를 분석해보는 절차를 권리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요네 가지 권리를 소위 말소 기준 권리라고 칭하는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언제나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언제나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 기준 권리니까 자기만 지워지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들을 싹 정리해 주게 됩니다. 소멸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준 권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가 있는데 요네 가지 권리가 기준 권리가 되고 이 기준 권리는 언제나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매가 되면 언제나 이제 그 말소, 즉 소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기준 권리니까 얘네만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준으로서의 의미 없고 가치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 권리보다 늦은 권리들은 싹 정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예컨대 어느 물건이 경매 물건인데요. 1번 권리가 저당권이 있는데 가장 빠른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1번 저당권이 기준 권리니까 밑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이 된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준 권리보다 항상 늦은 애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선순위 권리는 인수가 되어지는데 이게 원칙적 인수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게 그럼 예외도 있냐?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밖에 없는데 전세권이 예외가 돼요. 자, 우리 전세권은 여러분 담보물권이냐, 용익물권이냐 이렇게 이제 어떤 분석을 해보라 뭐 이렇게 한다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근데 이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경우에는 기준권리에 안 들어가요. 근데 전세권이 선순위이면 그 전세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의사,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인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의 예외가 뭐가 있냐면 전세권. 대신 이 전세권은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후순위 전세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시험에도 출제하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하니까. 근데 무슨 전세권이 의미가 좀 있냐면 선순위 전세권이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준 권리도 아닌데 선순위로 왔는데 이 전세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소멸되기도 하고 또 인수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의사가 뭐냐면 이 전세권자가 용익물권이긴 하지만 담보물권적 성질을 이용해서, 그죠? 담보물권적 성질을 이용해서, 나 배당받고 나갈게. 나 배당받고 지워질게.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이러면 소멸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예외가 하나가 딱 있고요. 시험에는 참잘 출제하는 예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기준 권리를 잡아서 뭐 소멸이냐 인수냐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어떤 권리들이 좀 존재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언제나 인수되는 예외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어떤 기준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인수된다. 그러니까 우리 경매 입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권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에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인데 얘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법 320조에 의해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치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점유예요.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거든요. 근데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쩌지 못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매가 10번이 되든 뭐 100번이 되든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은요. 그래서 언제나 인수.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 어떤 약정지상권 같은 것들이면 뭐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이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법정지상권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데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토지만 경매에 나온 거예요. 응? 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데, 토지만 경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지를 낙찰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제 경매에서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데, 토지만 낙찰을 받으면 이게 생기잖아요. 법정지상권이. 그 말은 건물은 어쩌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법정지상권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지상권은 보통 이제 지표에 설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바닥에 설정되는 게 아니라, 공중이나 지하에 설정되는 지상권이 있는데요. 이걸 이름하여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나라는 한전이나 아니면 지하철 공사 이런 데서 지하에 구분지상권 많이 설정하죠. 예컨대 이제 지하 철에 그각 구간별로 지하 역사가 있잖아요. 무슨 무슨 역, 뭐 강남역 뭐 이런 역 있잖아요. 그역 주변은 대부분 요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분지상권은 경매가 만 번이 되든 뭐 10만 번이 되든 지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하철 노선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해서 요거 세 가지 정도는 우리 언제나 인수되는 예외적 권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치권은 좀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경매 배당 순위를 좀 알아보는데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배당은 돈을 이렇게 그 채권자들한테 논아주는 행위를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데 돈이 많으면 채권자들 다 오라고 해서 법원에서 야, 너네 얼마 받을 거 있니? 라고 물어봐서 다 주면 좋죠.

0: 근데 대부분은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 분한다. 이것도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위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0순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차감하는 개념이 집행비용.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배당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이제 0순위라고 써놨잖아요. 그 의미는 차감한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이거는 빼고. 그래서 뭐그 집행비용이 이제 가장 먼저 차감되고, 그다음에 이제 순위가 가장 빠른 게 필요비, 유익비. 예, 뭐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뭔가를 수선을 했다. 그럼 필요비, 유익비. 그다음에 이제 소액 최우선 변제권. 이 소액 최우선 변제가 여기에 이제 순위가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소액 최우선 변제하면 0순위 쯤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당해세라고 해서 우리 국세 중에서는 종부세,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최우선 변제 바로 밑에 순이고, 그리고 4순위가 뭐냐면 선후에 따라서, 그러니까 권리의 형성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후순위 나눌 수 있을 때그 우선 변제 애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 당해세, 우선 변제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 그 시험용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용은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최우선 변제보다 당해세는 언제나 늦다. 그렇죠? 근데 이 당해세는 무엇보다 언제나 빠르다. 우선 변제권보다는 언제나 빠르다. 언제나 선순위다. 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세를 기준해서 최우선 면제와 우선 면제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인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3개월분만 최우선 변제고요. 3개월 넘어가는 거는 순위가 좀 밀려요. 나머지 이제 조세채권도 쭉 밀리고요. 그러니까 임금채권보다도 더 늦는 게 조세채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공과금, 뭐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8순위는 가장 순위가 낮은데 얘는 이제 일반 채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전혀 없는 채권. 그냥 뭐 사인 간에 돈 빌려받고 빌려받은 거 이런 것들이 순위가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농학개론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작부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작부체계란 그 포장에서, 포장이라 그러면 농작물이 재배되는 논이나 밭에서 어떠한 계획 또는 어떠한 작물의 종류 그리고 작물의 재배 방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농지의 재배 계획을 작부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부체계의 종류를 보면은요, 연작, 윤작, 답전, 윤한, 간작, 혼작, 교호작, 주의작,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연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포장에서 똑같은 작물을

계속 짓는 것을 연작이라고 하고, 윤작은 한 포장에서, 즉, 한 전답에서 똑같은 작물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해에는 A란 작물을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B란 작물, 그 다음에는 다시 A 작물, B 작물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해서 돌려짓기라고도 이야기하는 윤작. 세 번째, 답전윤한. 답과 전, 즉, 농가, 밭을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해서 환답. 답을 바꾼다. 뭐로? 전으로. 변경답. 답을 변경한다. 논으로 변경한다 하는 의미의 환답이나 변경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답전윤한. 그리고 간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짓기. 자, 사이간자를 써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재배하는 걸 간작이라고 합니다. 자, 혼작이라고 하는 건 혼작, 섞어짓기. 자, 숫기나 수확기가 비슷한 작물을 이랑 구분 없이, 경계 없이 섞어서 짓는 게 혼작이라고 하고, 교호작이라고 하는 것은 엇갈아짓기. 즉, 이랑을 구분해서 여기에는 A 작물을 심고, B란 이랑에는 B 작물, C란 이랑에 다시 A 작물, B 작물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교호작이고, 주의작은 주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포장의 주위에 작물을 심어서 주작물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할수 있는 재배 방법이 주의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작부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부체계는 의가 한 농지에서 작물을 어떤 순서, 어떤 조합, 어떤 방식으로 재배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서 시간적, 공간적 작물을 배치하는 재배 개혁이다. 자, 다음 중 작부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은 시험에 가끔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작부체계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작부체계를 세워서 농사를 짓느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런 작부체계, 즉, 작부체계를 통해서 지력을 유지한다든가 지력을 좋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특히나 연작에 의하다 보면 작물에 기지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작물의 기지현상이란 기지는 말라 죽는 현상. 또는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연작피해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작피해는 왜 일어나느냐? 동일한 작물을 한 포장에 똑같은 시기에 계속 짓다 보니까 이 작물이 필요한 양분만 싹이 작물이 용탈을 해 먹어요. 그렇다 보면 이 토양에는 만약 이 작물이 A란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고 한다면, 이 토양에 있는 A 양분은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작물에 빼앗기기 때문에 이 토양에는 A 양분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윤작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지력이 유지되고 증진이 된다. 자, 두 번째, 동일 포장에서 동일한 농작물을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농작물을 좋아하는 병해충이 포장에 기생하게 돼서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는데, 그런 병해충 발생도 감소시키는 역할. 자, 그리고 뭐 연작을 피해서 윤작이나 간작을 하게

되면 똑같은 농지를 가지고도 어떤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서 어떤 농작물 재배에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부 체계를 수립한다. 자, 그래서 작부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기상이나 시장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작물을 간작으로 A작물과 B작물을 심었을 때 B작물은 아주 건조에 강한데 A작물은 건조에 약해요. 그러면 A작물로 인해서 수량이 감소했더라도 B작물은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B작물로 인해서 수량이 증대할 수 있어서 기상으로 인한 수량 저하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 자, 시장 위험이라는 건 경제 위험, 즉, 농산물 가격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A작물 가격이 시장에서 굉장히 가격이 하락했을 때 B작물 가격은 정상을 유지한다면 그만큼 시장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 계획을 세워서 농사를 짓고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부 체계의 기본 요소를 보면은요, 일단 시간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그래서 1년 중에 재배할 작물을 정하고 언제 작물을 교체할 것인지 교체 시기를 정하고 작물을 어디에다 심을 것인지. 자, 포장이 이렇게 있다면, 자, 만약에 밀과 콩을 같이 간작을 한다 그랬을 때, 이 각각 작물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하는 공간적 배치, 다음에 작물의 배열 방법, 그리고 작물을 혼작으로 할 것인지, 혼작은 섞어짓기, 간작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간작은 사이짓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작부 체계의 기본 요소가 될 것이고 작물의 조합을 생각할 때는 신근성 작물과 청근성 작물, 신근성 작물은 뿌리가 깊은 작물, 청근성은 뿌리가 얕은 작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할 것인지. 자, 그리고 질소 고정 작물을 활용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콩과 식물인 경우 대부분 콩과 식물은 뿌리에 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혹이, 뿌리에 달린 혹이 질소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를 고정시킴으로써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작부 체계를 세울 때 기본적인 고려할 요소가 될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연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작은 이을 연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농사를 짓는 게 연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작물 재배 방법 중에 연작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손해평가 현장에 나가서 작물 피해를 조사할 때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작은 같은 작물을 같은 포장에서 계속해서 재배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은 이미 이 토양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작물이 말라 죽는 기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연작을 하게 되면 연작의 효과는 토양 피로 누적과 병의 발생으로 식물이 말라 죽는 기지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기지 현상의 원인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죠. 자, 토양 비료 성분이 소모가 됩니다. 자, 동일 작물을 동일한 포장에서 계속 짓다 보면
그 토양에 있는 비료 성분 중에서 그 작물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 이미 다 용탈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후에 똑같은 작물을 심었을 때 유효한 비료 성분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작물이 말라 죽는다. 두 번째, 토양 물리성이 약화가 됩니다. 이는 동일 작물을 동일한 번에 계속 짓다 보면 토양 입단이 파괴됩니다. 토양 입단이 파괴되면 투수성이나 통기성이 적절하지 못할 정도로 입단이 파괴돼서 토양 물리성이 악화돼서 작물이 말라 죽는 현상. 또 동일한 작물을 동일한 토양에 계속 짓다 보면 염기성 성분, 염류 성분이 과잉으로 토양에 집적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동일 작물로 인해서 유독 물질이 축적이 되게 되고, 그리고 토양 선충이나 토양 전염병이 그 포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연작의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지의 원인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바꾸어서 연작 재배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기지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연작으로 나타난 피해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기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먼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연속해서 그 땅에 동일한 작물을 심지 않으면 되는 거. 그래서 연작 피해 예방의 근본적 대책. 근본적 대책을 물어본다면 연작이 아니라 윤작이다. 윤작은 돌려짓기. 해마다 바꾸어서 농사를 짓는 걸 윤작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지 현상 예방 및 지력 증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윤작이. 자, 그리고 토양을 소독한다든가. 그리고 심경은 깊이 가립니다. 땅을 갈 때, 땅을 15cm 이상으로 깊게 가는 걸 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땅을 깊게 갈아서 토양 속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양분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토양에 결핍 성분을 보충해 줄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인공적으로 토양 결핍 성분을 시비를 통해서 토양 개선을 해줌으로써 연작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윤작은 돌려짓기. 같은 포장에서 해마다 다른 작물을 일정한 순서로 바꾸어 재배하는 것, 이걸 윤작이라고 합니다. 윤작의 효과로서는 아까 연작 피해 대책에서 윤작 나왔죠? 연작 재해를 방지하는 것. 자, 기지현상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토양 피로를 억제할 수 있는 게 윤작의 효과입니다. 자, 윤작을 함으로써 지력이 유지되고 증진된다. 얘는 조금 이따 윤작 방식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한 해에는 지력이 용탈되는 작물을 심었다가, 다음 해에는 지력을 증진하는 작물을 심고 하게 된다면, 빼앗긴 지력이 다시 증진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력이 유지될 수 있고, 지력이 좋아진다. 자, 그리고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자, 다음에 비료와 노동력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다. 자, 윤작의 방법입니다. 윤작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산포식, 계량 산포식, 노포크식. 산포식은 뭐냐면 토지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여기에는 여름 작물을 심고, 한쪽에는 동곡을 심고, 겨울 작물.

걸 한쪽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농토를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는 이 농토가 쉬게 되겠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가 쉬고 하곡, 동곡 이렇게 농토를 심다 보면 빼앗겼던 양분이 다시 보충이 되고, 아, 이렇게 해서 연작으로 인한 그 어떤 토지 지력의 항진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삼보식 농법. 자, 여기에서 계량이 됐네. 조금 더 바뀌었어요. 이 계량 삼보식 농법이라는 건 포장을 3등분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하곡을 심고, 한 곳에 겨울 작물인 동곡을 심고, 한 곳은 지력 증진을 위한 콩과 식물을 심는 거. 그래서 하곡, 동곡, 지력 유지 식물 해서 돌아가게 되면 다음에는 여기가 하곡, 동곡, 지력 유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노포크식은 영국의 노포크 지방에서 시작된 농법이다. 이래서 노포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장을 4개로 나눕니다. 4등분해서 지력, 뭡니까? 지력 수탈 작물, 지력 증진 작물, 지력 수탈 작물, 지력 증진 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설에 보면 포장을 4등분해서 순무, 보리, 클로버, 밀, 밀과 보리는 지력을 수탈하는 작물이고, 순무나 클로버는 지력을 증진하는 작물. 이 작물을 4등분하여 돌아가면서 재배하는 게 노포크식 농법이다. 그래서 윤작의 방법, 시험에 자주 묻는 거죠. 삼포식 농법은 3분의 1은 동곡, 3분의 1은 하곡, 3분의 1은 그냥 심는 거. 계량 삼포식은 3분의 1은 동곡, 3분의 1은 하곡, 그리고 3분의 1은 지력 증진 작물인 콩과 작물을 심는 거. 그 노포크식은 농지 자체를 4등분해서 지력 증진 식물과 지력 수탈 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것이 윤작의 방법 중 노포크식 방법이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 자, 또 윤작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답전윤환입니다. 답전윤환은 답과 밭, 여기는 즉 농과 밭을 돌아가면서 바꾸어서 짓는 걸 답전윤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장을 담수상태의 논 상태와 건수한 상태, 자, 건조한 상태, 배수한 상태의 답상태로 돌려가면서 이용하는 방법, 농법. 자, 그러면 어떤 게 좋냐? 답전윤환의 효과를 보면은요, 먼저 토양의 지력을 증진합니다. 이렇게 밭과 논으로, 즉 담수한 상태와 배수된 상태로 계속 돌려짓다 보면 그 토양에 건토 효과가 발생을 해요. 건토 효과는 뭐냐면 담수된 토양을 일정 기간 건조 상태로 두게 되면 작물 생육이 더 활발해지는 효과를 건토 효과로 가는데, 건토 효과로 지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자, 답전윤환의 효과는 지력 증진, 뭐 때문에? 토양 입당 구조가 발생하고, 두 번째, 건토 효과로서 지력이 증진된다. 자, 두 번째, 기지현상이 회피됩니다. 자, 기지현상은 우리가 연작을 할 때 나오는 거. 그래서 그 농토에 병원균이나 선충이 계속 바꾸어 짓다 보면 경감이 되고, 윤작의 효과로 바꾸어 짓는 윤작의 효과로 기지현상도 회피될 수가 있고, 잡초가 감소되는데 담수상태와 배수상태가 서로 교체됨에 따라서

잡초가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수확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요. 노력이 경감돼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답전유난 재배는요. 한 가지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자, 배수 자, 담수한 토양과 건조한 토양은 배수 시설도 다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담수 상태에서 다음에 배수 상태로 바꾸려면 수리 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뭐 급배수 시설로 교체해야 되고 하는 비용이 자 여기에 생산비라는 건 여기에 노력 생산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한 비용이란 시설 비용이 과다하게 많고 그리고 농업 기술이 별로 많이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못하면 답전유난 재배는 재배 기술이 많이 필요한 그런 농법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간작인데요. 간작은 사이간자를 써서 작물과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간작입니다. 자, 한 종류의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조간, 이 조자를 이랑휴, 이랑조자라고 읽는 한자인데 한 종류의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조간에 한정된 기간 동안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작부 체계로서 이미 심어져서 자라고 있는 작물을 상작이라 하고 그 후에 이랑 사이에 심은 작물을 하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작은 작물과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걸 말하는데 이미 심어져 있는 작물을 상작이라고 이야기하고 후에 심은 작물을 하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간작의 효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먼저 토지 이용상 한 작물만 심는 것보다는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죠. 자, 두 번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노동력의 분배 조절이 용이하다. 그리고 상작과 하작의 적절한 조합. 상작은 기존 작물, 하작은 사이에 새로 심은 작물. 상작과 하작의 적절한 조합에 의한 비료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상작은 또한 하작에 대해서 보호작용을 합니다. 자, 사이를 나지 상태로 두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음으로써 잡초의 범무가 예방이 되고 또 한 가지 토양 침식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밖의 작부 체계 혼작, 교호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작이 있는데 혼작은 섞어짓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구분 없이 어떤 생육기간이 거의 같은 작물들을 구분 없이 한 포장에서 섞어서 짓는 것. 생육기간이 거의 같은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동시에 같은 포장, 동일한 포장에서 섞어서 재배하는 것. 그래서 혼작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작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비료를 준다거나 물을 줄 때 조절하는 것도 곤란하고 자 간작같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이 작물 특성에 맞는 시비를 하고 이 작물 특성에 맞는 시비를 하고 따로따로 하면 될 건데 섞어 있기 때문에 비료나 물 관수를 할 때 조절이 곤란하고 섞어 있기 때문에 기계화 재배가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혼작을 하는 이유는 작물을 따로따로 재배하는 것보다 섞어 짓는 것이 어떤

작물, A 작물 이렇게 엇갈아서 짓는 방법이 교호작이에요. 그래서 동일포장에서 서로 다른 작물을 줄 단위, 즉 이랑 단위로 번갈아 가며 교차 재배하는 게 교호작입니다. 그래서 교호작은 광과 공기의 이용 효율성을 향상하고 기주 분산으로 병해충을 감소시킨다. 이 기주가 뭐냐면

0: 경외충의 서식처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폭이에요. 그런 폭이가 분산됨으로써 병해충이 감소된다. 그리고 토지 이용률이 증가된다. 생육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자, 중요한 거. 혼작이 뭐냐, 교호작이 뭐냐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윤작의 효과 하는, 윤작의 효과 또, 연작의 피해 방지 대책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더 중요하고, 여기서는 혼작의 뜻, 교호작의 뜻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작인데요. 주의작은 둘레짓기예요. 여러분들 논에 가보시면 여기는 벼가 심어져 있고 주위에 이렇게 콩이 많이 심어져 있죠. 이런 콩들을 주위에 심는 걸 주의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심은 작물을 안에 심어져 있는 주작물을 보호하는 방풍 또는 방한, 방서, 방서는 더위를 막아주는 또 병해충 피해를 감소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재배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작물의 작부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연작으로 인한 피해, 다음에 윤작의 효과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일단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렀는데, 이 평행사변형은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지만 두 쌍의 대변의 길이도 같았고요. 대각의 크기도 같았고, 우리 중학교 2학년이니까 대각선도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더라, 이런 성질도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평행이라는 말에 집중을 하면 필연적으로 이 넓이를 구하는 데 활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각종 넓이를 직접 구해볼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에 의해서 2등분 된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죠? 그러면은 A, C에 의해서 삼각형 A, B, C 또는 삼각형 C, D, A가 생길